0: 이에 북한 측은 답변권을 얻어 억지 조작을 펼쳤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이 언급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24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보고서에서 3등급에 지정된 이후 올해 보고서까지 24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에 등재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 조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 정책과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일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유조선 공격 확대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3.64% 오른 배럴당 91.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의 기준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4.07% 상승한 배럴당 104.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분포해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15.1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 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댁도 있어요. 네, 10월에 논술 시험 많아요. 또 11월에 수능 끝나고 나면 논술과 실기 시험이 이어지죠. 오늘은 나들이 객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1: 단풍도요,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해는 기다려도 물이 들지 않아서 지각 단풍 소리를 듣고, 또 어느 해는 이상하게 색이 곱지 않고, 또 올해는 아름다울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단풍 절정이 언제인가가 중요하죠. 산의 80%가 물든다는 단풍 절정. 일단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가는 설악산과 소백산이 이달 20일이면 단풍 절정일 거라고 합니다. 용문산은 10월 23일, 주황산과 속리산, 지리산은 10월 27일 전후가 되고요. 내장산과 한라산은 11월 5일 전후가 절정일 거라네요.
0: 네, 단풍은 우리 보기에는 화려한 축제 같지만 나무에게는 사실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일조량이 줄어들고 찬바람이 불면서 계절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중단하는 그런 엄청난 결단이 단풍이니까요. 녹색 엽록소 사라지게 하고 그러면서 잎 안에 있는 노란색, 갈색 같은 다른 색소가 나타나면서 또 붉은색을 내는 색소를 새로 생성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더 큰 결단을 내리고 떨켜를 만들어서 잎을 기어이 떨어뜨리는 거죠.
1: 그렇게 단풍 들고 낙엽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나무가 여간 냉정하질 않습니다. 이게 보통 CEO가 아니에요. 그런 나무의 지혜도 함께 배우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실족하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탈진, 탈수, 경련 사고도 있다니까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말고 물과 휴대폰 보조 배터리 챙기시고 날씨와 등산로 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무리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하산하는 안전수칙도 지켜주십시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 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자, 10월 9일 한글날 아침 스트레칭도 한글로 준비하셨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으라차차차. 네. 양손을 머리 위로 쭉 올려서 이응 모양. 아하. 커다란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상태로 옆구리가 늘어나게 몸통을 좌로 우로 흔들어 보세요. 네.
1: 아, 네.
2: 자, 세 번씩만 흔들어 주시고 이제는 등 운동을 할 건데요. 서서 하셔야 돼요. 일종씩 일어나서 양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으면서 깍지 끼고 앞으로 네. 뻗으면서 등은 둥글게 말아주세요. 아.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예. 자연스럽게 고개와 팔이 가까워지겠죠. 네. 자, 이번에는 자음 치읓을 만들어 볼까요? 양손 양 다리를 옆으로 쭉 펼치면 치읓의 모양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대로 팔과 함께 상체를 돌려서 허리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1: 아,
2: 아유, 고맙습니다.
1: 네네. 네.
2: 다 또 직접 몸으로.
1: 대자로 이렇게 딱.
2: 네, 대자로.
1: 이제 치읓이 되는 거죠.
2: 치읓이 되는 거죠.
1: 야. 아, 시원하니 좋네요. 한글로 스트레칭 하니까.
2: 네.
1: 자, 이어서 머리가 좋아지는 문제도 풀어보죠. 여성시 대표, 내풀기 퀴즈. 내풀기 퀴즈도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갑니다. 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뒤에 해례본을 펴낸 학자들이 활약한 곳은 집현전입니다.
2: 네.
1: 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문제, 진짜 퀴즈. 조선시대 집현전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이 처음 세운 법궁이자 광화문을 정문으로 하는 이 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보기 있습니다. 1번 창덕궁, 2번 경복궁, 3번 덕수궁, 4번 창경궁.
1: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만드신 집현전이 있던 곳, 광화문을 정문으로 하는 궁의 이름. 아시는 분들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달콤한 식혜 두 잔씩 선물로 드릴게요.
2: 네, 문자 번호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미니 어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1: 네. 자, 금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춘화님이세요. 계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2: 네.
1: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친구는 새벽부터 방앗간에 나갔다. 송편을 빚어 판매하느라 전날 만들어서 냉동해 둔 송편을 손질하고 다시 냉동실에 넣고 빼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그날도 한창 손길이 바쁜 새벽, 전날 만들어 냉동해 둔 송편을 손질하려고 냉동실에 들어갔단다. 그런데 잠시 후 문이 닫히고 말았다. 휴대전화마저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니 안에서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다. 얼마 전 냉동창고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을 것이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2: 세상에.
1: 아무도 모르는 곳에 홀로 갇혔다는 생각에 공포는 더욱 컸을 것이다. 그렇게 친구는 냉동창고 안에서 무려 4시간을 버텼다 한다. 마침 떡값을 치르러 온 사람이
2: 계세요? 계세요? 어?
1: 문 밖에서 소리쳤다. 아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친구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외쳤고 마침내 냉동 창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친구가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운영해온 방앗간은 강원도민일보에 노포로 소개될 만큼 떡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다. 친구는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왔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있다. 친구는 혼자 방앗간을 지키며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친구는 가끔

0: 내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1: 난 왜 이렇게 힘드니?
0: 토해내듯 말할 때가 있다. 아픈 남편을 병원에 두고 혼자 방앗간을 지키며 하루를 견디듯 살아온 시간들. 누구에게 쉽게 내보이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가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질 때면 나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런 친구에게 이번 일은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 차가운 냉동창고 안에서 보낸 네 시간이 단순히 네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살아서 다시 문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친구는 얼마나 간절하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렸을까. 계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날 친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였을 것이다.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는 친구의 하루하루가 조금은 덜 고단했으면 좋겠다. 혼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기를. 그동안 남을 위해 베풀어온 따뜻한 마음만큼 친구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힘든 날에는 기댈 수 있는 계세요라는 많은 손길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친구가 빚은 송편처럼 둥글고 복된 날들이 앞으로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남편을 위한 걱정에도 조금은 평안하기를. 그리고 난 왜 이렇게 힘드니? 라는 말보다 그래도 살만하다는 말을 웃으며 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내 친구 범순아, 지금까지 참 잘 견뎌왔다. 이제는 너에게도 따뜻하고 좋은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을 오래도록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1: 아유 참, 그 냉동창고 안에 네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공포였을까요?
0: 추위도 추위지만 진짜 그 공포가.
1: 여기 갇혀서.
0: 네.
1: 어머나 세상에.
0: 어우, 손에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문은 잠겼고 밖에 누가 와야 내 문을 열어줄 텐데. 참,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오랜 친구가 전화해서 난 왜 이렇게 힘드니? 라는 말을 하면 진짜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1: 그렇지.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가만히 네. 들어줘야지 귀 기울여서.
0: 맞습니다. 지금 비록 그렇게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지만 진짜 우리 춘하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만한, 정말 이제는 살만해.
1: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0: 네. 네. 그런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1: 우리 아파트 저 베란다에 일부러 나갔다가 베란다 문이 그냥 턱턱하고 잠기면서 휴대폰도 없고 왜 그래갖고
0: 예, 네, 네.
1: 뭐 지나가는 사람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관리실에서 올라와서 뭐 그런 사연도 있었잖아요.
0: 맞아요. 이게 베란다 창문이 밖에서는 안 열리게끔 돼 있는 게 있었고.
1: 네네. 네. 근데 진짜 이 냉동 창고는 안에서도 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겠네요.
0: 그러게요. 진짜. 왜 그러지?
1: 큰일 나겠어. 정말. 자, 오늘의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죠. 서울시의 차진명님. 네. 문득 바람이 달라지는 계절이 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짭조름하고 고소한 옛 기억의 냄새가 소록소록 피어오릅니다. 아현역에서 시작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와야 했던 산 7번지 꼭대기.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말소리와 입김으로 늘 따스했던 아현시장의 골목. 그곳은 가난과 온기가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던 내 유년의 가장 눈부신 무대였습니다. 수압이 닿지 않아 상수도조차 들어오지 않던 산 7번지 언덕배기. 학교 앞에서 5원을 주고 양철 물통에 물을 받아 지게지고 오르던 가파른 비탈길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붕 하고 거친 숨을 내쉬던 흰색 구인승 마을버스는 그 시절 우리 동네에 가장 반가운 손님이었어요. 비좁은 차 안에 끼어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짧은 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고단함을 다독이곤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면 바닷물을 가마솥에 부어 하얗게 김을 올리던

0: 작은 소금 공장의 짭조름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장님 몰래 손가락 끝으로 콕 찍어 맛보고는 배시시 웃던 그 강렬한 짠맛. 길게 늘어서 햇볕 아래 말라가던 하얀 국수 가락들. 그리고 얼음물에 손이 트도록 생선을 다듬으시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 30년 동안 지켜오신 차가운 생선 좌판 위에서도 어머니의 미소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미군 PX를 다니시던 친구네 집에서 처음 맛본 과일 야채 주스와 노란 체다 치즈의 낯섦도 기억합니다. 급식 시간 친구들이 썩은 냄새가 난다며 밀어놓던 삼양치즈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야무지게 챙겨오던 고소한 기억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꼭 쥐고 보름달 빵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골목을 누비던 날들. 대형극장 벽에 붙은 로봇 태권브이 포스터를 보며 눈을 반짝이던 설렘까지. 그때는 작은 것 하나도 오래 마음에 남았고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억 가운데서도 가장 눈시울을 적시는 것은 토요일 오후의 장면 하나입니다. 짜장면과 우동. 딱 두 가지만 팔던 오신의 짜장면집. 돼지기름으로 볶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짜장면 한 그릇을 내 앞에 놔주시고는 당신은 배가 부르시다며 돌아서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입가에 까만 춘장을 묻혀가며 신나게 면발을 비벼먹던 어린 나는 그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났습니다. 어른이 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오늘에야 그날의 뒷모습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허기보다 자식의 배부름을 먼저 챙기셨을 마음.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셨을 그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이제 내 곁에 귀한 아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마음속에서만 품어두었던 꿈들을 이 아이는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원짜리 보름달 빵을 들고 뛰어다니던 소녀는 어느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게 건네주셨던 사랑을 떠올리며 오늘은 내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습니다. 아현동 산 7번지의 가파른 계단도 펄펄 김이 나던 소금 공장도 이제는 추억 속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짜장면 한 그릇에 담겨있던 고소한 돼지기름 향과 그날의 따스한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바람이 달라지는 날이면 나는 잠시 그 골목으로 돌아갑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도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와 내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을 놓아주시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1: 어린 시절 참 넉넉치는 않았지만
0: 네.
1: 그래도 지금 떠올려 보면 참 정감이 가는
0: 그렇죠.
1: 예, 그 마을 어귀 동네를 떠올려 주셨고요. 무엇보다 아,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 그 짜장면. 하지만 예.
0: 내 자식 입에
1: 네 먼저 내어주시는
0: 네
1: 그리고 본인은 그냥
0: 돌아서서
1: 돌아서시는 그 모습이 참.
0: 아이고 참
1: 그 두 그릇 시켜서 먹으면 될 거야. 그 참
0: 그렇죠.
1: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0: 아현동 산 7번지의 귀한 추억
1: 네.
0: 나눠주셨어요. 네
1: 맞아요. 아유 참 이 짜장면 얘기하니까 이 노래를
0: 그렇죠
1: 만들 수가 없겠죠. G.O.D의 어머님께.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2: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1: 어, 정말? 맛도 그대로야?
2: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스와프에도 싱싱하게 신선함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3: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은 한글날. 올해는 의미가 더 큽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고 1926년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날이 정해진 지가 100주년이고 박두선 선생이 한글 점자를 만들어 알리기 시작한 지도 100주년 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1443년에 한글을 완성하고 그리고도 꼼꼼히 점검하고 활용

활용을 해보면서 시험하다가 1446년에 널리 알려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기록을 볼 때, 그리고 어제 남성시대의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죠. 학교에서 무심 중에라도 조선말을 쓰면 교사에게 뺨을 맞았고 벌점표와 함께 벌과 불이익을 받았다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어를 잘해야 취업도 하고 출세할 수 있었으니 한글의 입지가 어떠했을까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후 개인들의 기록을 보면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 가서 한글 강습회를 열고 한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해방 후에 국어 교과서 만들기도 쉽지 않았는데 미군정 시기인 당시 일제에게 탄압받았던 조선어학회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한글 첫걸음이라는 우리나라 첫 교과서를 만들었답니다. 여기에는 자모음과 단어가 실리고 속담과 시, 동요를 담았는데 80%에 이르던 문맹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대요.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첫 국정 국어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가 나왔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책 제목인 것이 신선하죠. 중장년들이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친근하게 여기는 바둑이는 사실 국어학자들이 신경 써서 고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바둑이는 조선시대 민화와 글과 노래에도 등장하는 우리의 토종개인데 짧은 흰털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마치 바둑처럼 보여서 바둑이죠. 그런데 이 바둑이를 일본 제국주의가 군수용 가죽을 보급한다고 다 잡아가서 멸종시켰답니다. 그런 바둑이를 국어교과서 주인공으로 삼은 뜻은 우리 민족 혼을 되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네요. 조선시대에 한글이 보급되는 데는 편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지요. 여성시대는 당당히 님들의 한글 편지를 방송하는 시간이라 한글날 오늘이 더욱 감사하고 뜻깊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아, 희은 누님의 상록수.
1: 네.
0: 듣고 왔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을 다잡게 되는.
1: 그래요?
0: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1: 예, 본래가 결혼 축가였는데.
0: 오우.
1: 현장에서 하도 많이 불리는 바람에. 의미가 좀, 예.
0: 언니 결혼식 축가로도.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괜찮아요.
0: 굉장히. 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공단에서 야학을 하던 대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살림 합쳐서 살 일이 아니라 우리도 정식으로 결혼식을 주관해서 결혼식을 올려주자 해서
0: 네.
1: 이제 여러 쌍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 축가로 이 상록수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0: 아, 그런 또 비하인드가 네. 있는 노래군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진짜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네. 이 한글에 대한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참 자랑스럽고 고맙고 우리의 글,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게.
1: 그리고 더더욱 저는 이 자판이
0: 네.
1: 나오면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아,
0: 그럼요.
1: 오, 남의 나라 보면 정말 막 어지러워요.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0: 그렇죠.
1: 우리는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0: 이거 한 손으로 따다다닥 쳐요. 스마트폰 보면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예, 그럼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줄이든 뭘 하든 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막힌 글이야.
0: 그렇죠.
1: 진짜 예. 우리 모두야.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한글.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참 쓰고 네. 적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가야겠죠?
1: 네.
0: 자, 이번 사연은요. 전라남도 목포시의 김지훈 님이십니다. 나의 천적인 여동생. 장손 집안에 시집온 엄마는 첫 딸을 낳고 또 딸을 낳고 셋째도 딸을 낳았다. 난 묻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자 넷째도 낳았다. 그런데 네 번째도 또 딸이다. 오늘의 주인공, 이 네 번째 막둥이 딸이 되겠다. 시어머니 구박에 눈치가 보이고 딸만 낳은 게 미안해서였을까. 엄마는 넷째 출산 후

0: 그 다음날부터 농산일을 하러 나가셨다고 한다. 고만고만한 딸이 넷인지라 설거지며 심부름이며 서로 하기 싫어 미루고 싸우는 일이 태반이었다. 동생들이 말을 안 들을 때면 큰언니가 카리스마 넘치게 몽둥이를 잡고 군기를 잡았다. 그게 뭐라고? 어린 나에게는 그런 큰언니가 정말 멋있어 보였다. 그렇게 큰언니로부터 둘째 언니에게 내려진 심부름은 셋째인 내게로 전달이 되었고 나 역시 넷째 여동생에게 미루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넷째 여동생에게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이다. 당최 언니인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루는 말 안 듣는 여동생에게 무서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큰언니를 따라 카리스마 있게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너 오늘 언니로서 군기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어. 매번 내 말 안 듣고 심부름 하라고 하면 언니 네가 해. 언니 네가 설거지하면 되겠네. 매번 이런 식으로 대들고 말이야. 내가 아주 벼르고 있던 참이야. 멋지게 동생 앞에서 군기를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었건만 넷째 여동생이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무식하게 덩치도 커서인지 몽둥이를 데려 잡아채더니 언니인 나를 위협했다.
1: 세상에. 깨끔한 게 까불지 마. 어디서 몽둥이를 들어. 언니라서 참아 못 때리고 내가 참는다 참아.
0: 그러곤 몽둥이를 땅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날 어찌나 원통하고 분통하든지 펑펑 울었다. 그 뒤로 나는 여동생이 무서워서
1: 어머나 아,
0: 어떻게 절대 건들지 않았다. 나랑 모든 것이 안 맞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편지의 주인공인 유년 시절 나의 천적인 넷째 여동생의 흉을 한번 봐볼까 한다. 시간이 흘러 나는 공무원이 되었고 넷째 여동생도 공무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학교에 취직을 시켰다. 그런데 학교와는 너무 좁고 답답하다며 그 좋은 직장을 걷어차고 넓고 넓은 험한 세상으로 무식하고 용감하게 박차고 나갔다.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고 끼가 많았던 여동생은 중학교 때 안양예고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다. 하지만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우리 집 형편에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보낸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여동생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했다. 노래를 잘하는 여동생은 노래방을 차렸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망했다. 허구한 날 자기 혼자 노래 연습만 했나 보다. 음식 솜씨도 좋아서 백반집을 했다. 그것도 망했다. 자기가 다 먹었나 보다. 다방도 했다. 잘 된다 싶었는데 태풍 매미로 가게가 잠겨버렸다. 하늘까지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엄마에게는 유독 넷째 여동생이 아픈 손가락이었다. 잘 되는 일은 없고 고생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호프집도 잘 됐는데 화통한 스타일에 씀씀이가 커선지 망하고 그 후 주점을 하나 오픈했지만 하필 코로나가 터지면서 투잡으로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뛰어떨었다. 이놈의 인생 쉽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손끝도 얇은 여동생은 이제 땀 흘려 돈을 벌어보겠다며 마사지를 배웠다. 마사지 샵을 차렸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엔 손가락이 부러졌단다. 그러던 중 넷째 여동생이 잘 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관공서 기관 대표며 힘 좀 쓴다는 유명 인사 이름이 박힌 화환이 하나 둘 배달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울고 있는 우리에게 빵 터지는 웃음을 안겨준 화환이 줄지어 도착했다. 별다방 대표 강복실, 황금주점 대표 이춘식, 홍콩 마사지 대표 김춘자. 여동생도 민망했는지 빛보다 빠르게 달려가 화환 리본을 안 보이게 뒤로 넘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넷째 여동생이 곧 잘 풀릴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곧. 하지만 엄마도 여동생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0: 그나마 엄마의 대소변을 1년 넘게 여동생이 받아내면서 마지막까지 엄마 옆을 지켰고 엄마는 여동생 곁에서 숨을 거두셨다. 중년이 되어보니 유년 시절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았던 나의 천적인 여동생이 측은해진다. 고생을 많이 해선지 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여동생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복이 우리 넷째 여동생에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1: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아,
0: 여동생 흉을 시작하신다더니 나는 유쾌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실컷 그래 여동생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기운이 올 거라 믿습니다.
1: 네.
0: 진짜 못 하시는 게 없는 분이잖아. 반대로 그렇잖아, 얘기하면.
1: 그렇잖아.
0: 우리 막내
1: 노래면 그래서. 노래, 음식이면 음식. 손으로 또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네. 관리하게 해주는.
0: 그러니까.
1: 아니 그런데 손가락이 부러졌다니 참 너무 유감이네요.
0: 그러게요.
1: 너무 힘을 주셨나? 어쨌거나 이 천적 웃긴다. 어렸을 때 내 한번 진짜 너 군기 한번 잡아봐 그랬을 때 그 대들면서 한 말 보세요.
0: 그러니까.
1: 쬐끄만데 까불지 마. 어디서 몽둥이를 들어. 내가 언니라서 차마 못 때리고 참는다.
0: 그러니까.
1: 야 이거 정말. 이런 하극상을 보았나.
0: 등치가 하필 나보다 커서.
1: 이런 하극상을 보았나.
0: 참.
1: 아이고. 참 기계가 대단한 분인데, 그죠?
0: 네. 천적이란 표현했지만 그만큼 마음 많이 쓰이는 우리 예, 막내 여동생이니까 앞으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1: 그래도 예. 엄마 옆에서 정말 끔찍했잖아.
0: 그래요.
1: 엄마는 또 그 넷째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셨고 그래도 엄마의 바람이 언젠가는
0: 곧
1: 이루어지리라
0: 곧.
1: 믿습니다.
0: 맞아요.
1: 곧 이루어질 거예요.
0: 네. 자, 저희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0: 필링도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쟁...

0: 3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

0: 하지.
1: TBX.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춘하님과 차진명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 김지우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다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한글날 아침 뇌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보죠.
1: 네.
2: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만드신 집현전이 있던 곳이자 광화문을 정문으로 하는 궁의 이름은요?
1: 2번 경복궁이었습니다.
2: 네.
1: 달달한 식혜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 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편지 아니고 쪽지. 오늘은 김혜정님이 쪽지를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 편지를 적을 수 있다는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게 신기합니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있으면서 여성시대를 듣고 있어요.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신없이 일 속에 머물고 있다가 작년에 은퇴하고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성시대는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틀어주고 있었는데 다른 프로는 듣기 싫다며 끄라고 했었지만 여성시대만은 듣는 걸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양희은 선생님이 직접 제 쪽지를 소개해 주시면 영광일 것 같아요.
2: 오.
1: 지금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자, 우리 쪽지를 남겨주신 김혜정님, 예, 우리 희은 누님 목소리로 소개를 했네요.
1: 네.
2: 예, 아주 뜻깊은 또 있으시네요, 네. 송시대가. 그래도 되게 뿌듯합니다. 그 네. 병동에서 다른 뭐 프로는 아니지만.
1: 그러게, 그래도 사람들이 여성시대는 좋다고 하니까.
2: 좋다고 하니까.
1: 고맙죠.
2: 예. 저희가 김혜정님께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간편식, 죽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끝곡으로, 2부 끝곡으로 이수영의 광화문 연가 듣고요. 3, 4부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가 이어집니다.
2: 뉴스까지 들으시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는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찌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Emergency Ready Application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두 번째, 설정 탭에서 재난정보 수신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특정 지역의 긴급재난정보 수신을 원하는 경우 지역 추가를 눌러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네 번째, 홈 화면의 재난문자에서는 설정한 지역의 긴급재난정보와 지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Emergency Ready Application에서는 대피소, 의료기관, 대사관 등의 위치 정보와 재난 시 행동 요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해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비위로 면직돼 특정한 기관들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위반 사실이 1년 이상 지나서야 적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위반 적발은 총 203건이었습니다. 이 중 전체 적발 사례의 38.4%, 78건이 취업

0: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 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 B씨를 떨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지게차 집게 위에서 작업하던 중 3.2m 아래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대구시 중구 봉산동 한 빌딩 기계식 주차타워 안에서 관리 직원인 70대 A씨가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방문객이 맡긴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타워 내부 리프트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분포해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1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생분해성 제품을 쓰는 분들이 많죠. 버려진 뒤 빠르게 분해되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분해가 쉽다는 건 그만큼 내구성이 약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연구진이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반 종이컵보다 생분해성 소재로 코팅된 컵에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일회용품은 아무리 보완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되도록이면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컵에 음료를 담는 것. 환경과 함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 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입니다.
5: 저 아무래도 중독된 것 같아요.
7: 어떤 거에 중독되셨나요? 오늘 사소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에 중독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무조건 배드민턴만 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쿡이 날아다니는데요. 심지어 잘 때도 꿈속에서 서브를 넣어서 손을 벽에 치기도 하고 서공에 손을 휘두르기도 할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배드민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이나 인간관계에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일이 바빠지면 아, 배드민턴 칠 시간 부족한데 그냥 관둘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좀 심각한 걸까요? 요즘 너무 걱정이 돼서.

0: 네, 박지윤 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박지윤 님은 안세영 선수의 피가 흐르네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배드민턴에 푹 빠지셨어.
1: 이야.
0: 심지어 배드민턴 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을 줄여볼까?
1: 세상에. 그건 안 되죠.
0: 그러게요.
1: 네, 그래도 예. 취미 하나 제대로 건지신 거고, 배드민턴에 대한 사랑을 음성으로 남겨주신 박지윤 님께는 토닥토닥 통닭 세트에 언제 먹어도 맛있는 피자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게요.
0: 네네.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 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로 돌아올게요.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고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1: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2: 고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다는 말. 이 말이 육아하는 분들에겐 위로이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 두려운 말이 되기도 하죠.
3: 다른 집 애들은 이맘때 뭘 한다던데. 아우, 이제 걸을 때가 됐는데. 어우, 말할 때가 됐는데. 이 적당한 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철부지 육아인들을 위한 시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오늘도 믿고 듣는 전문가, 소아 청소년 정신과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유쾌한 엄마, 개그우먼 김경아 씨와 함께 합니다.
4: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죠. 예, 그 중에서 제철 음식이 있고, 제철 캠핑, 뭐, 등산. 그리고 오늘은 또 한글날이라서,
4: 그렇지.
3: 네. 아이들과 나들이 가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어떠세요? 이번 주말이나 올 가을에 특별한 계획 두 분 있으세요?
4: 아니, 이게 점점 조바심이 나요, 가을에. 이 단풍이.
3: 맞아.
4: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는 봄, 가을 크게 개념 없었거든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3: 소중해지죠.
4: 뭐 봐야 돼. 이번 주말 놓치면 그래. 안 될 것 같구나.
3: 맞아.
4: 그런 건 있어요.
3: 네. 예. 하지만 조바심만 있지 계획은 없나 봐요.
4: 없어요.
3: 어, 예.
4: 뭐 여기 뒷동산만 가도.
3: 그건 맞아.
6: 하기싸.
3: 네. 맞아.
6: 맞아요.
4: 다 예쁘니까.
3: 네. 네. 박사님께서 그래도 산 좋아하시니까 다녀오실 것 같아요.
7: 그렇죠. 뭐 이제 한창 등산 다니기 좋은 계절.
6: 예, 예.
7: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냥 어딜 봐도 그림이 나오는.
4: 아~
7: 달력 사진 잔뜩 거두는.
3: 예, 예, 예.
4: 안 찍을 수가 없어 사진을. 예. 정말.
3: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때를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6: 그렇죠.
3: 모르겠어요.
6: 이맘때 꼭 해야 되는 뭔가. 네. 보여주고 싶은. 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놓쳤기 때문에 좀, 뭐, 조바심 쳤던 기억이 있으세요?
4: 아니, 그 애들 어렸을 때는 저는 그 한글 같은 거 안 가르쳤거든요? 유치원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3: 네네.
4: 그리고 너무 글을 빨리 배우는 거에 대한 저는 좀 지양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3살, 4살인데도 간판 막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조바심이 나요.
3: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4: 우리 애는. 주변 애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막 영어 막 샬라샬라 해버리고. 그 요즘은 모든 그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키성장 골든타임. 어우, 나보고 놓쳤대는 거야. 나 놓쳤대. 이거는, 근데 이게 다 예전에는 그냥 알아서 컸지만.
3: 맞아.
4: 애들 키 키우는 거, 이런 거 다 뭐.

0: 부모가 뭐 잘못하면 아이고. 안 되는 것처럼 하니까요. 요즘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1: 오히려 너무 그죠? 뭐 네. 알고리즘이나 스마트폰으로 이거저거 다 들여다보니까 더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0: 5학년 때 이거 모르면 진급 못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분수 얼만큼 알고 있는지 막 테스트하라 그러고 막.
2: 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언제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한 책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
1: 네. 비교.
0: 얘기해 주세요.
2: 아, 비교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부모 결정론.
1: 부모 결정론이요?
2: 부모가 상당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특이한 생각이에요.
0: 유죄는 없었나요?
2: 그래?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부모가 없었어요.
1: 맹모 삼촌지교를 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바꿔주면 달라지겠지.
2: 그것도 그냥 이제 와서 유행을 한 거지. 예.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맹모가 사실 그렇지도 않았고. 맹모가 그렇지도 않았고 실제 얘기를 보면 그렇지도 않았고 지금 뭔가 그러니까 뭐 이사 정도야 갈 수 있죠. 근데 애한테 이것도 가르쳐야 된다. 저것도 해줘야 된다.
0: 맞아요.
2: 내가 지금 못하면 네가 아이 인생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야. 놓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덕적인 의무인 것처럼 강요하던 시대. 이게 과거엔 없었어요.
0: 그렇군요. 지금 거의 필수됐어요, 막 거지.
2: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집중양육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1: 집중양육.
2: 집중양육이라고 해서 90년대에 시작한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뭔가 중요한 건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게 20대 부모의 모습이에요.
0: 계속 불안해요.
2: 예.
0: 네.
3: 진짜?
2: 그러다 보니까
0: 예.
2: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뭔가 허무한 것 같고 결과는 못 얻었는데 그 말은 남한테 하기 어렵고 좀 잘 얻은 사람만 잘난 체를 하고 있는데
0: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2: 그런 사람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그럼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키 성장도 얘기했는데 키를 보면 결국은 청소년기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좌우되는 면은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죠.
0: 네. 네.
2: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0: 네.
2: 그거는 성장기에 먹는 양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예요.
1: 그래요?
2: 그럼 일본이 못 살아서 그럴까요?
1: 아니죠.
0: 그건 아니죠.
2: 문화예요. 식문화. 식문화가 좀 덜 먹는 식문화가 있고.
3: 그렇죠. 걸지지 않죠. 네. 우리처럼.
2: 덜 먹는 식문화가 있고 우리는 더 먹는 식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으니까
0: 더 크기도 하고.
2: 아시아인으로서 클 만큼 최고를 커보는 거죠. 이제.
3: 네.
0: 기질보다 더 크는구나.
2: 근데 타고나기를 입이 짧은 애들 있잖아요.
3: 네.
2: 덜 먹는 애들도 있고.
3: 네.
2: 그러면 덜 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부모가 노력한다고
0: 키워주려고
2: 생각보다 쉽진 않다. 잘 되지 않는다.
0: 네. 그래서 요즘 뭐 드림렌즈, 키성장, 교정, 뭐 3대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 막.
2: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를 적게 낳죠.
1: 네.
0: 그거
2: 적게 낳으니까 그 결과가
0: 다 돈이죠.
2: 결과가 그 적게 낳은 애들이 이 부모 세대를 떠받치게 돼 있어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지금 그럴 게 아니라 애를 좀 더 낳았으면 덜 키워도 그 애들이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3: 맞아.
2: 근데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좀 덜 낳고 또는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가 적어져가지고 부양해야 될 노인 세대의 인구만 급격히 늘어난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3: 네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의 교육을 너무 부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
2: 약간 도덕적 의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아이들에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줄 거면 날 왜 낳았어?
3: 아, 네. 엄마랑.
2: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
1: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
0: 괜히 미안해지고. 옛날에는 이놈식 기르는데 지금은 미안하다.
2: 그 부모가 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3: 어째서 미안하다.
2: 미안하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인류가 해보지 않은 문화고.
0: 이거는 진짜 스피커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1: 박사님께서 깃발 들고 가시면 저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근데 인간의 특성으로 볼 때 절대 부모는 아이를 자기 입만으로 잘 키울 수 없어요.
3: 네, 네.
2: 우리는 인간은 되게

0: 취약하기 때문에 네. 우리 상태가 늘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오늘은 좀 에너지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지만 또 그러다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2: 진짜 감정이 너무 롤러코스터여가지고 예.
0: 흔들리고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 근데 맞아요. 모든 아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키우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안 그걸 안 하면 네 잘못이야.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아휴. 이런 구조면 결국은 모두가 애를 안 낳아서 멸종으로 가는 구조다.
3: 그렇게 되겠네요, 거네. 진짜. 심각하네.
1: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그런 부담감에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부모의 그러니까. 역할이 진짜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항상 꾸준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 진지해졌어.
1: 예.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늘도 귀여움 일단 충전해야지.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귀여워.
2: 그래, 그래. 아이들은 충전합시다.
1: 귀여워. 네. 동심 퀴즈입니다.
3: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4: 이 곤충은 모기 100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걸 잡으려면 작은 그물이 필요해요.
5: 이걸 잡으면 손에 끼울 수 있어요.
6: 꼬리가 엄청 길어요.
7: 잠을 자는 장소예요.
2: 마지막 질문은 또
3: 그래요.
1: 아 이게 지난주부터 그죠? 동음 이의어가
2: 그렇네요.
1: 네 있어요. 이걸 잡을 수 있는 곤충이고 또 잠을 자는 장소기도 하고.
0: 네. 약간 네. 지금 지난주하고 좀 이어서 한꺼번에 하신 것 같아요. 아, 지난주 그래요? 우리 힌트가 지난주 이제
1: 고추였죠. 네, 그렇죠.
0: 고추였죠. 고추하면 또 이게 네. 이어지지 않나요 지금?
2: 한 달씩 미리 내놨나 봐 문제를.
1: 그러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0: 오 있잖아요. 그, 아마 나는 아 지금 어린가 봐. 우리 조용필.
1: 아 네. 조용필님의
2: 이게 있네요. 네,
1: 고추요고.
0: 고추요고. 예.
1: 네. 네. 맞습니다. 일단 힌트 우리 박사님은 이미 노래 힌트까지 네, 주셨어요.
2: 네. 네. 저는 네. 지금 우리 박사님 오프닝 때 하신 말씀이 너무 심취해서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사방천지에서 이거 잡으러 다녔잖아요.
1: 맞아요.
2: 지금 우리 있잖아. 이것이 많다는데 우리 애들 주말에 아. 이거를 데리고 가서
1: 그래.
2: 아우 이 가을에 이것도 못 잡게 해주면 난 부족한 엄마야.
1: 우리가 끌고 다니며 잡게 해줘야
2: 애들끼리,
1: 되는 거야.
2: 애들끼리 잡았는데
1: 원래는 우리 그렇지. 때는. 우리끼리 그냥 돌로 다니면서 잡았지.
2: 뭐. 이거 강화도에 가면 이게 많다는데 아. 이러면서
1: 그러네.
2: 아, 지금 나 많이 우울해졌어요, 지금.
3: 네.
1: 그러네, 우리 부모가 너무 좌지우지한다.
2: 그러네.
3: 아. 그러게. 아유,
2: 그러지 맙시다.
0: 네, 네. 좀 많이 늘었어요, 요즘.
2: 많이, 많더라고요.
0: 왜냐하면, 이 모기를 진짜 많이 잡거든요.
3: 네, 네, 네.
0: 모기를, 뭐, 백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씩 잡아요, 한 마리가.
3: 네.
1: 이거 한 마리가요?
3: 네.
1: 고마운 존재야.
0: 예. 그쵸.
1: 예.
0: 이게 그, 곤충계의, 고우트. 곤충계의 고우트라고
1: 하는 존재가 최고.
2: 상위에 있는 존재.
0: 최상위라고 하거든요. 이게 와. 뭐든지 이익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 생긴 것도 어. 귀여워.
2: 네. 잡아. 다른 건 못 잡아도 얘는 잡잖아.
0: 절대 사람에게 다가오지도 않아.
1: 네. 네.
0: 집안에 막 들어와서 난리치지도 않아. 요런 게 요거밖에 없어.
1: 어, 진짜로.
2: 지금도 귀여워.
3: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가을 볕에 아이들 피부를 지켜줄 아동용 선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주실 때 우물정 8001번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정답 주시는 동안에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볼까요?
2: 네, 첫 번째 사연 제목은요. 3살 아이 훈육이 안 먹혀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딸, 29개월이 된 3살 아들 키우고 있어요. 첫째 딸은 비교적 유순하고 지금의 둘째 정도였을 때부터 훈육도 제대로 먹혀서 수월하게 육아해왔는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요즘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건 아이가 분노 발작처럼 완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자동차를 타다가 자기가 어디 부딪히거나 누나 형들과 놀다가 장난감 공에 맞거나 뭔가 자기가 공격당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느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인 저나 누나를 막 할퀴고 때리면서 화풀이를 해요. 그것도 모자라 분이 안 풀리면 막 바닥에 들어 눕고 숲을 덤불에 몸을 던져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편이라 말리면 더 심하게 저를 때리고 할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그냥 저항하는 애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벌 준답시고 방에 넣어놓고 울기를 멈출 때까지 가둬놔요. 그런데 1시간 이상 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울음을 그치면 제가 훈육을 해요. 예를 들어 네가 할퀴고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야. 나쁜 행동하면 벌 받는

0: 거야. 그러면 아이는 응? 뭐? 라거나 다른 말을 하는 반응을 보여요. 제가 무섭게 윽박 지르고 가끔 엉덩이를 때리거나 협박조로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도루묵이에요. 뭔가 훈육이 제대로 안 먹히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참고로 아들은 평소에는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성향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통제적이고 좀 감정적이에요. 저도 이게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상황에 부딪히면 타이르고 기다려줄 여유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드네요. 하시면서
1: 네, 사연 마지막에 또 울음 표시까지 보이니까
2: 깔끔네.
0: 아들 키우기 정말 힘든 상황.
3: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쓴 책 세 살 이제 막 시작하는 육아라고 있거든요.
1: 아, 예, 예.
3: 그 책 한 권 제가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짜.
1: 어, 그래요?
3: 예, 보내드리고 싶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은 저희 그럼 4부에 이어서 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사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 속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0: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2: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서천섭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방송 중에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드는 문자나 무료인 미니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후에는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으로 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근데 앞선 사연에 대한 우리 박사님 이야기로 그 책으로도 물론 다른 책도 많이 쓰셨지만 특히 책으로 다룰 정도로 이 세 살 아이가 키우기 힘든 나이인가 봐요.
2: 이 그 책에 보면 이제 훈육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어요. 이 세 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는지 참 세 살에 이제 부모님들이 훈육 문제가 좀 고민을 하세요.
1: 네.
2: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세돌 전에는 그냥 애들이 어느 정도 말을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슬슬 한 30개월 되면서부터 아이도 자아가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부모는 당연히

0: 규칙을 가르치고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2: 아, 그렇군요. 내가 병. 내가 할래.
1: 계속
3: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여기 이제 큰 애가 좀 순했어, 딸이. 그러니까 맞아. 둘째도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0: 근데 이제 둘이 기질이 다르니까 네.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건데 사실 어머님이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상황에 부딪히면 타이르고 기다려줄 여유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2: 힘들지.
0: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급할 게.
2: 그래요?
0: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 급할 게 없다.
0: 급할 게 없고 이 아이 내가 시간 두고 제대로 키워가면 될 거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서둘러가지고 이 상황만 멈추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소리를 질러서 또는 등짝을 한 대 때려가지고 애를 진정시킨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나빠지거든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써온 방법 중에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집에 와서 방에 가두고 울음 멈출 때까지 한 다음에 너는 진짜 나쁜 행동을 했어라고 한 방식. 이 방식이 네. 상황을 좋게 했을까요?
3: 점점 악화가 되었네요.
0: 예, 그럼 그 방법은 아닌 거죠.
1: 괜찮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0: 이 방법을 한두 번 했는데 잘 통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기 시작했다 하면 그 방법을 써도 돼요.
1: 네.
0: 저는 사실은 사랑의 매 또는 아이한테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한두 번 해서 먹히면 하셔도 된다. 효과도 좋고 가성비 좋겠다. 근데 상당수의 아이가 체벌을 하면 먹히지 않는다. 먹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더 세게 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1: 아, 안 되지.
0: 그건 더 세게 때리면 상황이 좋아지냐? 그래도 안 먹히면 어떡할 거냐?
3: 그렇지.
0: 그럼 더 세게 때린다.
1: 아유.
0: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동학대와 훈육이
1: 네, 맞아요.
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에 아이를 학대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진짜 100% 먹힌다. 그 방법으로 하니까 그냥 효과가 좋고 아이가 잘 끌고 올 수 있다 하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아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 네.
0: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다지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1: 네.
0: 우선 이 아이는 이 상황에서 불안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사실은 거의 알아듣지 못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거의 알아듣지 못해요.
1: 어? 거의 뭐? 시큰 엇박지르고 야단치고 나는데 어? 뭐? 나쁜 행동이야. 벌받을 거야. 그래도.
0: 뭐만 기억하냐. 엄마의 표정이나 태도.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그래서 그 행동을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3: 네.
0: 아이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자기 혼자 막 막 소리를 내는 소리를 지르는 네. 그러면 그거를 화가 났구나 하고 야 화가 났구나 그러면 진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세요. 물론 그 모습이 보기는 좋지 않아요. 애가 혼자 흥분해 있으니까
1: 네.
2: 맞아요.
0: 흥분해 있으니까 보기는 좋지
2: 특히
0: 않지만
2: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0: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주로 그런다
3: 네. 네.
0: 그런다면 사람들 많은 데 데려가지 마세요. 되도록
2: 네.
0: 그런 조건에서는 나도 안정감이 떨어지잖아요.
2: 네.
0: 그렇죠. 나도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1: 네.
0: 애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거든요.
1: 네.
0: 잘 보면 내가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보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모습.
3: 아, 그래요.
0: 내가 아이한테 네. 함부로 대하는 태도.
2: 응?
0: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 모습을. 애가 무슨 모습을 보이든지 참 화 풀려고 노력하는구나. 얘가 소리를 지르고 예를 들어 자기 머리를 때리든 아니면 막 옆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든 이게 그냥 자기가 화를 해결하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화가 풀렸어? 응? 기분 나아졌어? 하고 그냥 진행하면 돼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금세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3: 지금부터 해도 되는 거죠?
0: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오히려 내가 얘한테 화를 안 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얘를 자꾸 쳐다보고 이상하게 본다 하면 네. 잠깐만 하고 얘를 들어서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가만 놔두세요 그냥. 근데 그 옆에서 엄마가 문 닫아두고 얘만 혼자 방치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으세요. 같이 있으면서 그냥 괜찮은 표정으로 얘한테 화를 낼 게 아니고

0: 뭘 가르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냥 보고 계세요. 보고 있으면서 엄마가 할 말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가 풀렸어? 기분이 나아졌어? 기분 나아져서 다행이다. 기분이 더 빨리 나아지면 좋을 텐데. 아유, 소리 안 지르고 기분 나아지면 더 좋을 텐데. 요 정도 말만 하면 됩니다, 그냥. 네. 그러면 아이가, 아,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 응? 그럴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더 불안해지지도 않는구나 하면은 점점 이런 모습은 줄어들어요.
1: 그렇구나.
2: 근데 그 엄마들마다 이 사연 주신 분은 통제적이고 좀 감정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한테는 그 시간이 더 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흥분해서 화를 냈을 때 아이를 보지 말고 나만 봐야 돼요. 내 기분. 내 기분. 내 기분이 지금 어떻지? 나 지금 막 초조한가? 나 지금 불안한가? 나 지금 막 이거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가? 빨리 내 기분을 가라앉히자. 그래서 애 기분 가라앉히려고 하지 말고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을 보고 그걸 가라앉히려고 해야 돼. 내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받아들입니다.
1: 내 기분부터 봐라. 이거는 약간 저 부부간에도.
0: 사실 부부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그치죠? 자기 감정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 자기 감정부터 진정하고.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내 마음 불편한 걸 가라앉혀야지. 불편한 상태에서 아이를 대하면 나도 모르게. 제가 가끔 예전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부모님한테 애한테 뭘 하기 전에 일단 영상으로 아빠를 시켰어요. 엄마를 찍어라. 애한테 화내는 것 같으면 엄마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2: 볼 수가
0: 내가
2: 없지.
0: 이런다고?
2: 볼 수가 없지. 맞아.
1: 자기 감정 맞아.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내뱉는
2: 그 내가 이랬다고?
1: 그 험한 말들 막 이런.
2: 진짜 부끄럽다.
1: 이걸 맨정신에 보면 부끄러울 수
0: 있겠다.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엄마도 그 상황에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나도 당황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듯이 우리 아이도 당황해서 저러고 있구나. 이만큼 큰 나도 이러는데.
1: 그래.
0: 응? 저렇게 어리다 보니까 저런 일에 그냥 부딪힌 일 아무것도 아닌데 저럴 수 있구나. 근데 쟤는 아직은 어려서 저럴 수 있지만 점점 안 그럴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두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여유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보면서.
1: 내 마음을 보면 여유를 갖자.
2: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급할 게 없다가 애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엄마한테. 그럼. 지금 급할 거 없어.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1: 화내지 말고.
2: 애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그 마음이 자꾸 조급해졌던 거거든요.
0: 그 조급함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무리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무리한 말이나 표정 태도가 아이한테 가서 얘는 평소에 어떤 애입니까? 겁 많고 조심스러운 애잖아요.
2: 그러네.
0: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애가 마치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한테 달려들듯이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냅두면은 서서히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응?
1: 그러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아이한테 훈육이 먹히지 않을 때는 일단 나의 감정부터 잘 추스리고 여유 있게 다가자.
2: 말을 봐야겠네.
1: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2: 자, 이번에는요. 초등학생 딸이 AI 챗봇을 너무 맹신해서 걱정이라고 사연 주셨는데 이런 친구도 요새 많습니다.
1: 그러겠어요.
2: 네, 함께 들어봐 주시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기질이 워낙 까다로워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좋고 싫음이 분명했고 그 고집을 꺾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로서 부끄러운 고백일지 몰라도 아이를 다루는 것이 참 힘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휴대폰만큼은 최대한 늦게 사주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12살인 올해 처음 휴대폰을 갖게 되었지요. 스마트폰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무엇이든 찾을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세계. 아이는 이 스마트폰에 푹 빠졌습니다. 다행히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을 하루 2시간으로 걸어두니 그건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씨름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문제는 아이가 AI 챗봇을 부모의 말보다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음흠. 용돈을 달라고 할 때에도
3: AI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평균 용돈이 얼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적게 받고 있었어. 용돈 올려줘.

0: 라고 하고요. 새학기에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AI 챗봇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쯤은 애교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아주 작은 것까지 부모의 말보다 AI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아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물론 AI 챗봇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세상만사가 어디 그렇습니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관계를 맺고 갈등하고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얻어야 그게 진짜지요. 게다가 학교에서 해오라는 과제도 AI 챗봇으로 해결해버리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인간으로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양한 감정과 생각의 경로를 치열하게 경험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편리함이 주는 안락함도 좋지만 번거롭더라도 다소 힘들더라도 직접 부딪혀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말은 반만 믿어라 라고 말은 하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며칠 전 발목을 다쳤을 때에도 자신이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AI 챗봇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의학 지식이 보편화된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친 정도가 다르고 회복이 다른데 아이는 거기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천석 박사님, 도와주세요! 야, 아, 이것도 진짜 부산님 하신 말씀 하실 것 같아요.
1: 12살에 휴대폰을 처음 손에 넣은 아이가 그야말로 AI 챗봇을 부모 말보다 더 믿고 있다.
0: 고민 상담을
2: 다 웃어. 엄청 하더라고요.
3: 뭐, 그러네. 뭐,
1: 그러네.
4: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사실 AI가 기본적으로는 자기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적당히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답변하게 돼 있어요.
2: 네.
0: 그러더라고.
2: 네. 예. 아, 네.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답변을 해준다.
0: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게끔.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고 네. AI들이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2: 네.
4: 이제 질문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말한 거를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 조금씩만 바꾸면서 원래 처음 말한 걸 유지하려는 또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잘 보면.
0: 아, 그치.
2: 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 수세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해주는 거군요.
0: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지? 막 이러잖아요. 이름도 지어주고.
4: 예, 그게 이제 AI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그런 AI의 특징을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AI한테. 예를 들어 요거 아주 좋은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쳤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
1: 네,
4: 그런 게 나오면
1: 네.
4: 그런 것이 나는 발목이 다쳐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너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게 잘하는 행동일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2: 아, 오히려?
4: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2: 네.
4: 부모님이 거꾸로 부모님의 이제 그 핸드폰에서 AI를 켜서
0: 물어봐요?
4: 내 딸이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 와! 그럼 부모님이 물어본 AI는 당연히 부모님 좋게 얘기해 주겠지.
4: 그렇죠.
2: 듣고 싶은 얘기 해 주겠지.
0: 얘는 내 AI거든.
2: 오, 이거 진짜.
4: 그러니까 재밌다. AI 답변이라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
2: 아하.
0: 아, 다르다.
1: 아, 그렇구나.
4: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의 AI를 가지고 이제 엄마의 걸 가지고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번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발목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을 가야 돼? 이런 질문을 수준을 높여서 의사가 할 만한 질문.
2: 네.
4: 그다음에 발목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운동선수가 할 만한 질문. 그다음 일반인이 할 만한 질문으로 질문을 나눠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AI가 또 그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1: 네.
4: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핸드폰으로 가서
1: 네.
4: 각각을 질문하면 얼마나 다른지.
2: 예.
0: 야, 신기하다.
4: 그러니까 네가 얼만큼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냐에 따라서 얘는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네. 전부가 아니야.
2: 그치.
0: 맹신하는 아이에게 해줄 말이네.
4: 그렇죠. 그게 지금 AI 너한테 다

0: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네가 아는 만큼밖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많고 다른 지식이 있어야 더 높은 차원의 대답을 얻어낼 수 있죠.
1: 맞아. 이게 왜 우리 왜 뭐 예를 들어 고민거리나 이런 걸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해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2: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러구나.
1: 흔들어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아닌 친구도 있고. 근데 AI는 교묘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점점 더 이렇게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2: 요즘 친구들은 더 많이 의존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3: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제 자살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국 자살을 한 사건 때문에 배상 청구가 되고 그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죠.
3: 네네.
0: 예, 그래서 AI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끌고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AI가 절대 답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학습을 확실하게 시켰어요. 그거에 대해서. AI라는 게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AI랑 경쟁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AI를 아는 건 좋은 건데 AI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자고 하면서 더 AI를 깊게 알면 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히려
1: 진짜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지 얘를 맹신하고 가지 말자 뭐 이렇게
0: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AI의 반대편에 서서 경쟁을 하면 이건 밀리게 돼 있어요.
3: 그렇죠. 밀리게 돼 있죠.
2: 그럼 이제 어차피 못하긴 못해 이제 이제 못하긴 못하는 시대잖아요.
1: 그러네요.
2: 더 심오한 질문을 잘할 수 있게 정말 그렇죠.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군요.
0: 실제로 질문 수준이 높으면 굉장한 지식을 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질문한 거를 검증하는 질문까지 할 수 있으면 실제로 많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거의 박사급의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AI로만 공부를 해서.
2: 네.
3: 아 무서운 세상이야.
1: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3: 선생님 챗 GPT 그래서 어느 날 챗 GPT가 뭐예요 하고 제가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휴대폰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몰라요. 네.
1: 저도 AI하고는
3: 얘기를
1: 요새 검색이나 뭐 이런 걸 전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3: 아, 예. 그래요?
1: 전 아직도 초록창인데.
3: 저도. 나도 초록창이야. 아유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감합시다. AI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1: 맞습니다. 자,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우리 박사님 그리고 김경아 씨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9: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2: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3: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3: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3: 자, 동심 퀴즈 오늘 정답도 맞춰봐야죠. 오늘의 정답은 잠자리였습니다.
2: 아동용 선크림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올려두겠습니다.
3: 오늘 끝곡으로요. 드래곤플라이의 잠자리죠. 그러니까
2: 네,
3: 사진 듣고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일기로 쓰니 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일흔의 글을 배우고 여든의 시인이 된 황보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시도 한편 읽어볼까요? 제목은 가짜 뒷다리입니다.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가짜 뒷다리도 모른다.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날 세종대왕릉 가서

0: 잡지대회 내 평생 첫 으뜸상 받았네. 가슴이 우쭐했네.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됐어요. 으뜸상을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024년 이후 발생한 해외발 해킹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년 9개월간 금융회사에서 해외발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는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은 2건에 그쳤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NLL 해역 중국 어선은 대책 발표가 있었던 8월 말 약 80척에서 이달 초 190척으로 오히려 배 이상 늘었습니다. NLL 해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 금지 구역이지만 중국 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이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김수홍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기록적인 규모의 원유가 통과하고 있다면서 어젯밤에만 2,200만 배럴이 통과했고 이란에서 나오거나 이란으로 가는 원유는 단 한 배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공항에 있던 항공기 최소 한 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적 항공사인 사우디아 항공 소속 민항기가 공항 터미널에 주기돼 있던 도중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는 자신들이 탄도미사일로 킹칼리드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군 기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사형을 공개 총살 방식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총기 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을 군인들로 구성된 총살대가 처형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분포해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1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기입니다. 매년 10월 9일은 한글의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에요. 한글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또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있는 문자입니다. 기본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기본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원리에서 출발했고 글자의 획을 더하거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다양한 소리를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한글날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문화방송의 대표적인 우리말 지킴이 프로그램 우리말 나들이를 처음 기획하고 만든 강재형 아나운서와 함께 한글 창제의 원리와 그 속에 숨은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가나다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선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는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1997년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문화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말 나들이인데요. 우리말 나들이를 직접 탄생시키고 평생을 우리말 연구와 바른 언어 생활에 힘써온 강재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강재형입니다.
1: 한글날을 맞아서 강재형 아나운서를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니까 굉장히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2: 저야말로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오승훈 아나운서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 감사합니다.
1: 제가 저희는 이제

0: 형 선배님을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강지영 선배님을 떠올리면 정말 학자, 연구자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 박사님이 왜 그러시나.
0: 그 아나운서도 좀 여러 가지 종류, 스타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강재영 아나운서를 뵈면 아, 되게 학자 같은 느낌? 아, 걸으시는 것도 되게 구름 위를 떠가는 것처럼 걸으시거든요. 본인은 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 아, 구름 위를 떠가는 몽상주의자.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무엇보다 한글날 하니까 저를 떠올려 주셨다는 게 대단히 고마운데 지금은 뜸한데 한때 한글날이 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던 학생 이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0: 예,
1: 선생님, 그 쌤, 한글날을 축하해요.
0: 아, 그걸 강재영 아나운서한테 축하해.
1: 그런 느낌을 받고 한글날이 되면 세종 임금을 떠올리기도 하겠지만 저를 함께 연상해 준다는 게 저한테는 매우 고마운 일이죠.
0: 네, 제가 그 학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우리말 학자였거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우리말에 대해서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우리말 나들이 얘기는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방송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에 들었거든요.
1: 네, 당시에는 파격이었고 지금은 우리말 나들이 프로그램의 구성을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따라왔죠.
0: 맞아요.
1: 이제 경쟁사 K라고 얘기할게요. 거기 실은 이제 그 바른말 쓰기 캠페인,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말 나들이가 나간 뒤에 KBS가 이제 시참하러 발칵 뒤집힌 거예요. MBC가 후발주자인데 재밌다. K의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드느냐. 그 제게 연락이 왔잖아요. 그 누가 만드니?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아나운서가 만들어? 그럼요. 아나운서가 방송 언어의 전문가니까 우리가 기획하고 아이템 잡고 우리가 대본 만들고 우리가 출연한다.그래서 KBS 아나운서실이 MBC 아나운서 국 때문에 고농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0: 아. 강재영 아나운서 때문에.
1: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네.
0: 처음에 우리말나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잖아요. 우리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계기로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만드신 걸까요?
1: 제가 이제 이른바 연식이 나오는데 87년도 MBC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0: 입사했었죠. 예. 네.
1: 그리고 아나운서는 모름지기 방송 언어에 살아있는 교과서여야 한다. 선배들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선배들께 여쭤보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 그냥 그런 거야. 아니, 효과와 효과가 있는데 왜 효과라고 해야 합니까? 그거 효과라고 하면 너무 된소리잖아. 효과라고 해. 다 그렇게 했어. 옳은 말씀이지만 이렇다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독학을 해야겠다. 하여 전공은 제가 국어학이 아니거든요. 영어 영문학인데 뭐 국어 관련 책을 막 찾아보고 학회에도 드나들고 교수님들 만나고 뭐 독학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90년대 접어드니까 선배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형, 제가 이니셜 형이니까. 형,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지? 아, 그거요. 이러저러하고 규범에 따르면 뭐 이렇습니다. 아, 그래? 그래 생각을 했죠. 방송이 뭐 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나만 알면 뭐하는가. 함께 공유하자는 뜻으로 97년 12월에 우리말나들이 첫 방송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상파로. 그 전에 9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말나들이라는 유의물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A4 용지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갱지라는 거 아세요? 승훈?
0: 약간 누런.
1: 그렇죠. 지금도 있긴 한데 16절 갱지. 지금은 좀 A4 사이즈쯤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아래 한글 2.0 버전이 막 나올 때였는데 컴맹했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제 열심히 배워서 우리나라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에 최초로 2단 편집이 가능한.
0: 2단이라 하면 이렇게 세로 줄 두 줄.
1: 그렇죠. 2단 가로 붙이는 게 원고를 쓰고 편집하고 이미지 삽입해서 16절 갱지를 찍어낸 게 실은 우리말 나들이 효시예요.
0: 아, 그럼 아까 유인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산에 배포를 하신 거예요?
1: 그렇죠. 1층 가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문화방송 산에.
1: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걸 누가 만드느냐.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이제 사내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내 방송할 때 지금은 엘리베이터에 이 모니터

0: 나오는 게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담당했던 홍보 쪽의 차장 선배가 강재영 씨 우리 콘텐츠가 없어서 말이야 우리말 나들이를 한번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얹으면 어떨까
1: 예.
0: 욕심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평면 슬라이드 넣고 자막 넣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사내 방송이었고
1: 네.
0: 그 연말에 지상파로 한번 해보지 라는 지연을 받고 편성을 따냈습니다.
1: 예. 네. 지금의 우리말 나들이를 보면 저도 이제 출연하기도 했는데 신입
0: 네.
1: 시절에
0: 네.
1: 예. 지금은 이제 퀴즈형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네. 할 때는 제가 출연할 때는
0: 연기도 시키고
1: 연기를 시켰습니다.
0: 아, 예.
1: 제가 했던 것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박신양 배우가 열연했던 네. 편지 머리에 이렇게 붕대 감고
0: 아, 네네.
1: 뭐 이렇게 대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당신 뭐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 그게 네. 있는데
0: 예.
1: 그거를 저한테 시켜가지고 선배가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죠.
0: 네네네.
1: 그래서 그거를 안경도 벗고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0: 네.
1: 그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 형식이 초반에도 있었나요? 그 만드셨을 당시에도 그런 형식이었을까요?
0: 제 개념을 바꾼 게 우리말 나들이 프로그램은 우리말 캠페인이라고 하지만
1: 네.
0: 엄숙하지 말자. 가리치려 하지 말자.
1: 네.
0: 그래서 기획 의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 기획에서 쓰잖아요, PD들. 좋은 우리말을 널리 알리고 틀린 우리말을 바로잡는 프로그램. 중요한 건 시청 흡인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게 제작. 이어서 초대 MC가 박나림 아나운서였는데
1: 네.
0: 그는 찰리 셰플린 군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 국장을 했던 박경초 아나운서는 나무꾼과 선녀의 나무꾼 나오고 맞아요. 물론 박나림 아나운서는 선녀로 분했었고 그렇게 이제 밖에서 보면 엄숙하고 정연한 아나운서들이 망가지네 이런 느낌도 주고 시청자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기자, 뭐 아나운서, PD 수첩의 PD 그 작은 그 이렇게 잘못을 조졌죠. 이거 시청자들이 통쾌했을 거예요 아마.
1: 예.
0: 아, 쟤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잘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재밌네 이런
1: 네.
0: 컨셉이었어요.
1: 아, 참고로 조지단은 표준합니다.
0: 저는 나쁘지 않다고
1: 국어 대사전에 생각합니다. 나오는
0: 조지단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조여넣다 이런 뜻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 네.
0: 우리가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너무 가리려고 해요. 사전에 오르면 표준어고 아니면 아니. 이 기준도 매우 모호하고.
1: 그렇죠.
0: 맞아요. 제가 야 논어 먹자 얘기를 하면 아 선배 아, 우리말 나들이 강재영 아나운서가 논어 먹다가 뭐예요? 비표준어잖아요. 표준어입니다. 전 어릴 때 엄마가 야 그 사이좋게 논어 먹어라 했지 나눠 먹어라 안 그러셨어요. 그 요는 이제 규범과 비규범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게 많지만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이 과학 저 과학
1: 네.
0: 그리고 MC는 오승훈 박사과정 수료 그러니까 이제 과학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MC니?
1: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 지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말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0: 네. 네.
1: 우리말을 지키고 알리는데 진짜 오랜 기간 힘써 오신 분인데 한글날 개정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0: 네네네. 네.
1: 한글날에 대한 의미는 또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0: 네.
1: 100주년이라고 하니까 더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강재영 아나운서에게.
0: 그렇죠.
1: 한글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0: 저는 한글날 하면
1: 네.
0: 말의 빛. 이 떠오르는데.
1: 말의 빛. 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요.
0: 그래서 제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말의 빛. 이 떠오르는데.
1: 네.
0: 말은 법칙을 읽었어요. 말의 빛이 떠오르고요. 하나는.
1: 아, 예.
0: 하나는 말의 빛이 떠오릅니다.
1: 예.
0: 말의 빛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1: 예.
0: 빛은 라이트. 빛이잖아요. 광.
1: 네.
0: 한글은 후민정음은 정말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 유일한 빛나는 문자입니다.
1: 아, 우리에게만 빛나는 게 아니라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문자사에 빛나는. 네.
0: 그 지금 그 작가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는데 무슨 다이아몬드인데 그도 극찬을 했고
1: 네.
0: 한글에 대해서 실제 특정 문자를 만든 사람과 만든 때

0: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유일해요.
1: 그 기록으로
0: 훈민정음인. 네. 그렇죠.
1: 네. 아까 말씀하신 작가는 총균쇠 제러드 다이아몬드.
0: 맞습니다.
1: 유나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1: 그 사람도 한글을 이렇게 극찬을 했군요.
0: 어, 네. 어.
1: 한글이 왜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지, 그 과학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1: 강경 아나운서라면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글, 훈민정음 연구원 학자들께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대중적으로,
1: 네네.
0: 한글의 그 창제 원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 나와 있잖아요.
1: 네.
0: 이건 어떻고, 기억은 어떻고,
1: 네.
0: 뭐, 가난, 뭐, 니은, 뭐,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1: 네.
0: 일단은, 니은은, 느 할 때, 네. 혀 끝이
1: 앞니
0: 뒤에 붙잖아요.
1: 네.
0: 그게 느가 보면 니은자처럼 돼.
1: 어디가 니은자처럼 돼요?
0: 자 밖에서 봤다고 쳐요.
1: 네.
0: 상상력을 동원합시다. 느 하면 혀가 이렇게 위로 서서 누르죠.
1: 아 혀의 모양이요.
0: 그렇지.
1: 혀의 모양이, 예.
0: 아 그리고 그 기역 가 하면 혀가 이렇게 기역자처럼 돼서. 혀 끝을 이렇게 탁탁 눌러요.
1: 혀 뒤쪽 부분이 그렇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죠.
0: 그렇지, 그렇지.
1: 네.
0: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그렸다는 설도 있는데
1: 네.
0: 당시에 뭐 엑스레이가 있었겠어요.
1: 그러니까
0: 뭐 단층 촬영이 있었겠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뭐 미음의 형상을 그렸다기보다는 혀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 형상을 낸다는
1: 아.
0: 의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옷 경우에는
1: 네.
0: 이게 잇소리잖아요. 시, 스, 스, 스.
1: 네, 네.
0: 그게 이를 옆에서 보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시옷은 그 형상을 따왔다.
1: 아 이게 뭔가 맞물리는 느낌도 좀 드네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0: 무는 미음 입술 소리인데,
1: 네.
0: 예.
1: 네. 오므리지.
0: 뭐 뽀뽀는 아닙니다만.
1: 만났다가 떨어지지.
0: 무. 그래서 미음을 만들었고요.
1: 입술 모양.
0: 네. 네. 거기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역 기본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크가 되고.
1: 키읔.
0: 키읔 그렇죠.
1: 네.
0: 크가 되고
1: 네.
0: 미음에다가 위로 얹으면 무가 되고.
1: 비읍.
0: 네. 옆으로 삐치면 푸.
1: 비읍이
0: 되고.
1: 네.
0: 시옷에 하나 얹으면 지읒이 되고.
1: 그렇죠.
0: 거기에 점을 찍으면 치읒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매우 조형적으로도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제자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인 거죠.
1: 아, 그럼 자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음은 네. 하나 덧붙이는 게 그게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0: 그렇죠. 예. 네. 무, 푸, 부.
1: 모임인 거죠.
0: 같은
1: 거예요.
0: 계열이고요.
1: 아, 같은 계열.
0: 네네.
1: 그러니까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씩 네. 더 붙으면.
0: 스, 즈, 츠 같은 계열이고.
1: 소리가 강해지는군요.
0: 네. 네. 거센 소리와 된 소리로 바뀌는 거죠.
1: 또 어떤.
0: 그리고
1: 네.
0: 뭐 디지털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1: 네.
0: 제가 예전에 미국 영화를 보면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때는 전화기 썼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자판에 1, 2, 3, 4, 5, 6만 있는 게 아니라
1: 예.
0: 알파벳이 A, B, C, C 뭐 있어요.
1: 그렇죠.
0: 저 사람들은 왜 저거 어떻게 쓰지? 용도가 있더라고.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된
1: 네.
0: 이 폰이 나온 이후 천지인으로 다 만들잖아요.
1: 아 천지인.
0: 천지인 한글.
1: 네.
0: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시대 전화기에서도 구현하기 매우 좋은 그런 문자 체계구나.
1: 사실 그때는 몰랐잖아요. 디지털이라는 걸.
0: 예, 예, 예.
1: 근데 글자 조합의 그때 생각했던 원리와
0: 네.
1: 지금의 이 디지털의 원리가
0: 네.
1: 과학적으로 보면 교차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을 강재영 아나운서라면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0: 600년 전에 세종 임금이 야 600년 뒤에는 말이야 AI가 나오고 디지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리 없죠.
1: 그렇죠.
0: 그런데 분명히 통찰과 예지가 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1: 네.
0: 한자에 비해서는 한자는 통문자. 하나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
1: 그걸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0: 네. 네. 로만 알파벳은 A, B, C, D 옆으로 쫙 늘어서 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합해서 단어를 만든다 한들 그냥 단어의 개개 문제 나열에 불과합니다.
1: 예.
0: 근데 한글은 오승훈이에요.
1: 네.
0: 오승훈 어떻게 써요? 이응, 오. 시옷, 으, 이응.
1: 네.
0: 히읗, 우, 니은. 조합하지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음소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니까 디지털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내가 물어보고

0: 건, 예, 예. 컴퓨터의 최소 단위가 비트잖아요.
1: 네.
0: 그 바이트,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1: 네.
0: 저는 한글이 O라는 글자를 쓴다면,
1: 네.
0: 비트인 이음과 O가 만나서 바이트인 O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가요?
1: 아.
0: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1: 자음 모음 하나하나가 비트고,
0: 네.
1: 그걸 모아가지고 바이트를 만든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자,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강재영 아나운서와 함께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잘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강재영 아나운서와 함께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비트라고 표현하고 그거 모았을 때 그걸 모음은 우리가 비트가 모이면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인가요?
2: 그래,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1: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셨다는 게 되게 독특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2: 네네. 뭐 비트와 바이트와 한글의 그 음소가 네. 음절이 되는 것과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레고 블록 쌓듯이
1: 네, 네, 맞아요.
2: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제 입력을 해서 프린트를 하면 그건 통짜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레고 블록 같은 것들은 요만한 개개의 것들을 붙여서 엄청나게 큰 것도 만들 수 있고
1: 네.
2: 매우 정교한 것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1: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글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느끼는 게 저는 가독성이라고 하잖아요.
2: 네네네. 네.
1: 글자를 잘 읽히는
2: 네네네.
1: 그런 느낌.
2: 여기서 한글의 디자인적 요소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2: 한글이 예쁘다.
1: 네.
2: 그냥 예쁜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릴게.
1: 네.
2: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 대중적으로 말씀드리면.
1: 우리 한글은 우리 모두가 아니까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이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 같은 그 글들로 문자를 치면
1: 네.
2: 그게 두 종류로 나뉘죠. 하나는 고딕. 하나는 명조.
1: 네.
2: 야, 사실 고딕과 명조라는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닌데요.
1: 네네.
2: 그거를 전문 영역에서는 세리프와 산세리프라고 얘기합니다.
1: 세리프, 산세리프.
2: 예. 네. 세리프는 삐침이라는 뜻이고.
1: 네.
2: 산은 없다는 뜻이에요.
1: 삐침이 없는.
2: 그렇죠. 그래서 네. 명조는 세리프고.
1: 세리프.
2: 고딕 계열은 산세리프예요.
1: 예.
2: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1: 오, 훈민정음.
2: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입니다.
1: 예.

0: 자, 이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보면 훈민정음 해례반의 서문에
1: 예.
0: 앞에는 한문으로 나와요.
1: 예.
0: 국지여음 이호 중국 여 문자 불상유통 고 우민 유소 요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다 읽으실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0: 한자 세대 아니야. 게다가 훈민정음 서문인데
1: 네.
0: 자랑은 아닌데요. 이 말씀하시니까 훈민정음 서문이 두 버전이 있어요.
1: 예.
0: 하나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한문 국지여음 이호 중국 여 불상유통 그리고 그 뒤에
1: 네.
0: 한국어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버전.
1: 네.
0: 나란 말싸움이 뒹기게 달아 문자와르 서로 삼합디 아니할세.
1: 네.
0: 이런 전차로 어린 백시영이 이르고저 홀빼이셔서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어엿비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1: 네.
0: 사람으로 헤어 수빈 이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1: 대단하십니다. 외우고 다니시는군요.
0: 그 저는
1: 우와.
0: 우리 한국어 화자들은
1: 네.
0: 저 어릴 때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날마다 외워야 됐었고 그거를 암기를 못하면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었죠.
1: 네네.
0: 그보다 글자가 훨씬 짧거든요. 108자니까.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말을 쓰는 모든 사람이 훈민정음 서문 정도는 108자니까 다들 어디 가서 줄줄줄줄줄줄 하면 좋지 않을까. 자, 제가 108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8자는 잠시 후에 시간이 되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 네네.
0: 이제 그 디자인
1: 디자인
0: 세립
1: 들으시는 분들 검색창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네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예.
0: 그리고 요거는 한문이잖아.
1: 네. 그거는 세리프네요.
0: 그렇죠.
1: 삐침이 있는 네. 한문은
0: 여기 크, 으, 드, 드 그 위에 제일 위에 나와 있잖아요.
1: 네, 자음이 나와
0: 있어요. 이거는 뭐처럼 보여요?
1: 산세리프.
0: 그렇지. 역시 고딕이잖아요.
1: 네.
0: 삐침이 없어요.
1: 네.
0: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1: 그러니까 우리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 때 네. 고딕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 만들 때.
0: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지. 디자인이
1: 디자인을 자체가 그렇게 해냈다.
0: 고딕으로 만들었다.
1: 네네. 그렇게 써놨다 여기에다가.
0: 네네네. 네.
1: 왜 고딕으로 했을까요?
0: 이유가 뭘까? 구별하려고. 이건 너무 약한 답이죠.
1: 네.
0: 이거는 뭐 저의 추론이기도 하지만 학계 정설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전 이렇게 봐요.
1: 네.
0: 세종 임금의 애민 정신. 자, 붓글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1: 붓글씨요.
0: 음흠.
1: 그 아까 말씀하신 삐침이 떠오른다.
0: 그렇지. 삐침이 떠오르고.
1: 네.
0: 그리고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 네.
0: 400년 전으로. 그때 붓글씨를 누가 썼을까?
1: 양반들이 썼겠죠.
0: 양반들이 썼죠.
1: 네.
0: 문방사우. 지필묵을 들고 다니면서 붓글씨를 썼어요.
1: 예. 붓으로 썼죠.
0: 예. 조선 왕제 실록도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어린 백시영이 니리고조 홀빼이셔도, 백성들이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28자를 만들어서.
1: 네.
0: 너희에게 알리니까, 편하게 쓰고 널리 폈어라.
1: 예.
0: 이 말을 합니다. 이 훈민정음의 창제의 애민정신에는 백성들도
1: 그렇죠.
0: 글자를 익혀서 쓸 수 있어라. 있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붓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농사 짓다가 뭔가
1: 네.
0: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1: 네네.
0: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흙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1: 예.
0: 그리고 양반이 아닌 뭐 도련님이 아닌 학령기 어린이들이나 떡거머리 총각들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1: 흙바닥 위에다 썼겠죠.
0: 그렇죠. 진짜로. 뭐 그때
1: 예.
0: 이 종이도 비쌌고
1: 그럼요.
0: 먹어보리 비쌌는데 또 갈아야 되고 그냥 흙바닥에다 땅바닥에다가 이게 기억이야 찍 따라 쓰고
1: 네.
0: 지우고
1: 네.
0: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산세립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1: 예.
0: 디자인적으로 매우 놀라운 게요.
1: 예.
0: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보는 그 이미지를 챙겨보면 로마 그 사형 알파벳도
1: 네.
0: 다 세리프였어요. 삐침이 있어요.
1: 예.
0: 펜으로도 요즘 캘리그라피라는 걸 하는데
1: 그렇죠.
0: 그 펜으로 쓰는데도 삐침이 다 있게 예쁘게
1: 네.
0: 그렸습니다.
1: 네네.
0: 필사를 했으니까.
1: 필기체라고 그냥 우리가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그렇죠.
1: 예쁘게.
0: 이 고딕체라고 통칭하는 삐침이 없는 서체가 보편화되고 제대로 등장한 게 바우하우스 그 이후래요.
1: 바우하우스는 언제예요?
0: 한참 뒤의 일이죠. 어. 해봐야 100년, 200년 그 안쪽. 그러니까 조형적으로도
1: 예.
0: 훨씬 앞선 게 훈민정음 창제 반포 당시의 서체고
1: 네.
0: 그 서체 담긴 뜻은 그저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흙바닥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닌가.
1: 아, 근데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글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훈민 네. 정음이잖아요.
0: 우리가 근엄하게 얘기할 때 무슨 아나운서 제가 우리 후배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완전히 우리 선생님이 궁체로 말씀하시더라고.
1: 궁서체 맞아요.
0: 궁서체.
1: 맞아요.
0: 궁서체는 말 그대로 궁궐 안에 있는 안악들이 주로 썼지만 그거는 붓으로 썼으니까
1: 네.
0: 그 궁서체는 야말로 삐침이 많은 흘림도 있는
1: 그렇죠.
0: 그런 서체잖아요.
1: 아.
0: 그 디자인에는 그냥 조용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민 정신도 담겨있다.
1: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0: 아, 네.
1: 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네. 실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디자인에 이 과학이 같이 숨어 있는 그 디자인 덕에 또 조합도 되게 잘 되는 거고요.
0: 예,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이과학 저과학, 저과학에 출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자인? 그걸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데
1: 예.
0: 타이포그라피 서체가 그렇다 물어봤죠. 디자인 전문가한테
1: 네.
0: 디자인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디자인은 과학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 전문가의 말에 힘을 얻어서 이 과학, 저 과학에 디자인 과학도 집어넣자. 주지
1: 맞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네네. 세종의 백성사랑과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디자인이다. 라는 의미의 디자인을 말씀을 해주셨고.
0: 예.
1: 그게 고딕체에서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0: 네네네.
1: 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의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0: 네.
1: 또 민주적이기까지 한
0: 그렇죠.
1: 그런 글자를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서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보면요.
0: 네.
1: 줄임말, 신조어 네. 이런 게 빠르게 생겨나고 있고 외래어가 네. 또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때로는 뭐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언어, 예. 조롱하거나 뭐 이런 언어들도 자꾸 만들어지고.
0: 이른바 멸칭.
1: 네.
0: 예.
1: 그런 어쩌면 그것들은 한글을 좀 오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
0: 네네.
1: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말도 변화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0: 궁금해요 저는. 신조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께서는.
1: 아 저요? 언어는 변하는 거니까.
0: 네.
1: 예. 그거는 뭐 과학적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0: 네네.
1: 세월에 따라서 시간이
0: 예.
1: 흐름에 따라서
0: 예.
1: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순 없지만
0: 네,
1: 물이 흘러가는데 뭐 좋은 방향이 어디 있고 나쁜 방향이
0: 그렇죠,
1: 어디 있겠습니까?
0: 그렇죠.
1: 라는 생각에서 그렇지만
0: 네.
1: 예, 우리가 인간 중심적 사고일지 모르겠으나 인간에게 조금 더 해가 되고
0: 네네.
1: 조금 더 유익하고
0: 네.
1: 한 방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0: 당연히
1: 들어요.
0: 당연히.
1: 네. 그런 면에서 보면
0: 매우 적절한 비유를 드셨는데
1: 네.
0: 물이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물을 어찌할 거야. 그 옛말에 상선 약수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가장 좋은 선은 물처럼 가는 거예요.
1: 뭐
0: 막지 아니하고
1: 네.
0: 뭐가 그러면 피해가고 다시 만나고 아래로 흐르고 근데 신조어 말씀 끝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드렸더니 매우 좋은
1: 예.
0: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은 바뀌죠. 신조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부 언론 외래심의 공동위원회 위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외래어가 들어온 외국어가 들어오면
1: 네.
0: 그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하느냐 외래어 표기를 정하는 겁니다.
1: 예.
0: 이런 거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냐. 리어나도 디카프리오냐.
1: 콘텐츠냐 컨텐츠냐.
0: 그렇죠. 뭐 이게 맞다 그르다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1: 네.
0: 뭐 정답은 없을 터이니. 다만 컴퓨터라는 말이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하고 처음에 컴퓨터 등장한 다음에 컴퓨터가 외래어 외국어니까 우리 토박이 말을 찾아봅시다.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슬기틀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1: 예. 재밌네.

0: 그런데 외래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쓰면 그것도 한국어가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자로 만들어진 조어도 우리말입니다.
1: 네. 한자어지만.
0: 그렇죠. 그렇죠. 네. 책 한자어인데 우리말이잖아요.
1: 네.
0: 과학, science 도 우리말이에요.
1: 예.
0: 우리 과학이라고 쓰고 있지만 하여 외국어니까 무조건 배척하자. 외래어를 다 토박이 말로 순화해 쓰자. 이거는 전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1: 네.
0: 그리고 신조어는 컴퓨터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AI가 그러하듯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조어가 생기는 거는 문명과 과학의 발달과 뭐 개념의 진화에서 비롯한 것이니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1: 네.
0: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힘들긴 하지. 줄임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문 이번에도 우리 오승훈 님은 말줄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임말에 대해서.
1: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왜?
1: 그냥 제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쓰는 그냥 그러려니.
0: 알아듣기는 하는데.
1: 네. 저는 제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서.
0: 저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좀 경박한 느낌이 들고.
1: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좀 잘 내가 하는 하려고 하는 의미와
0: 네네.
1: 상대가 이해하는 의미가 웬만하면 맞닿았으면 좋겠는데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런 줄임말 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그 뉘앙스라는 게 사실 살짝 살짝 바뀌어서 네네네. 다가가는 경우도 있기
0: 예,
1: 때문에
0: 예, 예, 예.
1: 예, 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좀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터시네. 식세기가 뭔지 아시죠?
1: 식기세척기.
0: 그렇지.
1: 네, 그렇죠.
0: 저희 집에 이제 식세기를 이제 이사하면서 하나 자만하겠다고 하여.
1: 네.
0: 난 식기세척기라고 하는데.
1: 네.
0: 함께 사는 제 식구들은 다 식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죠? 어디? 저 식세기 설치 기사인데요. 네? 다 그렇게 쓰는 거야.
1: 네.
0: 식기세척기의 그 풀 버전이라고 할게요. 식세기라고. 그것만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 줄이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언어 경제 현상부터 말씀드릴게.
1: 경제적인.
0: 그렇죠. 네. 언어 경제 현상은 한국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1: 그렇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뭐
0: 머리 잡다
1: FBI 뭐 이렇게 따잖아요.
0: UN.
1: 네. UN.
0: 뭐 국제연합인데 네. 우리 이제 국제연합 국연이라고 안 하고 UN이라고 합니다만.
1: 네.
0: 꽤 오래전이에요. 제 그 딸이 아빠 문광이가 뭐야?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문광이가 뭐야? 어디 뉴스에서 들었든가 뭐 교과서에서 봤겠죠.
1: 네.
0: 그거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줄여서 문광이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답을 한 다음에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 네.
0: 깨달음을 얻은 거죠.
1: 예.
0: 맞네. 어른들도 다 줄여 썼네. 긴 거.
1: 네.
0: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국과수. 다 줄여 썼어.
1: 네.
0: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 특히 10대 친구들이 뭘 줄이고, 심지어는 버카충 잘 쓰지도 않는다는데, 버스 카드 충전, 이렇게 줄이는 거를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희들 그 말 줄여 쓰는 거 안 돼. 라고, 핀잔 주고, 사회적으로 그건 안 좋습니다. 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거는 오히려 전 그 거슬러 가는 게 아닌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남발은 지양하되 줄임말은 인정을 하자.
1: 네.
0: 내가 이해하더라도 줄임말 그대로 따라하지는 말자.
1: 네.
0: 이런 겁니다. 그 정도면 뭐 답이 된다 모르겠어요.
1: 네.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니까
0: 네.
1: 예쁜 말 쓰고 하는 건 좋다.
0: 네.
1: 그렇죠? 그리고 언어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린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0: 그럼요, 그럼요.
1: 말씀을 해 주신 걸로.
0: 제가 우리말 나들이를 네.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데 방송 기준. 저는 요즘 말 나들이라는 그 콘텐츠를 갖고 한번 유튜브 같은 거 해보려고 해요.
1: 요즘 말 나들이요?
0: 네, 네.
1: 예.
0: 그 말 그대로 요즘 말 나들이는 모든 말이 다 요즘 말이잖아요.
1: 네.
0: 그 정치에서 나오는 용어나 경제, 과학, AI 등등등 관련하여
1: 네.
0: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그 개념을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
1: 네.
0: 왜곡된 건 아닌가? 이런 류의 것들을 담아서 요즘 말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한글날 특집

0: 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떠셨어요?
1: 오, 재밌었어요.
0: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기도 하니까. 네네. 뭐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이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자축이라는 말이 맞겠지요.
0: 네.
1: 마을은 변하는 것이고 물 흐르듯이. 그래서 저는 제가 잡문 엮어낸 그 책, 서문에 이 말을 썼습니다.
0: 네.
1: 요즘 말은 맞다. 그거고, 젊은이들은 늘 옳다. 그래서 물론 늘은 강조하게 넣은 건데요.
0: 네.
1: 세종 임금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를 했고, 1446년 서기에 반포를 했습니다. 전 이거 재밌는 또 그, 3년간의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제가 임금이면 창제란 다음에 바로 근데 임기 중에 빨리 발표해
0: 이대로 쓰라 그래
1: 했을 텐데 조심스러웠던 거야.
0: 예.
1: 3년 동안 국내에서 학자들 놓고 공주 왕제 대대도 놓고 써본 거지. 베타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예. 이거 상용화해도 되겠다 하여 3년 뒤에 반포를 한 겁니다.
0: 예.
1: 이걸 말씀드린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만든 한글 훈민 자금이야. 그때 조선어, 조선말과 21세기 AI 시대의 한국어와
0: 네.
1: 같을 수가 없죠.
0: 그렇죠.
1: 표기한 것만 해도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거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 새를 우리는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현대말로 이해를 합니다.
0: 네.
1: 제가 600년으로 버려놔서 그런데 600년 전에 분명히 우리의 조상인 세종 임금이 썼던 말과 지금 저와 오승훈 아나운서가 나누는 대화가 같을까? 답은 뻔하지.
0: 네.
1: 같지 않지.
0: 네.
1: 600년 동안 야금. 뭔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0: 그래서 지금과 그때의 말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달라졌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하니 저하고 오승훈 아나운서하고 뭐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 다음 세대하고 30년 차이가 난다고 치면 한 세대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0: 네.
1: 10년이면 강선이 바뀌는데 말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 개념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넓게 보자. 이 말씀을 드리며
0: 네.
1: 세종임금 감사합니다. 우리 자축합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0: 한글을 만든 그 마음 자체가 좀 열려 있고 넓은 네. 마음이었기
1: 그럼요.
0: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강조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말 나들이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0: 제친날 안아봐.
1: 제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0: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3: 오늘 끝곡은요,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구어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0: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 국어길 라디오 엔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국어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우 뉴스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유지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해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줄었고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진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7%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경축하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주시경 선생의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말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89개국 273곳으로 확대된 세종학당수를 언급하며 지난 100년이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국내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복제해 인터넷에서 무단 방영하거나 주문형 비디오로 만들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2017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2개의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은 중

을 투입해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다소 높겠습니다. 내륙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포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3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올해는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한글날의 시초인 가갸날은 1926년에 시작됐는데 사실 첫 기념일은 지금의 10월 9일이 아니라 11월 4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가갸 거겨 하던 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후에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분석한 결과 한글날은 10월 9일이 됐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사건의 지평선 윤하의 노래입니다. 한 달쯤 전에 나간 적은 있지만 오늘 한글날이고 윤하는 2023년 KBS 한국어연구회가 선정한 우리말을 아름답게 쓰는 가수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말하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각.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지구촌 사이드A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석희 12시 문자 샵 8001번 그리고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손석희 12시 라이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들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에 예매하는 미국의 예측 시장입니다. 약간 도박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지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면서 온라인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찌 보면 뭐 미국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예측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예측시장 그러니까 프리딕션 마켓 그 선거나 스포츠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그 결과에 돈을 걸고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것이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포츠 도박과 유사한 형태인데다가 실제로 과열되기도 하고 조작, 뭐 중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위험성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예. 예. 자,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예측시장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어떤 걸까요?
2: 네, 뭐 선거 결과나 스포츠 경기는 물론이고 날씨, 뭐 주요 시상식의 어떤 수상자, 뭐 정치인이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지, 뭐 유명인 결혼식에 누가 참석할지까지 말 그대로 뭐 세상 모든 일에 돈을 걸고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내기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예.
2: 그런데 뭐 카지노나 도박 사이트하고 좀 차이를 생각해 보면요. 도박 사이트는 그 하우스에서 배당률을 정해 주잖아요.
1: 예.
2: 그런데 예측 시장은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측이 갈리는 이용자가 반대편에 건 돈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 예.
2: 카지노에서는 뭐 이용자가 게임에서 지면은 그 하우스가 돈을 따는 구조죠. 그런데 예측 시장은 내 예측이 맞으면 내가 한 예측이 맞으면 나하고 반대로 예측한 사람들이 건 돈을 내가 따가는 구조고
1: 예.
2: 예측 시장 업체는 이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서 수익을 내는 그런
1: 예.
2: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예. 예. 몇 군데 뭐 좀 알려져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접근이 차단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안 돼 있는 데를 이렇게 좀 들어가 봤더니 정말 5만 가지가 다 있더군요. 거기에
2: 네.
1: 예, 특히 이번 선거 관련해서 네. 뭐 하원 상원 이거 이제 예측까지 포함해가지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주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까지 돈을 걸고 지금 이걸 하고 있던데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경만 하고 나왔는데 일단 뭐 재미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측 시장이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걸면서 규모가 커지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오가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 네, 그 규모가 정말 폭발적으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1: 예.
2: 그 미국에서 잘 알려진 예측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뭐 칼시라는 곳하고 폴리마켓 두 군데가 있는데
1: 저 칼시라고 말씀 안 드렸으면
2: 월 예. 아, 네, 예. 네. 그 칼시의 그 월 거래액 이을 보면은
1: 예.
2: 지난해 10월 1년 전에 지난해 10월에 44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지난달 2026년 9월에는 420억 달러가 거래됐습니다.
1: 10배나 늘어났군요.
2: 50조 원이라 되는 돈이니까
1: 예, 예.
2: 엄청난 돈이죠.
1: 예. 근데 이렇게 베팅을 해가면서 도는 것 자체는 돈을 거는 것 자체는 미국에서 뭐 이렇게 불법은 아닌 모양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예측 시장은 이제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두고 뭐 이제 거래하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1: 예.
2: 그래서 연방 정부의 금융 감독 기관 그 중에서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는 곳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측 시장에서 사람들이 내기하는 돈 대부분이 거의 뭐 80에서 90%가 스포츠 베팅에 쏠려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주 정부들은 원래 스포츠 베팅은 이제 주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 예.
2: 주 정부들은 이걸 근거로 아니 무슨 예측 시장이 금융 상품이냐 이건 스포츠 도박이니까 주 정부가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그 연방 정부랑 주 정부랑 서로 자기가 규제하겠다고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1: 예.
2: 이제 소송의 나라 미국인 만큼 이제.

0: 대규모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하급 법원에서는 실제로 어느 곳에서는 주정부가 규제하는 게 맞다. 또 다른 곳에서는 연방정부한테 규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이르면 이번 회기에 올해 회기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규제 감독 권한이 어디 있느냐를 예. 정해줄 거로 보입니다.
1: 예. 근데 지금은 아무튼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중간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중간선거 결과에 그 굉장히 돈을 많이 건다고. 그러니까 이 저 메인 화면에도 중간선거에 대한 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지금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런 그 이런 사이트, 그러니까 예측시장 수치가 더 주목을 받는다면서요. 정확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0: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 이번 예. 주에 이제 그 손석희 12시에도 하상은 교수님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여론조사가 때로는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1: 예예.
0: 그럴 때마다 사실 그 대안으로 예측시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말이 예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1: 예.
0: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론조사는 문항 자체가 당신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예측시장은 당신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를 묻는 거고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거기다 돈을 거십시오. 돈을 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예.
0: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답을 할 때는 트럼프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라도 속으로 아 근데 트럼프가 이길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럴 경우에는 예측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에다가 돈을 걸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예.
0: 이제 자연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낮아지고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 가격이 0부터 1 사이에 이제 몇십 센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1: 예.
0: 저도 사실 뭐 선거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예측 시장에서 미국 중간선거의 상원 결과 어디가 이길까라는 현재 그 가격표를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 예.
0: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예측 시장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확률을 61% 정도로 보고 있고 반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확률은 3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 예.
0: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1: 예.
0: 유추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어떤 전통적인 그 이른바 이제 사회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인구 비례 다 보고 나이 뭐 그죠 남녀 다 나누고 이런 게 그냥 다 무너지고. 어디다 돈을 많이 거느냐에 따라서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잖아요. 이거대로만 하자면.
0: 그렇죠. 이거를 뭐 어떻게 예측시장 업체의 입장에서 뭐 반론을 해보자면은
1: 예.
0: 그게 다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다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돈을 걸고 더 솔직하게 실제로 뭐 아 내가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거랑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누구를 지지해라니까
1: 예.
0: 이렇게 답하는 여론조사보다 더 솔직하게 돈을 잃는 건 싫어할 테니 돈을 따고 싶어 할 테니
1: 예.
0: 뭐 이렇게 드러낸 선호가 더 잘 반영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아마 그 예측시장 업체들은 그렇게
1: 예.
0: 반박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1: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늘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뭐 조작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뭐랄까 내부자 거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좀 어두운 면은 그것도 있죠.
0: 네, 사실 그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예측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1: 예.
0: 예측 시장이 지금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심각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0: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서 뭐 잘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올해 그 새해 벽두에 미군이 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을 벌였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그 작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군인 한 명이 이걸 가지고 예측시장에다가 돈을 걸어서 총 40만 달러를 벌었다가 붙잡혀서 이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1: 예, 예.
0: 뭐, 마두로 대통령이 권좌에 어느 시점까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내기가 그 말은 있었다는 뜻인데,
1: 예.
0: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단어를 언급할까 안 할까 이런 거를 갖고도 내기가 있는데
1: 예.
0: 지난 7월에는 백악관 직원 중에 왜 연설문을 그러니까 그 앞에 그 프롬프터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연설자가 볼 수 있는 그 프롬프터를 넘기는 일을 하는 그 직원이 연설문 원고를 좀 뭐 몇 시간 앞서서 받게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그걸
1: 예.
0: 바탕으로 몰래 예측시장에 또 돈을 걸었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적발된 사례도 있고
1: 예.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말하면 내부자 거래가

0: 사실 판을 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예. 적발된 사례도 뭐 있고 하지만 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1: 그럼 뭐 그걸 뭐 규제한다든가 이렇게 관리 방법은 없습니까?
0: 사실 지금 그게 그 스포츠 도박과 같은 종류로 보게 되면 주정부가 규제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텐데 일단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연방정부의 그 기관이 규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CFTC가 현재 그 마이클 셀리그라는 사람 그 위원장 사실상 1인 체제로 굴러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인력도 다시 충원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이 마이클 셀리그라는 사람이 CFTC 현재 위원장이 전에 앞서 그 예측 시장 업체를 대변했던 그 기업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대표적인 친 예측 시장 뭐 인사로 분류돼서 예측 시장 업체들로서는 규제 받고 있다는 뭐 그냥 신용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마구 그냥 몸집을 불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입니다.
1: 참 하여간 각양각색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알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의 송인근 편집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어지는 곡은 요조와 이상순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입니다. 2014년 한글날에 카카오 뮤직과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인 14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노랫말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공동으로 1위로 꼽힌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요조와 이상순의 노래입니다.

0: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 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의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 우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박기창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다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까지 주장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자신들은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 조현 장관에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사를 소환한 건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한 이후 18년 만입니다. 당시 권대사는 3주일을 서울에 머물렀고 일본 정부는 이후 해설서에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는 식으로 표현을 완화했는데요. 물론 일본은 1년 뒤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주 유엔 차지훈 한국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남쪽 국경 봉쇄 공사를 군사적 침범으로 몰고 가려는 간교한 책동이라 맞섰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미 국방부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에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죠. 국제유가 즉시 요동쳤는데요.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픈 AI 때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오픈AI가 최근 투자자들의 연 환산 매출이 67조 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94조 원보다 27조 원이나 적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9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Connect with the world
7: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손석희의 12시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우주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또 커지고 있죠. 이제는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넘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지 또 우주에서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 또 민간 기업들은 우주를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쏟아붓고 있죠. 오늘은 우주와 경제를 연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예. 김효진입니다.
1: 예. 오늘 한글날 휴일인 것 같습니다.
8: 아, 네.

0: 복장을 보니까
1: 그런가요? 네.
0: 자유롭게 입고 오셔서. 네. 평소보다, 예. 누리호 5차 발사가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1: 네.
0: 위성 하나가 제대로 안 되긴 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뭐 확실히 입증이 됐는데,
1: 예.
0: 경제성하고 상업성, 이거를 이제 충족시키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1: 예.
0: 이런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한 그냥 국민으로서는 어제 보는데 약간 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0: 늘 그렇죠. 예.
1: 그래서 막 정말 멋있기도 하고
0: 예.
1: 영화에서 보던 것들 우리 기술로 한다니까 되게 멋있긴 한데
0: 예.
1: 우리 자랑스러운 기술력 입증에 돈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또 상업성이 있어요. 더 많은 돈이
0: 그렇죠.
1: 들어갈
0: 예.
1: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아까 진행자분 이야기 주신 것처럼 이게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점점 되고 있다 보니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0: 예.
1: 그래서 관심들은 정말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지난주에 그 김 박사님께서
1: 네.
0: 냉전 시대 미국 소련의 핵무기 경쟁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주 개발과도 일종의 평행선 이론처럼 가고
1: 맞습니다.
0: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냉전을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이 우주에도 돈을 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도.
1: 예, 맞습니다.
0: 뭐 엄청 많이 풀었죠.
1: 네.
0: 예.
1: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가 지금 AI의 뭐 속도 조절론 그리고 AI의 각국이 대하는 자세가 그 당시에 핵무기를 굉장히 전력 투구로 개발했던 거랑 평행 이론이다 이런
0: 예.
1: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것이 무대를 거쳐서 우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0: 예.
1: 핵무기가 해서는 안 되는 업그레이드 수소폭탄까지 가면서 핵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쓸 수도 보여줄 수 없는 무기가 됐었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체제 선전 그리고 기술의 입증의 무대가 이제 우주로 갔고요. 지금도 무대가 우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우주는 사실은 소련이 먼저였었고요. 우리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 아마
0: 그렇죠. 예,
1: 들어보셨을
0: 예.
1: 것 같은데 사실 사진을 보니까 사이즈는 농구공만한 사이즈더라고요.
0: 아 그렇게 작았나요?
1: 뭐 예. 몸무게 뭐가 무게는 뭐 한 90kg여서 되게 무거운데 그 조그만 농구공만한 인공위성이 왜 쇼크를 줬어? 냐면은 로켓으로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어와 위치의 감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로켓에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0: 그렇죠.
1: 보내면 어디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미국인들에게는 스푸트니크 쇼크가
0: 예.
1: 되었고 미국도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정말 쇼크다라고 하면서 단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나사의 예산이 1959년 대비해서 1965년까지 한 6년 만에 거의 20배.
0: 굉장했군요. 예,
1: 예. 아, 예. 그래서 돈을 거의 쏟아붓다시피 하면서 우주 경쟁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것이 1950년대, 60년대였습니다.
0: 예, 예. 그 미국에선 뭐 우주가 현실 경제에 상당 부분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사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줬다면서요.
1: 예. 우리가 우주 하면은 사실 좀 멀게 느껴지죠.
0: 예.
1: 우리가 기술력이 좋고 로켓 쏘아 올린 건 되게 신기한데 저거 한번 발사하는데 막 수천억이 든다는데 저게 돈이 되는 걸까?
0: 그러니까요.
1: 라는 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0: 그걸 건져야 그 다음에 또 쏠 거 아닙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그게 우주랑 굉장히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집적회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모아놓은 것이 이제 집적회로인데
0: 예, 예.
1: 이 집적회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비싸서 상업화는 안 됐던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우주의 이제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이것을 쏘아 올릴 가벼운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미국 나사에서도 직접 반도체를 많이 사게 됐고
0: 아 나사가 그러니까 최대 고객이 된 거군요.
1: 예, 그리고 이제 가격에 상관없이 그때는 사서 이거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0: 예, 예.
1: 때문에 비싸도 사주고 그래서 한때 미국의 집적회로 생산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아폴로 계획이 사갔었습니다.
0: 아, 예.
1: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최초의 컴퓨터라고 알려진 게 무슨 애니악인데
0: 과학 뭐 방 하나를 꽉 차지했던 거라면
1: 맞아요. 예. 과학자분들이 이제 방 하나에 무게가 30톤이더라고요.
0: 예,
1: 근데
0: 예.
1: 그거를 우주로 쏘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게 필요했고 비싸지만 작은 반도체 우리 초창기 반도체를 나사가 사주면서 그게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은
0: 아.
1: 다른 쪽으로 이제 산업이 정말 산업화가 된 거죠.
0: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나사고
1: 맞습니다.
0: 그 덕분에 가격은 내려갔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 지금 쓰는 왜 스마트폰의 카메라 센서도 이게 우주 산업화 하고 관련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1: 예. 그래서 뭐 반도체 하면은 아 그래 뭔가 우주에 가려면 되게 많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0: 예,
1: 생각하실
0: 예.
1: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뭐 두 개 달고 세 개 달고 막 그러잖아요.
0: 예.
1: 근데 이것도 나사에서 처음 나온 기술이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예.
1: 이제 우주에 발사를 하려면 무게가 관건. 근데
0: 예.
1: 그 당시에 이제 우주 탐사선 카메라가 너무 무겁고 전기를 많이 먹었던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가볍고 저전력 이게 필요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소형화 저전력 카메라 기술이 거기서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0: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주하면 되게 멀고 너무 첨단이어서 나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때 많이 쏟아부었던 돈들이 지금 우리가 상용화 기술이 정말 많이 된 거죠.
1: 우리 생활 속에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1: 냉전 시대하고 지금 우주 경쟁 시대를 비교하면 그러면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있을 텐데 뭘까요?
0: 지금 우주는 그때 아까 뭐 스푸트니크 쇼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 경쟁의 무대라는 점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1: 예.
0: 중국도 우주 발사체를 많이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1: 소련도 여전히 우주 강국이기도 하고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러시아입니다, 우주, 참.
0: 네. 예. 국가 경쟁의 무대가 지금 우주가 다시 되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1: 예.
0: 안보와 연결된다라는 점도 공통점. 인 것 같습니다.
1: 예.
0: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라고
1: 예.
0: 하면서 약간의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그냥 스타링크가 민간의 그냥 궤도 서비스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게 한 국가의 안보와도 되게 직결되는구나라는
1: 예.
0: 그런 점들은 이제 공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뭐 나사의 예산이 뭐 몇 배에서 몇 배가 됐습니다
1: 예.
0: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주체가 국가에서 점점 민간으로 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 것
1: 예.
0: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우주 누가 제일 열심히 하지라고 하면 요즘은 나사보다도 아마 일론 머스크
1: 다 떠올리죠, 그렇게.
0: 예, 그렇게 떠올리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세계 우주 경제의 한 80% 정도를 민간이 이끌고 있다라는 추정치.
1: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0: 예, 그런 예. 추정치까지.
1: 우리는 지금 뭐 한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예.
1: 100%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이제 국가가 주도하다가 한화와 협업하고 점차 이제 넘어가기도
1: 예.
0: 변화의 과정에 있고요. 아마 아바타 1, 2, 3 중에 뭐 하나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1: 예.
0: 그 아바타가 사실은 초전도체 희귀 강물을 찾으러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1: 예.
0: 그 주체가 기업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1: 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떠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거기에
1: 예.
0: 악역으로 나오는 뭐 아바타 이렇게 종족을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들이거든요. 회장의
1: 예.
0: 아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원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1: 예.
0: 그때 보면서 설정이 전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거를
1: 아.
0: 국가가 안 하고 민간이 하네.
1: 아, 그게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군요.
0: 예, 그래서 영화나 예. 뭐 소설 같은 게 진짜 뭐 선지적인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1: 예. 아니, 저는 그런 면은 보지도 않았는데. 아, 그 화면이 신기하다 뭐 이 정도 봤는데.
0: 그쵸, 그쵸, 그쵸.
1: 그게 민간 기업이 하는구나라고 보는 것은 역시 김효진 박사님의 색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민간으로 넘어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차이인
1: 예.
0: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체제, 우리의 기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진영으로 들어오세요. 공산진영으로 들어오세요. 이 체제 선전이 주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1: 예, 예.
0: 지금은 매출. 이제 우리가 예. 이야기하는 것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나?
1: 예.
0: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요 코너를 마련을 한 건데 지금 스타링크가 스페이스 X 안에 위성 사업을 하는 회사가 스타링크인데
1: 예.
0: 그 가입자가 거의 천만 명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를 이미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주가 그냥 기술을 뽐내는 곳이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1: 그럼 그 스타링크는 이미 흑자인가요?
0: 스타링크 자체는 이미 흑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로켓을 쏘아 올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로켓을 하다 보니까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운송비, 운반비라고
1: 예, 예.
0: 할까요? 이런 것들이 거의 폭락이라는 단어가 가깝게 낮아진 게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가성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0: 예.
1: 얘기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로 가는 거는 신기하고 우리가 뭐 SF 소설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우주에 막 여행 가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싸야 수지가 맞아야
1: 그럼요,
0: 산업이
1: 예.
0: 되잖아요. 근데 한번 우주를 쏘아 올렸을 때 그 로켓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을 때는 그냥 기술이 좋군 이러면서 넘어가다가 그걸 재사용하게 되면서 발사 비용이 거의 뭐 2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고
1: 예.
0: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돈을 벌 수 있을까로 사람들의 관심은 좀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1: 예. 사실 기업 입장에서 돈만 벌 수 있다면
0: 네, 그렇습니다.
1: 다 뛰어들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기술 개발도 더 빨리 되는 측면도 있고.
0: 맞습니다.
1: 예, 예. 지금 뭐 미국의 이른바 이제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아주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0: 예, 그래서 우리 뭐 요즘 이제 스페이스X만 일론 머스크만 아실 수도 있는데
1: 예.
0: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사재를 털어서 이 우주에 우주 관련 기업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1: 예, 예.
0: 구글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돈이 이제 추정치를 좀 말씀드리면은 한 작년

0: 기준으로 해서 이 우주 경제가 한 6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1: 예.
0: 근데 뭐 이게 뭐 크다면 크고 뭐 800조니까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 것 같은데 이 성장성이 2035년에 달하면 한 2조 달러 정도로 이 시장이 클것 같다. 거의 3배죠. 2조
1: 예.
0: 달러 정도가 될것 같다라고 하니까 성장성이 되게 뛰어나구나라고 볼수 있겠고 우리가 2조 달러 하면은 되게 큰 돈인 것 같은데 얼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GDP가 2조 달러 정도 돼요.
1: 예.
0: 그러니까 되게 큰 거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하고 엇비슷한 체급으로 커진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 예, 아직은 아니지만.
0: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냥 아주 향후의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급으로 성장하면 이거 내가 좀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예.
0: 라는 생각들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아, 예. 뭐 그중에 아무튼 제일 앞서간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맞는 것 같고.
0: 네.
1: 근데 특히 이제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단가를 확 낮춰놨잖아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그거를 원래 1단 로켓이니 뭐니 올라가면 분리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서 타서 없어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도로 회수해서 근데 거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0: 네.
1: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 얘기잖아요.
0: 예, 이게 사실은 엄청 획기적인 것 같은데 표현은
1: 예.
0: 이상합니다만 로켓은 1회용이었던 거죠.
1: 예, 예.
0: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1회용이었고 이러면은 그게 아무리 고가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라고 해도 일회용 로켓을 계속 수천억 원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이제 무려 한 10여 년 전에 2015년에 일론 머스크가 추진체 회수에 성공을 했고요. 아마 이 동영상 많이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로켓이 갔다가
1: 예.
0: 젓가락같이 생긴 거에 그대로 안착하는 굉장히
1: 예, 예.
0: 신기한
1: 집게처럼 잡아서 이렇게
0: 맞습니다.
1: 내리는.
0: 예. 예. 그래서 그거에 성공을 하면서 이 키로당 얼마가 드느냐. 되게 중요한데
1: 예.
0: 이것이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로 그러니까 90%가 떨어진 거죠.
1: 예예. 예. 그 우리 제작진이 또 이제 재빨리 찾아서 스페이스X 165번 재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0: 예.
1: 예. 누리호는 일회용인데 우리도 재사용 로켓은 만들 것이다.
0: 우리가 다음 계획이 그거더라고요.
1: 예, 예.
0: 지금은 우리가 자체 로켓을 가지고 거기에 위성을 15기나 넣어서 발사했다라는 거는
1: 예.
0: 충분히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요 발사 사업 자체로는 이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1: 예.
0: 가야 할 길은 좀 멀다는 게 과학자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누리호에 한 번 쏘는데 비용하고 그 스페이스X의 펠컨 9하고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예.
0: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요한 시작을 했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추진체로 발사체로 가야지 되고 다음부터는
1: 예.
0: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1: 바로 다음부터 그렇게 될까요?
0: 그것은 좀 봐야지 되겠죠.
1: 예.
0: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발표하신 거 보면 이미 좀 많이 진행을 하셨겠구나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그 하여간 뭐 당장은 지금 상업성이 떨어지더라도 돈이
0: 예.
1: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이 누리호는 꾸준히 쏴 올리면서 뭐랄까 도로를 까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예.
0: 저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위성을 데려다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위성 산업이 지금 당장도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위성을 지금 누리호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이 됐다라는 건 엄청난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정말 그 고속도로 비유가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뚫으면 그냥 단순히 고속도로 뭐 뚫는데 얼마 들었고 통행량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로 화물차들이 움직이고
1: 예.
0: 도시가 생겨나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파급 효과라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 저는 누리호가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한번 해봤습니다.
1: 예, 예. 지금 뭐 스페이스X 말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우주에서 산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0: 속도가 점점 더 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아까
1: 예.
0: 말씀드렸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이 3,000기 이상이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미 인터넷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 자꾸 위성,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인터넷 안 되는데도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1: 예,
0: 것 같은데
1: 예.
0: 한국이 유독 예,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 뭐,
0: 인터넷
1: 뭐 굉장하죠.
0: 예, 안 되는 예. 데가 없는 거고요. 우리 얼마 전부터는 비행기에서도 인터넷 되잖아요.
1: 예, 예.
0: 그게 다 저궤도 위성 이후에 가능한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리고 이제 선박이랄지 그리고 오지랄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어서 스타링크의 직접적인 경쟁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예.
0: 그리고 구글 요즘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릴 때 가장 돈이 되면서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1번이 될 것 같은

0: 근데 그게 바로 물망에 오른 것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1: 아, 예.
0: 땅도 부족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는다고
1: 반대하는 사람도
0: 하고,
1: 많이 있고요.
0: 예, 전력 전기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고 예, 예.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를 생각해 보면 태양광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는지의 문제 남아 있지만
1: 예.
0: 태양광이 24시간 돌아가고 우주는 차갑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냉각에 드는
1: 아,
0: 비용이 훨씬 줄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예. 아마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젠슨 황 CEO가 나와서 이것저것 시연하는 거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 예.
0: 지구를 자꾸 스캔하는 프로젝트 를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들이 디지털 트윈처럼 지구 전체를 이제 스캔을 해서
1: 예, 예.
0: 기후도 예측하고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저런 걸 하나 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데이터량이 들어 있고
1: 예.
0: 안보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제가 오늘 굉장히 작은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1: 예.
0: 돈 되는 사업들로 상상력과 추진력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약간 요즘 세상 살기 바쁩니다. 난 그 AI 매달려 있다가 또 이제 우주 얘기까지 해야 되고.
0: 볼 게 많습니다.
1: 예.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성시경과 정유미의 안드로메다를 듣겠습니다. 태양계를 건너서 은하수를 넘어서 안드로메다까지 가자고 노래하는데요. 거기서 찾는 것은 물론 오늘 저희가 얘기한 돈이나 시장 이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이기도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모두 우리 노래들이고 성시경 씨는 우리말을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는 가수이기도 하죠. 안드로메다 성시경과 정유미 씨의 노래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제...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1분자 8295 쓰시는 분께서 우주여행 갈 수 있을 때까지 살려고 운동하면서 듣습니다. 호수공원 다섯 바퀴 돌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셨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모양이군요. 예, 거기 그렇게 런닝하기 참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우주여행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만. 예. 그리고 문자 0028 쓰시는 분께서 오늘 여는곡으로 나간 가수 윤하 씨의 사건의 지평선을 들으시고 혹시 노래 제목이 사건의 지편전인가요? 하셨습니다. 예, 지평선입니다. 한글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블랙홀의 경계선을 얘기한다고 하죠. 예. 유튜브에 그리운 햇님 쓰시는 분께서 광화문 다녀오셨다고요. 세종대왕 동상을 향해서 감사 인사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날씨도 좋은데 광화문 날씨도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1336 쓰시는 분께서 박연준 시인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 오래된 대답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6: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7: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디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뉴스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국가정보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이 이를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은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한미 간 정보 협력은 북한 사이버, 기술 유출, 초국가 범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도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의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두고 한미 동맹 관계에 균열의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SNS에 사실상 미국이 외교적 기피 인물 낙인을 새긴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 동맹의 치명적 파탄이자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 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팩싱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겸망신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수 대상 성비위로 논란을 빚은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관장 A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정관장 선수단 회식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에 따른 것으로 상벌위는 A코치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징계 심의를 받은 고희진 전 감독의 행위는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한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30대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충주 모처로 유인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 분야 신용카드 소비 지출이 2024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문화 분야 신용카드 소비 지출 총액은 3조 2017억 원으로 2024년 3조 6074억 원 대비 11.2% 줄었습니다.

0: 사회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선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3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전 읽기입니다.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는 오래된 대답. 오늘은 박연준 시인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마침 오늘도 한글날이어서 우리말이 아름다운 김유정 단편집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군요.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고요. 4부의 첫 곡은 역시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3: 필링도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3원.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손석희 12시 3부가 됐습니다. 금요일의 3부는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는 시간,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고전읽기의 시간입니다. 박연준 시인께서 이번 주에는 맡아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네.
1: 2주 만에 뵙습니다.
2: 3주예요, 선생님. 그 추석 기간이 있어서.
1: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 그거 다 잘 세우고 계신 거군요.
2: 아, 저 꼬박꼬박.

0: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0: 즐겁네요. 예, 어쩐지 실수를 이끌어내다니. 네.
1: 예. 어쩐지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긴 했습니다.
0: 네.
1: 예. 그 사이에 완연하게 가을이 됐고요.
0: 네.
1: 또 오늘 한글날입니다.
0: 네. 오늘 백돌 한글날이라고.
1: 예,
0: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시인은 그야말로 우리말을 잘 가다듬고 잘 쓰는 분들이잖아요.
0: 네.
1: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낱말을 하나 꼽아보신다면?
0: 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낱말, 낭창낭창하다와.
1: 예.
0: 나긋나긋하다.
1: 아.
0: 그게 너무 그 표현과 예. 의미가 이렇게 쏙 들어맞아서.
1: 그러게요.
0: 네.
1: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0: 네. 나긋나긋하다는 예. 정말 나긋나긋하다.
1: 예.
0: 네, 맞잖아요.
1: 예. 저는 그 엊그저께 저 호원숙 작가께.
0: 네네.
1: 저 박완서 선생 따님. 어,
0: 네네, 알아요.
1: 그
0: 네.
1: 박완서 선생이 쓰신 낱말 중에 하나 새로 배웠는데 그 낱말이 아주 좋았습니다.
0: 아, 뭐죠?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예. 네.
1: 후투타다.
0: 아, 후투타다.
1: 예, 이게 네. 따뜻한 느낌.
0: 아, 네.
1: 예. 후의 시옷받침. 예, 예.
0: 네.
1: 아무튼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0: 네, 예. 그러네요.
1: 우리말과 토속어가 풍성하게 담긴 책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0: 네.
1: 김유정 단편집. 단편 문학의 별이라고 불리는 작가이기도 하죠.
0: 네. 단편 소설만 한 30여 편을 썼는데
1: 예.
0: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예. 많습니다.
1: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0: 네.
1: 글을 쓴 시간이 길진 않은데
0: 한 정말 본격적으로 쓴 건 2, 3년이고
1: 아, 예.
0: 4년이 채 안 돼요.
1: 예.
0: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단편을 남기고 한 10편 정도 수필을 남기고
1: 예.
0: 네, 돌아가셨죠.
1: 단편만 한 30편 정도.
0: 네네.
1: 예예. 예.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0: 김유정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짧고 굵게 살다간 불꽃 같은
1: 아.
0: 남자이자 작가이자
1: 예,
0: 사람인데
1: 예.
0: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유정
1: 예.
0: 1908년생인데요. 강원도 춘천 신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 예.
0: 조부가 만석군. 그냥 부자가
1: 대부호였군요.
0: 아닙니다. 네, 대부호였고 집안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대대로 명문가인 집안이에요.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김유정이 불운하게도 7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1: 예.
0: 2년 후에 아버지를 여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8남매 중 7째고
1: 거의 막내급에
0: 네, 예, 예. 아들만 둘인데 이 맏형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요.
1: 맏형이 다 탕진했습니까?
0: 아주 많은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정말
1: 아니,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맏형이 탕진하는 집안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0: 네,
1: 보면.
0: 네. 그러게요. 예.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효정은 어려서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형의 나이를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형이 다 탕진을 하고
1: 예.
0: 누나 6명은 다 결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김유정도 뭐 둘째 누나네 집에 있다. 뭐 다섯 번째 누나 집에서 마지막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1: 아, 예.
0: 평생을 고생하죠. 그 예. 부잣집 막내 아들.
1: 본인도 몸이 허약했고.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허약했고요.
1: 예.
0: 그래서 나중에는 폐병과 지금으로서는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치질이
1: 아, 예, 예.
0: 너무너무 극심해서 그 두 가지 병으로 다섯째 누나네 집에서 비명을 지르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1: 예. 네. 휘문고보 출신.
0: 네. 선생님하고 동문이네요. 예.
1: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했습니다.
0: 네네. 맞아요. 휘문고보고 연희 그 전문 학교에서는
1: 예, 예. 지금의 연세대.
0: 네, 지금 연세대 거기서는 이제 중간에 날짜를 못 맞춰서 퇴학 당한 걸로 알고
1: 아,
0: 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수업 일수가 모자랐나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0: 뭐 금강도 따라다니고.
1: 예. 파란만장했군요.
0: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 예. 당대 명창이었던 박녹주를 열렬히 흠모해서.
0: 네네.
1: 여러 가지 일화가 남아 있던데.
0: 네, 박녹주뿐만 예. 아니라 또 다른 몇몇 여성들을 짝사랑한 거 일화가 있는데요.
1: 예.
0: 그냥 뭐 어떤 사연이 있다기보단 한 여성을 보면 특히 연상의 여성을 보면
1: 예.
0: 그냥 빠져들어서 맹목적으로
1: 아.
0: 짝사랑을 좀 과하게 한
1: 예.
0: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일찍 어머니를 여여서 좀 모성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아니 뭐 박녹주에겐 심지어는 혈서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해서.
0: 그렇죠.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1: 예.
0: 지금으로는 좀 감옥을 갈 수도.

0: 그렇죠. 그거
1: 심각한
0: 심각하죠.
1: 일화입니다.
0: 예.
1: 네.
0: 아니, 또 고등학교 선배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0: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그 짝사랑이
1: 네.
0: 이분의 어떤 그 글쓰기에 네. 어떤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열렬한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짝사랑 실패한 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학을 합니다.
0: 예.
1: 야학을 했다가 이제 다시 소설을 좀 써볼까 하고 해서 1933년에
0: 예.
1: 처음으로 소설을 발표하고 35년에 신춘문예로 소낙비로 다시 등단을 해서
0: 예.
1: 그때부터 이제 구인회에 가입하고
0: 아, 그 뭐 유명한 작가
1: 네네.
0: 모임이죠. 1930년대 문단 작가 모임.
1: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태준, 이상, 뭐 정지용 이런 작가들이 있는
0: 예예.
1: 그 모임. 9명을 늘 유지하는
0: 그러게요.
1: 그 구인회 멤버로 소속돼서 한 죽기 2년 전부터는
0: 예.
1: 아주 많은 양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0: 아, 그렇군요.
1: 씁니다.
0: 그렇군요. 구인회에서는 또 그 작가 이상과 아주 가장 절친했던 친구
1: 네네.
0: 사이기도 했고
1: 그 두 사람이 되게 작품이 색이 다른데
0: 예.
1: 아주 친했다고 전했습니다.
0: 그 참 묘하기도 근데 그 두 분 모두 또 폐결핵으로 돌아가셔서
1: 네.
0: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던 그 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삶에 대한 김유정의 의지가 드러나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망하기
1: 네.
0: 11일 전에 친구
1: 네.
0: 안회남에게
1: 네.
0: 보낸 편지이기도 한데
1: 네네. 네.
0: 예, 이 편지 잠깐 좀 볼까요?
1: 네, 그 안회남이라는 그 친구에게
0: 예.
1: 보낸 편지인데, 제가
0: 예.
1: 여기 한번 길어서 조금 짤막하게
0: 그렇죠.
1: 좀 해서
0: 예.
1: 읽어볼게요.
0: 예.
1: 죽기 한 열흘 전에 쓴 편지로 11일 전으로
0: 예.
1: 알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 단판이다.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필승아, 내가 돈 100원을 만들어볼 작정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좀 조력하여 주기 바란다.
0: 예. 예.
1: 네, 제가 또 마치 목이 메인 것처럼.
0: 아 예.
1: 네, 목이 가라앉았네요.
0: 예.
1: 네. 그래서 이 편지가 그 너무 가난한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0: 예. 예.
1: 100원을 구해서 탐정소설 번역해서 100원을 마련해주면 닭을 30마리 구워먹고
0: 예.
1: 뭐 자기가 살아낼 수 있다. 이게 뒤에 얘기가 또 구구절절해요.
0: 아, 예.
1: 그래서 유명한 걸로는 최인호 소설가가
0: 예.
1: 이 필승에게 보내는 필승전이라는 편지를 벽에 붙여놓고
0: 예.
1: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어떤 절박함.
1: 네네.
0: 그리고 불과 29에 세상을 달리했기 때문에
1: 네.
0: 20대 청년의 어떠한 삶에 대한 절절함
1: 네.
0: 이런 것들이 정말 단어 하나하나에
1: 네, 네.
0: 예, 그렇게 다 스며있네요.
1: 네. 그리고 김유성은 힘이 정말 센 작가라서
0: 예.
1: 이렇게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기는 닭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아.
1: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0: 예.
1: 아픈 대목입니다.
0: 예.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했는데
1: 네.
0: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한때 금관까지 전전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 네. 그 누나 집에 있을 때
0: 예.
1: 매형이 되게 구박을 했어요. 그 둘째 매형이
0: 예.
1: 그래서 금광에나 가서 너 감독을 하면서 뭐 뭘 해봐라 따라다녀봐라
0: 예.
1: 좀 부추겼고요. 그래서 이제 금광 그 금을 캐러 다니면서
0: 예.
1: 거기서 많은 소재를 얻었죠.
0: 아, 그게 그러니까
1: 네.
0: 글 쓰는 데 도움이 됐군요.
1: 그렇죠.
0: 예.
1: 그 금광에 관한 소설이 한 3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1: 뭐 금 따는 콩밭 혹은 뭐 따라지 뭐 이런 노다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0: 예, 예.
1: 네네.
0: 그 박연준 시인님의 목소리로
1: 네.
0: 한 문단을 들어보고
1: 네.
0: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1: 네.
0: 소설일까요?
1: 금 따는 콩밭 중에
0: 예.
1: 이제 마름이 이 주인공 영식에게 왜 또 콩밭을 멀쩡한 콩밭을

0: 왜 파고 있냐,
1: 예.
0: 화를 내는 그 대목이에요.
1: 아.
0: 그래서 금광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농민들이 멀쩡한 밭을
1: 금 때문에.
0: 금을
1: 예.
0: 캐려고 이제 파헤치는 장면입니다.
1: 예.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판 골드러시였네요.
0: 아, 그렇죠.
1: 예.
0: 네.
1: 박연준 시인의 목소리로 한 문단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좀, 저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배경음악을 잠깐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0: 말라니까 왜 또 파는 게야? 하고 영식이의 바지개 뒤를 지팡이로 콱 찌르더니,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그래.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날마다 와서 그 북새를 피우고 금하여도 다음날 보면 또 여전히 파는 것이다. 오늘로 이 구덩이를 도로 묻어놔야지 내일로 당장 징역 갈 줄 알게. 너무 감정에 격하여 말도 잘 안 나오고 떠듬떠듬 거린다. 주먹은 곧 나아들 듯이 허골이 깨서 불불 떤다. 오늘만 좀 해보고 그만두겠어요.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 하였다. 그리고 무턱대고 빌었다. 마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린다.
1: 예. 동백꽃 중에
0: 네.
1: 단편선 동백꽃 중에 금 따는 공밭에서 그 한 장면을 들었습니다.
0: 네.
1: 이 배경음악은 애초에 이렇게 부탁을 하셨나요?
0: 아니요. 저도 음악이 나오는데 예. 뭔가 풍류 가락이 나와서 예. 네, 좋네요.
1: 나름 또 한글날이어서
0: 네.
1: 제작진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듣고 보니까 좋습니다. 저 단어들도 굉장히 좀 네. 뭐랄까 우리스러운 것들이 네. 많이 있어서
0: 그 말맛이 너무 좋아서
1: 예.
0: 욕도 정말 많이 나오고
1: 그러게요.
0: 토속어도 많이 나오고
1: 금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고 이 지읒 리을들이야 그랬는데
0: 네. 이거 방송 괜찮은 거죠?
1: 아니 작품인데요.
0: 네. 작품이죠.
1: 뭐.
0: 네.
1: 예. 아, 그리고 뭐 잘하시는데요.
0: 아 그러게요. 제가 예. 좀 살찌게 욕을
1: 예. 아, 이 한 장면으로도 네. 김유정 소설가의 어떤 소설의 특성,
0: 네.
1: 우리말의 말맛을 살리는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또 이 책을 고르면서 저는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1: 예.
0: 한국문학 단편선 시리즈가 있습니다.
1: 예.
0: 그 14번 그 동백꽃이라는 책으로 읽었는데
1: 예.
0: 이게 원문이잖아요.
1: 예.
0: 고전은 원래 어떤 번역문을 고를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1: 그렇죠.
0: 어떤 걸 읽어도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린 김유정을 보유한 나라 국민이
1: 그러니까. 예.
0: 어떤 걸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1: 예.
0: 네. 재미있어요, 굉장히.
1: 예, 예. 이 소설을 그냥 무지몽매한 자의 일확천금의 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0: 안 되죠.
1: 예, 그 당시 시대상이 또 있는 거니까.
0: 그때
1: 일제 수탈 정책도 그때 한창
0: 때였대요. 네, 맞아요.
1: 예.
0: 그 일제 수탈 정책 때문에 많은 전국에 거의 금광 열풍이 불어요.
1: 예.
0: 일본에서 금을 이제 캐서 내놓으라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1: 예, 예.
0: 열풍이 불고 가난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1: 예.
0: 왜냐하면 또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정말 이제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지니까
1: 예.
0: 너도 나도 다 밭도 파헤치고 어디 떠돌면서 금을 캔다고
1: 예.
0: 난리였던 것이죠. 30년대에.
1: 예. 요즘 뭐 주식시장을 떠올리셨다면서요.
0: 그 이제 곧 2030년이 오잖아요.
1: 예, 예.
0: 그 1930년대와 2030년대와 약간 비슷하게 100년 혼대도 가는 게 아닐까 이런
1: 예.
0: 생각도 들어요.
1: 예.
0: 네.
1: 어떤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니까요.
0: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이제 월급을 받아서는
1: 어려운.
0: 서울에서나 뭐 어디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1: 예. 예.
0: 이런 풍토가 네, 있는 거겠죠.
1: 예.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그 작품집에서.
0: 네.
1: 1935년작 만무방. 만무방이란 네. 말이 염치가 없이 막대먹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0: 주인공 응칠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1: 응칠이.
0: 나오는데
1: 예.
0: 농사를 안 짓고 너무 농사가 힘드니까
1: 예.
0: 노름과 도둑질 일삼아 살아가요. 아.

0: 감옥에도 몇 번이나 들락달락 하고, 근데 나왔어요. 감옥에 나와서 또 도둑질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동생 응노가 성실한 농사꾼인데 어느 날 자기 벼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작해서 아주 조그만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건데, 그래서 그 벼를 누가 훔쳐갔는지를 형 응칠이가 이제 자기가 알아내겠다 하고 노름을 막 하다가 잠깐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그 논밭 숨어서 지켜요. 근데 그 도둑이 들어와서 벼가 일렁이면서 뭘 이렇게 막 꼼지락꼼지락 훔쳐가거든요. 아, 많은 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알고 보니 동생 응칠이었던 응노였던 거예요. 그래서 형까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하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금을 내고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벼에서 나온 그 수확량을 훔친 거죠. 근데 그 대사가 좀 기가 막혀요. 그 동생이 울면서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던지거든요. 형이 뭐 끌고 가면서 흠씬 두들겨 패요, 동생을. 그리고 또 이제 업고 가거든요, 집으로.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1: 그 소설의 첫 부분을 골라오셨다고 들었는데.
0: 네.
1: 그 부분을 그러면 또 음악을 깔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김유정의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0: 산골에 가을은 무르노 같다. 아람들이 노송은 삑삑이 늘어박혔다. 무거운 송낙을 머리에 쓰고 건들건들 세세히 끼인 도토리, 벗, 돌배, 갈잎들은 울긋불긋 잔디를 적시며 맑은 샘이 쫄쫄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마주앉아 그 물을 할짝거리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수수하고 떨린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화는 그 품에 새득새득 넘는다. 흙내와 함께 향긋한 땅김이 코를 찌른다. 요놈은 쌀이 버섯, 요놈은 잎썩은 내, 또 요놈은 소비. 아니 아니 가시넝쿨 속에 숨은 박화풀 냄새로군.
1: 김유정의 단편선 동백꽃 중에 만무방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세세히, 새득새득, 그 맨 앞에 삑삑이, 부수수, 쫄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라서. 근데, 어떤 뜻인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0: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안 써서 잃어버린 한국 그 고유의 말들이 있거든요. 이 소설을 읽으면 그 말들을 다 만날 수 있고.
1: 그러게요.
0: 그렇습니다.
1: 그것이, 뭐랄까. 꼭 뭐 한글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김유정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말을 다시 한번 또 새록새록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품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0: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봄봄 동백꽃 이런 거 다시 읽으셔도 새로울 거고요. 소시라는 작품, 그 가난한 농부가 아내 몰래 어디 바람이 나서 솥을 갖다가 그 여편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 김유정 특유의 해악이 있어요. 그 슬픔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래된 대답, 오늘 박연준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 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1시 30분 손석희 12시 4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4부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죠. 오늘 유튜브에 리암 리리라고 하신 분, 한글날이니까 좋은 노랫말로 유명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신청하셨습니다. 듣겠습니다.

0: 29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취업 비자를 가장 악용하는 기업으로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 외국 인력에 대한 영주권 발급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미국인 한 명을 자르고 외국인 1.5명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의아한 건 불과 몇 시간 후 트럼프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에게 국가 기술 혁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과학기술 분야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국보, 현대판 토머스 에디슨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둘은 감세 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관계가 틀어졌었죠. 최근 AI를 SI로 바꿔 부르겠다는 트럼프의 말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AI의 사명을 스페이스X SI로 바꾸겠다고 화답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캐나다의 시인이자 수필가 번역가인 앤 카슨이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앤 카슨이 신화와 현실, 시와 산문을 넘나드는 언어와 고전 그리스 문학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AI가 많은 분야의 일자리를 뺏어가는데 오히려 채용 수요가 급증한 분야가 있습니다. 보안 분야인데요. 올 상반기 정보보안 인력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88% 급증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은 156%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는 포스트 시즌이 한창이죠. 뉴욕 양키스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3경기 내리 패하는 일명 스위패를 당하면서 가을 야구를 조기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작년 메이저리그 우승팀 LA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꺾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9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뒷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가 뉴스 아이템도 고르고 원고도 직접 써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0: 네, 오늘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비행기 이야기인데요. 예. 비행기 타는 설렘도 크지만 사실 이제 비행기 타면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예. 쪽이세요?
1: 저요?
0: 네.
1: 가까운 거리는 좋고 먼 거리는 싫고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제 불편한 부분 중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특히 장거리 갈 때 예. 너무 이제 지루하고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꽤 많은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기내 인터넷이 편리해지자 새로운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3만 피트 상공에서 걸려온 줌 화상회의 비행기 안에 새로운 민폐로 등장 가져왔습니다.
1: 그 비행기 안에서 줌 회의를 해요?
0: 그렇다고 하네요.
1: 그건 민폐 아닌가? 예. 네,
0: 그래서 이제 기사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기사에서는 이륙한 지 15분 만에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 멘트가 그 줌 회의할 때 다들 하는 말이잖아요.
1: 예, 예.
0: 이 멘트를 시작으로 2시간 내내 화상회의를 하는 그 사례가 소개가 예, 됐고요. 예. 얼마나 천태만상이 심했으면 미국에서는 관련법 제정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기내에서 음성통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는 Quiet Skies Act라고 해서 이제 조용한 하늘 법안이 지난 6월에 발의가 됐고요.
1: 예.
0: 9월에는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에서

0: 안에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비행기에서 통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상식이기도 한데 규정도 예. 있기는 있다고 해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규정인데 기내에서 셀룰러 통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예, 예. 이게 셀룰러지 와이파이는 아니잖아요.
1: 아, 그게 빠졌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건가요?
0: 그 이제 허술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약관을 수정해서 음성 및 영상 통화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명확히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사실 뭐 버스나 그 열차 안에서 전화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민폐잖아요.
0: 피해죠. 예, 예.
1: 근데 비행기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 이거 비싼 돈 내고 와이파이 내가 쓰는 거니까
0: 네.
1: 나도 이런 자격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또 반론을 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
0: 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과거에
1: 예.
0: 에어폰이라고 해서 이 인셉션 영화 보면 맨 마지막 장면쯤에 예.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화 걸어주는 거.
1: 그거 엄청 비싸다고 그러던데.
0: 네, 그러니까 돈을 예. 내면 어쨌든 비행기에서 통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아니, 내가 와이파이 이용료금 비싸게 냈는데 내가 줌 화상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배우자랑 같이 탔는데 옆 사람하고 떠드는 것도 안 돼? 이제 그렇게 예. 주장을 하는
1: 연기를 사람들도
0: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경우로 약관이나 법으로 규제를 하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1: 예.
0: 당연히 기본 매너 규칙을 준수할 것을 이제 좀 촉구를 하고 흡연 구역의 개념처럼 물론 비행기에는 없습니다만
1: 예예.
0: 폰 부스를 비행기마다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 보잉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1: 이게 예.
0: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항공기 인테리어 박람회에서 보잉이 프라이버시 부스 콘셉트를 선보여서
1: 예.
0: 회의할 사람은 여기 들어가서 해라라고 아. 제안을 했다고
1: 그것도 뭐 그러면 또 경쟁이 심하면 또 어떡합니까?
0: 그렇죠. 기다려야 되니까.
1: 예. 예. 뭐 굳이 그렇게까지 거기서 회의를 그냥 비행기 타는 시간은 좀 해방된 시간으로 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하고.
0: 그러게요.
1: 근데 그건 뭐 저희 생각이고. 예, 아무튼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는 건 하늘 위에서의 인터넷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예전엔 뭐 인터넷 시대도 굉장히 느렸다고 하니까 스타링크 이런 민간위성 덕분이라면서요?
0: 맞습니다. 지금 예. 상공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최고는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맞습니다.
1: 예, 예.
0: 현재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만 약 만기 이상이라고 하고요.
1: 예.
0: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알래스카 에어그룹, 카타르 항공 등이 스타링크를 이미 도입을 했다고 해요.
1: 예.
0: 그리고 스페이스X의 매출로 보더라도 61% 정도가 이제 인터넷 판매, 스타링크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1: 예.
0: 스페이스X가 방금 전에 단체에서도 나왔지만 우주 그리고 AI라는 부문이 있고 이제 인터넷을 관장하는 스타링크의 연결성 부분 세 개가 있는데
1: 예.
0: 이 스타링크의 연결성 부분만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 상황이라고 하니까
1: 아, 예.
0: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인터넷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쏠쏠한 부분이고 또 이제 기내 인터넷 매출만 별도로 나온 자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주요 고객이 주요 항공사잖아요.
1: 그래서 예, 예.
0: 쏠쏠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들 입장에서도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제공하면서 부가 서비스도 판매를 할 수 있고
1: 예, 예.
0: 또 마케팅 포인트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모두에게 이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굉장히 유익한 수익성이 유익한 어떤 부분인데
1: 예.
0: 이거를 머스크 싫어서 안 하는 항공사도 있다고 합니다.
1: 머스크가 싫어서요?
0: 네. 난 머스크 싫어서 안 할래 이렇게 하는 항공사 있다잖아요.
1: 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대요?
0: 그거는 사실 아닌데요.
1: 예, 어느 항공사인데요?
0: 델타 항공인데요.
1: 아, 델타.
0: 네, 미국 4대 항공사로 묶이는 이제 항공사 중에 하나죠. 델타가.
1: 예, 예.
0: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놓고 나 머스크 싫어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사내 한 행사에서 델타의 CEO가 아, 나는 머스크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1: 아,
0: 전언으로
1: 예.
0: 전해졌다고 해요. 물론 이제 델타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왜 스타링크를 안 쓰냐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아마존의 인터넷 그 브랜드가 레오라고 하거든요.
1: 예, 예.
0: 아마존 레오가 스타링크 못지않게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 거 쓸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 같은 게 아마존이 아직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 못했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리고 아마존의 위성 수가 아까 스타링크 만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0개 수준에 불과하고
1: 예.
0: 비행기 와이파이 서비스도 2028년부터 도입이 된다는데 우수해서 내가 아마존 걸 쓴다 약간 이제 믿기가 힘든 상황인
1: 예, 예.
0: 거죠.
1: 2년 뒤에나 될 일을.
0: 네.
1: 아무튼 뭐 감정이 안 좋긴 안 좋은 건 틀림이 없는 모양입니다.
0: 네.
1: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비틀즈 그 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박정영 선곡위원이 임의로 고른 음반이 아니라 비틀즈 팬 5,700여 명이 뽑은 네 사람의 솔로 앨범 순위를 따라봤죠.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폴 맥카트니의 램, 그리고 존 레논의 존 레논 플라스틱 오너 밴드가 차례로 1, 2, 3위였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링고 스타의 링고 앨범은 12위였고요. 아, 오늘 소개할 마지막 한 장의 음반과 노래는 박정영 위원이 역시 골랐습니다. 비틀즈 멤버들이 남긴 수많은 솔로작을 통틀어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런 노래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여러 곡이 떠오르실 텐데 정답은 뭘까요? 에보니 앤 아이보리입니다. 폴 맥카트니의 세 번째 솔로 정규앨범 Tug of War에 실려 있습니다. 자켓을 보면 이렇게 예, 폴 맥카트니의 얼굴이 나와 있고요. 11개의 새로운 송이 들어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Ebony and Ivory 이렇게 써 있네요. 폴 맥카트니의 밴드 Wings가 해체된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한 솔로 앨범이고요.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조지 마틴과 폴 맥카트니가 다시 손을 잡았다는 거죠. 조지 마틴은 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비틀즈의 성공을 이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 제5의 비틀즈 멤버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프로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위원은 이 앨범을 들을 때마다 비틀즈 시절에 폴 맥카트니가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멜로디와 편곡, 음반 전체의 완성도에서 그 시절의 음악적 역량이 다시 살아난 느낌, 그만큼 훌륭한 앨범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앨범의 큰 줄기는 제목인 Tug of War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줄다리기,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의 것, 그러면서도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음반의 마지막 곡인 Ebony and Ivory는 앨범의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곡이 됐습니다. 피아노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은 나란히 지내면서 아름다운 소리 내는데 사람들은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곡입니다. 단순한 비유지만 그 안에는 인종과 핍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구분하고 대립해온 인간 사회가 담겼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물론 함께 부른 것도 상징적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노래는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미국에서는 무려 7주 동안 1위를 지켰습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비틀즈 그 이후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에보니 앤 아이보리 위에 하늘을 올려놓는데 오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판을 미리 들어봤더니 엄청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약 50년 전에 썼던 방법을 얘기해줬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놔라. 그러면 튀는 부분이 아마 바늘이 돌파할 것이다. 예전에 그 방법을 좀 쓰긴 썼다라고 했더니 제작진이 요즘 동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10원짜리 동전을 구해와서 카트리지, 바늘 있는 그 카트리지 위에 지금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놨거든요.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내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나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Ebony and Ivory,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 위에 10원짜리 동전에 올려진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안 키웠습니다. 예. 10원짜리 동전 올려놨더니 안 키우고 끝까지 잘 나갔네요. 아유,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아,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비 오는 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비틀즈 이후 마지막 시간에 숨 조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에보니 앤 아이보리. 2003년에 나온 10원짜리였다고 저한테 알려주네요. 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튀지 않고 잘 나가서요. 예.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9: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8: 탄탄방수
9: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예, LP 코너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2859 문자 쓰신 분께서 10원짜리도 오랜만에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에

0: 나온 거라고 하네요. 완전 옛날 생각이 나신다고요? 옛날에 이렇게 그 판이 튀면 10원짜리를 올려놓는 건 사실 응급처치였고, 그 전에 이렇게 그 방송사에도 물뿌리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서 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전기 일어나지 말라고 물뿌리개로 계속 그 레코드 위에 물을 뿌려가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거의 그 카트리지 바늘이 물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나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대답 코너 들으시고 이상섭님께서 박연준 시인님 얘기 듣고 궁금해서 바로 전자책으로 김유정 작가 책을 읽고 있다고 말맛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김유정 작가의 책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라서 본방송으로 듣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유튜브로 듣거나 또 팟캐스트로 듣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라디오로 직접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행 가신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아, 오늘부터 또 3일 연휴니까 또 많이 떠나시겠죠. 미니의 김용화님, 본방을 들어야 음악을 들을 수가 있군요. 팟캐스트로 출퇴근할 때 듣다가 쉬는 날이라서 처음으로 본방 사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방송은 본방이 제맛이긴 한데 요즘 뭐 워낙 그 플랫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방 듣는 분들보다도 다른 플랫폼으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부여로 놀러 가신다는 이은정님, 어느새 눈이 황금색으로 물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어디론가 가면서 황금색 들판을 보고 싶네요. 자, 다시 내일 12시 5분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선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안별, 성미, 길려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계열 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음식 배달이 중단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일부 물류배송 차량도 출발하지 못해 새벽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새벽 1시쯤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 앱의 모습입니다.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만 표출됩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안내와 함께 사용이 중단됐고 쿠팡이츠 배달기사들이 사용하는 앱 화면에서도 오류 문구만 확인됩니다.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도 쿠팡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쿠팡윙도 먹통이 됐습니다. 고객센터 연결마저 어려워지면서 음식 배달을 준비하던 자영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주문받은 음식을 모두 조리했지만 배달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손님에게 음식을 보내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음식을 받은 쿠팡이츠 배달기사들도 전용 앱이 먹통이 되면서 배달 업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쿠팡 배송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배송 거점으로 옮겨진 물품들은 배송기사들이 앱으로 운송장을 스캔해야 차량 적재가 가능한데 전용 앱인 쿠팡 플렉스까지 먹통이 되면서 일부 배송 거점에서 차량들이 제때 출발하지 못한 겁니다. 사용이 중단된 앱들은 약 2시간 반 만에 차례로 복구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오늘 새벽 쿠팡과 쿠팡이츠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쿠팡이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오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하고 쿠팡이츠도 음식 주문 후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 수령 후 주문이 취소된 배달기사에게 해당 주문의 배달비 전액을 지급하고 음식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된 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부과받은 6,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두 건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 원과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 원 등 6,246억 원으로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건데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LA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이란 전쟁에 투입돼 장기간 해상작전을 벌였던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가 오늘 모항으로 귀환했습니다. 300일 넘게 바다에 머문 탓에 녹슨 선체는 승조원들이 겪어야 했던 피로와 전쟁의 그늘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장기전의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미국 M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향후 수주 안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국방부에 선거 전 공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몇 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압박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런 기사가 보도합니다.
1: 미국 내 회사에 다니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비이민 비자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H1B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 측은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을 접수합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미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걸 인증받는 절차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이 조치를 반드시 밟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일부 기술 대기업들로부터 영구 노동 인증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영주권 신청까지 도와주는 바람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등 9개 회사입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직접 거명하며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 광고를 실은 뒤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 회사가 미국인 6,000명을 해고한 반면 6,300건의 H1B 비자와 3,000건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예술, 과학 등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환 방문 비이민 비자인 J1과 관련해 미국의 유명 대학교들도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역시 명분은 미국인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대학교 측이 미국인을 배제하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스탠퍼드대와 캘리포니아 공대, MIT 등 모두 9곳이 지목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0: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북한군의 지뢰지대뿐 아니라 철책까지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위성 정보 등을 분석해 전체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서 북한군의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을 평균 20여 미터 침범했으며 특히 중부전선의 한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까지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책보다 더 남쪽으로는 북한군 지뢰지대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이 구조물이 실제 철책과 지뢰인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명확히 넘어왔는지 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다소 높겠습니다. 내륙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인 일요일은 강원 남부와 충북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2: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성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80 넘어 한글을 처음 배운 정을순 할머니는 일할 때도 한글이 계속 아른거리셨답니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억이 있고 부침개 접시를 보면 이응이 보이고 달아놓은 곶감을 보면 히읗이 떠올라 신나게 말씀하셨죠. 쟤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기쁨들이 인자는 다 보이는 행복한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0: 송창식의 가나다라 들으면서 오늘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이죠. 훈민정음 반포 제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입니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운 정을순 할머니의 글을 소개했는데요. 80평생 똑같았던 세상이 이제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 달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셨을까요? 지금 처음에 소개해드린 게 사실 이분께서 쓰신 하나의 시예요. 예,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있다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억 기억 기억 부침 개 접시에 이응 이응 이응 이러면서 이렇게 쭉 써져있는 시인데요. 참 관심 없었던 것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같은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진짜 이게 별거 아니지만 택시 탈 때마다 라디오가 흐르고 있으면 어디 채널이지? 이러면서 봐요. 그 다음에 95.9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그럼 제 목소리 들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냥 기분 혼자 좋아지고 한 번씩은 약간 뭐 한잔하고 집에 택시 타고 가고 있으면 라디오 들으시나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하는 것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이제 트로트 프로그램인데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냥 마스크 쓴 채로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많거든요. 아, 뭐 요새는 우리 자기 PR 시대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이 어디 택시 탈 때마다 어디 식당 가서 미용실 가서 손트라 재밌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렇게 또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고 또 매번 또 새로운 분들도 새싹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좀 추억과 낭만이 있는 진다방이죠. 오픈합니다. DJ 진이 또 오늘 10분 일찍 출근해서 저기 앉아서 지금 머리에 젤 바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청곡 쪽지 거침없이 날려주세요. 3, 4부에는 또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있으니까 쭉 함께 해주시고 우린 광고 듣고 바로 진다방 오픈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0: 저기요, 몇 층이에요?
11: 32층이요.
10: 난 280층이요. 제가...

0: 하나증권 B
1: 투자자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잘 있었어요?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지니예요. 한글날 연휴라 오늘은 좀 10분 일찍 왔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 행복? No, no.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글자에 바로 너. 아, 저희 웃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4001님께서는 진이 점점 뻔뻔해지네요 하는데, 네, 카메라 비춰지지 않으면 편해요. 우리 이소정님께서 오늘도 진이 오빠랑 추억 속으로 고고. 아, 우리 소정이 함께 걸을까요? 우리 3765님께서는 진이 오빠 오늘도 신청곡 안 들려주면 꿀밤 열대. 아이고, 우리 3765님 너무 토라지지 말고요. 신청곡 제가 잘 모아뒀다가, 아,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이 곡입니다. 뮤직 큐. 첫 번째 곡은 66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니언스의 편지 듣고 싶어요. 가을이면 늘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가능한가요? 했는데 당연하죠.

다음은 우리 326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아보단 뜨아가 땡기네요. 오늘은 드립으로 내린 따뜻한 커피 챙겨 안마의자 앉아 손틀어 듣고 있는데 잠이 솔솔 오네요. 전원석 떠나지마 신청해요. 뭐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잠이 올 수도 있죠. 아 근데 이게 노래 들으면서 잠들면 더 깊이 자는 것 같은데. 전원석의 떠나지마.

100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을도 깊어가고 지니 목소리에 느끼함도 짙어져가고 이럴 때 하림 노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으면 어떨까요 하는데 우리 1008번님 혹시 가을 타나요?

다음 곡은 우리 07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중3 아들 축구대회가 있어 응원하러 제천 갔다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라 태진님 라디오 처음 듣는데 남편은 이동할 때 매일 듣는다고 하네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언제 들어도 좋은 곡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아, 우리 0796님 너무 반갑고요. 참 아드님 이렇게 축구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 걱정도 많이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너무 자랑스럽겠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띄워드릴게요. 자전거 탐.

1부 마지막 곡으로는 9653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고 동창생들과 DMZ 둘레길 산행하는 중인데요. 재밌는 손트라 들으라고 전파 중입니다. 귀걸이사 김신우 노래 신청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우리 이 노래 듣고 2부에서도 어디 가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여기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1: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지니 인사 올립니다. 우리 8780님의 노래로 지금 시작해본데요. 첫 직장이 한 사무실에 5개 부서가 같이 근무했는데요. 옆 부서인 회계과 계장님이 저보고 남이의 빙글빙글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1984년도 10월에 한참 유행이었죠. 당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노래 불렀어요. 42년이 흘렀는데도 풋풋했던 시절이 그립고 생각나네요. 지금 흐르고 있죠? 그날의 추억 떠올리면서 조금 춤추고 노래 불러보고.

자우리 0543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를 테이프 앞뒤로 다 구워서 이 노래만 계속 들었어요.

잉크 굽는 거. 이 표현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계속해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우리 DJ 진이 와 함께하는 진다방 마지막 곡 178 하나님의 신청곡인데요. 삼수하고 올해 대학 간 학생입니다. 몇 년 동안 친척들 못 봤었는데 올해 추석에는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승철의 하얀 새 신청해요. 야 정말 뭐 삼수했다고 주변에서는 왜 삼수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열정과 그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우리 1781님 응원하고요. 이승철의 하얀 새 띄워드리면서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 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 헤드피아.
3: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서머 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 헤드피아.
4: Well,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2: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음악으로 추억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3125님께서 이 시간에 나오는 노래들은 다 추억에 잠기게 하네요. 맞아요. 저도 들으면서 때로는 아 맞아 이 노래 저 노래 이러면서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 아마 듣는 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있으면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진다방 지니에게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무료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8119님께서 남편이랑 몽산토 해수욕장에서 조개 캐고 집 가요.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노래는 편승엽의 찬찬찬 신청합니다. 아, 새싹이신데, 야, 근데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양손 가득 아주 뭐라 그럴까, 부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뭐 찬찬찬 한잔 하시려나요? 우리 지금 편승엽에 찬찬찬 흐르고 있죠.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4: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3: 문경 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 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10: 라디오
9: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0: 인사를 요구하고 잘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한다며 여권 내 일부 세력을 비판한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소개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적을 향한 증오가 동지를 향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과 이후 내부 분열 양상을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지뢰지대뿐 아니라 철책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당국은 위성 정보정을 분석한 결과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서 북한군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을 평균 20m 정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전선 한 지역에서는 북한군 철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책보다 더 남쪽으로는 북한군 지뢰지대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구조물이 실제 철책과 지뢰인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명확히 넘어왔는지 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군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말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앞두고 평양에서 기념행사 준비에 나선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민간위성 촬영 사진을 토대로 평양 미림 비행장 3개 구역에서 병력과 군 차량이 대열을 갖춘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활주로 구간에는 250m가량 병력 또는 차량이 줄지어 있고 한 곳에서는 U자 모양 대열이 식별됐습니다. 과거 열병식 준비와 비교하면 규모나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받은 영치금이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건희 씨는 지난해 8월 구속 이후 2억 4천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총액은 21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천여만 원의 8배에 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내륙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전 세계 오지 아마존 원주민들의 큰 아픔은 너무도 쉽게 삶의 터전을 뺏기고 있다는 건데요. 대대로 그곳에 살았고 조상들이 묻힌 곳이며 오래된 사냥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개발을 원하는 거대 자본과 정부의 위력 앞에선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아마존은 멀고 원주민의 삶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손님 온다.
2: 어서 오쇼.
1: 손님 온다.

아, 그러게요. 근데 벌써 보일러를 키셨다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아, 그럴 수 있고, 요새 밤 공기, 아침 공기 정말 차기도 하고, 이제 슬슬 우리가 가습도 잘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 노래 듣고요. 저는 정민재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베이로의 99.9 갑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0: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 TBX.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로트 생각. 최신 가요계 소식과 명곡의 숨은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립니다. 손트라 공식 음악 탈곡기 정민재 작가 어서 오세요.
2: 가나다라마 바사 저척껏다 파 헤이 헤이.
3: 한글날에 남피합니다. 정민재입니다.
4: 오늘 유렁차게 불렀나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늘 감사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하나 놓친 것 같아.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예. 근데 뭐 자차카타파 이렇게.
3: 아니야, 원래 그 원곡이 사에서 아가 이렇게 넘어가요.
1: 아,
3: 사 가나다라
1: 마바사 아자차.
3: 이렇게.
1: 아,
3: 제가 고증을 한다고요.
1: 역시 이거를. 또 이거를 또 미리 연습해서.
3: 그럼요.
1: 출근길에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오신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네. 아, 오늘 오프닝 곡이었으니까 아마 다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3: 그렇죠.
1: 여기 정민재 작가도 흥얼거리고 왔네요.
3: 세계를 박은 거죠.
1: 그렇습니다. 아, 또 오늘 한글날을 기념해서 뭐 색다른 소식들이 있을지 어떤 소식들을 또 모아서 가지고 왔을지 첫 번째 네. 뉴스는요 뭘까요?
3: 아, 얼마 전에 새 앨범 발표한 영탁 씨가 다섯 네. 번째 전국 투어 탁쇼5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 이야, 이렇게 본인만의 브랜드화된 콘서트 그리고 또 그 이름을 계속 가져가는 게 또 진짜 이게 값진 거예요.
3: 그렇죠.
1: 값진 거고 이 탁쇼 벌써 다섯 번째고 네. 이번 그럼 공연은 좀 뭐 어떤 컨셉이었을지 매번 컨셉이 다르거든요.
3: 네, 이번에 시간 여행 컨셉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탁 씨가 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대학 신입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대회 나가고 막 첫사랑도 만나고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뭐 그런 이야기 같은 이런 게 이제 무대랑 엮였다고 하는데 이번 신곡 꺾어 그리고 대표곡 폼 미쳤다 이런 노래들도 하면서 분위기를 달궜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돌 그룹 커버를 했어요?
3: 그러니까요. 빅뱅하고 소녀시대 커버 무대 해가지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빅뱅의 뱅뱅뱅 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를 트로트 스타일로 불렀대요. 그래서 어땠을지 참 궁금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영탁 씨의 전국 투어가 지금 전주, 대구, 인천, 부산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아주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요.
3: 아,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지난 10월 4일 하루에만 13만 2천 명이 몰려서 개막 이후 1일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 이야, 하루에 13만 2천 명이 몰렸다. 이건 10월 4일이거든요.
3: 네.
1: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0월 4일. 저도 그때 거기 있었던 건데 자, 우선 이전 기록은 어느 정도였을지.
3: 이전 기록이요. 추석 당일인 9월 25일에 6만 7천 명이었대요. 네. 거의 두 배가 뛴 거고요. 조직위원회 는 10월 첫 연휴에 나들이객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 대규모 프라임 콘서트를 보려고 인파가 몰렸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프라임 콘서트에 제가 또 함께했고
3: 그러니까.
1: 이게 또 녹화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방송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4천 명에서 5천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연장, 그 공연만 보러 한 14,000명이 왔대요.
3: 아, 진짜요?
1: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너무 놀랐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시스템 자체가 참 특이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연장까지는 수용되는 인원이 4,5,000명 정도였겠지만, 서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뒤쪽에는 아주 큰 피라미드 LED가 있었어요.
3: 네네.
1: 꽤 컸어요. 근데 그 면에, 그 내면에, 피라미드 내면에, 저희가

0: 그 저희 무대가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 밖에도 정말 많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안 보였어요. 저희.
1: 아, 그럼 사면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와. 아 근데 그만큼 이번에 또 10월 4일에 함께했던 그날 정말. 정말 많은 분들 함께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공연했다고 들었어요. 장민호 씨가 사회받고 네. 우리 태진 씨랑 성리, 박지현, 김희재, 홍지윤, 김태현 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들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4천석 그 입장 대기표는 뭐 일찌감치 매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깥에서 잔디밭에서 전광판으로 보신 분들이 맞아, 그렇게 맞아요. 많았다고.
0: 그 전광판이 그 피라미드 전광판.
1: 그렇구나. 네. 이 박람회 11월 4일까지 한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시간까지 내가지고 낚시까지도 갔다 오니까 낚시 갔다 오셨다고. 아 잠깐. 근데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등지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0: 우리 노래 듣고 올까 하는데 좀 알맞는 곡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거기 가서 직접 부르신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른도에. 아.

0: 제대로 한번 트위스트 쳐봤습니다.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들었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분과 관련된 얘기네요.
1: 네, MBN의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전쟁 이 프로그램이 올 겨울에 시즌2로 돌아오는데
0: 그렇습니다.
1: 트롯 레전드 서른도씨가 탑 프로단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0: 네, 서른도씨의 출연 소식을 알리는 영상부터 좀 화제가 됐는데요.
1: 네, 최근에 그 스톰이라는 그 팝송에 맞춰서 칼군무 펼치는 안무 영상이 아주 화제였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막 3천만 회 넘고 국내에서는 영주시의 풍기 인삼축제에서 그 패러디해가지고 더 알려졌거든요.
0: 네.
1: 이걸 서른도 선생님 패러디했는데 이 사랑의 트위스트에 맞춰서 군무 퍼포먼스가 나오는 영상이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0: 아, 맞아요. 저도 이걸 봤는데.

0: 네, 갑자기 이게 약간 AI와 같이 섞여서
1: 맞아,
0: 이렇게
1: AI.
0: 쓰여진
1: 네네.
0: 건데, 딱 뒤돌았는데 사랑의 트위스트로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칼군무를 치니까
1: 그러니까.
0: 너무
1: 네.
0: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가장 궁금한 게, 야, 또 다른 전설의 탄생이 있을 텐데, 우선 무명전설 1의 우승자 성리 씨를 지금 전면에 세워서 또 막바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무명 탈출 마지막 기회,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내건 포스터가 있고, 성리 씨가 거기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MBN에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그 일대가 이 포스터로 아주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도 어떻게 참가해야 될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막 드는데, 11월 30일까지 마지막 참가자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2에서는 어떤 스타가 나올지 또 기대됩니다.
0: 아주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뉴스는 트로트를 기록하는 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1: 네, 올해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민국 트로트문화원의 박강민 원장이 한 매체와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네,
0: 네.
1: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야, 아니 예전 그 트로트 생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트로트 문화원. 이게 국내 뭐 최초의 트로트 전문 문화기관이라고 하죠.
1: 네, 박 원장 이분 말로는 트로트가 방송 오디션 흥행을 넘어서 이제는 뭐 공연, 지역 축제, 관광, 팬덤 소비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문화 산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타 중심의 화제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기록과 연구, 또 공신력 있는 데이터 확보, 해외 진출 전략 세우는 뭐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공감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현재 이 트로트 문화원에서 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일, 뭐라고 할수 있나요?
1: 지금 원로 음악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악이 뭐 어떤 다른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체계화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시절을 살았던 음악인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음악인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면은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사라진 기억은 복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출생과 사망 연도, 뭐 대표곡, 활동 이력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을 듣고 이걸 교차 검증해서 지금 가수 데이터베이스를 200명 정도 확보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고전 가수들인 거죠, 원로 음악인들. 그리고 이제 검증을 지금 해야 되는 후보가 한 150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0: 그렇네요.
1: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거를 좀 트로트 문화원에서 좀 빨리 하루빨리 좀 체계화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은 저 같은 이제 음악인들이 이걸 자료로 쓸수 있고, 또 제가 이 손틀 하나 소개도 할수 있고,
0: 그렇죠.
1: 우린 자료가 지금 딱 정리된 게 없어서 진짜 우리 기억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으면 다른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한다.
0: 다른 기억으로 또 남는 경우도 있고.
1: 그거를 지금 교차 검증하고 있어서 이걸 좀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외에도 국내 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이제 하려고 해요, 트로트를. 그리고 트로트 문화관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도 만든다고 합니다.
0: 야, 여기에 혹시 음악 평론가가 필요하다면 우리 정민재 작가가 유일한, 제가 봤을 때 최초의 트로트 음악 평론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1: 제가 가서 공부 많이 해야 될것
0: 아유,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3362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1: 네, 흘러간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벌써 그 부모님 세대가 됐어요. 옛날 가수들 목소리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 많이 불렀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이런 옛 곡에 대한 뭐 정보, 요새는 그런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걸 보면서 바탕으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할수 있다면,
1: 네.
0: 예전 이런 곡들에 대한 거, 그 이야기들, 녹음실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1: 맞아요.
0: 이런 건다 사람들이 입으로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말, 트로트 전문 문화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트로트 문화원, 이제 우리의 음악 보존을 위해서
1: 네.
0: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또 띄워드릴게요.

0: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0: 손틀어댔지 못 있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들어야지.
0: 그럼 손틀어도 최고지?
1: 최고다.
2: 노래와 대중문화 핫토픽을 한꺼번에 정리해준다. 안채나 천하트롯 생각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왔구나. 왔어 퀴즈. 우리 또 4부에 또 있죠.
3: 네. 우리 3부에서 여수 섬 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수와 관련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0: 있습니다. 오호. 여수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193종의 희귀한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요. 오. 특히 동백나무가 많아서 바다의 꽃섬, 동백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 한겨울에도 붉은 꽃을 볼 수 있는 여수의 이 섬. 이 섬은 무엇일까요?
1: 야, 여수를 뭐 대표하는 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다행히 보기 드릴게요. 딱 들으면 딱, 아실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1번, 선유도. 2번, 오동도. 3번, 자라섬. 아... 네. 정답 네. 어디로 보낼까요?
0: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 네.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부에는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노래를 쭉 또 플레이리스트를 우리 정민재 작가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또 뭘까요? 요새 막 약간 좀, 억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막 어떻게 해서 좀 껴 넣어서.
0: 억지가 아니고, 네. 오늘도 약간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조관우의 늪 얘기를 했는데,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봤더니, 아, 옛날에 이렇게 가요계에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던 가수가 많았단 말이죠. 조관우 씨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전략으로 목소리와 뮤직비디오로 승부를 걸었던 이 얼굴 없는 가수 5명 한번 모아봤습니다.
1: 이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그날의 한 주제가 아니고, 매 주마다 연결이 되는 그런
0: 그렇죠, 다음 주제는. 주에도 어디로 연결될지 모릅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곡 바로 들려주세요.
0: 네, 얼굴 없는 가수의 원조격으로 봐도 무방한 분인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92년 2집 타이틀곡입니다.
1: 야, 근데 이 예민 씨는 전략적으로 뭔가 얼굴 없는 가수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요?
0: 네, 이분이요. 86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나가면서 음악을 시작했었고, 90년도에 1집 아에이오우 이 노래로 정식 데뷔했는데, 이분은 얼굴 없는 가수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신비주의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나 그냥 방송에 안 나갈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네. 방송에 안 나가고 음악으로 그냥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음악이 좋아서 라디오에 많이 나오면서 음악이 잘 알려졌는데, 2집 내고 한 라디오 공개 방송 나가서 이쯤 얼굴이 알려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소라의 프로포즈 같은 음악 프로그램에도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보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방송 출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여전히 이름과 이 노래가 얼굴보다 훨씬 유명하죠.
1: 야, 근데 예민 씨의 그 근황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0: 아, 이분이요. 2집을 내고 인지도가 막 올라가고 있던 그런 찰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네. 그래서 현대음악을 공부했고 돌아와서는 앨범 두 장을 냈는데, 이때 아주 특이하게 전국 122개 시골 분교를 돌면서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그래서 분교 전국 투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대중음악을 떠나서요, 세계 민속음악을 연구하고 또 알리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이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1: 이야, 그럼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아티스트 계열의 또 가수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본인의 음악을 찾아서,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다른.
0: 맞아요.
1: 이건 뭐라 그럴까요?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러시는 분 같네요.
0: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 알리는 거에 네. 아주 좀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 노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이 곡이군요. 얼굴 없는 가수의 대표 주자죠.
1: 네, 정말 그렇습니다. 조성모 씨의 1998년 데뷔 앨범 타이틀곡 To Heaven입니다.
0: 아, 근데 이분은 뭐 얼굴 없는 가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꽃미남이고 미소천사인데 아니 어떻게 처음에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1: 아, 이 To Heaven 뮤직비디오가 이병헌, 김하늘, 허준호, 조민수 뭐 이런 아주 초호화 캐스팅의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였잖아요. 이걸 방송국에 홍보용으로 미리 전달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로 먼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너무 뮤직비디오가 화제되고 음악도 좋고 이러니까는 졸지에 얼굴 없는 가수처럼 곡부터 폭발적인 인기가 나온 거죠.
0: 아, 그러면 그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한 기간 자체는 길진 않았죠?
1: 네,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는데 데뷔 초에 진짜 얼마나 잘생겼어요.
0: 네.
1: 진짜 너무 앳되고 아주 맑은 그 하얀 청년이었잖아요. 네. 이 풋풋한 비주얼 덕분에 인기가 더욱 폭발했고요. 데뷔 앨범부터 밀리언 셀러에 등극하면서 그해 음반 판매량 1위였습니다. 1집이었는데.
0: 이야, 1집이었는데.
1: 2집, 2.5집, 3집까지 연이어 밀리언 셀러를 갖고 뭐 2집하고 2.5집이 200만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 조성모 시대였죠.
0: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고
1: 네.
0: 이게 오래오래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길 바라봅니다. 우리 조성모의 To Heaven 98년도 노래죠. 이 노래.

0: 발라드라는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개척했던 이수영의 2003년 히트곡 덩그러니 5집 타이틀곡이고요. 네. 이수영 씨에게 첫 대상을 안겼던 노래입니다.
1: 야, 근데 이수영 씨도 얼굴 없는 가수였다고요?
0: 네, 99년 데뷔 당시에 이 타이틀곡 I Believe 뮤직비디오에 조윤희 씨가 나왔어요, 배우. 네. 근데 음악도 되게 특이하고 아주 독보적인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조윤희 씨도 너무 예쁘다고 아주 네. 엄청난 화제였죠. 그러니까는 앨범 판매량이 막 폭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수영 씨가 방송에 나오면서 얼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음반 판매량이 주춤했다. 그런 얘기를 이수영 씨가 워낙 재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앨범이 너무 많이 팔려서 참고로 이수영 씨가 역대 여성 발라드 가수 중에 음반 판매량이 1위입니다. 네. 총 3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1: 이야, 300만 장. 네. 대박이다. 이게 역대 기록이구나. 아, 근데 또 지금은 그 재치를 또 이제 DJ로서도 열심히 맞아요.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사실 저도 SNS에서 봤지만 최근 이수영 씨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0: 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이수영 씨 아들이 급성 T세포 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받고 지금 입원 치료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예상 치료 기간이 좀 길고 특히 초반에는 집중적인 항암 치료가 이어져서 이수영 씨가 지금 9년 동안 라디오하고 있었는데 잠정 하차하고 이 아들 지금 병간호에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우리 아드님이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아 이게 뭐라 그럴까 일이 잡히지도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가족분들에게 힘내시라는 그런 응원뿐일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 이수영 씨의 덩그러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얼굴 없는 가수로 알려진 가수들 그리고 노래들 플레이리스트 쭉 보고 있었어요.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분 누구죠? 아우, 전주부터 신납니다. 신나요. 네. 아, 이 노래 언제 나오나, 이분 언제 나오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그쵸. 얼굴 없는 가수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2000년대 초반에 맹활약했던 가수 왁스. 이분의 2000년 데뷔 앨범 수록곡입니다. 오빠.
1: 아, 왁스 하면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하지원 씨가 떠올린다. 아,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0: 네, 이 오빠라는 노래가 신디 로퍼의 노래 쉬밥 한국어로 번안한 곡인데 네. 여기 뮤직비디오에 배우 하지원 씨가 나와요. 그래서 무대에도 아예 하지원 씨가 대신 올라가서 립싱크했거든요. 네. 하지원 씨도 그때 신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원이 왁스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1: 어허.
0: 그래서 앨범 타이틀곡 엄마의 일기도 하지원이 무대에서 립싱크하면서 부르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 헷갈리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1: 그리고 지금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지만 또 하지원 씨가 노래를 막 립싱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진짜 실제로 가수가 이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하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 근데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왁스 씨의 얼굴 공개를 또 다름 아닌 MBC에서 했다고요?
0: 네, 몇 달 뒤에 이제 MBC 그 당시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 음악 캠프에서 처음으로 왁스가 직접 무대에 올라와요. 이 하지원 씨랑 똑같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같은 차림으로 올라왔는데 아예 그 MC 멘트가 그랬어요. 왁스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녀의 실체를 밝힙니다. 왁스가 딱 올라왔는데 근데 막 그때 우리가 인터넷 시대라서 하지원과 외모를 비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막 속상했다고 왁스 씨가 나중에 후일담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 집에서 화장을 고치고로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얼굴 없는 가수 컨셉을 완벽히 이겨냅니다.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뭐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다면
0: 엄마 일기랑 같이
1: 네. 할 수 있다면 원래 이런 스타일의 노래보단 또 발라드 쪽으로도 정말 그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0: 발라드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았죠.
1: 그러니까요. 자, 오빠 왁스의 노래 아마 노래방 가서 한 번쯤 흔들어 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더 듣고 올까요? 이야, 마지막 장식하는 이 노래는 한 명이 아닌 그룹이 나오네요.
0: 네, 2000년대 최고의 보컬 그룹이었죠. SG워너비의 2004년 데뷔곡 타임리스입니다.
1: 아, 수많은 명곡을 쏟아낸 그룹인데 특히 이건 뭐 여성 팬들도 정말 많았지만 남성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룹이죠. 네. 데뷔할 때 어떻게 뭐 반응이 어땠나요?
0: 데뷔할 때요. 아, 노래 이렇게 잘하고 노래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다들 관심 가졌던 기억이 나고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얼굴 없는 가수로 처음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한동안 정체를

0: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 연습실에서 계속 오랫동안 연습하고 여전히 생계를 위해서 신문지 배달하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노래는 계속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선 내 노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1: 이야,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게. 그러면 그 얼굴을 공개하는 그 시점 얼마 걸리실까요?
0: 한 데뷔 석 달 지나서 처음으로 쇼케이스였고요. 그리고 5개월 지나서 콘서트를 하면서 이 팀이 비로소 알려지게 됩니다. 아. 2004년이면요 댄스 음악이 최고 인기 얻었던 시점이에요. 막 동방신기 나오고 막 이럴 때. 네. 그래서 음반 시장도 사실은 이때 침체될 시기거든요. 불법 다운로드 시대인데. 근데 데뷔 앨범이 20만 장 넘게 팔리면서 비주얼보다 음악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몸소 전했죠.
1: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공연도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한 가수분들의 노래 플레이리스트로 쭉 했는데 다 공통점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준수하고 너무 멋있고 예쁘신 분들이 왜 얼굴 없이 시작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듭니다. 네,
0: 노래가 워낙 좋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 신비주의로 처음에 탁 주목을 받고 그리고 등장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저도 얼굴이 없는 가수로 한번 시작을 해봤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리 마지막 곡 SG워너비의 타임리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볼프채 루키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2: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없는 내신 제가 고지 없이 되었네. 고이겼는 구이.
1: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한글 뒤풀이 노래입니다.
0: 또년는 누누 노세 노세 젊은
1: 세종대왕이 창제한 완벽한 문자인 한글. 요즘은 외국인들도 배우는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오늘 3, 4부에는 안지나 선아 트롯 생각, 우리 또 얼굴 없는 가수들의 노래로 또 이제 마무리해보았습니다. 네. 왓썹 퀴즈 정답 살펴볼까요?
3: 네, 여수에 있는 섬인데요. 10월 중순부터 동백나무 꽃을 피워서 한겨울에도 섬이 붉게 물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1번 선유도, 2번 오동도, 3번 자라섬. 참 선유도와 선유도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수가 되게 가까우시는 거고 저한테는 그리고 또 자라섬 자라섬도 여기서 꽤나 가까운데 네네. 저는 한 5시간 6시간 걸려서 내려갔거든요.
3: 아, 그렇죠.
2: 자, 정답은 바로 2번 오동도였습니다.
3: 네, 이 오동도가 찾아보니까요. 네. 여수시에 있는 섬인데 멀리서 보면은 섬의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예전부터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서 오동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5245님께서 여수 여행 다녀왔는데요. 모터보트도 타고 오동도 관광 잘하고 왔습니다. 또 하시고 육금숙님께서
3: 네, 회원 가입하고 처음 글 남깁니다. 오동도 부르스 장윤정 노래 듣고 싶어요.
2: 미니어플 회원 가입을 하셨나 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세요. 오늘 퀴즈 당첨자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3, 4부를 가득 채워준 우리 정민재 작가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라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5: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5: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4: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5: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신 뉴스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도 공개했는데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 비행기를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 교장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했고 급식실에서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은 교사가 신고당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대해

0: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면서 동맹국 국회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다른 의원들의 비자가 모두 나온 상태에서 이 특이한 사태는 명백한 거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감사 방해를 넘는 참담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 한미동맹 신뢰 균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이 외교적 기피 인물 낙인을 새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날아온 경제 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정청래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주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SNS를 통해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0.1mm 미만, 광주, 전남 5에서 20mm, 대구, 경북 5에서 10mm, 제주는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20도 등 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건 고마운 한글 덕분에 명료한데 말, 대화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건 의외로 간단치가 않죠. 심리학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한 쪽은 내용의 반은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들은 쪽은 5%만 이해하거나 기억한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뭔가를 쭉 말한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가요? 라고 묻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오늘도 전국적으로 한글날 행사 많이 하던데, 네. 그 27년 전에는요, 할머님들이 모여서 치른 그 한글날 행사가 있었대요.
1: 어떤 할머님들이 모였을까요?
2: 한글을 뒤늦게 배운 분들. 그러면서 한글을 몰랐을 때의 서러움을 각각 얘기해 주시는데, 어우, 듣는 사람들이 막 울컥울컥 했답니다.
1: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서러움이 있었을까요?
2: 일단 어떤 분은 남편의 무시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는데, 법원에서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서를 써오라고 한 거예요. 네.

0: 배달 앱.
1: 어.
0: 앱. 그 어플리케이션 앱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1: 그걸 함께 회의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 갔대요.
0: 배달 도구.
1: 도구? 글쎄요.
0: 배달 장치.
1: 글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달 어플, 배달 앱. 이걸 한글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0: 샵 8001번 할 때 샵.
1: 우물정, 우물정. 우물정.
0: 네. 우물정.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만 있을 것 같죠?
1: 네.
0: 봐봐, 기가 막혀. 교포처럼 쓸걸? 영어를. 의식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이 외래어들을 쓰는지 저 스스로도 엄청나게 씁디다요.
1: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이거 확성기 여기다 말 잘해가지고.
0: 그렇지. 네. 또 이제 소리 깔때기.
1: 네. 어렵다 어렵다.
0: 갑자기 네. 모든 게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1: 네. 우물정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비니 무료입니다.
0: 네. 자, 첫 곡 박혜경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주문을 걸어.

0: 네, 박혜경 씨의 노래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배달 앱 대신 그 앱이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우리말에 대해서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5724님 배달통.
1: 2272님 배달창.
0: 7946님 배달 알림종.
1: 5974님 배달 도우미.
0: 배달 시킴이 어떤가요? 3634님.
1: 네, 7679님 배달 바구니.
0: 6691님 배달 곡간 어때요?
1: 이영자님 배달 바닥 마당.
0: 7970님 배달 길라잡이.
1: 오, 5234님 먹거리 나르기.
0: 다 좋다, 근데. 오. 그죠? 어머, 진짜. 이 한국말에 대한, 한글에 대한 어떤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다 괜찮아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지라시에서는 어떤 분이 주신 말로 쓸까요?
1: 배달 통.

0: 배달창?
1: 배달통도 괜찮았어. 배달창.
0: 예. 네. 네.
1: 배달창.
0: 배달창.
1: 배달통. 뭐가 좋을까요? 밖에선 네. 뭐가 좋아요?
0: 이 어플리케이션, 앱, 이게 참 우리말로 어렵거든요. 이게, 그죠?
1: 배달시키미?
0: 시키미?
1: 시키미?
0: 이걸로요?
1: 시키미.
0: 알겠습니다.
1: 알겠어요.
0: 예. 어렵네요.
1: 그래, 배달시키미가 있었나? 아, 배달시키미 3634님. 네. 예,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은 막히는 도로 위에서 특히 딱 좋은 시간이죠.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입니다.
1: 네. 예. 우리 남유정 성우님,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정상일 성우님, 저는 처음 뵙겠네요.
0: 잘생겼습니다. 네. 멋진 미남이 오십니다, 오늘.
1: 알겠습니다. 야호! 두 분은 3부부터 모시고 함께 합니다.
0: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우물정,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이니 무료고요.
1: 현명. 아유.
0: 라디오 자체가 우리말
1: 지혜...
0: 없어요.
1: 아유.
0: 전설 씨?
1: 예?
0: 라디오 자체가 없다고.
1: 소리통.
0: 소리통. 오. 괜찮네.
1: 아, 힘들어. 예. 이거 이제 이거는 봐주세요. 이건 광고 회사고 저에게 광고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고유 명사라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바꾸면 큰일 나기 네. 때문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샘표 식품 주식회사
0: 유니베라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음주 후엔 팀맵 대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랩
0: 백조싱크
1: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1: 당진시청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려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목, 나의 첫사랑들.
5: 첫사랑들?
4: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5: 얼씨구.
4: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5: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6: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5: 아이고 아이고,
6: 당장 써야지.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나도 보낼래.
9: 나도
1: 제목, 활동명 옴니버스. 아니, 모음형식. 오늘은 활동명 또는 별칭이 얽힌 사연 두 가지를 묶어봤는데요. 먼저 대구에서 신진호님.
5: 그리고 서울에서 윤상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3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최고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는 월간 최고 후보가 되셨습니다. 괜찮네. 썩 괜찮아.
1: 오, 잘 바꾸시네.
5: 나쁘지 않아요.
1: 대구를 다 바꾸시네.
5: 네.
1: 안녕하세요. 선윤아, 선식용.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0: 아빠,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고 싶어.
1: 어?
10: 엄마는 짬뽕 먹고 싶대요.
1: 그날따라 저도 매운 짬뽕이 땡겨서 저녁은 중국 음식을 해결하자 하고 배달시킴이 일을 열어서 집 근처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로 리뷰 이벤트 주는 데서 주문을 하는데요.
11: 지라시 중국집 리뷰 이벤트.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0: 요청사항에 서비스 품목과 닉네임을 적는다. 음식이 도착하면 사진을 찍는다. 먹튀하지 않고 사진과 후기를 올린다.
1: 요청사항에 별명을 적으라고? 그래서 이벤트에서 시키는 대로 요청사항에 서비스로 원하는 군만두와 제 닉네임을 적고 아내에게 배달이 오거든 음식 전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죠. 40분 걸린다던 배달은 10분 만에 도착했고 아내가 톡으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2: 당신 소주도 시켰어? 아니 배달하시는 분 힘들게 왜 소주를 사다 달래?
1: 에? 무슨 말에도 안 시켰는데?
2: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보조씨 녹색 소주도 같이 배달이 왔는데 이거 사진 봐봐.
1: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요 왼쪽에 녹색 병이 보이는 겁니다. 배달하시는 분이 제 요청에 의해서 소주를 사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소주값으로 1600원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갔죠.
2: 어이구 아니 집에 소주를 뭐 박스채 사다 놓는 사람이 그걸 왜 배달을 시켜?
1: 어?
2: 한 박스 벌써 다 먹은 거야?
1: 아니야 나 안 시켰다니까. 그래서 배달 시킴이 다시 열어보니까 왜 이런 일어났는지 알겠더라고요.
2: 왜요?
1: 요청사항에 적은 그 서비스 품목과 제 닉네임이 이랬습니다.
2: 군만두 참이슬.
1: 제 닉네임이 참이술입니다.
2: 참이슬이 아니라
1: 참이술. 본의 아니게 소주를 사오라는 진상 손님이 되어버린 저는 후기에 사정 설명을 적었지만 주문받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중국집 사장님과 배달하시는 그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소주는 짬뽕 탕수육을 안주해서 아주 잘 마셨습니다. 저처럼 닉네임 때문에 생긴 일 또 있을까요?
2: 야, 참이 술이셨구나.
1: 술.
3: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아, 제가 그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1: 예예.
3: 할머니 몇 분이 대기실에서 쭉 앉아 계셨거든요. 한 할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4: 이 골드가 안 보이네.
5: 이 골드가 치료실 들어갔어.
4: 그럼 강자는?
5: 자는 삐졌어. 치마 빼고 막걸리 했다고.
4: 아이고 참. 독버섯은?
3: 아, 이렇게 한 할머니께서 출석을 부르듯 별명을 쫙 부르시면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그 할머니들만의 뭔가 무리가 있는지 또 다른 할머니께서도 오시면 똑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4: 어, 골드는?
5: 감자는?
4: 독버섯은 어디 갔는겨?
3: 어, 저는 야 이게 얼마나 부티나는 분이길래 별명이 골드야 싶어가지고 골드 할머니를 뵙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치료실로 들어갔죠.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칸막이 건너 할머니 한 분과 한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 예, 침 빼드릴게요.
5: 야!
6: 예, 어? 손등에 침 두 개가 안 보이는데요.
5: 아, 하나는 치가 뺐어요.
6: 에? 아, 왜요?
5: 아, 저걸 사탕 빼먹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자꾸 걸리적거리거가 이제 빼버렸어.
6: 아유, 골드 할머니. 그렇게 마음대로 저 침을 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하나 어디 갔어요?
5: 모르지. 아이고, 괜찮아. 언제가 나오겠지요.
6: 아이고, 침에 찌르면 아프잖아요.
5: 괜찮아요. 나 안 아파요. 그래봐야 지가 침이지 뭐. 나 가요.
6: 아이, 참. 예, 조심히 가세요.
3: 저도 마침 침 치료가 끝나서 같이 나가보니까 아까 칸막이 건너편에 계셨던 분으로 추정되는 할머니께서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4: 야 골드야 너 그거 뭐야 저 팔뚝꿈치 침이 꽂혀있는 건데 지금?
5: 어디?
4: 응.
5: 아, 아이고 이게 여기서네 한의사 쌤 갖다줘야 쓰겄다.
4: 야 너 그 목도염에 꽂힌 건 뭐야?
5: 아 이거 어. 아, 지난번에 가져갔던 거 집에 놔놓고 어디가 나있는디 이거 언제 목도염에 꽂혔냐? 이것도 같이 갖다줘야 쓰겄다.
4: 너는 진짜 언제까지도 황금색 침을 온몸에 꽂고 다닐 거니?
5: 아, 뭐, 저기, 그 시기니 골드라는 변명도 생기고 좋지. 나 진짜 한 개도 안 아파. 이것이 뭐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가? 어, 얼른 줘. 이거 선생님 그리고 올게.
4: 야, 잠깐만. 너 발목에도 침이 있어. 아우, 내가 미친다, 어디? 진짜. 봐봐,
5: 아,
4: 얘.
5: 아, 여기.
4: 왜 저래?
3: 그때서야 골드의 숨은 뜻을 알게 됐죠. 근데요, 그렇게 골드 할머니가 자리를 뜨자 대기실엔 새로운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술을 아주 흔하게 드셨는지 비틀비틀 거리시더라고요.
7: 야, 내가 저기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침 좀 맞게 해줘요.
8: 아, 폴 할아버지 술 깨고 오셔야 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오늘 몇 병 드셨어?
7: 오늘은 반주만 했는데 7병.
8: 아이고 폴 할아버지 술 깨는 약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내일 오셔. 아셨죠?
7: 아유 나 어지러운데 왜 그 침을 안 나고.
8: 안 돼.
7: 아이고 밀지 마. 나 침 맞고.
8: 어서 가셔.
7: 아이고 좀.
3: 저는 너무

0: 궁금해서 옆에 계신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저 할아버지는 왜 폴 할아버지예요? 미국에서 뭐 살다 오신 건가?
1: 아닌데 맨날 술 냄새가 폴폴 나서 폴 할아버지야. 아, 저 골드 나왔다. 쟤는 있잖아, 그 한이한 황금침을 꼭 지면 어딘가 하나씩 달고 댕겨가지고 아... 골드고. 야 골드야, 우리 차 한잔 하고 가자.
0: 굉장하지 않나요? 아 진짜, 와 별명 이런 식으로 고퀄이야?
2: 폴아
0: 정도 넘치고 별명도 넘치는 한의원.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간호의 그 할머니들은 제 별명도 지으셨을까요? 지었다면 뭘로 지으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어떤 범위를 넘어선 그죠? 장면인데요. 네. 그죠? 이게 폴 할아버지가 우리가 폴폴 난다라는 와, 생각 못 하잖아.
2: 웃긴다.
0: 근데 모름지기 별명은 직관적이어야 돼.
2: 그러네. 딱 들으면 알게.
0: 딱 들으면 알게.
2: 정선희 씨가 재석영을 별명 지었죠. 유재석. 뭐라고?
0: 아, 메뚜기.
2: 메뚜기.
0: 근데 원래는 진짜 미안한 게, 예, 그 장국영 씨 흉내낸 거였거든요.
2: 아, 옛날에요?
0: 예, 그 아까름마에서 하트머리.
2: 아, 맞아, 맞아.
0: 근데 그게 너무 더듬이 같아가지고.
2: 그래서 메뚜기 된 거구나.
0: 본인은 그때 한참 네. 누아르물이 창궐할 때
2: 맞아요 맞아요 홍콩 네,
0: 많은 남학생들이 이쑤시개를 뭐 입에다 꽂고 그 긴 코트를 맞아요. 입고
2: 주윤발 흉내고 네,
0: 그리고 아니 다 섞었어
2: 가르마는 장국영
0: 온통 다 섞었어
2: 맞아요 맞아요
0: 선글라스에다가 뭐 네. 처펼상웅
2: 맞아
0: 뭐 이런 네. 내용을 다 섞어놓은
2: 그때
0: 패션.
2: 총이 유행해 비릿한 총이 또 따라 유행을 드르륵 드르륵
0: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리고 꼭 골목길로 다니면서 한 번씩 숨었어 이렇게
2: 아 맞아
0: 숨어서 이쑤시개 질겅 씹고
2: 그리고 오토바이 천장지구 때문에 애들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 아,
0: 그것 때문에 천장지구 내용의 네. 여자 주인공이 네. 그 커다란 보온병 들고 다니거든요.
2: 아,
0: 그렇게 들고 다녔다.
2: 아 진짜.
0: 그렇게 들고 다녔어.
2: 야,
0: 어, 레옹 때문에 그렇게 화분 들고 다니고.
2: 아, 뭐 별명 재밌네요. 골드 할머니 너무 재밌네요.
0: 아 진짜. 어, 그럼 여기는 다 지금 약간의 그 교포 분위기로.
2: 그렇죠.
0: 근데 서사는 다 너무 구수하다.
2: 만약에 사연자분이 할머니께서 별명 지었다면 이제 믿음직스럽게 생겼으면 이제 백일섭이. 그죠?
0: 아 그런 식으로.
2: 아니, 잘 생겼으면 신성일이.
0: 그렇게 단순하지 네. 않아. 지금 봐봐. 네. 술 냄새 폴폴 난다고 폴 할아버지인데 이걸 어떻게 이길 거야.
2: 그런 거. 아, 골다이면 제일 웃겨.
0: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 골드도 너무 와. 굉장한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골목길에서 나오는 수준이에요. 대로변에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2: 아, 재밌네요.
0: 에이, 네. 나중에 진짜 별명 한번 지어달라고 그래. 쓰거.
2: 아, 정선호 씨가 옛날에 꽁트같이 했었던 가수분이네요.
0: 아,
2: 네.
0: 뭐 워낙 유명한 국민 가요죠. 네. 임창정 씨의 노래입니다. 아, 또 찬바람 부니까 이 노래가 슬슬 올라옵니다.
2: 그쵸.
0: 소주 한 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2: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1: 어, 정말? 맛도 그대로야?
2: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스와프에도 싱싱하게 신선함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3: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4: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5: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6: 클릭 아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3: 검은 가루 날리던 행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5: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 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J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다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9: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나는 이야기.
1: 어? 어 군만두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왜 소주가 같이 왔지? 아 잠깐만. 아이고 내 닉네임이 참이술이었어.
0: 그렇습니다. 네. 이 닉네임 그러니까 활동명이죠. 활동명 때문에 생긴 일들을 좀 들려드렸는데 참 이 술. 근데 이게 얼추 보면 그냥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유성상인 줄 아셨나봐요. 네. 그렇죠.
0: 근데 이게 우리의 그 별명에는 각자의 개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좀 사연을 받아볼게요.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나의 활동명.
2: 네, 뭐 인터넷이나 동호회 등에서 쓰이는 여러분의 활동명, 닉네임에 대해서 보내주십시오. 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브루트니 스피어스. 네.
0: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같은. 예. 헨젤과 그랬대. 예. 왜 그러냐. 근데 이렇게 웃긴 이름도 있고, 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 분도 계시고.
2: 그렇죠. 예. 예.
0: 뭐, 각양각색의 서사가 들어가 있겠죠.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번.

0: 10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되시면 영양 찰떡 세트 얹을게요.
0: 민효린 씨의 노래입니다. 네. 기다려, 늑대.

0: 네, 오늘 주제죠. 나의 활동명 보겠습니다.
1: 이동환님. 네. 아우, 마음에 쏙 든다. 저의 활동명은 빛과 송금입니다. 빛과 소금 아니에요.
0: 예. 예.
1: 빛과 송금.
0: 대출과 송금.
1: 예. 지읒이에요. 예. 치읒 아니에요. 어느 날 은행에 대출이자 송금하다가 문득 떠올라 지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빛과 송금입니다.
0: 아...
1: 결이 같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0: 네. 우리는 언제까지 은행에 송금을 해야 될까요?
1: 숨 끊어지면 적겠지.
0: 그게 무슨 말은 누나.
1: 숨이 붙어있는 나는.
0: 아니, 저는 60전에, 저는 60전에 은행과 연을 끊을 겁니다.
1: 야무지다. 아, 자, 사모사모님. 네. 저희 리니땡 게임에서 네네. 닉네임으로 목탁치고 찬송가 사용 중입니다.
0: 저런.
1: 아하. 예. 종교 대통합.
0: 아하.
1: 네, 뭐, 이런 어떤 콜라보.
0: 제가 언제 한번 들려드릴게요.
1: 아, 예, 목탁 잘 쳐요.
0: 예, 또 찬송가도 배웠으니까.
1: 예, 문천식 씨가 예. 콜라보에 거의 앞장선.
0: 풀길 같은 성신이여, 똑똑똑똑똑, 이러면서. 네.
1: 너도 언젠간 구설수 한번 오겠다. 조심하자.
0: 예.
1: 4639님. 내 닉네임은 마상입니다.
0: 왜요?
1: 본명이 이상원인데,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MBC에 유명했던 마상원과 그의 악단이라는 유명한 악단 기억나세요?
0: 있었어요, 옛날에.
1: 어, 그러네, 진짜.
0: 네.
1: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선배 형이, 이상원? 어, 네가 이상원이야? 야, 너 마상원하고 무슨 사이냐? 너는 그냥 앞으로 마상해라, 마상. 이 뭐 이런 흐름이다.
0: 그러게요.
1: 이제. 그러면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저는 쭉 그냥 쭉 마상이었습니다.
0: 아.
1: 아 조금 이제

0: 나이가 있으신 분인 것 같다. 왜냐면 마상원과 그 악단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예. 이렇게 연령대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80년대 학번이실 것 같아요.
0: 예. 근데 진짜 엉망으로 짓네 그 선배.
1: 그러게요. 너 되게 중진네.
0: 그 경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불투명해. 예. 그래도 뭐 예.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별명으로 자리 구침한 거니까.
1: 네. 유희재님은요. 저희 활동명은 주중 싱글이에요.
0: 왜요?
1: 주중에 한 번 아내가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를 빌미로 주말에는 더 많은 걸 시켜요.
0: 합리적이에요. 네. 네.
1: 주중 싱글. 한 번 싱글인 게 어디예요?
0: 그렇죠. 네. 주중 싱글.
1: 그럼요.
0: 어쨌든 싱글이란 말이 붙으면 약간 그 설레고 들뜨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0: 싱글일 네. 수 없는 입장에서는.
1: 맞아요.
0: 누리세요. 네. 네. 영원 싱글로 이렇게 다시 바뀔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거라도 감사하며 누리시길. 8976님.
1: 아, 제 친구는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삼겹살에, 뭐, 수육에, 뭐, 제육에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활동명을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졌습니다.
0: 그러면 무섭다.
1: 별다방 가시면, 그죠? 자, 네. 주문하신 커피 드셔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삼형제님. 이렇게.
0: 너무 무섭다. 아기 돼지랑 너무 어감이 다르다.
1: 그러게요.
0: 근데 고기 좋아하신 분들은 진짜 이런 식의 별명으로 되게 많이 불리더라고요. 서진이님. 저는 티파니에서 군침을라는 활동명을 쓰고
1: 아침이
0: 있어요.
1: 아침이 아니고요? 군침이에요?
0: 예, 예. 군침을. 오드리 헵번 나오는 그 티파니에서의 아침 영화 생각나시죠? 그게 너무 좋아서 닉네임으로 하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당신이 티파니에서 아침 안 어울려. 침 잘 흘리니까 티파니에서 군침으로 지금 딱이네. 그래서 제 닉네임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됐네요. 그래 나를 제일 잘 아는 남편이 지어준 거니까 뭐 많이 흘리나 보지.
1: 그래, 침을 좀 흘리시나 봐요.
0: 뭐 침샘이 많이 발달해 있으면 건강한 거래요. 그렇죠. 치아가 건강하대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김선아님. 제 활동명은 숨만 쉬어도 피곤이에요. 눈 뜨면 피곤하고 일해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매일이 피곤한 저질 체력이라 아들이 지어준 활동명이네요.
0: 그래 숨만 쉬어도 피곤 너무 와닿는다. 이게 딱 직관적인 게 좋아.
1: 그죠.
0: 예. 네. 얼마나 체력이 바닥이면. 저희도 한 분 계시죠, 저 이윤영 작가.
1: 외인 작가님, 예. 예, 힘이 없어요.
0: 오래도록 숨 쉬면 예. 지쳐요.
1: 늘 지쳐 계십니다.
0: 근데 내가 봤을 땐 제일 오래 살 것 같긴 해. 김명심님, 노스트라 단무지. 다무스 아니에요. 친구가 단무지 너무 좋아해서 이런 닉네임을 쓰더라고요.
1: 재밌네. 노스트라 단무지.
0: 식자다, 식자. 단무지 네. 좋아한다고. 노스트라 단무지라고 쓸 정도면.
1: 네, 배운 사람이네.
0: 네. 이사오사님.
1: 아, 저의 닉네임은, 오폴레옹입니다. 오폴레옹.
0: 오폴레옹, 왜요?
1: 예전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유머가 있었는데, 그때 하필 직장 동료들과 등산을 하던 중에 어떤 선배가 제게 붙여준 별명인데, 전 아직 블로그 등에서 사용 중입니다.
0: 아.
1: 오시선을 가지셨나 보다.
0: 아 그런가 보다. 네. 이산이 아닌 게 벼 그거 아닌가?
1: 아 그런가? 그래서 오폴레옹
0: 그 유머 한참 돌았었잖아요.
1: 네.
0: 오폴레옹. 딱 떨어지고 이렇게 쫙쫙 붙는데요? 별명이라는 게 좀 겉돌지 않아야지 맞아요. 오래 불리잖아요.
1: 착착 묻어야 돼요.
0: 오폴레옹 괜찮은데? 김경민님. 내 종교가 불교였을 때 고민고민을 하다가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을 줄여가지고 바냐라고 했습니다.
1: 오.
0: 이건 약간 법명으로 쓰거나 아호로 쓰는 뭐 이런 종류의 차원 아니에요? 바냐.
1: 바냐는 멋있네요. 네.
0: 바냐 경민. 바냐 김경민.
1: 네.
0: 6960님.
1: 돈 먹는 하마 동생이고요. 못생긴 똥개 언니. 각자 지어준 자매의 별명입니다.
0: 우리 바로 전에 바냐 했잖아요.
1: 네.
0: 바로 못생긴 똥개를 소개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
1: 와,
0: 이게 언니와 동생 사이에 흐를 수 있는 감성을 제대로 짚어준 거예요. 그렇잖아.
1: 진짜.
0: 직계가족 사이에서는 반야 이런 거 안 쓰지.
1: 동물이네요.
0: 예, 돈 먹는 하마. 뭐래 못생긴 똥개가.
1: 언니한테.
0: 야 진짜 똥깬 것도 서러운데 못생긴 네. 앞에 붙여주냐.
1: 아 4332님. 아, 제 별명은 이유 없이 그냥 모택동입니다.
0: 에?
1: 성만 밝히겠습니다. 모씨예요. 참고로 아. 이름도 비슷해서 예, 50년 넘게 들었더니 이제 정겹네요. 모태똥.
0: 정겹네. 정겹네.
1: 네, 마지막에 똥이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0: 통으로 하자 통.
1: 아, 예, 알겠습니다.
0: 네, 통으로 하자. 똥이든 통이든. 근데 이게 약간 예, 그럴 수 있는 약간 생김도 이렇게 푸짐하고 인상이 좀.
1: 그럴 수 있죠. 동글동글하시고
0: 예,
1: 그럴 수 있죠.
0: 통통하시고 예. 좋은가 보다. 5362님. 이수신 장군. 하, 미치겠다.
1: 제 별명입니다. 하시면서.
0: 야, 예. 진짜. 아, 나 졌다, 진짜.
1: 주로 위인들이나 동화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죠?
0: 이쑤신 장군, 왜 이렇게 찰죠?
1: 이쑤신 장군.
0: 아, 여기 쫙쫙 붙지, 왜 이렇게?
1: 삼둘둘 하나님. 한때 혈육이라고 저장한 여동생. 네네. 싸웠을 때, 옆집 세입자라고 저장했었다가 혼났네요.
0: 아, 혈육이라고 저장을 했다가 네. 바로 그냥 옆집 세입자로 바꾸신 거예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인도 동거인 이렇게 적더라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그럼 이름 쓰는 분도 네. 있어요.
0: 너무 정줄까봐 감정적으로 거기 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합시다.
1: 맞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많다. 활동명이 다양하게. 3364님, 왕척입니다. 왕척이요? 월척보다 더 큰 붕어를 잡고 싶어서.
1: 아, 그래서 왕척? 아,
0: 낚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1: 그런가 보다.
0: 자, 이수영 씨의 노래 듣고 또 계속해서 소개해드려볼게요. 내 이름 부르지 마. 뭐.

0: 아,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 나의 활동명, 아, 닉네임인데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아, 전 20대 때 안토니오 반달마스.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죠. 안토니오 반데라스였습니다.
1: 잘생겼는데 그 반만 닮았구나.
0: 예, 그래서 코가 크고요. 성우적으로 네. 생겨. 참고로 여자입니다. 죄송한데 섣불렀네요.

0: 제가 또. 예.
1: 잠깐만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사진을 좀
0: 엄청 잘생긴
1: 봐야겠다.
0: 남자인데.
1: 이분 전화 연결을 하는 동안 제가 예. 좀 사진을 찾아볼게요. 예. 자.
0: 자, 안토니오 반달마서 통신! 연결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안토니오 반달문 통신원입니다. 20대 때 땡땡월드 같은 사이트에 가입할 때 안토니오 반달마스로 지었는데요. 직장 동료들이 처음에 주변에서 너무 닮았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절반은 닮았어요. 지금까지 안토니오 반달마스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니, 보니까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하고 다시 찾아봤는데 아, 이제 여자분이시면 약간 선이 더 뚜렷뚜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겠다.
2: 네네.
1: 아, 되게 이국적이시네. 네,
0: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머리가 길고 이런 남자 배우라서, 그죠?
1: 맞아요,
2: 네,
1: 맞아요.
2: 네네. 네, 단발머리.
1: 엄청 뚜릿뚜릿하게 생겼잖아요.
0: 맞아요.
1: 네. 잘생겼죠, 그러니까. 예쁘다기보다는.
2: 잘생겼습니다. 외국인으로 오해받습니다.
0: 어, 그 정도군요.
1: 김정희님, 눈이 네. 되게 크세요?
2: 네, 눈이 크다기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깊게 돼 있어서.
0: 아, 알겠어요.
1: 좀 외국인으로.
2: 네. 네네.
1: 혹시 결혼하셨나요?
2: 네네.
0: 그럼 남편분이 네. 부르는 별명도 따로 있을까요?
2: 코즈부예요.
1: 아, 코가 아, 진짜 크시구나.
0: 코가 크시구나.
2: 네. 네.
1: 그 남편분의 장명 센스도 문천식 씨 비슷하네요.
2: 네.
1: 바로 그냥 코 크다고 코즈부로 간 거 보니까.
0: 그러니까.
2: 네. 네.
1: 안토니오 반달마스는 누가 지어준 거예요?
2: 아, 직장 동료가 지어줬어요.
1: 오. 굉장히 센스 있어. 이거 마음에 드시죠? 살짝.
2: 네, 마음에 쏙 들었어요.
1: 그러니까. 오, 이런 네. 정도의 장명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남편분 뭐 별명 지어주신 거 있어요? 우리 김정희 님도?
2: 아, 네.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어서 브루스 윌리스로.
1: 아, 오야, 그래도 최고로 대우해 주셨네.
0: 헐리우드 어, 부부네.
2: 오. 네.
1: 헐리우드 부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남남같아.
0: 아, 그러네.
2: 남남. 네.
1: 아, 근데 김정희 님, 이게 좀 아, 뭐 안토니오 반달마스도 좋지만 나는 이런 별명 좋더라. 좀 원하는 별명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0: 뭐 예쁜이라든지 뭐.
2: 어, 네, 뭐 이왕이면 샤론스톤 뭐 아~
1: 샤를리스테론 막 이런 거.
2: 네, 네, 네, 샤를리스테론. 네.
1: 어, 샤를리스테론이 왜 약간 눈매가 막 몽환적이고 유혹적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
2: 네.
1: 이왕이면 또 그렇게 또 불러봐야지 또. 어. 약간 네, 실눈 뜨고 네, 네. 남편을 살짝 보세요. 샤를리스테론 닮지 않았냐고.
2: 닮았습니까?
0: 예. 네.
1: 닮았다고 우기면 되지 뭐.
0: 그렇죠.
1: 지금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이제 20년 됐습니다.
1: 20년이면 우와. 우기면 돼요.
2: 아, 네. 어,
1: 우기면 돼.
0: 김정희님, 전국방송인데 남편분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2: 아, 네. 우리 네. 가족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0: 네. 네,
1: 오늘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2: 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어느 부분을 가장 닮았을까요? 1번 눈, 2번 미간, 3번 팔자주름.
0: 눈과 미간, 팔자주름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6: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5: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TBX.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

0: 1352 1577-1352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살,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살,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살.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네, 안토니오 반달마소 통신원은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어느 부분을 가장 닮았을까요?
5: 정답은 2번 미간이었습니다.
4: 오.
5: 미간은 특정 짓기가 좀 힘들...
4: 그러니까 눈매가 전체적으로 비슷하신가
5: 그런가?
4: 봐요.
5: 그런가? 예. 그런가?
4: 그렇죠. 눈 살도 없는.
5: 박민철님, 5112님, 네. 3778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네, 2부 끝군요.
5: 반 이정현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뭐 나름
4: 그렇죠?
5: 있다고요.
4: 예.
5: 자,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듣고요. 저희 5시 5분에 사랑극장으로 함께합니다.
4: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엔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 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동 MBC의 5시 뉴스입니다. 경북교육청은 580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과 가정을 연계한 한글 책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자를 알아보는 교육과 한글 퀴즈, 우리말 겨루기, 우리말 사용실천 등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한글 해독 보충교자와 한글 교육 영상 자료도 제공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질문하며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찾고 사용하는 활동, 문해력 콘텐츠 등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 맞춤형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와 진화장비 18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약돌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문경 약돌한우 상생장터가 오늘 개막해 세제 일원에서 4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행사는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리 차원에서 대규모 먹거리 축제 대신 판로 개척과 홍보,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장터 형태로 전환해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현장 장터에서는 약돌 한우가 시중가 대비 저렴한 특별 할인 가격에 판매됩니다. 문경시는 행사장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전담 인력도 배치해 철저한 방역

0: 역 속에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국제영화제인 제8회 예천 국제스마트폰 영화제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사흘간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87개국, 1317편의 작품이 출품돼 이 중 32편이 선정됐고 수상작은 OTT와 IPTV를 통해 상영됩니다. 공식 개막작은 이우철 감독의 메비우스로 내일 발표회를 통해 주연 배우들이 관객을 만나고 저녁에는 최대철 배우, 복만대 감독 등의 공동사회로 개막식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하루 앞서 오늘 저녁에는 전야제인 시네밤 행사가 열려 영화 노래 가요제, 영화 명장면 연기 배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상주시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2도, 습도는 34%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영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전 세계 오지 아마존 원주민들의 큰 아픔은 너무도 쉽게 삶의 터전을 뺏기고 있다는 건데요. 대대로 그곳에 살았고 조상들이 묻힌 곳이며 오래된 사냥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개발을 원하는 거대 자본과 정부의 위력 앞에선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아마존은 멀고 원주민의 삶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
1: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질 텐데요.
2: 네, 조경아님.
3: 네. 어느 날 사랑이는 정말 중독인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나고 기다리시네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1: 약간 중독이죠. 네. 네, 이게 참 스며드는 게 무서운 거야.
2: 그럼요.
1: 자, 이번 주까지 김영선 성우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정상일 성우님 그리고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 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라온 건설
1: 세정
2: 사단법인 한국 광어 양식 연합회
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통영 육수 하나에
2: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1: 환인제야
2: 국민연료 선연료
1: 로키로키 파크 골프채
2: 하나증권
1: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중화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고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

0: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주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1: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갯떡에서 쑥갯떡,
1: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0: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두 분입니다. 남유정 성우님과 그리고 2주째 특별히 함께해주고 계시는 정상일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와, 근무환경 좋다. 예.
2: 잠깐만 누나, 영선영 있을 때는 그렇게 박수 안 쳤잖아요.
3: 손님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2: 아, 그래요? 근데
3: 김영선 선배님은 또 우리의 어떤 네. 가족이고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고마움.
2: 정상일 성우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3: 엄청나게 잘생기셨어요.
2: 그래서 박수신 거예요?
3: 여러분 빛이 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눈이 사슴이에요.
5: 어, 선희 언니 허리가 꿋꿋하세요.
3: 네, 그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빠져들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큰일 납니다.
2: 그래, 실망이네요.
3: 왜요?
2: 잘생기고 머리숱 많다고 이렇게 환호하시고 영선영 있을 때는 한 뭐 박수도 안 치시고
3: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관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사람을 매도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2: 아, 착각했네요 제가. 네. 예. 아 근데 우리 상혜 씨 목소리 좋다고 난리 났었어요.
3: 진짜 근데 목소리 네. 그 여운이 되게 좋으세요. 공명이.
2: 9387님 정상일 성우님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3: 그리고 8069님 후배님 목소리 너무 멋지다. 벌써 반했잖아요. 와. 저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전화 통화할 때 약간 고막 남친 유의 아니 그 목소리 아닙니까?
4: 전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3: 그렇죠. 예. 전화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4: 그럼요. 네.
2: 그러면 상희 씨는 네. 몇 살쯤 아 내가 목소리가 좀 좋은 편이구나를 알았어요?
4: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 너 이렇게 목소리를 까라.
2: 아저씨가 말해. 네.
4: 그때는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MBC였던 것 같은데 라디오 DJ 선발 대회 뭐 이런 걸 나가본 적이 있어요.
2: 네네.
4: 그때 예 네, 뭔가 좀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3: 아, 본인의 목소리를 무기로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4: 이상한테요?
3: 네.
4: 네.
3: 역시. 역시. 사람이 또 네. 그 가진 거 활용해야죠.
2: 그럼요, 그럼요. 네,
3: 주변의 지형지물도 활용할 네. 수 있으면 활용하고.
2: 저 좋은 목소리 또 멋진 연결까지 대박입니다. 네. 오늘 사랑사연 결말 예측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누가 보낸 사연일까요?
3: 오늘 경기도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너무 좋다 이런 네. 거. 그래도 될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2: 뭐길래?
3: 금기를 깨기 전에 어떤 망설임 같은 느낌이잖아.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일단 소개해 올립니다.
2: 네.
3: 유정 씨가 상일 씨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였습니다. 입사 동기로 만나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서였는지 정말 편한 직장 동료, 찐 남자 사람 친구로 지냈죠.
6: 진짜 기억 안 난다고? 어제 회식에서 내가 택시도 잡아주고 택시비도 내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7: 아 몰라. 난 이 차까지만 기억나.
6: 아

0: 에바, 이래서 술 취한 인간하고는 돈 거래를 하는 게 아닌데.
1: 야, 뭘 따져. 그냥 제 커피 한 잔으로 통착.
0: 응?
1: 얻어 마실 거면 빨리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
0: 다음에 나 취하면 네가 데려다 줘야 된다.
1: 술은 입에도 못 대면서.
0: 안 그러면 네 남자친구한테 받아낼 거야.
1: 나는 네 여자친구 불러낼 거야.
2: 서로에게는 각각 남친과 여친이 있었기에 유정 씨와 상일 씨는 거리낌 없이 지냈지만 어깨나 등을 토닥이는 정도 이상의 표현은 서로에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유정 씨의 남자친구 천식 씨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0: 아, 오늘 드디어 연락이 왔어.
3: 무슨 연락?
0: 아,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쿠펜 지라시아겐 오은에스 대학 있잖아. 그 연구실에 채용 제안서가 승인됐어.
3: 잘됐다. 서류 통화 안 될 것 같다고 되게 불안해하더니.
0: 그러니까 말이야. 아,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약혼식 하자.
3: 어? 아이, 나도 곧 정리하는 대로 따라갈 텐데 무슨 약혼식까지 해.
0: 아, 아니지. 몇 달이나 떨어질 게 되잖아. 너 혼자 두고는 불안해서 못 가. 좀 예뻐야 말이지.
3: 아.
0: 약혼하자. 어?
2: 생각해보니 유정 씨도 그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남자친구와 해외에 있는 것보다는 약혼자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부모님도 더 안심되실 것 같았죠.
0: 약혼? 와, 요즘도 약혼을 하는구나.
3: 너 지금 속으로 비웃고 있지?
0: 아니거든. 해외 생활이라 부럽다. 약혼자가 글로벌하니까 특별한 경험도 하는구나.
3: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 어, 난 걱정돼 죽겠구만.
0: 넌 덴마크 가서 뭐 할 거야?
3: 모르겠어. 학교를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해보고 싶은 공부는 없고. 어떡하지?
0: 가서 살아보고 결정해. 그래도 안 늦어.
3: 그럴까?
0: 그럼. 아, 덴마크에는 이런 커피 믹스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외 배송으로 좀 붙여줘?
3: 아, 야, 그리고 김치도, 어? 아, 된장, 고추장 다.
0: 아이, 뭐야, 왕상 뜯기게 생겼네. 자, 나는 다시 일하러 갑니다.
3: 야, 너 김도 보내주라. 어? 나 돌김으로. 그리고, 맞다. 천식 씨가 김 매니아니까 좀 많이 보내야 된다, 너.
0: 니네 예비 시댁이다 얘기해, 어?
2: 그리고 몇 달 뒤, 유정 씨는 남자친구가 먼저 가 있는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덴마크는 유정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국적인 나라였죠.
3: 우와, 멋있다. 코펜하겐은 이런 느낌이구나.
0: 유정아, 이쪽에 어? 앉아서 봐봐.
3: 응?
0: 여기서 보면 호수가 꼭 바다 같아.
3: 어디? 우와, 진짜네. 물결이 꼭 파도 같다.
0: 이 식당도 몇 번이나 왔었어. 자기한테 제일 좋은 자리 앉혀주려고. 운스베 주문해요 하스든 누아 베스트 음식 나오듯. 아, 스틸드 헤어기 타그마스 탁. 응?
3: 자기 덴마크 진짜 잘한다.
0: 아, 자기도 곧 잘하게 될 텐데 뭐. 얼른 먹자. 여기 수메레 브레드 진짜 잘하거든. 특히 청어가 굉장히 신선해.
3: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0: 응?
2: 처음 몇 주는 행복했습니다. 덴마크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천식 씨를 위한 음식도 직접 만들었죠.
0: 아, 너무 맛있는데? 이 스테크트 플래스크 매드 페슬레슬로스는 어떻게 만든 거야?
3: 나 너튜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 어? 그러면 나 요리 소질 있는 건가? 내일은 뭐 만들어줄까?
0: 내일은 한국 음식 해줘라. 삼겹살 같은 거.
3: 자기 한국 그립구나.
0: 아, 그게 아니고 연구실 사람들을 초대했어. 아, 그 친구들이 한국 음식 궁금하대서.
3: 그래?
0: 응, 음식 만들어줄 수 있지?
3: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볼게.
2: 그렇게 천식 씨가 연구실 사람들을 초대하면 유정 씨는 군중 속에 혼자가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덴마크어로 연구 주제를 토론하고 웃고 농담하고 그 속에서 유정 씨는 음식을 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마치 식당 직원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천식 씨는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3: 어? 또 부른다고? 자기야, 이달만 다섯 번째야.
0: 아니, 이번에 우리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따냈거든. 이게 진짜.

0: 하는 거야. 축배를 들어야지.
1: 아니 그걸 왜 꼭 우리 집에서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마셔.
0: 아 연구실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좋대. 나는 집에서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게 또 좋고. 아 뭐가 문제인데?
2: 뭐가 문제냐고 묻는 그의 말에 유정 씨는 말을 삼켰습니다. 유정 씨도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유정 씨는 기껏해야 SNS에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마음을 풀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정 씨가 올린 사진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3: 와, 경치가 그림 같다. 잘 지내?
2: 직장 동료 상일 씨였습니다.

0: 박정일 씨의 댓글을 보는 순간 유정 씨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1: 가고 싶다. 안 돼.
0: 그랬습니다. 그동안 애써 누르고 있는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폭발해버린 것이었죠. 처음엔 유정 씨도 잘 적응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덴마크에서 눈을 뜨는 하루하루가 우울했습니다. 자꾸만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 아, 자기야. 아직도 자는 거야?
1: 아, 일어날 거야.
2: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연구실 갔다 올게.
1: 어.
2: 아, 그러고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커피도 좀 사 마시고 그래. 오늘 날씨 좋아.
1: 어.
2: 아, 그리고 오늘 연구실 사람들 오는 거 알지?
1: 아, 싫다고. 난 사람들 오는 게 싫다고.
0: 그렇게 천식 씨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유정 씨에게 온 DM 하나.
2: 이게 얼마 만이냐고. 댓글로 인사하고 6개월 됐나? 나 다음 주에 북유럽으로 출장 가거든? 동선을 잘 짜면 덴마크에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얼굴 보고 싶더야. 어딘지 알려주면 그쪽으로 갈게.
0: 유정 씨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2: 응?
0: 덴마크에서의 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기분에서 만나면 오히려 그의 기분을 망칠 것만 같아 숨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관광 안내를 해줄 만한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유정 씨는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1: 미안해. 내가 다른 여행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넌 잘 지내고 있지?
0: 그렇게 답을 보내고 유정 씨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고 있었죠.
1: 한국 가고 싶다. 한국.
0: 그리고 몇 달을 더 참았던 유정 씨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1: 나 한국 가서 안 돌아올 거야.
2: 뭐?
1: 미안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0: 그런데 말이죠. 천식 씨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2: 오케이.
1: 어?
2: 헤어지자는 말이네. 오케이. 네가 한국 가기 전까지 난 친구네 집에서 지낼게.
0: 이별이 이렇게 쉽다고? 유정 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에만 오면 모든 마음이 치유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깊숙한 곳에서 패배감이 올라왔죠.
1: 아, 적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성대한 환송일 받아놓고 결국 혼자 돌아오고 이게 뭐야?
0: 유정 씨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SNS 계정을 삭제하고 외부와 단절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스트레스는 더 커져갔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결국 심리 상담을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덴마크에서와

0: 바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유종 씨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름 석자 정상일. 유종 씨는 오랜만이었지만 용기를 내봤습니다.
1: 잘 지내? 나 한국 왔어.
0: 1년 넘게 연락이 없던 유정 씨가 먼저 문자를 보냈기 때문일까요? 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1: 아, 뭐야? 이렇게 바로 전화까지 하고. 안 바빠?
2: 나 내일 오전에 좀 늦게 출근해도 돼. 그 동네 잠깐 들를게. 커피 한잔 마시자.
1: 아니야. 만나긴 뭘. 아니, 내가 몇 달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피로가 풀리면 그때 보자.
2: 몇 시에 어디로 갈까?
1: 아, 됐어. 다음에. 나 지금 나가봐야 돼. 반가웠어. 끊는다.
2: 유정아, 끊지 마.
1: 어?
0: 유정 씨의 가슴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3: 됐네, 됐네. 됐어. 천식이 나가리.
4: 그래요?
3: 아우.
4: 대마크 다시 안 돌아가요?
3: 대마크 별로.
4: 아.
5: 못 가죠.
3: 낙농업의 천국이지만 유정 씨한테 안 맞아. 없죠. 유정 씨가 저긴가 봐. 유당불내증이 있어. 대마크랑 안 맞아.
4: 아니, 천식이도 지금 힘들어요.
3: 아니, 천식이 별로야.
4: 아니, 음식 차라리 사람도 없고 이제.
3: 너무 싫어. 아, 천식이 최악이야, 진짜. 진짜 덴마크 가사 도우미 아줌마 불러! 아니, 아까 연기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서 제가 페이지를 접어놨는데, 천식 씨가 왜, 유정 씨가 왜 우울감에 깊이 빠져가지고 못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애드립을 되게 지 성질을 반영해가지고.
4: 아니거든요. 그게 맥락이 맞겠네.
3: 짜증나. 이런 거 없었거든. 좀 약간 천식이는 좀 냉정한 사람인데.
5: 네.
3: 문천식 씨가 사실 제일 싫어.
4: 아, 제가 정한 설정이 그러냐면 지 성공에만 급급해가지고 여자친구 고마운지도 모르고.
5: 되게 정말 확 늦어가지고 제가 그죠? 그냥 여기 대본에 그냥 응만 써 있었는데 모든 숨을 다 더해서 하고 진짜 흘렸잖아.
3: 상대 배우의 리액션을 끌어내는 좋은 배우였네.
5: 예, 굉장히
3: 정말 너무 기억에 싫어서 적어놨는데.
4: 김규리님, 참나 천식이 나쁜 약혼녀를 저런 식으로 하다니 헤어졌길 바랍니다. 진짜 이기적이네요.
3: 이기적이야. 왜냐면 자기 성공도 중요한데 적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일자롭고 그냥 자기 페이스에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5: 그러니까.
3: 그 연구실에 100% 썸탄 사람 있을 것 같다. 김혜정 씨가.
4: 그럴 수도 모르겠다.
3: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딱 느낌이. 비려.
4: 그리고 방수영님은 그 남자 주인공 상일이 관심 있는데요. 관심 있어.
3: 이종희님도 상일이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유정희의 상황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상일 씨도 여자친구가 있지 않았나요?
5: 있어요. 여자친구
4: 있었나요?
3: 떨궜나?
4: 모르죠. 여자친구가
3: 정리가 된 건가? 왜냐면 여기서 지금 잠깐 기다려 하면서 뭔가 여운을 약간 여지를 주고 이게 그래도 될까잖아. 제목이. 그래도 돼.
4: 그럼
3: 이렇게
4: 들어보자.
3: 이렇게 되는. 그죠?
5: 그래도 될까? 있는데 그래도 될까?
3: 그러면 안 되지.
4: 그리고 여러분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다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3: 지랄.
4: 왜요?
3: 뭐 하긴 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게.
4: 아니요, 커피 한 잔 안 마셨는데 뭘.
3: 이게 지금 어느 날 사랑이잖아요. 어느 날 우정이가 아니라.
4: 그래요?
3: 자, 과연 유정 씨와 상일 씨가 이러한 가닥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휘성의 노래 다시 만난 날 듣고 광고 듣고 얘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0: 양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한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7: 할아버지, 전 쌀값 찍어요.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속증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2: 광고 전 지난 줄거리.
13: 택시비도 네 남자친구한테 받아낼 거야.
12: 네 여자친구 부를 거야.
13: 코페인 지라시아계 오은에스 대학 연구실에서 넌 덴마크 가서 뭐 할 거야?
12: 내일은 뭘 만들어줄까?
13: 난 지금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게 좋고.
12: 저 한국 가서 안 돌아올 거야.
13: 커피 한잔 마시자.
12: 다음에 필요가 풀리면.
13: 유정아, 끊지 마.
12: 어? 과연 상일 씨와 유정 씨는 다시 만나게 될까요? 만나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상일 씨는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지만 유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상일 씨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13: 내일 바람 쐴 겸 우리 회사 근처로 나올래? 점심 먹자. 내일 그 동네에 미팅 있어서 가는데 시간 되면 저녁 먹을까? 다음 주 뭐해? 티켓 있는데 공연 보러 갈래?
12: 끊임없는 그의 문자에 한참 망설이던 유정 씨는 결국 대답합니다.
14: 그래, 보자. 얼굴 볼 생각하니까 벌써 반갑다.
12: 두 사람은 유정 씨 동네의 한 펍에서 만났습니다.
13: 너 나랑 밀당하냐? 내가 만나자고 몇 번을 문자했는데 반문도 안 하고.
14: 아, 그냥 좀 그랬어. 야,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여자친구도 잘 있고?
12: 그렇게 물었지만 유정 씨는 은근히 바랐습니다. 그도 자신처럼 혼자가 됐기를.
13: 잘 있지. 네 얘기나 좀 해봐. 어떻게 지냈어?
12: 오랜만에 만났어도 유정 씨는 상일 씨가 참 편했습니다. 그날 무려 7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을 정도로 화제거리도 끊이질 않았죠. 술은 유정 씨 혼자 다 마셨지만 그날 유정 씨는 이상하리만큼 취하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14: 어? 야, 너 전화 온다.
13: 여자친구.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천순아.
15: 오빠 어디야?
13: 여기가 그러니까 그 문화 사거리에.
14: 여전히 예쁘게 만나고 있네.
12: 유정 씨엔 부러웠습니다. 하긴 2년 전에도 상일 씨와 그 여자친구는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죠.
15: 안녕하세요. 저 상일 오빠 여자친구 천순입니다. 오빠 데리러 왔는데 이렇게 많이 계신 줄 알면.

0: 개념이었나 봐.
1: 어때? 내 여자친구 귀엽지?
0: 오빠도 우리 아빠가 그런 말 하면 팔불출이 되는데.
2: 그날 상일 씨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있다가 유정 씨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습니다.
3: 아, 취한다. 아, 됐어. 나 옛날처럼 택시나 잡아줘.
1: 어, 알았어. 내가 어플로 택시 부를게. 아, 그리고 지금 영상 하나 니톡으로 보냈거든?
3: 어? 영상?
1: 집에 가서 꼭 들어봐. 어, 저 택시다. 여기입니다.
2: 다음날 유정 씨는 상일 씨가 보내준 영상을 클릭해봤습니다. 웬 노래가 흘러나왔죠? 듣고
3: 내가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2: 그 노래는 짝사랑, 오랜 기다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
3: 날 좋아하나?
2: 유정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나를? 만약 그렇다면 그의 여자친구가 어떻게 나올지 불보듯 뻔했죠.
0: 언니가 남유정이에요? 어? 어, 이 언니 지난번에 회식자리에 같이 있었던 뭐 동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의 남자를 뺏는 거야? 어이가 없네. 머리채를 잡혀봐 정신을 차리지, 그지? 일로 와!
2: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유정 씨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3: 나한테 그 노래 왜 보낸 거야? 성시경 노래?
1: 왜?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라서 한번 들어보라고 보낸 건데.
3: 아, 그냥?
1: 어. 왜? 뭐 이상해?
3: 아, 아니야. 어, 그럼 됐어.
2: 그 후로 상일 씨와 유정 씨는 하루에 한 번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보통 오전엔 날씨 얘기로 시작했고 오후엔 그날의 점심 메뉴 품평이나 둘이 같이 알던 상사에게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들을 전해 들었죠.
1: 아참, 나 일주일 동유럽 출장 가는데 뭐 사다 줄까?
2: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정 씨는 상일 씨를 다시 만나고부터 그의 모든 말들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1: 체코에 크리스탈 잔이 유명하다는데 그거 사다 줄까? 거기다가 나랑 와인 마시자. 폴란드에도 들릴 것 같은데 초콜릿 사다 줄게. 안에 크런치 들어간 걸로. 너 좋아했잖아. 왜 아무 답이 없어?
2: 유정 씨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3: 여자친구 선물이나 잘 챙겨.
2: 그렇게까지 말했건만 기어이 선물을 사온 상일 씨.
1: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 폴란드 길바닥에서 누가 던져준 게 있는데 너 받을래? 언제 줄까?
3: 또 가슴이 뛰네.
1: 여보세요?
3: 그거 저기 야, 네 여자친구 선물 살 때 사은품으로 준 건 아니고?
1: 응?
3: 다음에 천천히 줘.
1: 그래, 그럼. 아, 피곤하다. 다음에 봐.
2: 유정 씨는 서운했습니다.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그에게, 더군다나 자신을 친구라 굳게 믿고 있는 그에게 이런 감정을 내보일 수는 없다고 유정 씨는 생각했죠.
1: 아참, 아까 얘기한다고서는 까먹었네. 여기 이 링크 따라 들어가 봐. 니네 동네인데 되게 맛있대. 같이 가자. 다음 주 어때?
3: 미치겠네 진짜.
2: 유정 씨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탄문을 보냈습니다.
3: 멋진 곳이니까 여자친구랑 가.
2: 그러자 돌아온 대답.
1: 헤어졌어?
3: 뭐?
2: 상일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유정 씨와 사귀고 싶은 걸까요? 유정 씨의 가슴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닌데?
1: 남자도 이상한데?
4: 아닌데, 사랑 아닌데?
1: 네?
4: 이거 플러팅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1: 근데 헤어지기 전부터 계속 유정 씨
4: 약간 느낌이 군대 동료한테도

0: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유.
0: 약간 끈적끈적한 그 점성이 안 느껴지는데. 너무 그래요? 담백하게 빼신 거 아니에요, 연기를?
1: 아, 근데 예. 저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예. 또 원래 사람 자체가 조금 뭐 다정하거나 쾌활해가지고 뭔가 좀 오해를 주는 사람들
0: 맞아,
1: 있잖아요.
0: 맞아. 그런 아, 저는 두 번째예요.
1: 예.
0: 원래 다정하고
2: 그렇지, 이게 그대로 이수민 님이 상혜 씨 많이 흘린다.
0: 많이 흘려. 다 먹겠어, 저 동네 처자들.
2: 많이
0: 포식하겠어, 동네 처자들. 아니 보니까 이 유정 씨의 정서 상태가 네. 그 덴마크에 있을 때부터 약간 예사롭지 않다는 걸 감지했고 약간 지금 상일 씨는 구원 가닥이에요. 구원.
2: 아,
0: 요거 사랑 가닥보다는 약간 도와주고 싶고 뭔가 챙겨주고 이 아슬아슬한 유정 씨의 그 멘탈을 조금 지켜주고 싶은 구원의 가닥인데 8183님 아 미쳤다 미쳤어 좋다 좋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도파민 지금 너무 흘리고 계시는 지금 이게 고프셨던 분들은 이게 사랑의 사인이다 굳게 믿고 계세요.
2: 1801님은 반면에 근데 느낌에 상현 씨는 기억 한 켠에 고이 접어놓은 아름다운 추억의 파편이 될 것 같아요.
0: 추억이랑 파편이랑 굉장히 상반된 것 같아요. 예, 시계 오네요 느낌이. 그렇지 파편이 될 수 있지.
3: 이철준 상현아 혹시나 여장 관리하면 하는 거면 형이 찾아간다 너.
0: 철준이 걱정하지 마. 누나가 맡을게요. 네. 나 지금 주먹쥐고 있어. 많이 흘려. 근데 이게 흘리는 건지 멘탈을 감지한 사람의 약간 그 헬퍼로서의 손길인지.
2: 일단 헤어졌다고 하니까 뭐 가능성은 생긴 건데.
0: 아니야. 그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가능성이 지금 대부분 유정 씨가 더 위험한 게 네? 흘리는 것도 흘리는 거지만 계속 유정 씨가 주워 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 지금. 지금 뻥긋뻥긋 입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2: 그래요?
0: 왜냐면 유정 씨는 지금 이런 관심과 안정된 이 관계가 너무 고픈 사람이야. 그런 그렇죠. 감정이 우선되면 맞아, 맞아. 되게 위험하게 흐를 수 있어요.
2: 약간 우울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차라리 정말 해피엔딩으로 흘렀으면 좋겠는데.
2: 그러게요. 자, 결과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알죠? 결국 이대로 상일 씨랑 유정 씨가 연결될 것 같다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아니야. 두 사람 이성, 그 친구 이상의 감정은 아닌 것 같아. 하면 2번.
0: 그렇죠. 네.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4: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1: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네. 자, 이렇게 그 우리 성우 두 분에게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어떠세요? 이 상일 씨 같이 조금 흘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정말 흘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유정 씨가 지금 완전 너무 크게 입을 벌리고 입질을 시작하는 걸까요?
1: 좋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0: 아, 이 사람 중앙선 타고 달리네.
2: 친절매, 친절미 가끔 있어요.
0: 그래 상일 씨도 그러니까 우리 모험을 잘 안 하시네요.
1: 그럼요. 예, 예.
0: 알겠습니다. 그래. 유정 씨는 뭐예요?
4: 근데 저는 주워 먹을 거예요.
0: 거봐. 네. 다 있어. 공복이 심해, 지금. 뭐라도 먹어야 돼.
2: 그렇죠.
0: 최유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합니다.

0: 한다고? 왜? 아, 언제?
1: 아,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게 될 줄이야.
0: 이유가 뭔데?
1: 기억나? 너 한국 들어와서 우리 처음 만난 날.
0: 어.
1: 펍에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었는데.
0: 기억나. 너 그때까지도 잘 사귀고 있었잖아.
1: 그날 여친이 그랬어.
2: 오빠, 내가 좀 취했었는데 나 좀 됐잖아.
1: 아, 지금까지 난 천순이가 데리러 오라면 어디든 달려갔었거든. 근데 그날은 가고 싶지 않았어.
2: 뭐? 무슨 내이? 오빠 이유가 뭔데? 도대체 누구래? 나보다 주연 선생님이 누군데?
0: 아, 설마 그때 나 만나고 있어서 그랬어? 야, 난 혼자 마셔도 되는데 같이 그랬어.
1: 네가 혼자 못 마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나는 너랑 있고 싶었어.
0: 어?
1: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면 널 다시는 못 볼 것 같았거든.
2: 이렇게 나아지 오빠 이렇게 남지 끝이야.
1: 여자친구가 끝이라고 하는데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
3: 그러면서 그는 그날 이후 늘 유정 씨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1: 자꾸 네 생각이 나서 나를 돌아봤어. 그리고 결국엔 인정했지. 아무래도 힘들겠지?
0: 아니, 만나자.

0: 나도 너 보고 싶어.
1: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 그날 그는 바로 저를 찾아와 주었고 우린 첫 키스를 나눴죠.
3: 우리 이제 연인으로 시작하는 거다. 오늘부터 1일.
2: 그렇게 1년 연애했고 결혼했습니다. 오. 지금은 예쁜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오. 여보, 그날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예쁘게 잘 살자. 사랑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가익이 없는 거이교 가이 없는 내 신세가 고지 없이 되었네. 가익이 없는 거이교.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한글 뒤풀이 노래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완벽한 문자인 한글. 요즘은 외국인들도 배우는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샵에 그래도 될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말은요?
5: 와, 1번 연결된다였습니다. 어머,
4: 아름다운 이야기.
5: 기분 좋은 사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4: 네.
5: 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천순이랑 못 만나요. 천순이가 너무 별로야, 주사가.
6: 어, 깜짝
5: 그리고 내가 보니까 흙을 먹네, 얘가.
4: 아, 그게 아니라 텁텁해, 진짜. 술 먹고.
5: 얘가 흙을 먹는 애야. 계속 뭘 뱉어내고 하자. 아유, 나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5: 천생 연분인 거예요, 진짜.
4: 어, 만나자마자 네. 키스했다니까. 둘 마음 기저에 사랑이 있었어.
5: 그쵸. 아슬아슬한 뭔가가 있었네. 아, 저는 그냥 친절과 뭐 어떤 구원의 느낌으로만 생각했는데, 아, 이게. 네. 로맨스 가다 그런 요새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4: 그렇죠. 전설 씨 연애 상담 안 들어오죠?
5: 안 들어와요.
4: 예, 그요.
5: 왜냐면 이건 뭘까? 그럼 저는 무조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4: 안 된다.
5: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로 너를 도와준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4: 누나나 저랑 감 떨어져가지고.
5: 감이 떨어져서
4: 완전 떨어져.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5: 자, 1번 결말을 맞춰주신 분, 우리 고성수님, 1942님, 7795님, 네. 이분들 포함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4: 네, 아, 두 분 연기 너무 대박이었습니다.
5: 아, 네. 아니 좀 진짜. 풋풋하고 뭔가 네. 김영선 성우님도 참 좋으신 배우인데 네. 이렇게 뭐랄까 좀 풋풋함이 네. 예, 조금 더 싱그러움이 가미된 느낌?
7: 아, 네, 감사합니다.
4: 네. 우리 정상희 성우님 2주간 함께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7: 어,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또 약간 잠깐 몰입이 되니까 저도 좀 설레이는 그런 감정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5: MG예요, MG. 대본을 A4 용지를 안 갖고 오고 패드를 가져오셨어요.
4: 우와.
5: 네. 이렇게 패드에다가 싹싹.
7: 아니, 유정섭 패드 있어요, 이끼리. 있죠?
5: 네. 네.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안 써요.
4: 하지만, 하지만 좋은 얘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정상의 성우님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7: 네, 또 뵙겠습니다.
5: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요새 인사드릴까요? 네,
4: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의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3: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0: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친구처럼 애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6시 뉴스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전남 광주 군공항을 찾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한다며 용수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인의 3분의 2 정도 크기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공장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비위로 논란을 빚은 여자 배구 정관장 A코치가 자격정지 5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선수단 회식에서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A코치의 행위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5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식에 동석했지만 A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고희진 전 감독에겐 경고와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군 환자 이송 문제를 둘러싸고 또 마찰을 빚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좌초된 군함에 필리핀 군인 한 명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대립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발사해 이송을 약 10시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송을 허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암초에서 24km 떨어진 지점에서 고무보트로 군인을 이송했습니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지뢰지대뿐 아니라 철책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당국은 위성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서 북한군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을 평균 20m 정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전선 한 지역에서는 북한군 철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곡물 운송에 한해 서로 공격하지 않는 부분 휴전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0.1mm 미만, 광주, 전남 5에서 20mm, 대구, 경북 5에서 10mm, 제주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20도 등 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건 고마운 한글 덕분에 명료한데 말, 대화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건 의외로 간단치가 않죠. 심리학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 한쪽은 내용의 반은 알아

그렇겠지 하지만 들은 쪽은 5%만 이해하거나 기억한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뭔가를 쭉 말한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가요? 라고 묻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 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 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지 580돌, 일제강점기의 선조들이 우리말을 지키고자 각야날을 제정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한글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선각자들의 의지를 기렸고, 정부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한국어 데이터 구축과 세종학당 350곳 확대 등 첨단 기술과 세계를 향한 한글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오늘만큼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하지만 그 뜻을 기리는 정치권의 현실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서로를 향한 거친 언사와 혐오, 상처로 후벼 파는 날선 막말들이 쏟아지는 정치권의 모습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려던 훈민정음의 본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의 언어가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제가...

0: 법률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저희가 재판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좀 아쉬워요. 왜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건 그냥 정치적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뭐 명태균 씨 입장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지 뇌물이나 그걸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0: 네.
1: 근데 뭐 물론 돈이 오간 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비용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기부행위로 봐야 되는데 그걸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0: 네.
1: 1심은 그걸 기부행위로 봐서 유죄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번에서 이번 2심에 항소심에 그걸 그렇게 안 보니까
0: 네.
1: 좀 아쉽죠. 그러면 이제는 뭐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누군가가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는 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이제.
0: 네.
1: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후보로 나온 사람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누군가가 지급하게 된 것인데 그게 범죄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죠. 법이 만약에 대부분까지 확정이 돼버리면
0: 네.
1: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돈은 줄 순 없잖아요. 그럼 여론조사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보내주고. 그래도 이제 처벌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뭐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 일단 대법원에 가서 이제 상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대법원 판단을 지금 앞두고 있는 김건희 씨와 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는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1: 일단 김건희 씨 판결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데
0: 네.
1: 오세훈 시장 사건은 좀 달라요.
0: 왜냐하면
1: 이거는 돈이 오간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 돈을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0: 네.
1: 근데 이거는 그 오세훈 시장 사건은 후원자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김모 씨.
0: 네.
1: 이 사람이 돈을 준 게 증명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보가 직접 주면 안 되니까 본인이 대신 준 거잖아요.
0: 네.
1: 그럼 후보를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쓴 게 되니까 그걸 이제 뇌물 혐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뇌물 혐의보다는 이제 기부라고 보거든요. 기부 행위.
0: 네.
1: 부당한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건 성격이 좀 다르다. 실제 돈이 건너간 건 증명이 됐고 증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부탁했냐 안 했냐 요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김건희 명태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부탁이 없었다고 보는 거. 뭐 명태균 씨가 이제 알아서 그냥 한 거고 이거는 돈을 주고서 부탁을 했고 부탁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오간 정황이 있어서 이건 기부행위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기부행위로 보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기부행위로 안 보면 처벌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부행위로 안 본 거니까 부재가 나온 거고요.
0: 네.
1: 이번 사안은 돈이 건네갔기 때문에 이걸 기부행위로 안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네.
0: 앞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국정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희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법관 재청 간섭을 위헌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조 대법원장의 입장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네.
1: 법에 재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죠. 그럼 반대로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재청한 사람이 재청을 했어요. 그럼 본인의 권한이니까 해요. 근데 대통령은 임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명을 안 했어요.
0: 네.
1: 그리고 다시 재청해 주세요. 이게 재청권을 침해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재청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임명권은 어디가 있는 거야? 임명권에 대한 왜 존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청을 했는데

0: 근데 임명권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 이분은 제가 임명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재청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재청권을 침해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조희대 재보원장의 논리가 맞으려면 본인이 재청한 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임명권자는 임명권을 발의하든 말든 본인이 재청했으니까 헌법적 권한을 내가 발의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임명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존중받듯이 대통령 임명권도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놨던 거예요. 그 충돌을 막으려고.
1: 네.
0: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렇게 한 번도 이런 일 없이 다 합의해서 갔거든요. 본인이 대법원장 하면 저희 대법원장.
1: 네.
0: 왜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하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때는 합의했어요, 미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네. 논리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태도는 이거는 그냥 본인이 몽리를 부리는 것이지 그 주장이 그러니까 주장 자체로 맞지만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재청권이 존중받아야 되면 반대로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1: 네. 아 그리고 또 국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요. 법무부 국감에서 친윤 검사들의 하나회에 비유하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했는데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 인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청와대에서 검증을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친윤 검사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 씨
1: 네.
0: 사건을 원래 무혐의 된 거를 다시 재수사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좌천이 됐었대요.
1: 음흠.
0: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1: 네.
0: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여기 친윤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서명란에. 그럼 그걸 지금은 본인은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본인도 검찰개혁을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 3부 1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 네, 네.
0: 정치적으로 태도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사람 안 그랬나요? 이성윤, 이분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물론 나중에는 저항하고 그랬지만
1: 네.
0: 처음에는 같이 가기도 했었어요.
1: 그랬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서명했으니까 당신은 영원히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이야. 지금 아니라잖아요. 태도를 바꿨잖아요.
1: 네.
0: 그랬으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수청장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 척결을 지휘할 내란 특수본 설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초대 중수청의 1호 수사 대상 또 조직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건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1호 수사장이 뭐가 될지
1: 네.
0: 지금 뭐 예측되기는 이제 내란 척결 관련된 걸 할 건지 내란 관련된 사건을 할지 아니면 다른 사건 할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그럼 뭐 저는 내란 사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중수청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내란 척결에 앞장서겠다. 내란 사건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의지가 결국은 김지영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친윤이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1: 네.
0: 자기가 친윤이라며 윤석열 측근인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자세로 중수청장의 임무를 다할 건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척결에 대해서는 아마 기치를 걸고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요. 이 요구를 두고 국힘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조작 기소 논리 그대로 석방 요구 청구서가 날아온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지금까지 조작 기소 관련해서 기소가 잘못되고 조작해서 기소됐다는 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 이미 나왔어요.
1: 네.
0: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수사했던 박 검사와 변호인 간의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네. 회의 정황도 있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0: 가족들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런 얘기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직 특검을 하진 않았지만. 자, 그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조작 기소가 완전히 결론이 나려면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특검을 통해서.
1: 네.
0: 지금은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황들이 있는 거고.
1: 네.
0: 그 정황만 가지고 조작 기소가 확실히 됐으니까 이제는 가석방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장은 가석방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첫째. 두 번째는 가석방을 하려면 재판과 특검의 조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라는 게 확인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는 게 그거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변호인이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조작 기소 관련된 증거들은 이제 정황들은 많아요. 다만 그 정황이 나왔다고 조작 기소가 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사를
1: 네.
0: 해봐야죠. 재판 받아봐야죠. 그때를 기다려서 하는 거지. 그 논리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석방에 하는 논리가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한 주간의 굵직한 시사 이슈들 또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사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의 정치 TMI 주제는요?
1: 네, 이번 주에 발표됐던 소식이었는데 5년 만에 인구 감소 지역이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결과 발표를 했는데 네.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은 89곳에서 92곳으로 3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우리 북부 지역만 놓고 보면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의성, 영양, 청송, 봉화까지 여전히 인구 감소 지역을 유지하게 됐고요. 한 곳 변화가 생긴 곳이 바로 예천인데 예천은 인구 감소 지역도 아니었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도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또 들어가게 돼서 이 내용 정치권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예천은 도청 신도시가 있어서 인구 사정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바로 뭐이 지점이 예천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안동시와 그 예천군 사이에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게 됐고, 이그 가운데 주거 지역은 주로 예천군 호명읍에 들어서면서 지난 5년 전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지정된 배경이 예천읍과 다른 읍면에서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예천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왔고요. 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천의 뭐 지표별 점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데,
0: 네.
1: 이 합계 출산율이 가임기 여성이 앞으로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를 숫자를 말하다 보니, 이 가임기의 여성,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5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번 재지정에서는 평가 방식도 달라졌을까요?
1: 네, 뭐 원래 5년마다 다시 지정한 재도다 보니까 원래 이 재평가 시기가 돌아오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뭐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그리고 고령층과 아동의 비중, 뭐 출생과 청년 이동, 재정 여건까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5년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취업자 수, 생활 인구도 함께 반영을 했거든요. 이게 9개 지표가 반영되다 보니 인구 활력, 그러니까 실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일주일에 뭐 3, 4일 정도라도 드나드는 생활 인구까지 포함하는지 함께 본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예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새로운 지표가 좀 반영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인구가 단순히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했던 이 지표면에서 북부 지역의 8개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예천은 이 지표로 봤을 때, 인구 감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0: 이렇게 관심 지역이 되면 예천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네, 뭐, 일단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이 지정이 되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소 지역은 매년 많게는 120억 원까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관심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 뭐 경북만 놓고 보면 이 김천이 그동안 24억, 경주가 18억 원 정도 더 배분을 받았는데, 예천 역시 올해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0: 그런 변화가 생겼군요. 이번에 예천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경북 8곳은 그대로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5년 동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많은 곳은 연 120억, 적은 지역도 60억. 그러니까 뭐 최소 한 300억 원 이상 인구 감소를 늦추는, 그리고 인구 감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썼다고 할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됐지만 실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만 늘리려는 사업보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 출퇴근할 버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이 북부 지역의 가장 큰또 관심사죠. 의과대학 설치와 같은 이 사업들과 어떻게 좀 연계가 될런지, 단순히

0: 특정한 뭐 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1: 그러네요. 시군마다 사람을 데려오고 경쟁하는 방식에도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년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인구가 빠져나간 이 감소지역 45곳 가운데 이 36곳은 수도권으로 빠진 인구보다 같은 시도 안으로 빠진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권역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린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맞는 분석이지만 우리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세히 좀 살펴보면 이 봉화가 안동으로 49명 순유출. 그러니까 이 봉화에서 안동으로 가고 안동에서 봉화로 간 이 숫자를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봉화 군민이 안동으로 유출된 게 확인이 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안동의 숫자는 늘고 봉화의 숫자는 줄어든. 그러니까 북부권 전체로 보면 이 주민 한 명이 생활권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군에 대한 인구 감소를 막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역을 조금 넓게 권역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 겁니다.
1: 그런데요, 이 지방수배 대응기금 이 돈이요,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나요?
0: 네, 전국적으로 한 해 1조 원, 그러니까 5년 동안 5조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도에 배정된 원래 금액과 또 시군에 배정된 금액을 합쳐보면 1,51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포함해서 전국의 시도 가운데 경북 지역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경북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가장 많이 좀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기금으로 지자체는 그동안 뭘 하려고 했나요?
0: 네, 뭐 지역별 투자 계획과 진행됐던 사업을 보면요. 안동은 그 아이 행복 공간인 은하수타운과 이 바이오 백신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의성은 세포 배양 산업 허브, 청송은 청년 공공 임대주택, 이 봉화는 K 베트남 밸리 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정책에 기금을 썼고, 이 두 번째는 주거 시설 개선, 세 번째는 그 아이를 기르기 좋은 시설을 만드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 올해 평가에서 보면 영양군의 경우에도 청년농업과 창업지원, 상주는 주민이 직접 마을 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확보한 돈을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0: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요. 예산이 배정이 됐다고 해서 이 돈을 모두 쓴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안동은 22년부터 25년까지 실제 받았던 246억 원 가운데 절반도 쓰지 못했습니다. 집행률이 41%였고요. 의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썼는데 83% 썼고 영양군도 55%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 지역,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배분된 기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돈도 약 9,500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상당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사업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뭐 사업별로 좀 봐야 할 텐데요. 주택이나 시설을 만들려면 이 부지 확보나 뭐 설계 인허가 공사까지 시간이 연차적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 안 되고 내년도 예산까지 더해서 공사 비용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 보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이 정부가 꼬리표를 붙여주지 않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좀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짜는 건데 이렇게 좀 그해 받은 돈을 빠르게 좀 씀으로 인해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집중되지 못했다라고도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지역 정치권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도록 해야 할까요?
0: 네, 이게 먼저 시군이 함께 쓰는 생활권 사업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인구 감소, 인구 이동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인구도 빠지는 인구도 있지만 그 권역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들이 있어.

0: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살고 있도록 붙잡는 것부터 좀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북부권의 경우에는 의료 문제가 굉장히 또 취약하다 보니 이거는 안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군 지역들하고 함께 좀 연계해서 이 비용의 규모를 좀 높여서 사용을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1: 네.
0: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시설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뭐 의료인력과 운영비도 함께 좀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다행스러운 부분은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에 있던 지자체도 해제된 지역들도 이번에 지원은 예산 지원은 꾸준히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여기에서 만약 벗어나게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생활인구를 반영한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이 과정과 이 태도가 앞으로도 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5년 만에 인구 감소 지역에 다시 지정됐는데요. 예천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는 소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천영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7: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10: 층은 날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지 580돌, 일제강점기의 선조들이 우리말을 지키고자 각의 하나를 제정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한글날입니다. 100년 전 선조들이 온 힘을 다해 지켜낸 우리말과 글,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아름다운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박재범의 가나다라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5분에 뵙죠. 안녕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광패 주는 특집 99구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제10화 99번 대기 일보 직전.

0: 남들한테 안타깝다네. 내가 다시는 이 지옥 같은 구멍에 들어가나 봐라. 개처럼이라도 임시문 닦자는 못되는 이 집까지 이제 끝이다.
1: 야 염소아, 야 진짜. 야,
0: 내가 니랑 다를 게 뭐 있나?
1: 똑같아 우리.
0: 아 그렇죠. 돌려도 그렇죠. 친구 경애, 우리 그만둡시다. 치우자고요. 에?
2: 나는 더 있어 볼란다.
0: 왜? 뭐를? 아 같이 나갑시다. 아 산이면 거미 좀 치겠습니까? 아, 갑시다 형님. 아 형님은 안 무섭습니까 진짜로? 뭐 진짜?
3: 무섭지. 매일.
2: 근데 영철아 있잖아. 올라가면은 뭐 있나 생각을 해봐. 우리 새끼들 얼굴이 있잖아. 그 얼굴 하나 붙잡고 내려오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 은수, 은기, 은호. 내가 아니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 내 여수 도망치면은 내 새끼들, 그거 다 하냐고.
0: 알겠습니다, 형님.

0: 그 뛰쳐나왔던 막상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더라고. 그게 연출이 시작이었다. 진국이 한반도에 다시 곡괭이를 든 거야. 그 뒤로 영철이는 진국이가 하는 건 뭐든 따라했다.
1: 그랬었군요.
0: 진국이가 먼저 막장 들어가면 영철이가 따라 들어가고, 진국이가 잔 없으면 영철이도 잔 없어. 그 둘이 나란히 걷는 걸 보면 형제 같았어. 아니, 형제보다 더 가까웠을 거야. 가족은 선택 못하지만

0: 그 둘은 서로를 선택한 거니까.
1: 네. 그런 사이셨군요.
0: 그리고 진짜 광부가 됐지. 영철이도 너 아버지 진국이도 뭐 그렇게. 그게 그 둘 사이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0: 배영철이가 다시 막장으로 기어들어간 뒤로 그 두 놈이 달라졌다. 진국이가 영철이한테 그 말한 뒤로 영철이가 아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오히려 제일 먼저 막장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놈이 됐으니까.
1: 그래서 두 분 다 정식 직원이 된 거군요.
0: 예, 그렇지. 여기 온 사람들 다 겪는 과정이지. 육체적으로 힘든 게 일상이다. 몸은 탄광에 맞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2: 야, 서진국, 전영철! 임시보 기간 끝났다! 아이, 이제, 야! 내일부터 정식 사원증 나온다고!
3: 예! 알겠습니다!
4: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열심히 할게요!

0: 자. 아이, 거기. 이, 이름이 뭐라 그랬지?
1: 예, 예. 저, 서진국입니다. 그, 지난달까지 임시부 굴진 2반이 있었습니다.
0: 아, 서진국이. 그 아주 끈기 하나 소문 났더라고. 어? 너 이번에 정식 발령 났다. 축하한다! 막장 귀신 된 거!
1: 네, 예. 고맙습니다.
0: 자, 이거, 가져가. 한 표. 오늘부터 임시 떼고 정식이야.
1: 99번입니까?
0: 그래, 원래 그 99번 쓰던 영감이 지난주에 허리를 다쳐서 영영 못 나오게 됐어. 빈번호 두면 부정차니까 네가 가져가. 다들 그 번호 싫다 하더라만 서진국 자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너도 그 미신 믿고 거부야?
1: 아닙니다. 거부라뇨. 99번 좋습니다.
0: 좋아, 그런 정신. 이제 제대로 임자 만났네. 오늘부터 네 번호는 99번이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네 목숨값도 날아가는 줄 알아?
1: 99번. 저, 근데요. 저, 100번은 누굽니까?
0: 100번? 에이, 그런 거 없어. 우리 광업소의 만점짜리 인생이 어딨냐. 다들 1점씩 모자란 채로 땅 파먹고 사는 거지. 아, 왜? 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 100번쯤 달고 싶어?
1: 아, 아닙니다. 그냥 저, 이제야 저한테도 이름 말고 번호가 생겼다는 게 그게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0: 좋아할 거 없어. 그 번호가 네 이름보다 무거울 거야. 갱도로 내려갈 땐 그 표를 게시판에 걸고 나올 땐 반드시 네 손으로 챙겨와야 돼. 만약에 퇴근 시간이 됐는데 99원 표가 게시판에 없다? 그럼 그날 네 재산 나는 줄 알아. 알겠어?
1: 예, 제 손으로 꼭 챙겨 나오겠습니다. 99번 잊지 않겠습니다.
2: 시작한다. 90번
3: 90번 통과.
2: 97번
4: 97번 통과.
2: 와, 98번
5: 98번 통과.
2: 99번

0: 9번 서진구 통과!
1: 어이, 신이. 오늘 첫 정식 입갱이지. 정신 똑바로 차려. 99번은 우리 반 막내야. 막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2: 예?
1: 선배들이 하다 만 일 다 받아가지고 끝내는 거야. 불평하면 안 돼. 알겠어?
2: 예, 알겠습니다.
3: 에이, 막내, 환영한대.
4: 막내한테 막내야.
5: 감사하네.
6: 아이고.
7: 야, 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99번이라.
2: 예, 저 99번 서진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 부탁은 무슨? 번호 하나는 나 기막히게 잘 받았네. 어? 덕질아, 야, 번호 좀 봐라. 99번이야.
3: 99번. 야야, 그 번호 말이라. 이 우리 반에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는 번호란 말이야 이게.
1: 어, 탑승 시작. 순서대로 들어가.
7: 아이고. 야, 니 줄 알았나?
2: 99번.
7: 예. 니 무섭지? 어?
2: 아닙니다. 그래도 전 럭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득이 딱 일보 직전 아닙니까? 1점만 더 채우면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에이? 부디는 잘 타네. 어?
3: 야야. 막장은 운으로 버티는 데가 아니라. 난 말은 뭐하나? 난 타나 보면 알게 될 기다.

0: 죽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래. 그는 저 전임자가 막장 무너지면서 깔렸던 자리라 아직도 조명 너머에서 코킹의 소리가 들린다는 놈들이 있대요. 어? 정신 차려.
1: 괜찮습니다, 덕철 형님. 귀신보다도 무서운 게 가난 아닙니까? 불운이 묻은 번호일지도 모르겠지만 난 상관없어. 이 99번이 내 아들 먹여 살릴 번호인데 뭐. 이 서진국이란 이 숫자를 내 몸처럼 아낄 거니까. 어? 아니, 이 불이 왜 생겼지? 아, 깜짝이야. 야, 겁먹지 마라, 서진국이. 99번 무너져도 100번째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니까.
2: 자자 식기 전에 어서들 들어요. 우리 양반이 이제 뜨내기 신세 면하고 정식 99번이 됐잖아요.
3: 아이고 미스리네. 좋겠네. 이제 애들 학비 걱정은 없겠어.
2: 네.
3: 아이 근데 그 99번 아까 노무과 박씨가 그러는데 그 번호 쓰던 사람들이 워낙 험하게 나가서 귀신 붙은 번호라고 수군대더라고. 아, 그거 저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해.
2: 아유 귀신은 무슨, 우리 양반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귀신도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복희 엄마.
3: 아유, 참.
2: 우리 양반이 그 번호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뜨내기 딱지 떼는 날 그 한 표 쥐고서야 처음으로 어깨 펴는 거 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빼앗아요.
3: 하지만 네 팔자다. 저 은수 아버지 고집을 네가 어째 당하겠노.
2: 고집이 아니에요, 양순 언니. 그 애한테는 그 번호가 이름이에요. 이름 생긴 사람한테 이름 내놓으라는 게 어딨어요.

아유 참, 아유 미숙이 너는, 아유, 아유 자자자자 그만해요. 오늘은 그냥 마시는 날이에요. 우리 양반 99번 된 날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안 그래요? 아유, 아유 그래 그래, 아유 다 잘 될 거야. 그래. 99번. 왜 하필 그 숫자가 우리 집으로 온 걸까?

0: 99번이 김국이 진짜 한 표가 된 거지. 아무도 안 가져간 한 표가 바로 99번이었다. 그때 세상 다 얻은 것 같더라니. 그 표정하고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
1: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군요.
0: 그 영철이도 마찬가지였다. 그 두 놈이 나란히 정식 한 표 받고 대포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잔 부딪히던 그 소리가 그게 마지막이었으니까.
1: 마지막이라면
0: 한 달도 안 됐을 기다. 정식 한 표 받고 나서 어느 날 저녁 진국이가 영철이한테 찾아왔어.

0: 100주년 특집 99구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제10화 99번 백이 되기 일보 직전
1: 출연 서진국 김기철 전영철 김용준 박상수 고성애 서은수 박선영 양순댁 한수림 차미수 김은아 관리원 홍진호 조반장 표영재 노무과 직원 방성준 복희네 홍수정 자문 여운황 음악 취혜인 남궁유진 사운드 믹싱 이정량 효과 고희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0: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구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제11화 엄마의 하늘자국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3: 고마워요.
4: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5: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6: 짧은 안부 인사는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7: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3: 맛있구나.
5: 할아버지, 참 쌀까지가.
6: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8: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쿠팡과 음식 배달 플랫폼 쿠팡 이체 등의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앱 이용 고객, 자영업자, 배달기사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새벽 1시쯤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 앱의 모습입니다.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만 표출됩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쿠팡 이츠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안내와 함께 사용이 중단됐고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도 쿠팡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쿠팡 윙도 먹통이 됐습니다. 고객센터 연결마저 어려워지면서 음식 배달을 준비하던 자영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받은 쿠팡 이츠 배달기사들도 전용 앱이 먹통이 되면서 배달 업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쿠팡 배송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배송 거점으로 옮겨진 물품들은 배송기사들이 앱으로 운송장을 스캔해야 차량 적재가 가능한데 전용 앱인 쿠팡 플렉스까지 먹통이 되면서 일부 배송 거점에서 차량들이 제때 출발하지 못한 겁니다. 사용이 중단된 앱들은 약 2시간 반 만에 차례로 복구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쿠팡은 접속 오류에 대해서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쿠팡 이츠 주문 취소된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수령 후 주문 취소된 배달기사에게는 해당 주문 배달비 전액을, 음식 점주에게도 주문 후 취소권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보장 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도 공개했는데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 비행기를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 교장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했고 급식실에서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은 교사가 신고당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지방 이전 추진을 규탄하며 공동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노동자 고용 불안을 초래해 공공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비 필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필라이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평화와 국제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LA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3: 이란 전쟁에 투입돼 장기간 해상작전을 벌였던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가 오늘 모항으로 귀환했습니다. 장기전의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

0: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백악관이 국방부에 선거 전 공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몇 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압박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쌓이는 전쟁 비용과 높은 에너지 가격은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거센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전쟁 비용이 매달 약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 항공기 81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피해액은 최대 3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공격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 항공청은 현지 시간 8일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두 차례 공격을 받아 사우디 항공 여객기 기장 등 3명이 숨지고 다수 현지인과 외국인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지뢰지대뿐 아니라 철책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위성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서 북한군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을 평균 20m 정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전선 한 지역에서는 북한군 철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소개하며 능력도 안 되면서 인사를 요구하고 잘 안 되니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한다며 여권의 일부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적을 향한 증오가 동지를 향할 때라는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과 이후 내부 분열 양상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성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면서 동맹국 국회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다른 의원들 비자가 모두 나온 상태에서 이 특이한 사태는 명백한 거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감사 방해를 넘는 참담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한미동맹 균열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 한미동맹 신뢰 균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이 외교적 기피인물 낙인을 새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날아온 경제 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정책론 의원은 1989년 주한미군 대사관저 점거 농성 추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SNS를 통해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전남 광주 군 공항을 찾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한다며 용수,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다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용인의 3분의 2 정도 크기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공장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0.1mm 미만, 광주 전남 5에서 20, 대구 경북 5에서 10, 제주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20도 등 9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3: 장점입니다.

0: 포함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댓글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말말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4부에는 서정욱 변호사 인터뷰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남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1: 국정감사에서도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자, 이상민, 노영희의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눈이 좀 많이 안 좋으시네요.
2: 아니, 제가 사실 이 상태였는데, 네. 선글라스를 끼니까, 네. 쌍꺼풀 수술했냐, 뭐 지방 재배치했냐, 이러셔가지고, 원래 쌍꺼풀이 있다.
0: 음모론이.
2: 네. 쌍꺼풀이 원래 있어서 할 필요는 없다. 네. 눈 밑에도 지방은 없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1: 검증용으로. 네네. 국정감사도 아니고. 네네네.
2: 아, 걱정스러워서, 네.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글날 100주년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3: 예,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된 한글날이자 특히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우리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가계 하나를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00주년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하고 이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입니다.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뜻깊고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조국 혁신당 조국 원장님 표정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 조국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까닭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글자로 멸칭을 만들고 혐오와 증오와 조롱을 동원하는 갈라치기 정치가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 문재인 등 민주개혁진영의 정치 지도자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승해온 민주주의 문화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 이 점이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진보 진영 갈라치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요?
1: 집권 민주당은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 민주의 황금 시대를 운운할 때입니까? 권력 독점욕에 빠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광장에 함께 섰던 동지와 우군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한숨 쉬지 마시고요.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는 민주개혁진영의 말과 글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내년 재보선과 2028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내란 격퇴 연합은 복원되지 못할 겁니다.
2: 자, 한마디만 해도 돼요?
0: 네.
2: 아니 도대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요즘에 진짜 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계신 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멸칭
1: 세 마디째인데요.
2: 멸칭 말하면 옛날에 조금박해라는 멸칭을 제일 먼저 누가 썼는지부터 좀 궁금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나 정신 차려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아이고 참.
0: 자, 그런데 이 대통령 오늘 또 누군가를 향해 다시 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이재명입니다. 이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계획을 내세우면서 이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노무현 사님,
2: 네.
0: 요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2: 네.
0: SNS를 통해서요. 근데 수위가 높습니다.
2: 저 이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 않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SNS를 이렇게 너무 자주 하는 건 싫어요. 그런데 네네. 어차피 하실 거라면 정말 필요한 말씀은 꼭 하셔야 될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 네.
2: 이 말씀을 대통령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그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검찰개혁을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 명분으로 내세 오는 것이
0: 네.
2: 결국은 중수청장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들어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사실 밀고 있는 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끝이 안 난다.
0: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늘 나온 얘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 이게 그런 얘기
2: 그런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석을 하고
2: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 같고요.
0: 네.
2: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런 분 저런 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대통령이 그 말을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2: 그것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0: 네.
2: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러 후보 중에서 이제 이분을 계속해서 인사청문회까지는 보자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차관급 인사 임용에 이건 무슨 대법원 재청이 필요한 건도 아닌데
0: 네.
2: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문회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란이 된 비자 발급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외통이 해외 국감을 위해서 미국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계속 심사 중 상태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이제 유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걸 두고 참 시끄러운데요. 자, 안철수 의원님 나오셨죠?
4: 예, 안철수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반미운동의 대가를 치르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지금에도 입국이 거부됐다면 이건 개인의 일을 넘어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인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서 국정원장 및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입국 비자 거부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미 간 신뢰

0: 분열이 생겼다는 그런 경고일까요? 이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2: 예, 한동훈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사태, 국정원 화이트 요원 사태에 이어서 미국이 보낸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국정감사 질의에서 반복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한미 관계 정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조현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예.
3: 하나만 물을게요.
2: 뭘 묻습니까?
3: 한동훈 의원님은 비자 나오셨습니까?
2: 국정감사는 의원이 묻는 겁니다.
3: 한동훈 의원님 비자 나오셨냐고요.
2: 국정감사는 의원이 묻는 거라고
3: 아니, 지금
2: 말씀드렸습니다.
3: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의원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그거는 거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2: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이런 걸 따지는 자리가 국정감사고요. 저는 여기 답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아니, 본인이 비자 팔고 받아야지를 물어보는데.
2: 조현 장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해당 사항이
3: 조현 장관도
2: 없습니다.
3: 그런 예. 표현을 무기 삼아서 안 대답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예.
1: 자, 큰 논란이었던 만큼 오랜만에 김문수 전 장관님도 오셨습니다.
4: 김문수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박선은 민주당 의원 등 민주화 운동권이 모두 반미 투쟁으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 모두 미국 문화원 점거, 미 대사관 침입 등 젊은 날의 과격한 반미 투쟁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정치적 성공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과 붙어있기 때문에 공산당하고 그 좌파가 득세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였습니다.
3: 네. 아니, 이거는 미국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뭐 안보나 이런 쪽에 문제를 끼친 적도 없는 분이고 특히 국정감사를 위해서 나간다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이유도 밝히지 못하면서
4: 말씀하신 이름이
3: 거야?
4: 누구요? 관대신분이 돼봐요.
3: 아,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4: 노영희 변호사입니까?
3: 네. 저 모르시죠?
4: 이제 알아가려고 합니다.
3: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4: 근데 김문수인데 관두심을 잘 몰랐어요.
3: 아니, 왜 중요한 건 미국 정부를 탓하지 않고 이걸 지금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여당의 전 당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고요.
4: 이거 참. 왜 내를 부정합니까?
3: 네?
4: 김문수였습니다. 적당한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너무.
3: 정말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똑같아요.
4: 김문수였습니다.
1: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권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김민석 대표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5: 네, 김민석이고요. 신망 높은 사선 중진 그리고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길 희망하고 민주당도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1: 네, 대통령 외교특보 송영길 의원님.
6: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왜 미국 국무부가 나서가지고 이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을 이거 거부합니까? 이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사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왜 또 이거 한마디 하고 나온 겁니까? 제가 인천 연수구에 사
1: 물병을
3: 던지신 너무 짧아서.
6: 요즘 물병을 안 갖다 뒀습니다.
3: 계속 하세요.
6: 해야지. 이거 뭡니까? 이거 한글로.
3: 아, 잠깐만. 외교특보님이니까.
6: 그렇습니다.
3: 네, 우리 정청래.
6: 평화도 붙여주고 평화가
3: 정청래 전 대표님의 비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6: 이거 정말 이거 힘듭니다. 이거 특보라고 하지만 정말 뭐 실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듭니다. 아주 그냥 이유가 없는데 왜 거부하냐고. 미국은 왜.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또.
3: 그거 영어로 해보세요.
6: 아, 저는 러시아어 전문입니다. 스바시바 고맙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3: 네?
1: 그 일단 뭐 오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지지율은 뭐 직전 조사랑 지금 같다.
3: 네네.
1: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긍정평가 이유 중에 또 외교가 또 많아요. 근데
3: 그럼요. 네.
1: 마침 또 이런 또 한미 약간 갈등설 이런 것들 동맹에 좀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가 또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3: 그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지난번 유엔 총회 할 때 대통령 나가셨을 때
1: 네.
3: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 10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30분 동안 대통령을 얘기를 했고요.
1: 네.
3: 자기 연설까지 미뤄가면서.
1: 네.
3: 그리고 영국에 있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멜라니아가 바로 자기 옆자리를 비워놓고 네. 자기가 먼저 30분 일찍 가서 기다려가지고
1: 네.
3: 영국에 놀 때까지 사진도 안 찍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3: 근데 무슨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오로지 이 북한의 지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제 강경 대응해야 된다는 쪽인데 그거 말고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마타도라는 거죠?
1: 이번에 지금 이 비자 발급 문제 그리고 뭐 국정

0: 원장 얘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1: 네.
0: 추 원장 뭐 미국 가려다가 거부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 이게 좀 연결돼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1: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못 받아가지고 하나를 서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0: 네.
1: 지금 그 전쟁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쌈박하게 잘 안 정리가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요.
0: 네.
1: 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리 정부를 지지해야지
0: 네.
1: 트럼프가 잘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용어를 이걸 자꾸 쓰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0: 네.
1: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지지율 잠깐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0: 네.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송민영 장관이 이번에 명확하게 다시 해명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속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는 뭐가 문제인지 정책을 펼치다가 드러나면 그 정책을 다시 유연하게 고치기도 하고 말을 들어주기도 한다는 게 제일 네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 그리고 자꾸 끌려가는 모습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늘 대통령이 극초음파 미사일 그 성공한 거에 대해서 또 막 되게 칭찬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이렇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좀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 미사일은 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1: 되게 중요하죠.
0: 그 미사일 자체가
1: 네.
0: 그리고 현무를 또 참관한 거 본 거
1: 네.
0: 자체가 대북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우리도 네.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마냥 너네를 봐주기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네. 하는 만큼 너네들도 잘해라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 북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뭐 장비 보내준다 그랬더니
0: 그렇죠.
1: 뭐 또 광대극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보내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돈 쓰고 욕 먹습니까?
0: 네.
1: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도 조금 더 전향적이고 공격적으로 태세를 취하셔 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내려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0: 아유.
1: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님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2: 아유 왜 이렇게 오늘 아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1: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은 못 받을 망정 이렇게 막 광대극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0: 네.
1: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극초음속입니다.
1: 네, 극초음속.
0: 초음속.
1: 네, 죄송합니다.
0: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법무부로 안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원장님.
2: 예, 조국입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외에 윤석열 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래놓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정한 검찰 수사를 운운했고 이래놓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 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습니다.
0: 자, 이에 대해서 외통위원인 이 한동훈 의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3: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님 제 귀가 간지럽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떼거지로 제 뒷담화만 할 거면 저를 증인으로 부르십시오. 얼마든지 당신들 때로 덤비는 거 상대 드릴 테니까요. 민주당이 저를 부를 배짱은 없겠지만 진실의 힘은 당신들 떼거지 머릿수보다 강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요 사안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하나 딱 오늘 보면서 제가 그 한동훈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1: 안 쓴 지
0: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원래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거나 뭔가가 의혹이 나오면 그냥 굉장히 공격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인데
1: 맞아요
0: 이상합니다.
1: 너무 조용하죠.
0: 조용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1: 아킬레스건이 세 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0: 어떤 겁니까?
1: 한동훈 의원의 아킬레스건. 네. 딸 입시 비리 문제.
0: 네.
1: 나오면
0: 네.
1: 대답을 못합니다. 네. 봉사 시간 2만 시간. 말이
0: 그렇죠.
1: 안 되는 거였잖아요.
0: 그거는 좀
1: 게다가 본인이 있죠? 법무부 장관 할 때 법무부에 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 경찰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미국에서는 안 해줄 거니까 이건 짜잘짜잘한 사건이니까 보낼 필요도 없대서
0: 네.
1: 끊었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워싱턴 대학교에서 뭐 쪽지 시험 본 거는 그럼 더 짜잘한 거지 솔직히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런 절차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 할 말이 없을 거고요. 또 하나 당원 게시판 문제만 나오면 이분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4: 단계 문제.
1: 단계 문제.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쓸 수 없을 거라고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몇백 개씩 쓰는 걸 보고 아 쓰고도 남겠다라고 우리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불기소 계획서 김승원

0: 후보자 관련해서 네. 유출 문제 이거는 정말 빼박이다 네. 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큰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 딴 뒤에 경솔한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 논란이 이제 병역특례 폐지 주장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2: 아마추어 스포츠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를 갖다가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들의 한마디에 존폐 논의나 하는 한국 정치인들의 그 수준이 참 한심하다 내꺼려 봅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 금메달 보상에 군면제가 포함된 지가 언제예요? 왜 이제 와서 난리들입니까? 금메달리스트가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국위 선양 선수들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게 맞는가? 네, 그런 묻는 겁니다.
0: 지금 통이 크시네요. 네.
2: 통이 큰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0: 칭찬을 해줘도.
2: 참
1: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3: 예, 좀이 아니라 많이 다른데요.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군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어질 때가 됐습니다.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0: 좀 예쁘게 네. 말해주세요. 그 말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해.
3: 네,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면 예쁜가요?
0: 네, 저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안 선수권 대회하고 올림픽 선수권 대회하고 금메달 따는 게 사실은 그래서 병역특례 받으신 분들은 올림픽 대회가 훨씬 적습니다. 아시안 선수권 대회는 특히 아마추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기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 자, 천하람 의원님의 대안 어떤 겁니까?
4: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국위선양이 됩니까?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BTS 멤버들하고 누가 더 국위선양했어요? 저는 BTS라고 생각하는데요. BTS 멤버들 군대를 가는데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에 대한은 30대 중후반이 돼서 입대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0: 어이구, 30대 중후반.
1: 아, 근데 30대 중후반에 군대를.
0: 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1: 아, 30대 중반에 군대, 갈 수 있을까요?
3: 체력이.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0: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섬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섬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1: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응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0: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소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2: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여유 즐기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연휴 이틀째인 내일은 중부와 남부지방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지역별 날씨 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도 해야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 있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행 가시는 분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전주가 14도, 대전은 11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6도, 대구 28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그친 뒤는 추워지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으로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오늘 4부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5: 예, 안녕하세요.
4: 네네. 요새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가 계속 연일 화제인데 최근에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조사를 이걸 보면 한동훈 의원이 장도혁 대표보다 좀 앞선 결과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결과들?
5: 아마 앞으로 그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많이 변할 거예요.
4: 어떻게 유동적?
5: 예를 들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12.6이잖아요.
4: 네.
5: 근데 이거 판결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4: 네.
5: 무죄가 나오면 이 지지율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4: 네.
5: 그다음에 장동익 대표가 좀 낮은 거는
4: 네.
5: 이진숙 의원이 많이 그 지금 이게 지지율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4: 아.
5: 겹쳐요. 장동익 대표하고 이진숙 의원이.
4: 그 올림픽 공원 가면 막 이진숙 대통령 이런 구호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 둘이 합치면요. 거의 뭐 한동훈과 비슷합니다.
4: 아.
5: 따라서 그 앞으로 저는 오세훈 장동익 지지율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4: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결과를 보면 1위가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인데 18.1%였고 2위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14.8 그리고 3위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12.6. 여기는 아마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된다 이 얘기죠.
5: 예, 예.
4: 아, 그리고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가 11.9%. 근데 여기는 해석을 해 주신 거는 이진숙 의원과 지금 약간 나눔기를 하면서
5: 예, 예.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힘을 합치게 되면 여긴 더 오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5: 예, 예. 그리고 근데 한동훈 의원이
4: 네.
5: 최근에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4: 네.
5: 낙마하면서 그 혼자서 잘 싸웠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면서 그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 때려주면서
4: 네.
5: 정치인에게 맞아야 크거든요.
4: 네.
5: 조금 이게 그 최근 국면에서
4: 네.
5: 지지율이 약간 급등한 면이 있죠.
4: 네.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속설이 있죠, 사실.
5: 그렇죠.
4: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되니까.
5: 그렇습니다.
4: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진숙 의원이라던가 지금 이쪽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기 보면은 지금 이진숙 의원도 있고 또 주진우 의원도 있고 여러 명들이 좀 포진하고 있잖아요.
5: 예.
4: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흐름은?
5: 아마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 당권 연임으로 갈 거고요.
4: 네.
5: 당대표.
4: 네.
5: 거기에 그 이진숙 의원이나 이분들이 힘을 합친다더라고요.
4: 네.
5: 아직은 이제 그 대체제는 아니고 보완제로
4: 아.
5: 장동익 대표가 다음에 연임 도전하면
4: 네.
5: 이진숙 의원이나 이분들이 힘을 실어줄 거예요.
4: 네.
5: 그래야 이게 당권이 되니까 저는 뭐 둘이 힘을 합쳐서 전략적으로 같이 간다 이래 보고 있어요.
4: 최근에 근데 그 마침 장동익 대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약간 좀 장동익 대표 소식이 좀 뜸합니다. 한동훈 의원에 비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장도혁 대표는 좀 약간 소식이 그렇게 안 나와요. 뉴스를 잘 안 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5: 그래도 이제 뭐 장애 집회 최근에 그것도 숙례문에서
4: 네네.
5: 그

0: 소득이 상당히 그 열띠게 잘돼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그 또 올림픽 공원도 네. 언론이 이제 아무래도 부정선거 이런 이슈는 안 다루니까
1: 네.
0: 주로 이제 그 언론 노출은 좀 낮아도
1: 네.
0: 그러나 이게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성 지지층들 있죠.
1: 네.
0: 이쪽으로는 이게 장동윤 대표가 상당히 활동을 해요.
1: 오.
0: 그러니까 지지가 이 정도 노는 거죠.
1: 오.
0: 아마 이제 그 한동계가 네. 주로 방송 패널도 많고 아마 언론에서 많이 다루죠.
1: 어.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동훈의 활약만 부각되는데
1: 네.
0: 장동윤 대표도 자기 역할 잘하고 있어요.
1: 어. 저 서정욱 변호사님은 최근에 좀 친한계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한가에 들리던데. 아,
0: 거기는 이제 사실이에요? 진짜 가짜뉴스고요.
1: 어, 아, 가짜뉴스예요?
0: 뭐, 예, 정치는 어. 안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당권파를 장동윤 대표 지지하고 있고
1: 네.
0: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김성훈 법무부 장관이나
1: 어.
0: 또 노무현 대통령 막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잘 싸운다.
1: 아.
0: 이렇게 평가해 주니까. 친한계라고 그건 뭐 가짜뉴스입니다.
1: 그 말씀하신 그 얘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의원이 계속 지금 며칠째 그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보면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근데 그거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1: 네.
0: 검찰을 악마시키고 검찰을 없애는 가장 논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마치 완전히 뭐 잘못된 수사에서
1: 네.
0: 이렇게 불행하게 서가신 것처럼
1: 네, 네.
0: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은 그게 아니다.
1: 네.
0: 검찰이 뭐 아무 문제 없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수사한 게 아니지 않냐.
1: 네.
0: 실제 그 시계도
1: 네.
0: 물론 이제 그 아는 시점
1: 네.
0: 이런 게 다툼은 있지만
1: 네.
0: 결국에 뭐 형을 통해 받았든 어떻든
1: 네.
0: 받은 건 맞지 않냐.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딸하고 사이도게 어떻든 저떻든
1: 네.
0: 노무현 대통령 몰랐다 하더라도
1: 네.
0: 권양숙 여사가 받았든 어떻든
1: 네.
0: 미국으로 외국권 관리법 처벌됐잖아요.
1: 네.
0: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함으로써
1: 네.
0: 검찰이 악마가 아니다.
1: 네.
0: 이렇게 그 옹호하고 있는 거죠.
1: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있을까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거론을 하는 게?
0: 아무래도 그 진보 진영이 가장 뭐 존경받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1: 네.
0: 이렇게 존경받는 분하고 자꾸 싸우다 보면
1: 네.
0: 체급이 올라가죠.
1: 아마
0: 이게 뭐 저는 검찰을 옹호하는 것 플러스
1: 네.
0: 한동훈이 정치적 체급 올리기 의도도 있다.
1: 아.
0: 둘 다 있다 봐야죠.
1: 아. 하긴 뭐 이런 이슈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0: 네.
1: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보수층한테는 이렇게 막 박수를 받을 수 있을 사안일 수도 있겠는데 중도층은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아, 저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이거 한동훈 의원이 지금 급한 건 이게 보수층의 마음을 얻는 거죠.
1: 나.
0: 중도는 이게 나중에 뭐 본선 선거나 그때고
1: 네.
0: 보수층의 마음을 얻어야 복당도 가능하고
1: 네.
0: 그렇게 뭐 보수의 후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도보다는
1: 네.
0: 우리 보수 재건 보수 결집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네. 있다? 그 아까 복당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복당 가능성이 조금 늘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0: 아마 이제 복당의 거부감은
1: 네.
0: 약간 이게 줄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1: 아니, 거부감이 좀 줄었다고요?
0: 예, 그건 맞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나 이게 그 당권파들.
1: 네.
0: 의원들이 뜻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이분들에게 아직은 복당시킬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 전당대회 전에는
1: 네.
0: 복당은 저는 어렵다 봐요. 전당대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장동희 대표가 당권을 또 잡았다.
1: 네.
0: 그다음에 뭐 복당 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전에 복당 시키면 한동훈 전당대회 놓으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전당대회 전에 복당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1: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일종의 지금 보수 세력 내에서는 굉장히 좀 활약상이 좀 돋보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는 복당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0: 근데
1: 보세요?
0: 보수 지지층이 그 의사가
1: 네.
0: 복당을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복당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저는 거부감이 줄었다고 했는데
1: 네네.
0: 중요한 건 이게 국민의힘 그 중에 특히 당권파
1: 네.
0: 최고위원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분들에게 그 복당식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기 중진들도
1: 네.
0: 안철수나 나경원 이런 분들에게 복당에 뭐 반대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복당 주장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렵다고.
1: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어제 보도 보셨죠?
0: 그 네.
1: 국제사법공조를 경찰이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이 통상적으로는 이거를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오면 법무부로 좀 넘겨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외교부가 넘기는 이런 이렇게 하는.

0: 예. 이번에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자체적으로 이거를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자기들이 묻어버린 거죠, 그냥. 중앙지검 선에서.
1: 근데 그거는 뭐 한동훈 딸 이전에 그 이름을 가리고 예를 들어 서정욱 제 딸이라도요.
0: 네.
1: 그녁에 그냥 검찰에서 기각했을 겁니다. 그녁에 왜 그러냐면요.
0: 네.
1: 범죄가 아주 중대하고
0: 네, 네.
1: 명백한 게 범죄 있잖아요. 뭐 살인사건. 강도나 강간
0: 네.
1: 이런 걸 이렇게 공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 보낸 게 뭐냐면
0: 네.
1: 외국의 그 수학 문제,
0: 그렇죠.
1: 그걸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가지고 0.99달러에 아마존에
0: 네.
1: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저작권자의 고소도 없어요. 물론 이게 영리 목적일 때는 저작권자 고소 없어도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0: 네.
1: 아주 경미하고
0: 네.
1: 더군다나 미국의 저작권자가 시비 안 걸잖아요.
0: 네.
1: 이런 걸 한동훈 딸 아니라 누가 와도
0: 네.
1: 그렇게 검찰에서 아마 그냥 안 보냈을 겁니다.
0: 네.
1: 그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미국하고 협조가 되는 게 아니죠.
0: 네.
1: 그걸 한동훈은 몰랐잖아요.
0: 네.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그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 거는
1: 네.
0: 그 판단은 일단 통상적으로는 법무부가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검찰의 중앙지검에서 대검에도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일단 그 판단은 법무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1: 생각이 들어요. 검찰도 법무부 소속이 기관이죠.
0: 네네네.
1: 그러면 그렇죠. 그 경찰도 네. 판단할 수 있고
0: 네.
1: 검사도 할 수 있고
0: 네.
1: 중요한 건 이게 법무부가 최종 판단하지만
0: 네.
1: 다 이게 그 각 단계마다 판단권이 있다 이래 봅니다.
0: 아 그거는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1: 아 제가 아무리 한동훈 비판해도 그거는 뭐 그 저작권자 고소도 없는 0.99달러 그 문제 저작권 네. 그걸 이게 미국하고 공조가 되겠습니까? 우리
0: 네.
1: 미국하고 현안이 엄청 많거든요 사건이.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수천 건 수만 건 있는데. 그런 건데 수사력 낭비죠.
0: 그게 이제 해당 공소청 검사도 지금은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 해당 공소청 검사의 반론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안 경미다라고
1: 낭비입니다.
0: 보더라고요.
1: 근데. 그럼요.
0: 그런데 이렇게 사안이 경미한데 경찰은 왜 그걸 요청했을까요? 그러면
1: 오히려 저는 이게 경찰은
0: 네.
1: 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0: 네.
1: 오히려 이게 더 저는 뭐 가혹하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경찰에 저는 그 보낸 것도 잘 납득이 안 돼요.
0: 오히려 경찰이 이해가
1: 그것도
0: 안
1: 수사권
0: 거예요?
1: 낭비입니다. 지금 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기 미제.
0: 네.
1: 아니 그러면 미국에 그걸 어떻게 잡아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내주겠어요?
0: 네.
1: 저작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0: 네.
1: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경찰이 오히려 역차별한 거죠 한동훈 딸을.
0: 근데 사실은 근데 그때가 윤석열 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1: 네.
0: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1: 그러니까 아마 이게 권력자니까 나중에 혹시 봐준 게 문제될 것 같으니
0: 네.
1: 경찰은
0: 네.
1: 면피로 그냥 올린 게 아닌가.
0: 아, 면피로
1: 소신껏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되면
0: 네.
1: 장관이니까 봐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공을 떠는 게 따라 봐야죠.
0: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였으면 그 0.99달러 전자책뿐만 아니라 MIT라든가 여러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시죠? 그 논문 10건. 그 벤슨이라는 사람이 대필한 걸로 의혹받은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오히려 국제사법 공조를 좀 요청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했더라고요. 저 오히려.
1: 근데 그게 가능, 미국에서 수사하는 네. 게 네.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논문 표절 많고
0: 네.
1: 뭐 봉사조사한 거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의심가는 논문 표절만 해도 1년에
0: 네.
1: 몇백 건 몇천 건이잖아요.
0: 네.
1: 그 경찰이 다 수사합니까? 그런데
0: 네.
1: 한동훈 딸 수석으로 들어간 어떻게 보면 천재형인데
0: 네.
1: 그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 대학에서 알아서 걸러야지. 그걸 한국 경찰이 그 미국의 수사도 불가능한 걸
0: 네.
1: 하는 자체가 저는 수사력 낭비라고 해요.
0: 아니 근데 조국 사건 때 보면 조국 아들 그 미국에서 대리시험 본 거 막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이제 조민은 뭐 부산 의전의 7대 스펙이고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국 아들 그 오픈북 시험의 큰 네. 이거는 과잉수사. 그걸 한동훈 그때 검사 때 과잉 수사한 거다고 저는 봐요.
0: 네, 그것도 과잉 수사죠.
1: 큰일 난다고 수사를 합니까? 그걸 학교에서 징계할 문제지.
0: 네.
1: 그게 잘못됐던 거죠. 네,
0: 그것도 사실 그래서 이게 형평성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한동훈은 그렇게 사실 먼지떨이 수사를 해놓고
1: 그렇죠.
0: 자기 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 그런데 그때는 미국에 수사한 게 아니고 핸드폰 네. 포렌식 하다가 국내에서 나온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예. 너무 한동훈 의원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하고 복당 얘기도 아까 했고 아 장동혁 대표
1: 예.
0: 최근에 지금 그 대통령 아예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탄핵 구속 뭐 이런 단어를 꺼내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정도 표현 수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이거 탄핵이나 네. 구속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
0: 그러니까
1: 그런 게 뭐 쉽지 않다 보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는 재판 재개 이거는 이게 논거가 다툼이 있거든요.
0: 네.
1: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법조인들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0: 네.
1: 또 이게 소추특권 때문에 중단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0: 네.
1: 하급심 판사들 너 알아서 해라 방치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거는 이게 저는 대법원에서 좀 이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이게 선례가 되니까 옛날에 홍준표도 대법에 재판 받으면서 대통령 나왔잖아요.
0: 네.
1: 앞으로 재판 받는 대통령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0: 네.
1: 앞으로. 그러면 이대로 이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판 재개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을 대법에서 내려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0: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 사안에 대해서.
1: 아, 저는 이게 네. 그 새롭게
0: 현직 대통령
1: 그러니까 현직 네. 대통령에 대해서 네. 내란 외환죄 빼고는
0: 네.
1: 새롭게 기소는 못하지만
0: 네.
1: 그러나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0: 네.
1: 재판은 중단 특권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 돼야 된다. 옛날에 홍준표 때도 저는 돼야 된댔어요. 홍준표 대선 나올 때도 재판 중에 있었거든요.
0: 아, 입장이 일관되시군요.
1: 일관되죠. 그건 이게 법이 했으니까.
0: 현직 대통령도 후보자가 아닌 현직 대통령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1: 재판. 기존에, 예를 들어 기존에 대통령이 살인죄로 재판받고 있다. 그런데
0: 네.
1: 대통령 때 돼서 살인죄 재판이 중단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뭐 강도든 강간이든. 뭐 부정선거다.
0: 뭐도 강간. 예를 들어 되면 대통령
1: 모든 그 재판은
0: 됐죠.
1: 똑같으니까.
0: 예. 네, 네.
1: 그러니까 법리가 그렇다는 거죠.
0: 그 정도로 기소가 됐으면은 네. 일단 그거는 좀 너무 현실적인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일로 지금 기소가 된 건데 네. 요 사안에서에 대해서도 그러면 뭐 그냥 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해야 된다.
1: 대표적으로 이게 부정선거 있잖아요. 지금 선거법.
0: 네, 네.
1: 그럼 이게 선거법을 어기했으면 대통령 되고 나면 이게 재판이 중단되면
0: 네.
1: 그럼 뭐 임기 다 마칩니까? 저는 선거법도 이게 재판을 해야 된다 봐요.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그 당선 무효되면 후임자 뽑으면 돼요. 요즘 이게 뭐 특별, 그러니까 저는 뇌물이든 선거법이든
0: 네.
1: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해야 된다 보죠.
0: 근데 그렇게 되면.
1: 예.
0: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인데 국정 운영에 너무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법도 형사 소출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내란죄나 이런
1: 소출을 못하게 되게 소출한 그러니까요. 게 저는 이제 기소로 보기
0: 기소죠.
1: 때문에
0: 기소죠. 예,
1: 예. 아. 재판하고는 다르다.
0: 재판하고는
1: 예.
0: 다르다.
1: 예.
0: 아, 알겠습니다. 저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보던 것 같더라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영치금 얘기인데 보관 한도가 뭐 400만 원이 차면 또 이걸 또 외부 계좌로 옮기고 그리고 또 다시 입금을 받고 해서 오늘 보도 보니까 1년간 영치금 21억 원 대통령 연봉의 8배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이런 걸 이렇게 고치려면 그 정경심 때부터 고치든지
0: 네.
1: 정경심 교수도 이게 2억 이상 엄청난 게 몇 억이 들어왔죠. 그럼 그때도 이게 400만 원 차마 보내고 이게 뭐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왜 윤 대통령부터 이게 문제 삼느냐. 그만큼 이게 보수층에서 네. 인기가 있고
0: 네.
1: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니까
0: 네.
1: 영치금 내주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이게 윤 대통령부터 이걸 고치자 이건 안 맞다 봐요. 기존에도 이게 많이 받은 사람 많아요.
0: 그래요. 이런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면?
1: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차피 네.
0: 정경심. 이 숫자가
1: 정경심 교수도 이게 2억 이상 넣었다고 몇 달은 넣어있지 않습니까?
0: 이야, 근데 21억 원은 정말.
1: 그만큼 이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아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0: 아유, 근데 21억 원이면, 와, 이렇게.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하나요? 이게 진짜? 이거, 이렇게 받으면?
1: 뭐 계속 돈 내보내니까 뭐 변호사들이 계속 네. 가니까 변호사들이 관리해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옛날부터 그 모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
0: 아 그래요?
1: 예.
0: 일종의 그러면 이 돈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1: 따로 있죠.
0: 야 그러면 야 21억 원이면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요 얘기 좀.
1: 예.
0: 지금 여권이 지금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뭐 이 지금 계속 지금 연일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저는 양비론으로 봐요.
0: 어떻게 해요?
1: 예를 들어 이게 추미애나 김용민이나
0: 네.
1: 박은정이나 이 사람들 너무 하잖아요. 대통령 네네.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공개하니까 그 사람들 비판하고 그런데 대통령도 소신껏 임명 빨리 했어야죠. 이게 9월 7일 날 재청했잖아요. 근데 왜 한 달 동안 거의 방치하다가 매일 글을 써가지고 설득하려 합니까?
0: 네.
1: 그냥 소신껏 인사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0: 네.
1: 저는 이게 우유부단한 모습이 옛날 사이다처럼 신속하게 빠르잖아요.
0: 네.
1: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느리죠? 그건 양비론이에요.
0: 너무 질질 끌려갔다고 보세요?
1: 그렇죠. 9월 7일 날 윤호중 장관이 재청하면 네. 바로 국회 보냈으면 되잖아요. 설득이 됩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두마디 하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0: 추미애 지사라든가.
1: 예, 김용민, 박은정.
0: 이런 분들하고 지금 안 되니까 지금
1: 오늘도 지금
0: 소신껏 오히려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1: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월요일에는 시사인 김동인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최근 여행하는 사람이 늘면서 캐리어를 든 승객이 지하철 이용하는 모습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실수로 캐리어를 놓쳐서 아래쪽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캐리어가 있을 땐 되도록 승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탈 경우 캐리어가 내 몸보다 위쪽 계단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몸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3: MBC
14: MBC
15: MBC 라디오
13: MBC 라디오.
1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7: 고수익에 원금 보장?
1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비 필라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202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필라이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평화와 국제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소행으로 수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공격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 항공청은 현지 시간 8일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두 차례 공격을 받아 사우디아 항공 여객기 기장 등 3명이 숨지고 다수 현지인과 외국인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는 친이란 반군 후티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후티의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6일과 7일 사이에도 킹 칼리드, 아부아 등 국제공항 두 곳이 공격받아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전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가 사흘 동안 집중 공습을 벌이는 새 작전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8일 미군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 에너지 시설, 혁명 수비대 지휘부까지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리 벤스 부통령 등 안보 당국자들은 지난 2일 관련 계획을 모의했고 미군은 항공모함 세척 2만 명 넘는 해군과 해병대 전력을 중동에 집결시키는 등 작전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 경제 제재 효과를 기다리자는 의견과 단기간 집중 공격으로 이란 군사력을 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5분쯤 경기 안성 세종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안성맞춤 IC 인근에서 승용차와 3.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량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 관계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비자 심사는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이 미주만에 속해 오는 11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0.1mm 미만, 광주 전남 5에서 20mm, 대구 경북 5에서 10, 제주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20도 등 9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아나운서인 저에게 특히 더 특별한 날. 9월 3일 방송의 날도 있고 아나운서도 직장인이니까 5월 1일 노동절도 빼놓을 수 없지만 뭐니뭐니 해도 오늘 한글날이 가장 특별한 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말을 쉽고 바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그렇겠죠. 특히 올해 한글날은 100주년을 맞아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단순히 빨간 날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은 자랑스럽다고 답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글 표기에 자신 있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한글 표기 1위는 맞춤법이었고요. 2위는 띄어쓰기였는데요. 둘 다 헷갈릴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검색창이 있으니까요. 헷갈릴 때는 꼭 찾아보시고요. 또 제대로 배우고 바르게 쓰려는 노력, 그게 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껴보는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네, 준디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잔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우리 준디가 늘 그렇듯이 너무 멋지게 자리를 잘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여러분. 한글날 100주년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글에 대해서, 소중한 우리말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한글 표기 1위 맞춤법, 2위 띄어쓰기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늘 검색해보고 또 사전도 가끔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잠시 후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지구촌 굿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3부 변함없이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 모시고 주말엔 산으로 함께 할 건데요. 깊어가는 가을에 젊은 산신령님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지구촌 굿뉴스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고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전 세계 기분 좋은 소식들만 모아 모아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구촌 굿뉴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암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존 에이버리 씨는 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주차관리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힘든 치료를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응원군인데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밝게 인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힘내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병원을 다녔던 유방암 환자 케이트 핑크 씨도 에이버리 씨의 응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이 응원 덕분에 마음가짐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희망을 건넨 주차관리원에게 언젠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버리 씨가 미국 프로풋볼 버팔로 빌스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났고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한 끝에 경기 관람 티켓과 경기장 출입이 가능한 필드 패스까지 선물했다고 합니다. 에이버리 씨는 뜻밖의 선물에 고마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런 호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어쨌든 진심 어린 친절이 이렇게 따뜻한 선물로 돌아왔네요. 인도에서는 강물에 떠내려가서 목숨을 잃을 뻔한 아기 코끼리가 현지 어부들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인도 서벵골주 잘파이구리 지역의 테이스타 강에서는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해안에서 활동하던 어부들은 곧바로 구조에 나섰는데요. 배를 타고 4km를 이동해서 코끼리에게 접근한 뒤에 힘을 모아서 아기 코끼리를 끌어안고 배에 태운 뒤 근처 강변으로 옮겼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오랜 시간 강물에 떠내려가서 지친 상태였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아기 코끼리가 구조된 직후 엄마 코끼리가 새끼를 찾기 위해서 강변으로 찾아왔다는 거고요. 어미와 새끼는 곧바로 다시 만나서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코끼리 가족의 재회 순간은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지난달 25일 미국에 사는 한 예비 부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해퍼라스 섬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강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섬과 육지를 잇는 주요 도로가 유실됐고요. 하객들도 섬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결혼식 장소까지 침수되면서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놓였는데요. 그 순간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해퍼라스 섬 주민들이 예비 부부를 돕기 위해서 나선 건데요. 한 캠핑장에서는 결혼식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고요. 예비 부부의 친구가 SNS를 통해서 섬 주민들에게 결혼식 참석을 요청하면서 400명 이상의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섬 주민과 폭풍 때문에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흔쾌히 찾아와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줬다고 하네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굿뉴스였습니다.

지구촌 굿뉴스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러브 액츄얼리 OST죠. 린든 데이비드 홀의 All You Need Is Love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늘 굿뉴스 퀴즈를 통해서 국내의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들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지구촌 굿뉴스 만나봤어요. 세 가지 소식 다 너무 따뜻한 소식들인데 저는 특히 첫 번째 뉴스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암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존 에이버리 씨,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밝게 인사 건네주고 힘내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죠. 이런 응원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따뜻한 뉴스. 그리고 그렇게 호의를 베푼 끝에 우리 에이버리 씨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응원하는 프로 풋볼팀 버팔로 빌스의 경기 또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너무나 따뜻한 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지구촌 굿뉴스 살펴봤고요. 0443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매번 아이들 태우러 가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여긴 전남 강진이고요. 학원에 있는 아들 기다리고 있는 7년땡입니다. 박기영의 시작 부탁드려 보아요 하면서 또 신청곡 보내주셔서 우리 0443님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5201님이 신청해주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0: 청취자 여러분이 요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요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홍희진님,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늘 학원 끝나고 오는 아이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 저녁이 늦네요. 젠디는 저녁 드셨죠? 하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이 시간에 저녁 준비하거나 또 저녁 드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약간 늦은 저녁이긴 해요. 그죠? 8시 넘어서 드시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내식당에서 방송 전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혹시 저녁 못 드신 분들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7581님, 주 6일 근무하는 회사라 평일인지 휴일인지 모르게 지나갔네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같은 휴일에도 출근하셔서 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우리 학교도 주 6일 출석했었잖아요. 그쵸. 회사도 마찬가지고.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7581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3765님, 공휴일에도 주말에도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10월 말에 여행을 가서 요즘 더 바쁘게 일해야 돼요. 저도 말 잘하는데 얘기하는 시간 갖고 싶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셔서 오늘은 우리 3765님이랑 전화데이트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사는 구자남이라고 합니다.
0: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구자남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문자 보내주신 거 봤는데,
1: 예.
0: 저도 말 잘하는데 얘기하는 시간 갖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주로 오당체는 뭐 하면서 평소에 들으세요?
1: 아, 제가 좀 쉬는 날은 잠자리에 좀 일찍 드는 편이라서,
0: 네.
1: 네, 침대에 누워서 좀 듣는 편이에요.
0: 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오당대 들으시면서 이렇게 스르륵 잠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아니면 뭐 그렇지는
0: 아,
1: 않은데
0: 그렇지.
1: 사실 잘 들어요.
0: 아니, 궁금한 게 저희 오당대 들으면 잠이 잘 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잠이 깨는지 궁금해가지고.
1: 예, 그래도 잘 자는 것 같은데요?
0: 그렇군요.
1: 예.
0: 우리 자나님의 숙면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1: 예.
0: 공휴일에도 주말에도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혹시 출근하셨나요?
1: 예, 지금도 일하는 중이에요.
0: 아,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1: 예.
0: 주말인 내일도 출근하시고요?
1: 아니요, 여기 제가 근무하는
0: 네.
1: 형태는 좀 다른, 아, 저는 시설에서 일하고요.
0: 네.
1: 그 24시간 일하고 48시간 쉬는 그런
0: 아,
1: 직종이거든요.
0: 하루 쭉 일하시고, 이렇게 이틀
1: 예, 이틀
0: 쉬시고,
1: 쉬고,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러면 좀 체력적으로 좀 지치거나 이럴 때 있으실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이제 아침에 퇴근하면
0: 네.
1: 그날은 주로 자고,
0: 네.
1: 예, 그 집안일 좀 하고,
0: 오.
1: 그 다음날은 이제 온전히 쉬는 날은 제가 파크골 붙이거든요.
0: 아.
1: 파크골 붙이러 다니고.
0: 오, 파크골프 요즘에 좀 치고 계신 거예요?
1: 예.
0: 어떠세요? 좀잘 맞는 것 같으세요? 파크골프가?
1: 예, 저는 시작한 지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또 일을 하면서 하니까,
0: 네.
1: 자주 못 가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0: 아.
1: 늘진 않는데, 재미는 있어요.
0: 오, 그래요.
1: 예.
0: 그래도 이렇게 쉬는 날에 운동하시니까 체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재미도
1: 아, 그렇죠.
0: 있으시고. 오.
1: 예.
0: 그
1: 그럼
0: 파크골.
1: 제가 원래 50대부터 관리를 해갖고, 뭐, 아픈 데는 없거든요.
0: 네, 아, 50대부터 관리를 해오신 거예요?
1: 예, 쭉.
0: 쭉, 지금 그럼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1: 아니, 일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0: 네.
1: 제가 다른 직장 다닐 때도 항상 그, 몸 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먹는 거랑.
0: 아, 그러셨구나.
1: 예.
0: 그 문자 보니까 10월 말에 또 여행을 가신다고
1: 아,
0: 들었어요.
1: 예. 예, 저희 요양원에서
0: 네.
1: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작년부터 여행을 다녔는데,
0: 네네.
1: 올해는 이제 5월달에 호주 갔다 왔고,
0: 우와.
1: 예, 10월달에는 이제 상하이 가기로 해갖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0: 그럼 5월에 상해 갔다 오시고, 이제,
1: 아니, 5월에는 호주.
0: 아, 호주 갔다 오시고, 10월에 상해 또 가시는 거예요?
1: 예.
0: 와, 여행을 그래도 자주 가시나 봐요.
1: 그때 저희 원장님이
0: 네.
1: 40대 후반이신데,
0: 네네.
1: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0: 아.
1: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해서 몇 번 갔어요. 세 번째예요, 지금.
0: 아,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 가셨었어요?
1: 싱가포르요.
0: 아, 싱가포르 갔다가 호주도 가시고

0: 여행에도 가시고 좋은 데 많이 가시네요.
1: 예, 그냥 힘든 일을 하니까 또 그만큼 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0: 아,
1: 그리고 또
0: 그쵸, 그쵸.
1: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0: 아, 그럼 직장 동료분들이랑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1: 예, 원장님하고 이렇게 좀 친한 동료 3, 4명이랑 이렇게 가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좋네요. 이제 10월에는 상해 가신다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렇죠,
0: 가서
1: 맞아요.
0: 뭐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은 많이 짜셨어요?
1: 계획은 저희 패키지라
0: 오.
1: 따로 계획은 안 잡았는데,
0: 네네.
1: 뭐 상해 지금 날씨가 저희 여기 가을 날씨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니까요.
1: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재밌게 볼 생각인데
0: 네,
1: 모르겠네요.
0: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거
1: 그렇죠.
0: 구경도 하시고 네, 충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자라님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1: 예, 제가 혹시 제가 딸이 둘이거든요.
0: 네.
1: 딸한테 보내도
0: 그럼
1: 될까요?
0: 두 따님한테 다 각각 보내셔도 됩니다.
1: 아, 예.
0: 천천히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1: 예. 그냥 하면 돼요?
0: 네.
1: 아, 저희 큰딸한테, 저희 큰딸은 지금 42살이고, 저희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쌍둥이 가졌을 때 굉장히 힘들게 가져갔고, 또
0: 네.
1: 자연분만 해갖고 나왔고, 한 5년을 직장을 안 다니면서 아기를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저기, 뭐야, 리조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저기, 뭐야, 평일날 쉬고, 주말엔 쉬지를 않으니까,
0: 네.
1: 아기 키울 때 제가 하나도 돌봐주지를 못한 거예요.
0: 아.
1: 그, 우리 딸이 이제 5년 키우고 나서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 가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네.
1: 저희 딸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말도 재밌게 해갖고, 하여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저희 딸을 보면 제가 너무 흡족한 거예요. 저희 딸이라서 너무 자랑스럽고. 근데 저희 작은 딸이 36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갖고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 딸을, 작은 딸이 그 안정적인 직업 같으면 제가 걱정을 덜 하는데 항상 그 작은 딸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딸이 그냥 자기 일에 행복하고 건강 생각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저희 큰 딸은 또 의외로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작은 딸은 좀안 그런 것 같아서 항상 작은 딸이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그래갖고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이라고 하면.
0: 네.
1: 네, 그 정도 남길게요.
0: 두 분한테 그러면 꼭, 뭐, 따님들한테 하고 싶은, 뭐,
1: 예,
0: 사랑한다, 뭐,
1: 항상,
0: 응원한다,
1: 예.
0: 네.
1: 아, 그럼요. 그거는 부모는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엄청 사랑하는데, 그 내리사랑이라, 그,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평창에 살고, 딸들은 다 서울 사니까, 그냥 명절 때나 생일 때 이렇게 잠깐 보는 건데, 아, 너무 사랑하고, 말도 못하게 사랑해요. 저는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겠지만 제가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약간 좀 마음이 좀 여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걱정하는데 또 걱정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안 가냐고 그러면 또막 짜증내고. 그래서
0: 네.
1: 항상 큰 딸은 최우영이고 작은 딸은 최고은이거든요. 고은이가 항상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더라도 아직은. 네,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0: 네, 두 따님에게 이렇게 또 진심어린 응원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나님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예,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거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오늘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데이트 감사드리고요. 여행도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0: 네.
1: 예.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구자남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남님이랑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쉬는 날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삶을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전주영님이 운동 마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11월 1일

네, 태권도복을 입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요. 마라톤은 처음이라 매일 연습 중이에요. 옆에서 모두들 응원해 주셔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면서 브루노 마스의 런어웨이 베이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오, 우리 주영님이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았는데 태권도복을 입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신대요. 태권도복을 입고 나가는 건또 되게 굉장히 특이한데 11월 1일이면은 이제 한달 얼마 안 남았네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마라톤 꼭 완주하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브루노 마스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브루노 마스가 또 내년에 내한 공연 한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공연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 이 노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런어웨이 베이비.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0: 주택을 위한 든든한 금융 기반을 만드는 주택 공급 주거 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여러분은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에는 어떤 뉴스가 뜨고 있나요? 서로가 보는 뉴스가 점점 달라지는 알고리즘 시대. MBC 라디오가 라디오 시사의 미래를 묻습니다. 김종배, 조승원, 성지영 등 이 시대 최고의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통찰. 2016 MBC 라디오 시사 포럼. 10월 28일 수요일 낮 12시.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7088님이 밤바람이 좋네요. 주말엔 근처 가까운 산에 가보려고 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산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산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등산 하시는 분들 우리 7088님처럼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따 3부에서 또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랑 주말에 산으로 함께 할 예정이잖아요. 주말에 어디 갈지 어떤 산에 가볼지 고민이신 분들 3부에 귀 쫑긋 해주시고 본방 청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7님은 지인한테 청송 고춧가루를 주문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10근을 샀답니다. 고춧가루 빛깔을 보니 갑자기 달랑무 김치가 하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사와서 이제야 끝나가요. 오랜만에 주부놀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했더니 웬일로 쪽파도 마늘도 다듬어져서 행복했어요. 근데 허리 아프다고 파스 붙여달래요. 엄살이 심한 거 아닌가요? 크크. 이적에 다행이다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달랑무 김치라고 하셔서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이 그 작은 무, 알타리 김치나 총각 김치 같은 그거를 말하는 것 같네요. 달랑무 뭔가 이름이 예쁘네요. 달랑무에 고춧가루 또 넣으시고 남편분이 다듬어 주신 쪽파에 마늘까지 넣어서 맛있는 김치 완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적에 다행이다 신청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노래 듣고 저희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상업 북항이가 나타난 이후 누적 방문객이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 첫날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은 저녁 6시 기준 5만 9천 명으로 집계됐고 공식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누적 방문객은 120만 2천 명입니다.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났고 22일째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대전역 앞 6차선 도로에서 50대 기사가 몰던 시내

0: 부딪혀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승객,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사고 당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서 있는 차들을 들이받은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전남 광주 군 공항을 찾은 SK그룹 최키원 회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한다며 용수,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용인의 3분의 2 정도 크기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공장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봉화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조 의원은 참배 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며라는 글을 통해 한국 정치는 강성 팬덤 지지를 등에 업고 공천받아 정치적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각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님께서 한국 정치를 바라보신다면 증오, 저주로 가득한 현실을 얼마나 많이 걱정하실까 생각하고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가 한 시즌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LG와의 홈 경기에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한 레이에스는 8회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중견수업 적시타를 터뜨려 시즌 204안타를 기록했고 KT 최원중과 최다 안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 202안타로 역대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썼던 레이에스는 올해 최원중과 함께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올 시즌 레이에스는 3경기, 최원중은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비위로 논란을 빚은 여자 배구 정관장 A코치가 자격정지 5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0.1mm 미만, 광주, 전남 5에서 20, 대구, 경북 5에서 10, 제주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20도 등 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6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생분해성 제품을 쓰는 분들이 많죠. 버려진 뒤 빠르게 분해되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분해가 쉽다는 건 그만큼 내구성이 약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연구진이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반 종이컵보다 생분해성 소재로 코팅된 컵에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일회용품은 아무리 보완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되도록이면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컵에 음료를 담는 것. 환경과 함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4788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기영님께서 짧은 가을 신나게 즐겨야겠어요. 단풍 구경하러 열심히 등산도 가려고요. 이렇게 미니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낙엽송 숲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강원도 횡성과 영월 쪽에 걸쳐있는 백덕산 소개해주셨죠. 이 백덕산 근처에 있는 낙엽송 숲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 숲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짧은 가을 신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낙엽송 숲도 추천해드리고요.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의 산으로 윤성준 기자님이 어떤 산 소개해 주실지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주말의 산으로 만나볼게요.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이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0: 왜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1: 아,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0: 네.
1: 등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정적인 운동이에요.
0: 그런가요?
1: 예, 이게 속도가 비교적 느리거든요. 게다가 산에서 내려오면은 더 많이 먹어요.
0: 아.
1: 예, 그래서 살을 빼려면은 저는 적게 먹고 달리기를 하라고 권합니다.
0: 오히려.
1: 네. 등산만으로는 아마 살을 빼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운동을 따로 하긴 하는데, 달리기를 많이 해요.
0: 아.
1: 예, 산에서도 달리고요.
0: 네.
1: 네, 젠디도 달리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0: 네.
1: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0: 아, 그때 한참 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허벅지랑 무릎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 쉬고 있습니다.
1: 아, 그게 트라우마가 된건 아니겠죠, 혹시?
0: 그런 건 아니고, 네, 다시
1: 네.
0: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그럼 오늘 주말엔 산으로 해서 달리기 할수 있는 산을 소개해 주신 건가요, 혹시?
1: 아, 네. 다이어트는 천천히 하고,
0: 네.
1: 이 가을을 좀 느긋하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산에서 낮잠을 좀 자보면 어떨까 해서 관련된 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와, 낮잠 잘수 있는 산. 산에서 낮잠 자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님은?
1: 아, 저 있죠.
0: 오.
1: 예, 근데 그좀 사연이 있습니다.
0: 뭔가요?
1: 아주 슬픈 사연입니다. 그
0: 오.
1: 전에 좀 고백하자면은
0: 네.
1: 월간산 기자들은 산을 제철에 즐긴 적이 거의
0: 아,
1: 없어요.
0: 진짜요?
1: 예,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눈꽃산행, 그리고 봄에 하는 실록산행, 여름에 하는 계곡산행, 그리고 가을에 하는 단풍산행 등등인데,
0: 네.
1: 이거를 제철에 딱 맞게 산에 간 적이 없다는 거죠.
0: 왜죠?
1: 예,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산에 가는 달은 책이 나오는 달의 전달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10월호를 준비하려면 9월에 산에 가야 하고요.
0: 아, 그렇구나.
1: 11월호를 만들려면 10월에 산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철에 맞는 산을 책에 못 신는다는 건데,
0: 아하.
1: 특히 가을 풍경을 담으려면 그 편집부에서는 아주 고심해야 해요.
0: 오.
1: 왜냐하면 단풍철이 의외로 짧거든요.
0: 아, 그래서.
1: 네. 원래 10월호에 단풍 사진이 많아야 하는데, 9월달 산에서 단풍 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0: 아,
1: 한국에서는.
0: 네네. 그럼 어떡해요?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호를 준비 중인데, 겨울 느낌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0: 아, 그렇겠네요, 이제.
1: 네, 그런데 또 지금 단풍이 가득하죠? 네, 좀 곤란합니다.
0: 어떡하는 거지? 그럼
1: 네.
0: 어떡하는 거죠?
1: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장을 떠나는데,
0: 네.
1: 그몇년 전에 편집장님이
0: 네.
1: 10월호 단풍 특집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0: 10월호에.
1: 네. 그런데 9월에 산에 단풍이 있을 리가 없죠.
0: 네.
1: 어찌저찌해서 제가 맡게 됐는데 출장을 가게 됐어요.
0: 오.
1: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내야겠는데,
0: 그죠.
1: 당시에 생각해낸 게 낮잠 산행이었어요.
0: 낮잠 산행.
1: 네, 단풍이 멋지게 질 법한 장소에 가서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다가 오자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편집장님 별말 없이 이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0: 오.
1: 그래서 떠난 게 낮잠 산행이었어요.
0: 오, 그렇구나.
1: 네,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0: 오.
1: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산에 갈때 보통 정상을 목표로 하지 낮잠을 자러 산에 가진 않잖아요.
0: 보통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기자님은 어느 산에 가서 낮잠을 주무셨어요?
1: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에서 단풍이 가장 빨리 들죠.
0: 네.
1: 그래서 강원도 고성으로 갔어요.
0: 북쪽으로?
1: 예.
0: 네.
1: 여기 마장터라는 곳이 있는데 유명한 트레킹 코스예요. 옛날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을 타고 갔다가 잠시 쉬는 곳이라고 했는데, 미시령 근처에서 시작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산길을 가다 보면 숲 깊숙한 곳에 산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0: 네.
1: 여기 앞마당이 아주 근사해요.
0: 오.
1: 여기에 간이 텐트를 설치하고 잠깐 낮잠을 잤어요. 근데 거기 말고도 이게 신선대라고 부르는 곳이죠.
0: 네.
1: 울산바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명한 바위봉우리인데, 여기서도 자리를 깔고 잠깐 누웠다가 갔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억지를 부렸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0: 오, 그랬군요. 낮잠이니까 좀 짐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챙겨가셨어요?
1: 일단 돗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0: 돗자리.
1: 네. 널찍한 걸로요. 돗자리.
0: 네.
1: 요즘에 가벼운 게 많은데, 일반 돗자리를 깔면은 등이나 엉덩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0: 그죠?
1: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두툼한 방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등산용 방석이라고 검색하면 어떤 건지 금방 나올 거예요.
0: 아,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어요?
1: 네. 이걸 두개 정도 배낭에 넣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낮잠 포인트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깐 다음에 방석은 머리에 베거나 아니면 엉덩이에 받치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긴 배낭을 뒤집어서 등 쪽에 깐 다음 눕는 거예요.
0: 오호.
1: 이러면은 비교적 편안한 자세로 낮잠을 잘수 있습니다.
0: 진짜 낮잠을 자는 거네요. 그냥 뭐 눈을 감고 온다 이게 아니라.
1: 네, 한번 쿨쿨 잠들어 보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예.
0: 상상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낮잠 산행. 그러면 이맘때 우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1: 아, 가을이니까 지난주에 단풍 관련 소식을 전했잖아요. 네.

0: 네. 네, 이번에는 억새를 즐기기 좋은 산 소개해 드릴게요.
1: 억새 좋죠.
0: 네, 단풍 못지않게 가을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죠.
1: 네.
0: 억새밭이 있는 산입니다. 대신에 오늘은 누구나 쉽게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낮은 산에 있는 억새밭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1: 오, 진짜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0: 네,
1: 곳.
0: 누구나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먼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을공원입니다.
1: 오, 저희 회사 근처인데.
0: 네, 맞아요. 가깝죠. 여기에 캠핑장이 아주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 네. 구석에 억새밭이 있거든요.
1: 오.
0: 그 근처에서 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면 아주 좋을 거예요.
1: 네.
0: 억새밭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 억새가 좀 약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그늘진 곳에서 눈으로 감상하면 될 거예요. 억새는. 그러니까 노을공원은 또 정자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네. 정자에 자리를 깔고 누워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혹시 회사분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2: 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오당제 어. 그 구호 있죠?
1: 어, 네.
2: 네.
1: 포기란 없다.
2: 네, 포기란 아, 없다. 오당제. 포기하지 어. 말고 낮잠을 주무십시오.
1: 괜찮네요. 다음은 네. 어딘가요?
0: 그리고 저기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승악산이
1: 승악산,
0: 있습니다.
1: 네. 네.
0: 여기 높이가 497m예요.
1: 네.
0: 좀 낮죠? 이 산 정상부 능선에 억새평원이 있는데 이 근처에서 자리를 깔고 누우면 됩니다. 네, 억새 노을 전망대라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게 널찍한 데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돗자리를 깔고 가을을 아주 깊이 느끼는 거죠.
1: 어...
0: 다음은 경북 경주에 있는 무장산입니다.
1: 무장산.
0: 네, 여긴 좀 더 높은데 624m입니다.
1: 네.
0: 여기 억새밭은 좀 큽니다.
1: 오.
0: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은빛 강물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1: 오, 진짜.
0: 네, 이 억새밭을 통과하면 끝에 산봉우리가 숲으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여기 적당한 장소에 자리를 깔고 억새 물결을 감상하면서 잠깐 누웠다가 가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새밭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억새가 많이 싫어할 거예요.
1: 네. 자, 낮잠 자기 좋은 산, 가을 억새를 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을공원,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승악산, 그리고 경북 경주에 있는 무장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이 노래 들어야겠네요. KC의 낮잠.

0: 하이시의 낮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의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억새밭이 있는 낮잠 자기 좋은 산들을 만나봤는데요. 아, 낮잠 산행할 때 그러면은 어떤 거 챙겨가면 좋을까요? 먹거리 같은 거 뭐 있을까요?
1: 네. 좋은 게 아주 있죠. 예, 낮잠을 자기 전에 차를 우려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0: 차요?
1: 예. 오. 따뜻한 물을 그 보온병에 넣어서 가져간 다음에 네. 녹차나 홍차를 우려 마시는 거죠.
0: 우와.
1: 얼마 전에 저도 산에서 다도 산행이란 걸 했거든요.
0: 오, 진짜요?
1: 네, 근데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어요.
0: 네.
1: 다도 산행을 마치고 내려온 친구가 저한테 그 산에서 마신 차를 우려서 건네줬거든요.
0: 네요.
1: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오, 진짜요?
1: 네, 눈이 번쩍 뜨였어요.
0: 오.
1: 진짜. 홍차였어요.
0: 홍차?
1: 네, 아주 향긋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0: 아, 그걸 이제 산에서 직접 또 다려서 드시는
1: 네.
0: 거예요? 와.
1: 이게 산에 갈 때 이처럼 그 각자 좋아하는 차를 가지고 가면 낮잠 산행을 더 풍성하게 해줄 거예요.
0: 그렇겠네요. 네.
2: 아, 그리고 네. 또 하나 있는데
0: 네.
2: 지금 날씨가 좀 춥잖아요.
0: 그렇죠.
2: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은 날씨가 조금 더 이 도시보다는 추울
0: 춥죠?
2: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얇은 패딩 하나를 꼭 챙겨가세요. 네, 추우면은 그 낮잠 깰 수가 있거든요.
0: 맞아요. 잠자다 보면은 추울 때 있잖아요.
2: 네. 낮잠 깨면은 좀 그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0: 네네.
2: 따뜻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0: 그 보통 낮잠 산행 하시면 그러면 한 얼마나 주무시고 깨세요?
2: 아, 한 30분?
0: 30분 정도.
2: 네, 30분? 많으면 1시간?
0: 오.
2: 네, 그 낮잠을 더 깊이 자려면은 그 전날에 좀 밤을 새면 아. 좋습니다.
0: 밤새고 네. 낮잠 자러 산으로. 근데 진짜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또 조용하잖아요. 잠이 진짜 잘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마도 그럴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웅성웅성할 수도 있거든요.
0: 아하.
2: 저 사람 저기서 잔다. 막
0: 괜찮은 거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2: 네, 근데 뭐 거긴 산이니까요.
0: 네. 네,
2: 도시가 아니라 산이니까 마음껏 누워서 돗자리 위에서
0: 네. 네,
2: 낮잠을 즐기십시오.
0: 아, 좋네요. 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낮잠 산행 중입니다. 이렇게 표지판
2: 맞아요.
0: 같은 걸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아무도 아, 낮잠 산행 중이래. 깨우지 말자. 이러면서
2: 네.
0: 지나가실 것 같아요.
2: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한번 그 산에서 써먹어 볼게요.
0: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0: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낮잠 산행. 오늘 기자님과 함께 낮잠 산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 혹시 해보시고 어땠는지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있어요. 선물은 따로 없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금도끼, 은도끼 퀴즈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3: 금도끼, 은도끼 퀴즈.
1: 오늘은 가을 억새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낮잠 자기 좋은 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을공원하고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승악산 그리고 경북 경주에 있는 무장산까지 만나봤는데 산에서 낮잠을 자려면 제가 방석과 함께 이것을 챙겨가야 한다고 이야기해드렸죠.
0: 네.
1: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방석과 함께 이것을 챙겨가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인 것 같은데 힌트 좀 주세요.
1: 네, 이거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0: 나들이 같은 거 갈 때 우리 많이 네. 챙겨가는 거.
1: 흔히 얘기를 하죠. 흔히 이거 챙겨라, 이거 챙겨라 하죠.
0: 몇 글자인가요?
1: 세 글자입니다.
0: 힌트 많이 주셨어요.
1: 네.
0: 이거 꼭 챙겨가야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많이 들었네. 여기까지.
1: 네. 네.
0: 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뭐 이게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분위기에
0: 네.
1: 이 창문 없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느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0: 네.
1: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1: 선물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0: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는데 이 코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아마 많이들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네. 저희 기회

0: 된 월간산 책을 또 드려야 될것 같은데.
1: 다음에 또 한번 네. 준비해 주시면 많이들 참여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4477님이 신청해 주신 양희은의 걸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은 잘 보내드렸고요. 금도끼 은도끼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낮잠 사댕을 갈 때 방석과 함께 챙겨가며 좋은 것은 바로 돗자리였습니다. 아,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돗자리 챙겨서 어디로든 가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3404님, 임영웅의 부디 행복해질 것 신청합니다. 가끔은 잘 지내고 있는지보다 잘 버티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애쓴 모든 분들께 부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신청합니다.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게 기억될 것 같아요. 하고 신청곡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3403님의 문자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우리 3403님의 바람처럼 부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볼 거고요. 0365님은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행사가 많네요. 며칠 전에 농업인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모처럼 지인들과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냈어요. 제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까 봐늘 걱정을 했는데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젠 즐기며 살아야겠다고 또한번 다짐해 봅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신청해요. 아, 우리 0365님 또 요즘 행사가 많은 철이다 보니까 또 행사에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죠? 근데 가게를 비우게 되면 잘안 돌아갈까 늘 걱정을 했는데 막상 또 비워 보니까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좀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0365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지인분들과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즐거운 하루하루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 좀 투철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즐기면서 또이 계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권진원의 살다 보면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임영웅의 부디 행복해질 것 3403님과 함께 들을게요.

임영웅의 부디 행복해질 것 3403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0365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지연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왔어요. 6월에 지인의 요청으로 봉사단체에 들어갔는데요. 봉사하고 오면 마음이 참 편해요.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 2회 개인 봉사도 따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우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신청합니다. 우리 오당재 진짜 봉사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나의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대단한 일이죠. 굿뉴스 퀴즈의 주인공 분들이 오당재에 너무 많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면서도 참 너무 멋지시다는 생각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004님은 사용하던 이어폰이 고장나서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덕분에 너무 생생하게 오당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 신청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무선 이어폰 새로 구매하셨군요. 처음 이렇게 이어폰이나 헤드폰 새롭게 장만하면 그거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저는 반대로 무선 이어폰 항상 쓰다가 이번에 유선 이어폰 새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무선 이어폰처럼 뭐 운동을 할 때 쓸 때 편하거나 이런 점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충전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무선 이어폰 없을 때 늘 유선 이렇게 연결해서 썼었잖아요.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충전 안 해도 되는 게 굉장히 편한 일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의외로 괜찮은데 또 이 요즘에 그 유선 이어폰이 또 다시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0004 님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최근에 산 유선 이어폰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같이 들을게요. 김성우의 웃는 여잔 다 이뻐 그리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 듣고 올게요.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박지현님이 보내주셨어요. 요즘 아침 저녁 공기가 상쾌하다 못해 추워졌어요. 10월이 된 게 실감이 나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푹 빠진 말랑몰랑한 곳 조민규의 스테이 히어 신청합니다. 저 요즘 많이 쌀쌀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 갔는데 독감 주사 맞으러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독감 주사도 여러분 미리미리 잘 맞아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글날 연휴 주말에 나들이도 가시고 또 산책도 좀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바빠서 미뤄졌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편안하게 하시면서 푹 쉬는 그런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다가 저녁 8시 5분에는 오당재와 꼭 함께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끝곡은 조민규의 스테이 히어 우리 박지현님이 신청해 주신 말랑몰랑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속증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열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업 데이터 센터를 이틀 연속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칼루아 지역 정보 기술 기업 얀덱스의 데이터 센터가 현지 시간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얀덱스의 AI 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슈퍼컴퓨터 3대 중 2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러시아의 옴스크, 후타의 정유공장, 드베리에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3곳도 타격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곡물 운송에 한해 서로 공격하지 않는 부분 휴전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9일 마이애미에서 스티브 위코프 특사 등이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과 유럽 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새 평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에너지 곡물 분야 휴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위코프 특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비 필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필라이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0: 공화와 국제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41년 남아공 더반에 인도계 타밀족 가정에서 태어난 필라이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뿌리 깊은 구조적 차별과 인종분리 배제에 맞섰습니다. 성비위로 논란을 빚은 여자 배구 정관장 A코치가 자격정지 5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월 올스타 휴직기 선수단 휴식에서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A코치의 행위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5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식에 동석했지만 A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고희진 전 감독에겐 경고와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세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0.1mm 미만, 광주 전남 5에서 20, 대구 경북 5에서 10, 제주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20도 등 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에 영국 버넘 총리가 EU 재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가 치러진 지 10년 만인데요. 당시 탈퇴를 주장한 쪽에선 EU에 내던 돈으로 복지를 더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때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인 10명 중에 6명이 브렉시트를 실패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의 체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영국이 자랑해온 의료 서비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지금의 영국 복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잠시 후 경북대 사학과 윤영휘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0: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영국에서 다시 EU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대 사학과의 윤영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최근에 버넘 영국 총리가 EU에 다시 가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온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2: 뭐 이제 좀 10년이 지났으면 조금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1: 아, 그렇네요.
2: 약간 감정의 그 여파가 좀 이제 사라지고
1: 예.
2: 조금은 이제 그 먼지도 사라지고 실체를 볼 수 있는 때가 됐는데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들이 이제 브렉시트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보기에 조금 이건 인용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영국 정부의 공식 재정 전망 기관 OBR이라는 게 있습니다.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1: 네.
2: 전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OBR이 이제 브렉시트로 영국의 수출과 수입이 장기적으로 약 15% 정도 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한 15년에 걸쳐서 영국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라고 봤을 때 약 GDP의 연간 GDP의 4% 정도 손해다. 즉 브렉시트를 안 했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지금 한 상태잖아요. 이게 약 4% 정도의 그 손실을 영국에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사실 더 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네.
2: 뭐 NIESR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6% 정도 손해봤다. 그리고 뭐 6에서 8%까지도 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브렉시트 끝나고요. 당장 영국이 탈퇴한 건 아니고 결국 20년에 탈퇴를 했는데 한 4년 정도 더 시간을 끌고 영국이 결국 최종적으로 EU를 나오게 됐는데
1: 네.
2: 사실 이 과정이 너무나 지난했어요. 정말 많이 싸우고 갈 바를 몰라 헤매고 막 이래야 저래야 하면서 영국 국민의 피로도가 정말 높아졌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동안은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당 높은 수준의 50%가 넘는 뭐 60%까지 되는 그 수치도 있고요. 그런 영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브렉시트가 실패했다. 그리고 단순 질문으로 이제 EU에 그럼 재가입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55% 정도가 최근 유거부 그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 EU 재가입에 찬성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네.
2: 여기 약간 함정은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2: 뭐냐면요. 옛날에 영국이 EU 안에 있었지만 나름 또 독특하게 누렸던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유로화 존에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생겐 협정에 가입을 안 해서 이제 그 국경도 통제를 했었고
1: 네.
2: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EU를 재가입해야 되냐라고 하면 재가입 찬성률이 한 35%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는데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게 어떨까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로 가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1: 예.

0: EU 가입을 이렇게 던지고 이쪽으로 여론을 환기하면서 운신의 폭도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야, 말씀 주시는 내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EU를 떠나면 영국 사람들은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투표로 우리 그만 EU에서 탈퇴합시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원래 생각한 것과 달리 어떤 점에서 지금 손해 내지 불편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뭐 내용이 있습니까?
0: 사실 영국 사람들도 EU 탈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당시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요. 드라마틱하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도 전문가들이 EU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투자가 줄어들고 해서 우리한테 손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EU 탈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영국은 경제가 규모가 있고 튼튼하고 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수가 줄어든다면 일자리가 적어도 줄어들진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했던 게 뭐냐면 이제 컨트롤이었죠.
1: 네.
0: 이제 우리가 이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어느 정도 혜택을 줄지, 또 어떤 경제 정책을 펼지 이런 거를 자꾸 EU가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1: 아.
0: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도 이제 그때 구호처럼 테이크 백 컨트롤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통제권을 갖겠다. 우리가 외교 정책, 국경 정책, 이민 정책의 통제권을 갖겠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 직전에도 이제 EU 탈퇴 지지자들만 봤을 때 약 46% 정도는 탈퇴해도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봤지 되게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았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했던 것들 이 다 과연 얻어졌는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민이 정말 줄어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순 이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1: 오히려요?
0: 네.
1: 왜냐? 제도적 허들이 더 있게 됐을 텐데.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EU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줄어들고요.
1: 예.
0: 그리고 비-EU 이민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실 영국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예요.
1: 예.
0: 즉 뭐 어느 나라에서 오냐의 문제였지 영국 경제 자체가 이미 이민자들이 없이는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되게 뭐 간호사라든가 심지어 교사라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는 경제 구조였는데
1: 네.
0: EU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 이 인원을 어디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EU 이민자들이 늘어서 인도 그리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중국 이 순으로 이민자들이 더 늘어납니다.
1: 네.
0: 그래서 2023년에 최고치를 찍어서 이제 90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와요. 순 이민이. 그러니까 유출도 있고 유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수치를 봤을 때 결국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민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가. 컨트롤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은 할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런데 정말 이민자가 줄어들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많이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슬로건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영국이 EU에 일주일에 3억 5천만 파운드를 보낸다. 그 돈을 NHS로 갖고 오면은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국민보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주장을 했었는데요. 또 막상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일단 그 수치가 되게 과장됐었고요. 실제로 한 3억 5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한 2억 5천만 파운드 정도를 EU에 실제 보내긴 했어요.
1: 예.
0: 근데 그게 순순히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EU도 영국에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돈을 걷어서 나눠준단 말이죠.
1: 네.
0: 그걸 합치면 실제로 영국이 EU에 냈던 돈이 1억 한 3천에서 5천만 파운드 정도를 줬습니다.
1: 네.
0: 그래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1: 그렇긴 하죠.
0: 그럼 이 돈을 그럼 영국이 이제 EU에서 빠졌으니까 받으면 정말 국내에 복지 시스템에 넣을 수 있었는가라고
1: 네.
0: 봤을 때 일단 이 돈 갖고 복지에만 넣을 수도 없고요.
1: 네.
0: 실제로. 그리고 이제 NH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저기, 국민 건강보험. 이 시스템에서 결과적으로 노인층이 늘어나고 또 의료비가 상승하고 하면서 실제로 NHS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볼만한 지표가 나오질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대표적으로 이민이라든가 복지정책에서의 어떤 조금 더 자금의 활용이라든가 하는 측면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이익이다라고 볼만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영국 국민

0: 사람들은 브렉시트 처음 할 때 큰 이익을 원래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것들, 더 큰 돈을 벌거나 더 나아지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대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이걸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1: 그게 좀 강했다고 봅니다.
0: 예.
1: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0: 네.
1: 뭐 이렇게 뭐 정말 영국이 브렉시트 이 모든 게 EU 때문이다. 나오면 우리가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0: 네.
1: 일부는 그게 먹혔겠지만 브렉시트 투표 3주 정도 앞두고 이제 우리도 약간 추적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포커스 그룹을 두고 그 사람들의
0: 네,
1: 그
0: 네.
1: 여론변화 추이를 보잖아요. 그래서 보수당 정치인이었던 마이클 애쉬크로프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약간 중도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쪽에도 이제 브렉시트 찬성 반대에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뭔가라고 봤을 때 결국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컨트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가 지금 영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 우린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데 그 혜택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딱 눈에 띄는 걸로 봤을 때 우리의 일자리. 이런 걸 외국인들이 뺏어가는 것 같다. 복지를 두고 우리가 외국인들과 결국 좀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캐스팅 버튼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조사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앞서 말씀 주시기를 영국에 있는 좌파 성향의 정당들 또는 정치인들은 EU 탈퇴를 희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EU 복귀를 희망했다.
1: 네, 네, 네.
0: 왜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EU 복귀를 희망했습니까?
1: 그게 사실은 뭐 좌파 우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쪽 끝에 그 영국 개혁당이라고 하는 라이젤 페라지라고 하는 약간 극우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이 있고 꽤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
0: 네.
1: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뭐 30% 넘는 지지를 받았어요. 사실 이제 2년 반 정도 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잘하면 이 사람이 지금 집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0: 네.
1: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순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아요.
0: 네.
1: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이제 여기 결국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게 영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역사나 아니면 문화 그런 거를 되게 좀 더 강조하는 약간 국수지적인 성향과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성향에 있는 그런 정당들.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뭐 녹색당이라든가 좌파 성향 정당들이겠죠. 그런 정당들은 그래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0: 네.
1: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결국 조금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환경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떤 신자유주의가 하고 폐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반대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친이유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인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EU와 이민자가 영국의 일자리와 복지에 미친 영향 이것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이게 이제 많이 얘기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건 외국인이잖아요.
0: 예,
1: 뭔가
0: 그렇죠.
1: 문제가 있어.
0: 그런데 진짜 런던 시내 가보면 네. 반 이상이 외국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썩 이렇게 좋지는 않겠다 느낌이.
0: 예, 예. 뭐
1: 그런 생각에 저도 하긴 했었어요.
0: 영국인들 입장에서.
1: 네, 영국인들 예. 입장에서.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외국어 되게 많이 들리고
0: 그렇죠.
1: 하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잉글랜드와 지금 일치할까라고 봤을 때는 아니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걸 파고드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고
0: 네.
1: 결과적으로 이게 먹힌 게 브렉시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맞는가라고 봤을 때 진짜 뭐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EU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영국으로 들어왔죠. 그럼 정말 그럼 이들이 일자리를 뺏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거를 사실 밝혀내기 쉽지 않아요. 인과관계를. 외국인이 많이 들어서 영국인이 일자리를 뺏겼다. 뭐 가장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도시라든가 이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만큼 영국인의 실업률이 는 수치가 발견이 되면 이게 입증이 될 텐데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또 막상 정말 수치만 보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복지만 타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세금도 내고
0: 그렇죠.
1: 또 건강보험료도 낸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지가 않아요.
0: 예.
1: 이 액수가.
0: 예.
1: 그리고 또 오면 이들이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제도 얘네가 활성화시키고요.
0: 예.
1: 이민자들이. 생각보다

0: 이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또 컸어요.
1: 예.
0: 그래서 이민자 한 명이 들어오면 영국인 한 명이 실업을 했다라는 식의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
1: 네.
0: 이게 사실은 그렇게
1: 맞진
0: 않습니다.
1: 예.
0: 그 이제 복지 문제인데요. 당시 브렉시트 논쟁에서 굉장히 강했던 이미지가 동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특히 폴란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왔었거든요. 폴란드 사람이 와서 영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간다라는 건데 당시 보면 오히려 EU 이민자들이 복지 수혜자라기보다 순납세자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의 NHS 시스템이 어느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거주하고 또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이 누가 왔을까요? 당시 폴란드 사람, 동유럽 사람들이. 가장 한참 일할 사람들. 즉 일자리 가지러 왔으니까 한참
1: 네.
0: 일할 사람들. 항상 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UCL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결국 EU 이민자들이 여기서 와서 받은 복지, 공공서비스와 세금을 비교해보면 사실 낸 게 더 많다라는 그런 수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럼 도대체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온 게 결국 영국의 손해는 아닌데 왜 막상 일반 영국인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이들이 와서 손해를 봤다고 느낄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차라고 해야 되나요? 즉 국가재정에는 플러스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그 돈으로 학교를 짓고 뭐 보건소를 짓고 또 아니면은 뭐 인프라를 투자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막상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건 동네 NHS 갔더니 줄이 더 길어졌더라, 의사 만나기 더 어려워졌더라, 아니면 학교 갔더니 외국인도 많더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브렉시트 당시 주장이 맞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복지제도 할 때 원래 살고 있었던 국민 또 원주민하고 또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수준과 혜택,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차등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나라에 따라서는요. 그럼 영국도 이런 복지의 문제는 또 복지의 문제고 또 이주자들에 대한 컨트롤은 또 이주자들에 대한 컨트롤도 해야 되니
0: 네.
1: 또 그들이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니
0: 네.
1: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국의 복지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주면 좋을까 이런 걸 차등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그 문제가 사실은 브렉시트 주의자들이 파고들었던 부분이에요.
1: 아.
0: 그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1: 네.
0: 우리가 컨트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영국의 복지제도 완성이 우리가 흔히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그 2차 대전 중에 이미 처칠이 수상이었을 때 전쟁 이후 복지국가의 비전이 나옵니다.
1: 네.
0: 여기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제도가 나중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상정했던 건 영국 국민이겠죠.
1: 네.
0: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1: 네.
0: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차 외국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누구한테 복지를 줘야 될까라는 문제가 사실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었던 게 여기 사람인가? 그리고 영국 사회 공동체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가 이 정도가 많이 얘기되었던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 얘기되었던 복지 지급의 기준이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에 오래 살았던 영국 국민 아무 문제가 없죠. 복지 주는 거에서 누가 토를 날겠습니까? 아니면 또 오래 여기서 산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여한 바가 있으니 세금도 내고 복지금 여기 보험금도 내고 기여한 바가 있으니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동유럽계 이민자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기여한 바도 크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똑같은 복지를 줘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제 EU 자유이동법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 다른 회원국에서 일하는 EU 노동자를 국적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EU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들에게도 이론상 동일한 복지를 줘야 되는
1: 네.
0: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건 감정을 건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 네.
0: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브렉시트 때 강하게 제기되었던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렉시트 한 이후에는 그런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영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도모는 했습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
1: 네.
0: 실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실업을 했을 경우잖아요.
1: 실업급여. 네,
0: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JSA라고요. Job Seekers Allowance인데 그게 실업급여도 6개월 정도까지 나와요.
1: 예.
0: 그리고 대략 70%

0: 10파운드에서 100파운드 주당?
1: 예.
0: 그러니까 뭐 적진 않죠. 뭐 한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1: 주당 나온 거니까.
0: 네. 예. 그래서 이게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택보조도 나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소득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법적 질병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고용주가 줘야 돼요. 28주까지 이건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28주가 넘어갈 때 이제 근로 지원 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이때는 이제 심사가 들어가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실제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 NHS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EU 시민들은요,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뭐 시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 혜택을 거의 그대로 받았어요.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면 방금 말한 서비스를 거의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럼 넌 EU 시티즌은 어떻게 되는가?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직했을 때 거의 받는 건 없었고요.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법적 질병수당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알바하다가도 네. 아니면 뭐 단기로 뭐 비정규직 일할 때 뭐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28 정도 받는 돈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유학할 때는요. 거의 아무 제한 없이 NHS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도요.
1: 네.
0: 실제로 유학생도 실제로 다 뭐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있어요.
1: 이야, 그 정도로 혜택을 많이 줬던 영국. 그러니까 네. 이런 이민자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혜택 줘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예, 이게
1: 못다한 얘기는 저희 시간 관계상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경북대 사학과의 윤영희 교수 모시고 영국이 다시 브렉시트를 논의하게 된 배경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서 우리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서 쭉 말씀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이 유학생 신분으로 왔었을 때 영국인과 거의 동일한 아니면 교수님 지인들도 동일한 그 뭐 복지 혜택, 의료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 영국인들 입장에서 좀 선의로 아니 그 사람들도 와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그 정도는 제공해야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니 우리도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불평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뭐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퀄리티가 되게 높진 않습니다. 네. 뭐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대기도 너무 길고 자연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기다리는 동안 뭐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시민들은 이제 이 영국이 EU 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 실직했을 때 아플 때 받을 수 있어야 복지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EU에서 탈퇴하면서 저희 같은 일반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더 구분은 생긴 거죠.
2: 네.
3: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전에 외국인들 중에서도 유럽 시민들은 거의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복지 혜택을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훨씬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허점은 있고
2: 예.
3: 또 영국인들이 보기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있는 것이죠.
2: 네.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빈민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 네, 네.
2: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 이 역사가 꽤 깁니다.
2: 네.
3: 이제 뭐

0: 로우라고 해서 이제 구빈법 또는 빈민법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게 엘리자베스 1세 때였어요.
1: 네.
0: 1601년.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불황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이 불황아들을 어떻게 할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들이 굶어 죽는 것도 좀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원칙은 뭐였냐면 그 영국이 국교회 시스템이 있으니까 국교회의 페리시, 즉, 그 교구에서 교구 단위로 구빈세라는 거를 걷어서 한마디 어느 정도 좀 성금을 걷어서 이 빈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구에서 그 지역의 빈민을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데 원칙이 또 있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별을 해서 이제 이들에게 약간 사등적인 그런 구호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이제 또 이제 구빈법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개정이 1834년이었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신구빈법이라고 하는데요. 1834년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경제학, 이 유행할 때잖아요.
1: 네.
0: 그래서 모든 건 시장의 원칙에 맡기는, 그리고 이제 멜서스 인구론 같은 것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이 빈민이 발생하고 또 가난 문제가 발생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법의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빈민에게 현금이나 식량을 그냥 주면 안 된다. 이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워크하우스라고 하는 구빈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머물면서. 그래서 이들에게 실제로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결과물이 실제 되게 사회에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약간 결과물로서 이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구빈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열등구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구빈원에 사는 사람의 생활 조건은 밖에서 일하는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생활보다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구빈원 들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1: 네,
0: 반대의 경우라면.
1: 그렇죠.
0: 그래서 구빈원이 되게 좋게 그려지진 않아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여태까지 구빈법, 구빈원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가 사회 공동체가 이 빈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들을 노동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영국에는 오랫동안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복지국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19세기 말에 영국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노동 환경이 아주 끔찍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17시간까지도 일하고 특히 아동노동 문제도 심각했었고요. 또 산업재해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로 가면서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들이 활약하면서 빈곤이 꼭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사회 제도가 바뀌지 않느나 해결되지 않는 빈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또 요즘은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사회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1: 그렇죠.
0: 또 교육의 불평등 같은 게 있고 이런 거는 제도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06년 10부터 14년 사이에 이때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복지 원칙이 바뀝니다. 사실 그전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입증을 해야 했었어요.
1: 스스로가요?
0: 예.
1: 오.
0: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즉, 노동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어야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그 위험을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나눠 가진다라는 식으로 복지의 개념이 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908년에 노인연금법이 도입이 되고요.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도입이 돼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원치 않는 일이 당했을 때 가난을 입증하지 않아도 약간 도와주는 국가가 약간 보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원칙이 확립된 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1942년에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에 영국이 국민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전쟁 기간 동안에. 정말 총력전이라는 시스템에 도입돼서 국민들이 생명을 버렸을 뿐 아니라 이제 통제 경제가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이 너무 빡빡해졌는데 이후에 영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처칠이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의 5대 악이 있다.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다섯 개의 이 퇴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 목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슬로건으로 유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유명한 슬로건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무상 의료.

0: 그리고 국민연금, 아동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이것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게 입법화되어서 영국의 복지 국가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1: 네. 야, 영국도 여기까지 흘러오는데 참 그동안 어떤 고민들과 역사적인 여정들이 있었는지 우리 교수님 덕분에 저도 이제 한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복지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또 고민되는 게요. 요런 사유로 요런 복지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요런 사유로 또 요렇게 복지 혜택 줘야지 하면 이게 너무 복잡 다단해지고, 네. 복지 수혜자들도 힘들어하고 또 복지를 집행하는 행정도 행정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걸 원스톱으로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움직임. 영국도 그런 고민이 결국 있었고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이걸로 네. 통합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이게 2013년부터 기존에 이제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복지급여가 한 6개 정도 있었는데요. 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유니버설 크레딧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은 좋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6개 군데를 기관을 찾아가서 혜택을 받으려면 한 큐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또 극복하고 싶었었냐면 이제 복지의 덫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임금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면은 너 일을 하네? 일할 수 있는 노동자네 하면서 이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복지금을 받았을 때보다 수입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임금 노동을 하느니 구직을 안 하는 경우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크레딧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을 시작하더라도 당장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서 복지금이 완만하게 줄어들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업자에게 돈을 주는 복지에서 저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충하되 일을 더 할수록 이제 지원을 서서히 줄여가는 복지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영국도 우리랑 비슷한,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고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관점에서도 여쭤볼게요. 그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은 이 복지를 이제 신청해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허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요즘은 인터넷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이용하기도 쉽지도 않고
0: 네,
1: 또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아서 또 뭐 해야 된다는데 또 이것도 쉽지도 않고요. 네. 하다못해 나이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니까요.
0: 네.
1: 이런 장벽들에 대해서는 영국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0: 이게 사실 이제 유니버셜 크레딧 등장했을 때 비판받던 지점 중 하나예요.
1: 예.
0: 그러니까 또 다른 비판 지점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이게 신청하고 한 5주 정도 걸려요.
1: 아, 5주나 걸려요?
0: 그런데 왜냐하면 영국이 행정 절차가 엄청 오래 걸리고 악명 높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도 정말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비자 신청하면은 한 2달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걸릴 일인가?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 신청할 정도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이 기간 동안 되게 고통을 많이 당하세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행정 절차가 길다라는 거와 두 번째가 디지털 중심 신청 절차 때문에 정보 소외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또 이게 한 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또 심사도 나오고 그 중간에 계속 제가 또 어필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게 처음에는 디지털 중심이었거든요. 디지털 온리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층이라든가 또 이제 정보 소외 계층이 있잖아요. 이들이 많이 좀 피해도 많이 봤었습니다. 혹시 영화 중에 이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네.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보여줘요. 네. 이분이 목수예요. 한 40년간 네.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심장에 이제 이상이 오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8주 정도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이 소득을 보전을 해줘야 돼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면은
1: 네.
0: 이제 이게 넘어가면 이제 소득 기반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1: 네.
0: 이거 신청하러 가요.
1: 네.
0: 근데 갔더니 이제 박이는 평생 컴퓨터랑 써본 적도 없고 목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다 모든 걸 뭐 키오스크나 그런 데서 이제 컴퓨터로 쳐서 하라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0: 되게 괴로워합니다.
1: 그렇죠.
0: 되게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신청도 늦어지고 막 그런 장면도 나와요.
1: 예.
0: 그래서 또 이제 문제는 한번 돼도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디지털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이 많이 제기돼서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온리가 아니라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화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게 안 되면

0: 문서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하계 영국 정부도 정책을 바꾸긴 했습니다.
1: 예.
0: 네, 그러나 이제 많이 이제 특히 복지를 신청할 정도가 되면은 이 디지털 부분에 소외된 계층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오히려 장벽을 또 하나의 허들을 준 경우였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1: 네, 참 복지라는 게 선한 의도로 제도를 만들어도 야 그걸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번에는 또 관점을 바꿔서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뭐 영국도 지방 소멸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네.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세에 대한 양극화가 극심하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네. 뭐 반대로 또 런던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고민들 한다라고 하고요.
0: 맞습니다.
1: 이 주거 지원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0: 이제 그 유니버설 크레딧 안에 주거 지원금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인데요. 일단 공공주택 보급이 있습니다. 공영주택 보급.
1: 네.
0: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일단 꽤 옛날에 있었어요. 런던 안에도 이제 공영주택이 있어서요. 소득이 낮아도 런던 안에 살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1: 네.
0: 대처 수상일 때 이분이 많은 걸 민영화했잖아요.
1: 네. 그래서
0: 공영주택을 많이 줄입니다.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르면 이게 엄청 손해잖아요. 국가에도.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일단 이 공영주택 매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새로 공영주택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업자들한테 맡겨요.
1: 예.
0: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제 수지 타산이 맞지도 않고 그렇게 열성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상 런던 안에 지금 신규 공영주택 공급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주택 지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그 로컬 하우징 얼라운스라고 해서 LHA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 임대료가 있잖아요. 이거를 연령별로 또 결혼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 상한액을 정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이제 전체 아파트가 아니라 하우스 쉐어할 경우 방 한 개 정도를 빌릴 수 있는 그 액수를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1: 네.
0: 그리고 35세 이상 1인 가구는 원베드룸 아파트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빌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1: 네.
0: 실제로는 이게 일치가 안 하죠. 실제로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부부와 가족일 경우는 가족 수 그리고 자녀 나이에 따라서 방 개수가 정해지고 여기 그거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표준적으로 정해져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런던 시내의 그 렌트비가 말도 못하게 비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LHA 이 지역 그 한마디로 지역 거주 지원 이 금액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갭이 점차 벌어져서 지금은 이 금액을 갖고 런던 시내에서 렌트를 한다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아요. 여기에 이제 뭐 식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렌트비라든가 이런 게 구분돼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분 없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에서 지역 거주할 수 있는 그 렌트비 보조가 있지만 그걸로는 이 갭이 너무 커서 메워지질 않으니
1: 네.
0: 결국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아서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렌트비예요.
1: 네.
0: 그럼 결국 정부 돈으로 이 집 가진 사람들한테 돈을 주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이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돈을 잘 못 쓰게 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영국도 심각하구나 여러 가지 네. 고민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도 한번 여쭤볼까요? 기본적인 의식주. 기근.
0: 네, 네.
1: 먹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0: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푸드뱅크라는 게 요즘에 예, 예.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데도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설 크레딧의 기본액이 식비, 기타 생활비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도 이제 저소득이면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정 기준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 어느 정도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렌트비도 내야 되고 식비도 해결해야 되고 기본적인 내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경우 부족 경우에 앞당겨 쓴 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0: 아, 실제로 나라에서 나중에 복지 금액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못 쓰고 미리 당겨 쓴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지금이 나왔는데도 막상 내 음식을 내 식, 기본적인 그런 식비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2026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푸드뱅크를 찾는 사람의 75%가 이미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고 있는 경우였어요. 참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이게 참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런 복지 혜택에 대해서 우리도 한때는 언제든 우리가 좀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유럽처럼 적어도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 생활은 국가가 좀 챙기자. 이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리도 지금 이제 중요한 고비에 있는 것 같아요. 더 초고령화되기 전에, 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모두가 안심하고 살수 있는 체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좀 비교하면서 걸어가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유럽을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그중에 대표 주자인 영국을 말씀 나누고 보니까, 이거 유럽이 해줬다고 우리가 무조건 해주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무작정 줄여버리면 그거에 의존해서 생활했던 분들 나락으로
0: 네,
1: 떨어지는데,
0: 맞아요.
1: 이거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0: 저도 이제 제가 유학 시절, 그리고 한동안 이제 가끔씩 뭐, 단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영구년을 보내고 오면서 느낀 게, 제가 알던 영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진짜 기본적인 복지 체제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사회 안전망이 있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린 푸드뱅크를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푸드뱅크가 있고 음식을 모으고요. 테스코나 그런 상점에 가도 그런 모으는 데가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게. 그래서 영국이 빈민들의 어떤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물론 그게 뭐 약간 상징적인 거지만 약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럼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뭘 봐야 될까? 이거는 정말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느낀 거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긴축 재정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보수당이 집권하고 약 15년간, 14년간 집권을 하는 동안 슬로건이 긴축 재정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이 집권하고 스펜딩 컷을 외치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지출을 줄일지를 갖고 오라고 했었어요. 정말 많이 줄였었거든요. 이게 강력한 긴축 재정이 약 14년간 이제 진행이 되니 이제 막상 사회 시스템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NHS 시설, 장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NHS 가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의사들도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가보면은 막상 우리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의사들이 앉아있고, 장비도 되게 노후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시간도 오래 걸려, 또 처리도 오래 걸려, 치료도 오래 걸려,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많은 걸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겨버리니까, 사실 일상생활에서 불편도 되게 큰 거예요. 에너지 부분. 에너지 같은 거 가스, 전기 다 민영화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잖아요, 가격을.
1: 그렇죠.
0: 이번에 이란 미국 전쟁에서 이제 석유 가격 직격탄을 맞았을 때 정말 우리는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그
1: 예상군만
0: 방파
1: 했지만,
0: 했죠. 그게 없어버리니 석유 인상폭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1: 바로바로 올려버리는군요.
0: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끊겨버리니까 정말 12월에 당시 가스비가 뭐한 두세 배 정도 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런던에 거주하는 이 쓰리 베드룸 플랫에서 한 전기료가 한 7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이상이 나와요. 한 달에. 물론 이거는 이제 평균치니까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1: 그렇겠죠.
0: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철도도 민영화해버리고 하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불편이 되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긴축재정, 그리고 시장의 논리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재정건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막상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버렸을 때 이걸 재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은 결국 생산성의 둔화거든요. 돈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재정이 튼실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충격,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 거기다 브렉시트가 겹쳐버리면서

0: 이제 공공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제 건전한 재정과 세수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돼 버리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국 정부 부채가 한때 97%를 찍었고 부채 비율이요. 지금 94%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 버리니 이제 정말 복지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수 확보와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아직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더 늦기 전에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무조건 민영화도 당연히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랄까요? 이 복지 시스템을 전혀 손보지 않으면서 복지의 효율성도 도모 안 해서도 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국의 미래. 뭐, 복지 관점에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쳐다보면 좋을까요?
0: 선진국들은 사실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요즘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들의 성장과 약간 쇠락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몇십 년 단위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니 교훈과 또 경고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유럽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결국 다음 세대 먹거리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다음 뭐 AI라든가,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반도체라든가, 고수익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산업이 영국을 비해서 유럽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뭐, 그, 프랑스에서 시총 1위 기업이 루이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약간 이제 복지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역설적으로 복지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의 먹거리와 다음 세대의 생산을 무엇으로 해나갈지, 생산을 어떻게 하면 둔화시키지 않을지를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복지에 있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스펀딩 코트 능사가 아니지만 또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를 정말 잘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영국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그 밸런스를 찾을 수도 있어요. 찾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효율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근원 자체를 흔들지 않는 이 절묘한 절충점을 이 나라들이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참 영국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사학과의 윤영희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조강기.

0: 한층 더 나은 MP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성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1: 아저씨 믿고
0: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비 필라의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 거짓말의 상을 수여했다며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집단학살이라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는 데 있어 필라이가 보여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필라이가 이끈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속도를 내는 북한이 지뢰지대뿐 아니라 철책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당국은 위성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서 북한군 지뢰지대가 군사분계선을 평균 20m 정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전선 한 지역에서는 북한군 철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조 의원은 참배 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며라는 글을 통해 한국 정치는 강성 팬덤 지지를 등에 업고 공천받아 정치적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님께서 한국 정치를 바라보신다면 증오, 저주로 가득한 현실을 얼마나 많이 걱정하실까 생각하고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5분쯤 경기 안성 세종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안성맞춤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승용차와 3.5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량 사고로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의회와 수원시의회 국외 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방의원 130여 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원 영통경찰서는 해외 출장에서 공무원들 여비 일부를 대납한 혐의로 입건된 경기도 의원 112명을 혐의 없음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여비 대납 방식, 사용처 등을 검토한 결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원들 선거구와 공무원들 주거지가 달라 공직선거법상 위법 요소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남해안 0.1mm 미만, 광주, 전남 5에서 20, 대구, 경북 5에서 10, 제주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2도, 부산 20도 등 9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보됩니다.

0: 않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1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한글날이죠. 올해는 특히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 해입니다.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날이 한글날인 만큼 한글날의 처음 이름도 궁금한데요. 1926년 기념식을 처음으로 치르는 자리에서 정해진 원래 이름은 가갸날이었습니다. 한글을 달리 이르는 말로 가갸글도 있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영국의 그룹 컬처 클럽은 1982년에 이 곡을 발표하기 전 이미 세 곡의 싱글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세 곡 모두 별로 반응이 없어서 회사에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 곡을 싱글로 내려고 했죠. 하지만 컬처 클럽의 보컬 모이 조시는 그 결정에 반대했다고 해요. 이 노래는 본인의 전 연인에 관한 사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이라 팀의 노래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이전 싱글들과는 다르게 단번에 영국 차트 1위를 했고 빌보드에서도 2위를 하며 컬처 클럽과 모이 조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7월 9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Culture Club,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였어요. 김진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꽤 단순한데도 귀에 잘 들리는 음악이죠. 아마 컬처 클럽이 이전에 이제 세 곡의 싱글을 냈었는데 별 반응이 없었고 이 노래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반응이 오면서 이 컬처 클럽이 80년대를 대표하는 그룹이 될 수 있었는데 그 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순하면서도 귀에 너무 잘 들리는 이 노래가 가진 그 매력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뭐 그러면서

0: 에서 듣고 싶은 음악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나누는 골든디스크입니다. 오늘도 문자 샵 8001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이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5: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이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주신 0004님, 안녕하세요. 이제야 퇴근합니다. 완전 가을이네요.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쉬는 날이었지만 그래도 일하신 분들 많으시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0004님도 수고하셨고요. 이 노래 안에는 사계절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fall, 가을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지 예, 가을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하죠. 8261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주 잘 불렀던 기억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영화 Walk to Remember의 삽입곡 Only Hope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와, 이 노래를 잘 불렀다면 친구분이 정말 노래를 잘하셨나 본데요. 맨디 무어가 불렀죠. Only Hope. 이 노래와 함께 8606님이 신청해 주신 SWV의 5위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소식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1년에 데뷔한 영국의 듀오 Tears for Fears 이야기해보겠습니다. Tears for Fears는 80년대의 뉴웨이브의 흐름을 타고 등장을 했죠. 1981년 첫 앨범에 있었던 Suffer the Children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당시에는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첫 앨범의 세 번째 싱글이었던 Mad World로 영국 차트 3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이 집에서 대박이 많이 났죠. Shout,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그리고 Head Over Heels 이런 노래들로 연달아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때 이 Suffer the Children이라는 데뷔곡을 재발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이 집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Tears for Fears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치를 다시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발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재발매를 해서 다시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잘 선택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 Tears for Fears 2022년까지 7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2024년에는 라이브 앨범을 내면서 여기에 또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신곡을 몇 곡 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 발표한 앨범 중에 가장 최근 활동한 싱글 Say Goodbye to Mom and Dad 이 노래를 오늘 Tears for Fears의 최근 싱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사실 Tears for Fears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New Wave, 80년대 팝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드는데 뭐 시대에 상관없이 음악의 유행에도 상관없이 이 그룹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음악과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ears for Fears의 데뷔곡과 2024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까지 두 곡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Tears for Fears의 데뷔곡 Suffer the Children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4년에 나온 Say Goodbye to Mom and Dad였습니다. 그 2022년에 나왔던 Tears for Fears의 정규 앨범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그때 와 이건 올해 앨범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이군요. 약간 이 시간 감각이 되게 최근에 들었던 앨범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4년 전이었어요. 네, 점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원래 그런 건가요? 네, 막 4년 전, 5년 전에 그때의 기억과 한 1, 2년 전의 기억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서 막 정확한 시점도 잘 기억을 못하겠고 아, 점점 이렇게 되는 걸까요? 1004님, 천사시네요.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편안하게 잘 듣고 있어요. Ace of Base의 The Sign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뭐 교대로 운전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운전하실 때는 확실히 좀 많이 피곤하시긴 하시죠.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편안하게 잘 듣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신청곡은 Ace of Base의 The Sign인 걸로 봐서는 이 제 목소리가 우리 기사님들을 깨워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역할은 이렇게 좀 템포 있는 신청곡들이 대신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신청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3845님, 모처럼 시간이 나서 철원으로 낚시 왔습니다. 수많은 별빛 아래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글로리아입니다 하셨는데요. 와,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네요. 저는 뭐 낚시의 낙자도 모르고 낚시에 그다지 취미를 가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냥 그 풍경을 그려봤을 때 예, 굉장히 좀 멋진 풍경 아래 하나의 풍경이 된 채로 3845님이 그 낚싯대 앞에 앉아 계신 것만 같아가지고 뭔가 사진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는데도 사진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신청해주신 두 곡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Ace of Base, The Sign, 그리고 로라 브래니건이에요.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 아메리카였습니다. 이찬형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겠는데요. 10월 9일 금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끝곡은 마리 앤 더 페이스풀이 부른 As Tears Go By.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새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if you love him, stay with him.
1: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0: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여기는 가요 1999.

0: 한국투자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은 싹쓸이라고 합니다. 쓸어버리다는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다라는 뜻인데요. 싹쓸이의 표기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리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처럼 표기해야 바른 우리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자주 틀리는 우리말 중에 굳이도 있죠. 디귿받침의 굳다에 이가 결합한 말은 굳이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굳이입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며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 톤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 톤을 또 그 직후에는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으로 전 세계 경유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낮 12시 56분쯤 중미국과 파나마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파나마 남쪽 끝단에 위치한 피탈로사 아라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지점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지하 10km입니다. 지질조사국은 3시간 이내에 파나마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일부 해안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미상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오후 아랍에미리트의 알자지라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에서 선박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불법 항로를 통과하려던 배를 공격했다면서 승인되지 않은 채로 통행하는 모든 배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택시는 인도에 있던 40대 부부를 덮쳤고 횡단보도 그늘막을 들이받은 뒤에 멈췄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부부 중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은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와 주최 측인 노벨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현지 시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오늘 노벨위원회는 나비 필라이에게 노벨 평화상을 줌으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한때 위대했던 노벨 평화상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별도의 설명 없이 공유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9일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 제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국제형사재판소와의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 14도 등 8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 23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MBC 라디오,
1: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3: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더 나은 MP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중화역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화역 소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김경일의 물음표.
10: 자, 오늘 정말 어려운 분,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요. 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e스포츠 국가대표팀의 강동원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서오세요보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0: 제가 강 감독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지내는데
11: 맞습니다.
10: 얼굴이 원래도 이렇게 토실토실한 스타일이 아니신데도 그런데도 얼굴 살이 다 빠져 보이시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네. 고생 많이 하신 티가 좀 역력한데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또 이제 2연패를 또 달성을 했죠.
11: 맞습니다.
10: 네. 일단 축하드려요.
11: 감사합니다.
10: 그 강동원 감독님 제가 짧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게임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동원 감독님보다 히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 잘 떠올리시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e스포츠에서 전설적인 분이고 또 지금은 이제 감독으로 또 국가대표 선수들을 또 이끌고 계신데요. 그 저는 마지막 소감을 듣고 의외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셨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물론 강팀이긴 하지만 우리 팀이 그래도 한 세트도 안 내주고 3대0으로 이제 완파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결승 3세트 끝나는 순간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11: 그냥 기뻤어요. 목표 한 발 달성한 거니까 네네. 너무 기뻤고 뭐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달려왔었는데 네. 뭔가 홀가분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뭐 다른 게 생각나진 않았어요. 기쁘다, 좋다.
10: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웬만한 개인적인 시간도 잘 안 가지실 정도로 네. 막 그 이런데 어때 초대되면 고사하시고 나 집중해야 된다라고 네. 하실 정도로 이 네. 사실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셨잖아요.
11: 네, 맞습니다.
10: 그런데 결승 소감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 가진 기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좀 짓궂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11: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저도 표현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은 국가대표를 맡고 싶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금메달을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0: 전부터 했었어요. 그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을 때.
1: 네네.
0: 버킷리스트를 쫙 적었었는데.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도 했고, 꼭 이루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마음이.
1: 왜 그 우리가 e스포츠라고 하고 뭐 그리고 이런 큰 국제 대회에서 중요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연구자들이 찍어봐라, fMRI로 뇌를 찍어봐라, 그리고 신체적 소모량을 봐라. 이게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육체적인 힘까지도 필요로 하는 그런 면에서는 스포츠 중에서도 굉장히 그 소모량이 많은 스포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보통 경우는 이제 큰 경기 앞두고 우리가 컨디션 조절을 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제대로 된 식사에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또 이제 선수들에게 필요한데 e스포츠 대표팀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편의점 음식과 햇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건가요?
0: 이게 컨디션 조절이라기보다는
1: 네.
0: 도핑 이슈가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0: 음식을 좀 잘못 먹거나
1: 그렇죠.
0: 혹여나
1: 네네.
0: 도핑을 좀 조심하고자 하다 보니까 외부 음식을 함부로 안 먹게 됐고 그러니까 선수단 전체가 조심하다
1: 네네.
0: 보니까
1: 네네.
0: 그래서 도핑 이슈도 피우고 또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네네. 훈련에 집중하고자 어떻게 보면 이동 거리도 최소화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숙소에 있을 때는 조직위에서 뭐 주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좀 식당에서. 그걸 먹고
1: 네.
0: 그래서 뭐 e스포츠 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연습장이 PC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걸 따로 일본에 또 현지 베이스 캠프를 또 마련을 해줘서 저희가 거기에서 연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햇반 뭐 통조림 컵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제 잘 먹었죠.
1: 네. 그것도 어떤 분들은 원래 그런 거 먹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컨디션을 거기에 맞췄다라고 또 이제 또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사에 관련된 이슈들이 네. 존재하는군요.
0: 맞습니다.
1: 참 그런 걸 보면 이런 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네. 결승전에서 만났던 팀이 이제 대만 팀입니다. 근데 대만 팀이 결코 약팀이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네네. 진짜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다 기량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1: 네네.
0: 뭐 훌륭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도 속해 있고 막상 또 부딪혀 보니까 초반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선수들도 있고 해서 역시 저력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경기 중에 이거 봐라 이거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데라는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순간이 좀 있었나요?
0: 뭐 초반 이제 결승전 1, 2세트 같은 게 초반에 많이 저희가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1: 네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0: 네, 네, 그런 네. 부분이 준비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상대 전력 분석을 함에 있어 예상이 됐던 플레이들이고 그거를 이제 또 브리핑도 하고 선수단과 공유를 했었거든요. 전날 경기 대비 제 마지막 뭐 회의 때 그런 내용들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할 거고 이럴 확률이 높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었는데 인게임이 들어가서 조금 그게 뭐 실수가 좀 나오면서 좀 많이 힘들게 시작을 했었죠. 1, 2세트. 거기서 이제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저도 왜 그 결승전 중계를 보면서 왜 우리 해설하시는 분들이 살짝 중간에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살짝 놀라시거나 이 정도란 말이야라고 이제 느끼시는 그런 느낌들 그런 장면들이 얼굴 표정에서 좀 읽을 수가 있을 정도로 네. 대만 선수들이 그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닌데 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또 이런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전에는 이 결승 상대가 대만보다는 좀 더 중국일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0: 맞아요.
1: 또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그때 감독님께서 그래서 대만보다는 중국의 특정한 선수들에게 또 초점을 맞춰서 선수들을 선발하거나 아니면은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내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중국은 이번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0: 근데 뭐 저희는 중국이 계속 나온다고 알고 있다가

0: 그러게요.
1: 한참 뒤에 이제 또 불참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0: 그렇죠.
1: 기본적으로 네.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석도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안 나온다 하니, 그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와서 또 한번 제대로 그러게요. 붙어봐야 되는데.
0: 네네.
1: 그럼 진짜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럼에도 상대가 뭐 누가 나오든 간에. 네네. 우리 목표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금메달이었을 거고. 잘 똑같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불참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추정들이나 아니면 추측들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중국의 출전 여부와 무관하게 또 우리는 선수들 자체가 또 최강이고요.
1: 네, 네.
0: 감독님께서 또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일본 이번 아시안 게임, 예, 주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어요. 네. 정말 다양한 종목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그다음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때 선수단이 도착했을 때 핏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들려오더라고요.
1: 아, 예.
0: 처음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핏 문제라고 하면은
1: 그러니까 뭐 인터넷 지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반응하는 그래서. 보통은 뭐 한 6 정도를 기준으로 정상으로 잡는다 그러면 뭐 6m per second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테스트를 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뭐 48에서 뭐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캐릭터를 우클릭을 해서 무빙을 하는데 탁 하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0: 그렇죠.
1: 탁 하고 살짝 움직이는 약간 야. 0. 몇 초의 느린 반응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어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늦다 보니까 딜레이가 있다 보니 뭐 그런 부분에서 연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답답함을 많이 좀 느꼈고 제대로 된 연습이 조금 초반에는 힘들었죠. 적응하기 전이니까.
0: 실제로 본 경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핏 문제는 해결이 됐었던 건가요?
1: 실제로 경기장에서는 네. 뭐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0: 네.
1: 경기장에는 없었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0: 네. 네.
1: 이제 VPN이라는 걸 켜고 해도 그랬고
0: 네, 네.
1: 한국 팀들과 연습을 일본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0: 네.
1: 그럴 때 이제 애를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버가 그러니까 서울 서버를 하다 보니
0: 본 경기장 외에 다른 쪽에
1: 네.
0: 환경과 시설에서는 조금 이슈들이 좀 존재했었군요.
1: 예, 예.
0: 사실 그 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건 딜레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는 사실은 구장이 바뀌고 라인이 바뀐다는 그런 수준의 큰 변수인데요. 자, 근데 이외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기사들도 좀 나와요.
1: 네.
0: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우스 얘기는 또 뭔가요?
1: 이번에 규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에 참가하는 이제 테크 이제 제품들 그 제품들을 사전에 이제 검수를 받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제품들에 혹시 뭐 불법적인 깔려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뭐 그런 게 없게끔 해서 검사도 받기도 하고 이번에는 특히 또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를 또 금지해서 유선으로만 돼서 유선 마우스, 유선 키보드만 사용을 했었죠.
0: 저도 e스포츠 경기장에 가끔 가서 보는데 무선을 거의 대부분 본 것 같은데요. 유선을 본 기억 자체가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1: 요즘에는 거의 무선이죠. 네. 90% 이상에.
0: 그렇죠. 예. 확실히 주최 측이 참 옛날 것을 좋아하는 그런. 그 다른 나라 경기를 볼 수 없었다라고 또 들렸어요.
1: 중계를 다 모든 경기를 한 게 아니라서.
0: 네네.
1: 다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0: 여건이 안 좋거나 이러면, 왜냐면 약팀보다는, 왜 약팀은 사실 손해볼 게 없으니까, 선수들 멘탈 관리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걱정하시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또 궁금해요.
1: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안효연 박사라고.
0: 네, 그렇죠. 네.
1: 지금.
0: 훌륭한 분이죠.
1: 예, 서 있는데. 좀 헬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아, 저희 롤팀 전담으로 멘탈 또 케어를 같이 또 해주셨고. 뭐 선수,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 가기 전에 최종 교육에서는 컨디션 관리라든가 뭐 어떤 심리 관리 이 부분에 대한 또 레슨을 해주셨거든요. 선수들이 그걸 듣고 또 굉장히 잘 따라 했고.
0: 네.
1: 뭐 좀 장난스럽긴 하지만 계속 선수 서로 부정적인 단어다, 부정적인 게 인지된다, 안 된다,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0: 네.
1: 장난스럽게 계속 얘기하면서 선수들끼리 좀 지키려고 하는 것도 보였고.
0: 네.
1: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도 더 서포팅 할 게 있나 해서 계속 면담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0: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효연 박사님 그, 초빙한 거는 아주 좋은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분을 약간 아는데.
1: 네.
0: 그 또 소속 기관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1: 맞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참 그런 면에서는 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걸 그렇게 예. 선수들이 힘들어.
1: 맞아요.
0: 했나요?
1: 그, 보통 e스포츠 팀들 기준으로 생활이 보통 정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침형 뭐 이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패턴이 다 뒤로 빠져 있죠. 6시간 정도를. 그걸 앞으로 땡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경기가 9시 경기가 있다 보니 6시, 7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뭐 시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본이랑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땡겨가지고 기상시간을 좀 땡겼고 일어나서 뭐 아시지만 뇌가 멍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니까 9시 경기 때 맞춰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인지시켜주셔가지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뭣도 먹고 막 뭐 얘기도 하고 계속 뭔가 하는데 좀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0: 왜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도 야간 경기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맞춰져 있다가 경기 시간을 한번 바꾸면은 엄청 힘들어한다라고
1: 맞습니다.
0: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프로야구 선수들은 프로 선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지만 이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들은 뭐 처음부터 커리어 초반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더 어려웠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네. 좀 외체카, 캐니언, 구마위 씨 그리고 뭐 페이커 또 한 분이 누구죠? 저기 제우스.
1: 네네.
0: 참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저도 이분들의 그 본명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이름들을
1: 아, 닉네임으로만
0: 네네 닉네임을 훨씬 더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페이커라는 이름을 닉네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그 닉네임이고 플레이어들이신데 우리 국가대표팀 소개도 좀 네. 해주세요. 우리 선수들 어떤 기량의 선수들이 모이고 또 어떻게 이 선수들을 또 함께 한 자리 하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뭐 워낙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고 네. 뭐 실제로 같이 해봤을 때도 느낀 거는 기량뿐만 아니라 마인드라든가 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라든가 모두 다 굉장히 우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선수들 나이스하죠.
0: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스타를 선발하면 오히려 화합이 안 되고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놨더니 오히려 또 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뭐 스포츠 역사에서 뭐 무수히 많이 관찰된 현상이잖아요. 그 가장 연장자가 우리 페이커 이상혁 선수겠죠. 네. 한 팀을 만드는데 가장 신경을 쓰셨던 게 어떤 이유일까요? 네. 어떤 것에 제일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1: 우선 이제 서로 다른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팀마다 또 달라요. 플레이 스타일들이 다르고 선수도 좀 다 어떤 지향하는 게 다르고 팀마다 그다음에 인게임 쪽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도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래서 연습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다 보니 조금 애 먹은 상 시기도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에도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라 금방 또 맞추더라고요. 서로 이제 잘 맞췄고

0: 양보할 거 양보할 거 혹은 정할 거 정할 것 그런 것들을 서로 해냈던 것 같고 저는 일단은 팀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뭔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그렇고 우리가 간식을 먹든 산책을 하든 다 같이 뭔가 계속 함께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 자체를 좀 계속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이지만. 네.
1: 보통 제가 국가대표 감독님들을 보면 인터뷰하실 때 선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급적이면 좀 잘 안 하시려고 해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여쭤볼 겁니다. 네. 베이커, 제우스, 캐니언, 제카, 구메현씨. 아까 제가 또 한 분을 언급 안 드렸는데 왜 누구를 언급 안 드렸더니 이 중요한 분 캐리아 이분을 또 언급을 안 드렸네요. 각각 어떤 선수들인지 그래도 조금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평론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페이커. 아,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0: 그렇죠. 네. 제가 감독이지만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배운다라는 표현이 조금 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라든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선수가 생각하는 거나 뭐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배울 게 또 있었고 굉장히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1: 이 제우스 이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뭘까요?
0: 잘해요, 그냥.
1: 잘해요.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인가요?
0: 탑 유저지만 네. 시야도 넓고 뭐 브리핑 이런 오더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게임 전체적인 뭐 탑 라인만 전만 잘하고 그것만 훌륭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어떤 판을 좀 이끌고 바꾸는 뭐 그런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하기 전까지는 일본만 봤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1: 약간 판을 쥐고 흔든다라는 면에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야구의 이종범 같은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카 김건우, 캐니언 김건우 이 두 선수 또 이름도 또 비슷한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사실은 플레이 스타일은 좀 다르지 않나요?
0: 뭐 제카 김건우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네. 탄탄하게 항상 상수로 이겨주고 자기 역할 항상 해내주고 영향력 많이 펼쳐주고 뭐 그런 선수
1: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군요.
0: 아 지금 훌륭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김건모 선수도 육각형이었던 것 같아요. 공격적이면서도 단단하게 해야 될 때도 단단하게 해주고 팀의 어떤 단단함을 좀 책임져줬던 것 같고 그 어떤 플레이도 다 소화할 수 있고 챔폭도 넓은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구마요시 캐리아 이 바텀이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네. 이민영 선수 구마요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뭐 주어지던 간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같아요. 수행하고 팀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단단한 어떤 안정감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었고 뭐 캐리아 선수는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뭐 센스 넘치고. 소위 뭐 슈퍼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항상 언제 어디서든 해내고 있는 친구고 뭐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재다능한 친구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2: 한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저는 왜냐하면 그 감독님께서 소속팀에서 직접 지도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장기 때부터 계속 같이 하셨던 선수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파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조금도 치우침 없이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절대 안 넘어오시는구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때는 정말 이 선수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왜 그 어떤 걸 하든 의외로 와 이 친구가 혹은 이 선수가 여기서 팀을 구해내네 아니면 결정적인 고비를 넘겨주네 이런 면에서 또 감독님들께서 또 특별히 또 그 시즌이나 그 대회에서는 아 고마워라고 또 감사를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네. 대목들이 있잖아요. 네.
3: 뭐 이게 특히나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혼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2: 그렇죠.
3: 전부 잘해서 누구 하나를 뭐 특출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결승도 그렇고 다 모든 경기 다 잘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더 하면 바텀이 좀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바텀 선수들이. 기특하네요. 좀 더 고생했으니까.
2: 그런가요?
3: 네.
2: 그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면 그때 당시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40년 전의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야구랑 축구하는데 그 감독이 뭐가 필요하노? 야구 선수가 잘 던지고 잘 치고 축구 선수가 잘 뛰면 그만이지. 저 감독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감독의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3: 네.
2: 저는 지금도 그래서 가끔 강동원 감독님을 비롯한 이제 우리 e스포츠 쪽에서 감독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그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그런데 e스포츠에서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웬만큼 아는 분들은 다 절감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3: 뭐 감독의 역할은 어느 종목이나 똑같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감독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2: 그렇죠.
3: 뭐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 단점을 최소화, 보완, 해서 팀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잘하는 걸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걸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한 모든 스포츠도 그렇지만 스태프들이 같이 있잖아요. 뭐 코치들도 그렇고 그 외에 뭐 분석관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스태프까지 함께 모두의 어떤 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의 어떤 퍼포먼스를 제일 잘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의 종목이 달라지면서 감독이 해야 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이 조금씩 가중값이 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축구와 야구가 좀 다르고 또 미국에서 많이 하는 미식축구는 정말 감독의 마지막 전략이 가장 중요한 뭐 승부의 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스포츠에서 좋은 감독이라는 건 또 조금 가중값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감독님들마다 다르겠지만 e스포츠에서만큼은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다. 다른 스포츠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e스포츠에서는 이건 정말 중요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가지고 계신 감독관으로?
3: 저도 바뀐 거라 어떤 이제 건강 이슈가 있어서 좀 쉬면서 그때 기준으로 좀 바뀌었고 지금은 그 전에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전략적인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잘해야 되고 뭐 이렇다면 선수들이 빛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막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략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심리적인 거든 아니면 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팀 게임이라고 쳤을 때는 팀원들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이건 팀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이 아니라 감독들의 다 다르겠지만 계속 감독들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배우고 배울 건 배우고
2: 네.
3: 뭐 트렌드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

0: 고민을 많이들 하니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감독님께서 지금 지도자 생활하신 지가 꽤 됐죠?
0: 예.
1: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만 해도 언제입니까? 이렇게 거의.
0: 한 16년?
1: 네네네. 네. 제 교수 생활을 보다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게 그 지도자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왜 다른 종목들도 보면
0: 네.
1: 그 종목에 있다가 아, 난 다시는 이쪽은 안 올 거야. 또 네. 어떤 분들은 갑자기 후반부에 갑자기 선생님으로 변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저분은 원래 감독을 하시려고 선수를 하셨구나 라고 또 느껴지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0: 그 뭐 좀 길지만
1: 네.
0: 일단 뭐 16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종목의 아카데미를
1: 네.
0: 열어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지도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세미프로를, 라이센스를 따고 프로팀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 이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카데미를 하다가 스타크래프트2라는 종목이 출시되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팀을 위해서 창단을 해서 직접 해봤죠. 감독도 하고 운영도 해보고
1: 네네.
0: 그렇게 하면서 종목도 여러 개 해보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1: 사실 피지컬한 측면이 좀 더 많이 좋아하는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운영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가 다시 또 감독 겸 선수로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이 스포츠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커리어의 역동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0: 네,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지 있고 뭐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동안 참 뭐 정말 많은 선수를 발굴하셨죠.
0: 네.
1: 물론 있어봤죠. 지금까지 언급된 선수들 중에도 있고요.
0: 네.
1: 그렇죠. e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꿰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발굴한 선수도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이게 발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튼 뭐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
1: 네네. 네.
0: IM 뭐 2012년, 13년도부터 보자면 뭐 쿠로, 스맵 뭐 이런 친구도 있고.
1: 네네. 네.
0: 지금 북미에서 감독하고 있는 레이노버라든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뭐 커지
1: 뭐 라스칼
0: 예
1: 네
0: 뭐 칸 칸은 원래 잘했었는데
1: 네네.
0: 일단 뭐 중고 신인이지만 데려왔고 중국에서
1: 오우
0: 그 다음에 뭐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뛰고 있는 최근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최근에 아시안 게임 도와준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최근에 뭐 많이 있습니다.
1: 보니까 네, 전력 분석관들이신 분들도 다 유명한 네, 선수 출신이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같이 했던.
1: 야, 근데 이제 아까 그 감독님께서 발굴, 육성 그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발굴이나 육성보다는 오히려 인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시던데
0: 맞아요.
1: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것도 아까 바뀐 거예요. 한 24년 기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발굴 뭐 육성 뭐 했다 가르쳤다 이런 게 아니라 연이 돼서
1: 네.
0: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줬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된 것 같아서
1: 네.
0: 그 친구들의 꿈에 조금 동반자 같이 걷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뭐 그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1: 왜 2024년 전에 찍으셨던 사진을 보면 눈이
0: 굉장하죠.
1: 네. 지금 감독님 눈이 약간 살짝 내려와가지고
0: 네. 예.
1: 약간 마음씨 좋은 분.
0: 아.
1: 뭐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0: 네, 생각이 예전에는 좀 더 날카로울 수 있어요.
1: 네, 네. 눈 얘기가 나와서 그냥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감독님께서 선수를 보는 눈에 좀 따로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0: 네. 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0: 난 좀 다르다.
1: 난 너무 좀, 솔직하시니까.
0: 난 좀 더 잘 본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을 가지고 제가 뭐 건방진 것도 있었고 좀 내가 제일 잘 봐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1: 네네.
0: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느낌이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선수를 볼 때 게임적인 것도 보고 뭐 아까 뭐 특출난 친구들은 다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잘하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잘하는 친구는 눈에 보이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지 못하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죠.
1: 그 보면은 약간 선수를 발굴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런 친구를 만나서 같이 연애할 게

0: 한다.
1: 맞아, 맞아.
0: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말 말씀들을 예. 해주시네요.
1: 예,
0: 네.
1: 그게 맞는 것 같아요.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상급 선수가 되기 위한 어떤 실력, 뭐 싹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실마리 이런 건 존재하겠죠.
1: 아, 존재하죠.
0: 네, 네.
1: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 친구도 빨리빨리 이제 만나야 되고 누군가 또 그거를 놓치지 않고 체크하거든요. 저만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계속 또 그 노트에 쫙 적어놓고 이 친구들이 어떤 애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네. 체크하고 있죠.
0: 얼마 전에 이제 뭐 프로스포츠 팀의 감독을 맡으셨던 분이 이제 감독에서 해임되셨어요. 근데 그 감독님을 제가 몇 달 있다가 만났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인데 저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뭐 모든 병을 다 고쳤다. 네. 월급만 안 들어오지 모든 병을 다 고쳤다. 그러면서 사실 왜 그 이런 다른 종목들이긴 하지만 뭐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걸로 아예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감독님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닌 그 위치가 바로 감독이고 이건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감독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상당하시죠.
1: 예.
0: 벌써 한 6개월 전에 뵀을 때랑 또 지금이 달라요. 살짝 아마 네, 지금 아시안게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1: 아, 피곤해서 잠도 잘 못 잤거든요.
0: 네네.
1: 경기 준비한다고.
0: 네네.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더 있다가 뵈면.
1: 네.
0: 그러면 좀 얼굴이 좀 더 좋아지셨을 텐데 지금은 진짜 약간 어디 왜 그 테러범들한테 붙잡혔다가. 석방된 지 얼마 몇 시간 안 되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외모를 자꾸 말씀을
1: 안
0: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진짜 말로 표현 못하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스포츠건 겪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죠. 뭐 대부분 뭐 지도자들이 생각할 거예요. 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 어떻게 해야 되지?
0: 어떻게 해야 되지?
1: 이 질문을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한테든 혼자 있을 때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수십 수백 번씩 하거든요. 사실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고,
0: 네.
1: 저도 많이 하고 그거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했을 때 속상하고 힘든 게 쌓이는 것 같아요.
0: 그 왜 그 온라인상에서 보면 경기를 훌륭하게 이겼을 때에 대한 감독에 대한 찬사도 있지만 그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팬들이 보내는 그 또 원성과 또 그렇죠. 야유가 사실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에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저도 감독님에 대한 그런 그 양쪽을 다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버텨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는 난 이렇게 막 너무너무 힘들 때는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뭐 본인만의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스타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1: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없었거든요. 풀 수 있는 뭐 지금은 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다 보니 예전에 이제 술 담배를 했죠.
0: 네, 네.
1: 그런 걸로 좀 풀고 담배도 많이 폈고. 근데 이제 담배도 안 핀 지 오래됐는데 지금은 담배 술 다 안 하다 보니
0: 네.
1: 그러게요. 풀 수 있는 게. 뭐 바람쐬, 요즘에는 바람쐬고, 예전에 드라이브도 좀 좋아했었는데.
0: 네, 네, 네.
1: 뭐 그런 걸로 좀 푸는 것 같아요.
0: 바람쐬고, 네. 뭐 이제 드라이브 하시는 거, 이런 거. 네. 그것도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잠깐만,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 감독님은 혹시 테트리스는 하시나? 다른 이제 단순하든 복잡하든 이런 다른 종류의 게임을 혹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다 하세요.
1: 뭐.
0: 네, 네.
1: 예전에는 게임이 나올 때마다 다 이제 접해보고 했었는데
0: 네네.
1: 다 하죠. 하고 여러 종목 다 하고
0: 네네.
1: 또 보면서 테트리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0: 그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e스포츠는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저도 이번 종목이 총 10개였나요? 11개였나요?
1: 11개.
0: 11개였습니까? 네.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의 게임 종목을 봤는데, 이게 또 일본이 개최국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금메달을.
1: 맞아요.
0: 네, 꼭 따야 되겠는지, 뭐, 뿌요뿌요, 그 다음에 포켓몬 이런 종목들을, 네. 좀 집어넣었었는데, 종목마다 그러면 감독님들이 다 원래는 이제 선임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감독님의 수는 종목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네. 네 분인가 다섯 분 아니었나요?
1: 맞습니다.
0: 네네.
1: 그랬고 종목마다

0: 다 선임은 되지 않았고.
1: 네.
0: 뭐 종목의 특수성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복수 종목을 담당하는 지도자 같은 경우 세 종목을 같이 했어요, 본인이. 네. 정명훈 감독은 뿌요뿌요랑 그란투리스모랑 이제 이풋볼 이렇게 해가지고 세 종목을 같이 했어요.
1: 맞아요. 이풋볼 있었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시는 데는 뭐 그 게임의 어떤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 연관성이 좀 깊기 때문에 종목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0: 뭐 오. 연관성이라기보단
1: 네네. 약간 편의나 아니면 현실적인 요건이 더 많이 작용한 거.
0: 세 개 다 받아서 해야 되는 네네. 도움을 꼭 줘야 되는 상황인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목을 뭐 이제 개인전들이니까 좀 더
1: 말씀을 좀 아끼시고 조심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흥미롭게 보고 아주 열심히 또 시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항저우 그다음에 이번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이 끝으로 이게 지금 e스포츠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제외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제외되는 겁니까? 아직은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 건가요?
0: 네, 뭐 보도가 공식 보도 나온 건 아니라고 나오긴 했는데
1: 네.
0: 혹시라도 이제 이게 뭐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사실 젊은 세대일수록 굉장히 정말 열광하고 있고 사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는 롤은 뭐 그냥 이제 롤드컵이라고 하면 저도 밖에 나가서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월드컵보다 많이 봅니다. 뭐 사실 뭐 대단히 놀라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아니니까
0: 네.
1: 그래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뭐 우리가 메달을 굉장히 많이 따는 종목이거든요. e스포츠가 네. 전체 그 종목별로 따져도 e스포츠에서 네. 나오는 메달이 많고 또 뭐 우리 e스포츠 이제 위상을 올리는데 또 기여하고도 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가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저희 선수단 국내 할 것 없이 해외 선수단 친구들도 사진 찍고 사인 받아간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주목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스포츠 타 종목 인기 종목 못지않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다 해주면 저희 후배 뒤에 친구들도 그렇고 발전하는데 더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1: 저는 뭐 심지어 유럽에 갔을 때 저도 이제 왜 게임 쪽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진짜 어떤 거 물어보냐면 젊은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와서 그러면 그런 게임 관련된 쪽에서 연구하고 있으면 혹시 페이커 보신 적 있냐고. 그럼 제가 트와이스. 난 두 번이나 그분을 봤다. 딱 그러면 대접이 달라지고 굉장한 그런 관심과 몰입과 주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 더 후속 세대로 갈수록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고 또 스포츠고 산업이기도 한데 사실 롤은 뭐 우리나라가 뭐 메시부터 손흥민까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다 뭐 이런 농담을 어떤 분이 하시는데
0: 맞습니다.
1: 이 종목 말고 이제 롤 말고 리그 오브 레전드 말고 이 외의 종목에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다 압도적이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엔 금메달이 이제 하나가 더 나은 종목에서 나왔지만
0: 격투 종목
1: 네.
0: 있죠.
1: 네.
0: 격투 종목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종목이라서
1: 네.
0: 뭐 격투 종목이 있고 다른 종목들도 다 할만해요. 다 이제 대신에 이제 모바일 쪽이 조금
1: 모바일
0: 한국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동남아나 중국에 비해서 이제 그쪽이 워낙 강세고
1: 콘솔은 또 일본이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쪽도 앞서고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좀 강력한 게 있긴 한데 한국이 모바일이 좀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 그 이 스타크래프트 시절, 자, 이 스타크래프트만 해도 벌써 25년 뭐 27, 8년 정도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롤 국가대표 감독까지 e스포츠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사실 많은 선배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들께서는 지금도 야, e스포츠가 스포츠야? 라고 하는 생각. 물론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온라인 게임도 이것도 스포츠야 라고 이제 하면서 정말 몰입하고 이러면 물론 공부는 또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러면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도 하시잖아요. 또 감독님도 스스로 그런 시선들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들을 또 스스로 또 체험하시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네. e스포츠 즉 온라인으로 우리가

0: 하는 게임을 스포츠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주관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설명할 때 좀 사용을 할게요.
1: 뭐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떤 경쟁이 있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네요.
1: 예를 들면 저희 형이 장애가 있어요. 발달 장애라.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지능을 가졌지만 잘 모르잖아요.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잘 모르지만 그 형이 TV에서 게임 리그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전 느꼈던 게 이걸로 많은 사람을 또 웃게 할 수 있구나,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그다음에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웃음을 줄 수 있구나를 저는 그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e스포츠를 또 시작하게 됐고 뭐 저희 형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과 이런 걸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으로 저는 스포츠고 문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문의 현답이 바로 이런 거고 정말 왜 그 스포츠의 요소를 훨씬 더 본질적으로 잡으면 역동성, 재미, 감동, 맞습니다. 반전성인데 이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장 스포츠에 가까운 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게임, 즉 e스포츠라고 봐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죄송합니다. 우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독님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고 그리고 또 많은 길이 남아 있는데요. e스포츠 감독으로서 감독님의 버킷리스트 혹은 정말 나의 어떤 10년, 20년 후에 계획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더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싶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또 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게임 이걸로 여러 분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어릴 때 처음에 팀을 창단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시기에 16년 전이지만 게임으로 치료해 줄 수 있어. 게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게임으로 번 돈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도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감독님 우리에게 재미, 감동, 네. 반전, 역동 많이 또 더욱더 선사해 주시면서 우리 곁에서 같이 호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요.
1: 네.
0: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지금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팀의 강동훈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김경일의 물음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지금까지 프로포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히쿤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1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2: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새로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4: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1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5: MBC,
16: MBC,
17: MBC 라디오,
18: MBC 라디오.
1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 고수익에 원금 보장?
1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올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역주행 교통사고는 10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한 6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건과 비교하면 약 3.3배로 올해는 역주행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모두 46건으로 사망자 17명, 부상자는 5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자동갱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8.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정기결제, 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는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32건이 접수돼 2020년 이후 누적 건수는 540건에 달했는데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제만 계속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반등과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3.31포인트 0.83% 오른 51,654.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46.18포인트 0.59% 상승한 7,81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172.83포인트 0.64% 오른 27,366.1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 불안과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0.36, 0.39% 상승한 배럴당 $91.85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의 기준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0.44, 0.42% 상승한 배럴당 $104.72로 마감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 14도 등 8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 23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지다키 채널 영맛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제겐 특별한 팀원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보다 더 오지 적응력이 좋은 촬영감독으로 다큐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랑 같고 고생길을 함께하자는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만큼 착하죠. 또한 친구는 미국인 만능의 결사인데요. 시골 출신이라 재래식 화장실도 마다하지 않고 강철 체력에다 10개 국어를 해내는 언어 천재죠. 복 중에 최고복은 인복이죠. 소중한 사람을 잘 붙잡으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JB타임즈 시간인데요. 일본은 프랑스로 갑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벌어진 대규모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2부는 일본으로 갑니다. 오키나와에서 한 미국 해병대 병사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

0: 나은 NP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3: 네, 장희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자, 프랑스로 한번 가보죠. 학생 시위가 번지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5: 네, 지난달 중순에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교육 인프라 부족, 그러니까 열악한 교육 여건인데요. 네. 지금 상황이 뭐 상당히 좋지 않은 게 뭐 학교에서 바퀴벌레 쥐가 나온다든지 천장에서 뭐 누수가 있다든지 교직원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이 됐고요.
3: 그런데 여기서 학생이라는 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5: 주축은 고등학생입니다.
3: 고등학생?
5: 네. 주축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중학생, 대학생까지 다 번져있는 상태고요.
3: 예.
5: 처음에는 원래 파리 남동쪽에 있는 생텍 쥐페리 고등학교에서 이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먼저 파업을 시작을 했어요.
3: 오.
5: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교육 자원을 늘려달라라는 내용의 파업이었고
3: 네.
5: 이후에 정부가 추가 인력을 보내면서 파업은 그 학교에서의 파업이 끝났는데 이미 시위가 다른 학교로 번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서 시위가 시작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이제 전쟁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또 국가 재정이 너무 불안하고 이런 정치적 불안정 들이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너무 크게 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앞으로 사회를 살아나가야 되는 이 청년들 혹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투명한 미래가 너무 분노스럽다. 너무 화가 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시위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3: 교육 인프라가 그렇게 안 좋아요?
4: 뭐 수업을 여기 뭐 학생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주요 과목인데 교사가 없어서 자기 혼자 다습해야 되고.
3: 아, 그래요?
4: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가 극우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극우를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방화벽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극우가 그 결선 투표를 가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 반대편 그 후보들이 한 명으로 몰아주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크롱이 됐던 거고.

0: 마크롱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긴축 재정을 해요. 근데 긴축 재정을 교육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지금 이제 말씀하신 교사들도 힘들고 학생들 그러니까 수업이 결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교사가 없어서 수업이 계속해서 그 수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나 이런 데도 투자가 안 돼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교육의 문제죠. 공교육에 그러니까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 시설물이라든지, 비가 새고, 쥐가 다니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도 적고, 수업, 그 시간표도 엉망진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학생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자기들이 이, 그 정책 과정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위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입니다.
1: 야, 근데 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진짜 그랬는데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가정 선생님이 영어로 치고 막 이랬는데.
2: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도 꽤 있었죠.
1: 지금 근데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다.
2: 프랑스에서는 교사가 결근을 하면 보통 다른 교사가 와서 대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냥 펑크가 나는 거고 그리고 프랑스 고등학교 건물의 평균 연령이 61년.
1: 지은지?
2: 네, 지은지. 직업계 고등학교는 71년.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굉장히 좀.
1: 그래서 뭐 지나오고 이런다고요?
2: 네, 그래서 노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1: 보수 이런 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사이에?
2: 보수할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마크롱 집권 이후에 더 이제 재정을 긴축하는 정책이 강화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부족했죠.
1: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순간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교육 재정 문제는?
0: 특히 이제 마크롱 정부 이후에 이게 더 심화됐다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고 특히 또 마크롱 정부 이후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여기에서 그 보는 고교 시험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옛날부터 잘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시험을 딱 논술 시험을 봐서 모두를 그 논술 시험을 통해 뽑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1: 그게 나폴레옹 시절에 도입된 유명한 시험인데.
0: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018년부터 마크롱 정부 들어오면서 도입한 게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바르크루수십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생기부 기준으로 하고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해서 그를 그 디지털화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보면 저게 왜 뭐가 불만이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죠. 생기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다 좋게 써주고 그다음에 좀 더 돈 많은 집 학생들은 뭐 다른 과외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생기부가 더 화려해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산화해서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의 기록이 디지털화 될 뿐 아니라 얘가 어디 좋은 동네에서 오는지 아니면 나쁜 동네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대학 입시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이제 학생들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계급화라든지 그런 부의 재분배를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1: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 빽이 이제 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뭐 만들어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바칼로레아 있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 시험 문제지 우리나라 번역돼서 출간된 적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우리나라 이제 논술 도입되고 하니까 이제 참고한다고 학생들 한다고 바칼로레아 문제집 그러니까 출간돼서 제가 사봤는데 어유 장난 아니에요.
2: 엄청 그거. 어렵지 않나요?
0: 한국 논술이 완전 다릅니다.
1: 아.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문학 작품에서 깊은 심연을 뜻하는 진창색이 많이 쓰이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불안 심리를 어떻게 치유할지 논하라 이런 식이에요.
0: 그걸 외우세요?
2: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외우시죠?
1: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워딩 그대로 아니고 제 기억의 파편을 조합을 그러니까 이건 문학, 철학 이런 게 다 종합되어 그렇죠. 있네요. 아. 진짜 논술이에요. 진짜 논술.
0: 한국 논술 문제는 오히려 대학 논술 문제는 오히려 독해 문제에 가깝거든요.
1: 그렇죠.
0: 기문을 읽고 파악해서 자기 논지를 제시하는 건데 바칼로레아 문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더 철학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1: 수준이 장난이야. 야 이런 걸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할 때 쓴다고.
0: 지금 바칼로레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던데 바칼로레아 이전에 사실은 이미 대학 입시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1: 그래서 제가 이걸 찬설했더니 한 분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건 약과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다.
0: 그렇죠.
1: 우리나라의 과거제도 사실은 논술 시험이었다.
2: 그렇죠.
1: 근데 가만히 따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과거 그 시제도 책으로 나.

0: 봤어요.
1: 그렇죠.
0: 묶여 보셨어요?
1: 네, 네.
0: 그것도 장난 아니더만 보니까 교육이 이거 퇴보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현재 교육이 훨씬 더 단순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0: 그러니까. 에. 여기서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떤 그 생기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던 시간에 내가 실력을 해가지고 바칼로리아 잘 보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약간 단순화하면.
1: 그렇죠.
0: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체크받고 평가받는다라고 이런 거 싫어. 혹시 이런 심리도 좀 깔려있는 건가요?
2: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게 이제 그 서열화 시킨다는 거죠. 고등학생 학교 자체를 프랑스도 이제 엘리트 교육이 이제 되게 잘 되는데 예를 들면 얘는 아, 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학교에서 나왔구나. 뭐 쟤는 아, 저기 뭐 어디 이민자들이 많은 학교에서 나왔구나. 저기는 어디구나. 이런 것들이 입시에 반영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지원은 안 하고 예산은 줄이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최악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0: 한국 와보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1: 아,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우리는 나쁘지 않았네. 비록 낡은 건물이지만 이런 생각하겠죠.
0: 아무튼 그래서 시위 양상이 어느 정도인데.
1: 지금 체포된 사람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대다수가 미성년자고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기소가 된 사람도 미성년자 뭐 한 약 1,500명을 포함해서 지금 1,800명, 2,000명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0: 오, 강경진압이네 한마디로?
1: 강경진압이 너무 심해서 부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16살 학생이 그 경찰 고무탄에 맞아서 눈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있었고요.
0: 예.
1: 그리고 14살 학생이 또 그 최루탄이 날아들면서 턱뼈가 골절되기도 했고요. 한 학생은 수류탄, 그러니까 던진 수류탄을 집었다가 그것 때문에 손을 잃는 또 이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0: 야, 이거 80년대 우리나라 대학교 모습인데.
1: 근데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가 그 노란조끼 시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과격한 시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와, 저 정도로 파리 시내 한가운데서 시위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0: 불태우고 막 이런
1: 불태우고
0: 게.
1: 이런 거. 그러면은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시위를 하냐면 일단 불을 질러요. 차에 불을 지르면 근데 프랑스는 노천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불이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장면을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격한 시위가 좀 익숙한 그런 시민 문화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도 그걸 좀 고스란히 잡습하고 있는.
0: 아, 우리나라 촛불 시위나 응원봉 시위 좀 가져가죠.
1: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저게 시위야?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랑스 의회에서는 폭력에 관용은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도 무조건 우리는 다 법대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의 또 정신이기도 하죠. 그러다
0: 오히려
1: 보니까
0: 오히려 그게 더 반발을 더 자극하는 거죠.
1: 그렇죠.
0: 거 아니에요?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센, 더 강한 반발들, 그 더 강한 공권력 투입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0: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입장을 뭐 발표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1: 입장은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초반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조절해서 뭐 등록금을 조금 감면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위가 너무 격화되고 폭력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내무장관이 갑자기 하루에 2천 명을 잡아들인 거예요. 구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거는 시위가 아니라 폭력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주요 장관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주요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보라라고 지시는 했으나 문제는 돈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가 오랫동안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들어갈 만한 예산 자체가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고 프랑스 재정난이 지금 어디 이 교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소방관이나 보건 노동자, 종사자 같은 공공부문 노동자 수십만 명이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민들도 지난달에 그 이 유류비가 너무 올라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또 그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항구를 봉쇄하는 시위를 했었고요.
0: 네.
1: 그러니까 각지 각 층 각계에서 지금 이 재정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 보여주는 그런 항의들,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그럼 이거 뭐 당장 어떻게 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1: 못하죠. 네.
0: 재정이 지금 그렇게 지금 거의 바닥날 수준까지 심각하다고 한다면 어디서 이걸 뭐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1: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막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1: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이 시위 그 하는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중에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을 하고 지금 이제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인데 그럼 우선순위에서 그게 왜 교육이 되었는가? 왜 교육,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기관 학교에 물이 새고 여름에 냉방을 못해서 학교가 쉬고 겨울에 난방을 못해서 학교가 쉬고 수업도 선생님이 없어서 수업도 못하는 이런 일까지 되게 긴축을 하는 게 그 선택의 순서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게 지금 프랑스 재정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총리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대체 교사도 만들어주고 노후 학교도 보수해주고 그 수업 시간표도 개선해주고 뭐 다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과연 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부터 이것들을 긴축되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2: 그러니까
1: 있습니다.
2: 우리나라하고 참 대별되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과세수가 몇십조 그 얘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무조건 일단 교육재정부터 투입하게 되어 네. 있는데 이번에 뭘 조정하자 말자 지금 그러는 건데 그런 거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납작하는 것 같고.
0: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그 어떻게 프랑스에서 저런 시위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그런 민주적인 이미지 그리고 교육에 얼만큼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반대 상황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에 의아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같은 논리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교육에 굉장히 앞서고 있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느 분야가 과연 긴축 재정의 대상에 뽑힐 것이냐. 근데 거기서 왜 교육이 뽑혔냐라는 문제는 사실상 다른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뽑히면 안 되는데 라는 긴장감을 지금 온 사회가 가지고 그렇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거기서 오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온 불안이 지금 터져버린 거고 그 문제는 2024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이라는 어떤 이걸 던진 건데 카드를 던졌는데 당시 저희가 다뤘지만 르펜이 이길 뻔하다가 간신히 마크롱이 쥐었거든요 다시. 근데 과반 다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안 두고 분열만 있었고 이미 마크롱은 이제 임기 말에 레임덕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르펜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경한 긴축적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 사회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각계 가층이.
2: 트럼프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이 시위에 대해서.
0: 정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1: 트럼프가 지금 네. 중간 선거에 약간 좀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무슨 로스앤젤레스랑 어디에다가 샌프란이 아니고 샌디에고에 이란이 공격을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거나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이슬람과 이민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잘 알려졌다시피 이민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뭐 그 중요한 문제가 전혀
0: 중점이
1: 아니고
0: 아닙니다.
1: 예, 이것은 공교육의 문제이고 공격을 어떻게 만들까의 문제인데 그런 트럼프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 미국에서 그 국방 계획 나왔을 때 유럽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비난을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문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반이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그런 이제 극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확장시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2: 트럼프 얘기를 근데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잖아요. 뭐 이민자 이런 사람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재정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펑크가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마리 르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올라타버리면 극우 선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지는.
0: 그렇긴 한데 뭐 프랑스도 워낙 미국처럼 오랫동안 이민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르펜이 이걸 이용하려 든다면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대중 사이에서 이 문제와 이슬람 이민과 현재의 교육 관련 시위는 거의 무관하다라는 거를 이미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2: 프랑스 국민들이 인지하고
0: 네,
2: 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혹시나 르펜이 이걸 이용하려는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게 와닿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2: 그러자

0: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모로콘과 여기 다루면서 젠지 세대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프랑스도 젠지잖아요.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적 현상으로 지금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계기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젠지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가지고 판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세계적 조류인 것 같아요. 보면은.
1: 예. 그렇죠. 이게 SNS를 통해서 결집이 굉장히 쉬워진 부분들 그리고 그 SNS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층이 바로 그 젠지 세대, MZ 세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쉽게 모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젊은 청년들 혹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2: 프랑스 지금의 시위에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점의 하나는 이게 지금 광범위한 사실 학생 시위뿐만이 아니고 그 공무원 노조라든지 교원 노조라든지 다른 노조들도 이 학생들의 운동에 지지 성명을 내고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과거의 젠지 그 혹시 소위 말하는 젠지 혁명, 젠지 수위들이 그 전반적인 사회에 큰 어떤 방향을 던지고 파문을 던졌지만 그게 사회적인 지지나 아니면 실질적인 정치 과정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지금 이 프랑스의 이 시위는 앞으로 좀 그러니까 대선도 지금 되게 가깝고 그리고 지금 전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애들한테까지 니네 이렇게 세게 진압하고 이럴 거냐 지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시민들이 나서서 막 그 학생들의 그 폭력적인 진압하는 걸 막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상황은 좀 이 정도로 짚고요.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이번에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2: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3: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4: 짧은 안 보인 사람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5: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3: 할아버지, 전 쌀까찌가.
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JB타임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유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오키나와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 좀 간략히 좀 추려주시죠.
3: 네, 최근에 오키나와의 한 호텔에서 30대 일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지난 5일에 후텐마 기지의 주일미군 해병대 소속 20대 남성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된 미군은 피해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지갑과 배낭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같은 날에 가네다 기지 소속의 미군 공군

0: 병사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미군이 일본 국적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도 물론 충격이지만 사실 이미 미군 기지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큰 오키나와 안에서 또 이런 미군에 의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거고요. 지금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지난해 발생한 미군 관계자의 형법 위반 검거 건수가 1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오키나와 안에서는 미군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커졌겠죠.
1: 일본 정부를 어떻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0: 일본에서는 이번에 뭐 항의를 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에 이제 오키나와 지사 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이 선거에서 정말 되게 오랜만에 자민당하고 여당이 지지했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민당이랑 그 정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오키나와 이 지역 정부와 뭔가 합을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좀 그 오키나와 지사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나 뭐 다카이시 총리도 이거를 재발 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이 미군이 확보한 용의자를 기소 전에 신병 인도를 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거였고 그렇죠. 지금
2: 소파
0: 그렇죠 소파 그 협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일본 경찰이 먼저 체포해서 지금 구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야권도 마찬가지고 기지를 축소해 달라 혹은 오키나와 현 밖으로 내보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2: 이 오키나와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또 사실은 주한 미군이 이제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키나와는 한국과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키나와가 어디 있나 한번 가볼까 하고 지도를 봤다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전 제주도처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가 한국의 오키나와 같아 이래서 제주도처럼 일본 본토에 가까운 줄 알았더니 사실은 거의 대만 옆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1: 한참 떨어져 있죠.
2: 한참 떨어져 있죠.
1: 그러니까 옛날에 유구국으로 불렸던데.
2: 그렇죠. 류구로 불렸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어떤 무역, 중간 무역을 하는 지대로 조선시대 이제 유명한 천하도라는 지도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집에 갖고 있었던 지도책인데 거기 보면 세계 지도가 있고 뒤에 중국, 조선, 일본 류큐 지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기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던 왕국이었는데 여기를 메이지 이후에 일본에 병합시키고 그 나중에 전쟁을 한 이후에 미국이 여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다 72년에 미국이 일본에 반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2차 대전 때 가장 큰 전투를 했었고 일본이 여기서 미군을 막으면서 그 미군에 잡히면 포로가 되느니 거기 포로가 되면 막 고문 받고 그러니까 다 자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량 자살도 일어나고 그래서 태평양 전쟁 시기 여기서 뭐 작게는 10만에서 크게는 20만 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미군이 여기다 그 여기가 대만 바로 옆이고 중국이 태평양을 나온 길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서 미군이 여기에 그 미군 기지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지배를 했었고 그 70년대 일본에 반환하게 되면서 사실 오키나와 주민들한테는 이 근대사는 완전히 그런 그 커다란 두 나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던 전쟁을 겪고 미군의 그런 그 지배를 겪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보통 여기를 이제 그냥 휴양지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복잡한 역사가 얽혀 있는 곳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미군의 어떤 여기서의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나 인식은 되게 오랫동안 여기에 이제 아주 나쁜 감정으로 있고 일본 정부와도 되게 복잡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서 속세에서 전해지는 몇 가지 썰이 있잖아요.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끊는 게 아니라 잠촌 세력이 유구국까지 갔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 고려기화가 출토됐다고. 또 한 가지는 홍길동의 율도국이 바로 유구국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네. 근거는 전혀 없어요. 네.
0: 그리고 중국도 사실 거기는 중국 땅이다. 라는 얘기.
1: 중국도 끼어들었어요?
0: 그럼요. 중국은 오랫동안, 네, 오키나와가 원래 류구였고, 이제 자기네들 땅인데, 일본이 강제로 가져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 그래요. 네. 아무튼,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 오키나와에서 미군의 이 그 사건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는데. 얼마나 지금 주임리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0: 일단 일본 전체의 미군 시설 가운데 70%가 오키나와 있고요. 네. 이 시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오키나와현 전체 면적의 뭐 8%, 그리고 본선 면적의 약 14%, 그리고 병력으로 치면은 17,1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마 가족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규모가. 그리고 이 오키나와의 미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를 건설을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하신 1945년 이후부터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에 미군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군사시설이랑 비행장 같은 걸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당장 현 밖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 어려운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인데 일본 정부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어떤 그 불안과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옮기려고는 합니다. 근데 오키나와 현 안에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거를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
1: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조삼모사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뭐 밑장 빼기 같은 거예요. 예. 네, 근데 왜 일본 정부는 그러면 오키나와 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느냐. 일단 오키나와 현에서 미군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사고가 발생한 기지가 있는 현재 이 기지가 후덴마 기지가 있는 곳은 너무 도심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오키나와 현에 좀 외진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키나와 주민 입장에서는 그거나 그거나 아니냐. 아니 어차피 뭐 현안에 있는.
1: 외진대 옮긴다고 그러면 미군들 뭐 외출 외박 허가 안 할 거예요?
0: 그러니까 도심으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죠.
1: 지금 기억나는 사건 사고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유명한 사건 사고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 미군에 의한.
0: 일단
2: 여기는 뭐 55년도부터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뭐
0: 너무 많죠.
2: 예, 뭐 초등학생 소녀를 성폭행 살해하거나 뭐 이런 그 뭐 55년, 95년, 뭐 2013년.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군 기지 주변에 사실은 사건이 많죠. 근데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주둔하고 이러다 보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소파 협정이 미국이랑 맺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누가 과연 재판 관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여전히 이제 지금 소파에서는 그 이 범죄자를 어쨌든 재판은 미국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범죄자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미군 측에서는 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고 여러 조치를 내놓고 일본 정부에서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 소파 협정의 개정이 없이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그런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0: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95년에 그 12세 소년 성폭행 사건이 있을 때 당시에 미군 3명이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경찰이 재판 전까지 신병 확보를 못했어요. 아, 네, 수사에 제약이 생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 재판이 된 후에 재판 전까지 못했으니까 신병 확보를 이게 논란이 되면서 그러면은 나중에 흉악 범죄 한에서는 일본이 기소 전에 신병 확보를 할 수 있게 미국도 좀 많이 돕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기소 전에 우리 신병 확보하게 넘겨줘라고 했는데 안 넘겨준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또 이제 2002년에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병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일본의 사법권이 제대로 여기서 오키나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1: 그게 이제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0: 그렇죠.
1: 사법 주권의 문제가 이제 네. 어찌 본다면 오키나와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반복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주일 미군 사령부나 미국 정부는 뭐라고 그래요?
2: 뭐 잘하겠다. 그래서 일단 수사 협조하겠다. 그리고 협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미군 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에게 48시간 활동 중단 명령을 내리고 30일 동안 통금을 내리고 뭐 그 음주 금지 뭐 이런 것들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최

0: 최소한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근본적인 그 미군기지가 갖고 있음으로써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들을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 뭐 개정 얘기는 당연히 나왔을 텐데 미국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2: 미국은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좀 이런 오키나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대만과 아주 인접한 지리적 위치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어차피 미군을 뺄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 자체가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미국 정부가 뭐 48시간 뭐 이제 외출금지 뭐 이런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아주 일회성에 불과하고 이 피의자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또 미군을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0: 그러니까 뭐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 사건에서는 피의자 신병을 먼저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협상을 해보자라는 지금 그 정도 단계고요. 아직은 완전 개정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체포를 했어요. CCTV를 보고 밤에 신고를 받고 그 근처 호텔 근처를 배회하는 이 용의자를 일본이 먼저 체포해서 지금 구금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여전히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희 교수님 뭐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건을 발생이 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주일 미군 사령부나 이런 데서 사실은 뭐 그 장병들 교육도 확실히 시켜야 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잠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 있잖아요. 여기.
2: 네.
1: 이게 지금 그동안 자민당 계열 쪽에서는 거의 당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2: 네, 12년 만에 보수주의의 후보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민당이나 지금 여권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이 고자 켄타 그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민당하고 열린여당 유신의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근데 당장 지금 이제 승리하고 나서 다카치는 이제 취임 1주년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협조가 완전히 이제 빠그라지고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임 지사들은 아까 12년 만에 당선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임 지사들은 다 진보 성향이었고 기지를 새로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반대를 크게 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는 대립각이 엄청 강하게 세워져 왔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비자민당 쪽에서 계속 어떤 지사 당선이 됐던 것은 역사적 배경도 있겠고,
2: 그렇죠.
1: 그다음에 주일미군 처리 문제도 있겠고.
2: 그렇죠. 근데 왜 이번에는 그럼 이 보수 성향의 어떤 지사가 당선이 됐느냐?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그런 의제들이 주요 선거의 어떤 공약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민생, 그러니까 민생 포퓰리즘이 굉장히 큰 의제로 떠오르면서 결국은 기존의 그 전 그 나왔던 지사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자 지사가 이제 이기게 된 거죠.
1: 근데 당선되자마자 이제 큰 사건 벌어진 거고.
2: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지사선에서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그 미일 간의 그 소파 협정도 있는 네. 거고.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사 입장에서는.
2: 네. 그래서 일본 중앙정부가 만약에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후텐마 기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키나와에 있는 다른 지역인 해놓고 같은 데로 옮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밀어붙이려면 할 수 있겠지만
1: 그럼 뭐 기지 옮겨봤자 저기 뭐 도심에다가 철조망 쳐놓고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러지 않는 이상이야.
2: 그렇죠.
1: 무슨 의미고
2: 네, 의미가 없고 그리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 고이즈미 방위산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기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만약에 어떤 A라는 일본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1순위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지금까지의 기조였기 때문에 네. 오키나와에서 물론 중앙정부가 밀어붙이

0: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오키나와에 강한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이제 사안이 되는 거죠.
1: 그 사실은 아까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 주한미군의 범죄가 주일미군이나 주한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의 범죄 문제가 사실은 되게 그 한국 일본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기강의 문제들. 그래서 미군 측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병사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가 해결했을 때, 최대한 그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시민을 보호한다는 것들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불만이나 갈등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2: 근데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사건, 사고가 꽤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최근에는 이게 뉴스로 전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건, 사고가 줄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0: 네.
2: 근데 이전보다는 뜸해진 거는 맞거든요. 일단 들리는 그렇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0: 네.
2: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평택 미군기지가 이제 생겼고 곳곳으로 막 흩어졌던 미군기지가 좀 약간 정리가 된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1: 그것도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살아 그러니까 병력 자체가 많이 줄고요.
2: 네.
1: 그 저희 이제 부모님이 봉수천 사세요, 부대 앞에.
2: 오.
1: 근데 거기도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대 앞이 이제 완전히 그 유흥가 중심이었고, 거기가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이 주로 있었는데.
2: 영업을 하는.
1: 예, 지금은 한편으로 제가 약간 의심하고 있는 건 제가 뭐 이걸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라서 약간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부대 주변의 유흥업소들이 대부분 외국인 엽서로 바뀐 것도 하나의 그 측면, 그러니까 한국인 피해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보도가 안 된 점도 저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병력 자체가 많이 줄었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좀 개선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한국에서 사회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언론 보도 참 많이 나왔었고, 국민적 공분도 많이 일었었고, 뭐 이제 또 이제 주한미군은 또 이제 그걸 의식한 측면도 좀 있고, 아무튼 이게 뭐 감소 추세에 있다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그 소파 개정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목소리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뭐 별로 씨알이 먹히지 않는.
0: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2: 예.
0: 지금 미군기지 관련해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죠. 하나는 흉악범죄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는 그 주둔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2: 그것도 큰 문제죠.
0: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양쪽에서 다. 근데 최근에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아주 최근 보도였는데 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했던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 부분을 주일 미군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암물질 사용한 거 맞는 것 같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거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일 미군이 이걸 인정했다는 부분을 공개를 안 했어요.
2: 뭐예요?
0: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이거를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본 정부가 이거를 뺐을까. 근데 추측하기로는 미군이 오염을 일으킨 게 맞다라고 일본 정부가 확정을 해버리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2: 조치 요구가 들어가죠.
0: 그렇죠. 그럼 누가 조사할 거냐. 누가 정화 비용을 댈 거냐. 이걸로 이제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일부러 그 부분을 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은 하지만
2: 예.
0: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주일미군이 인정을 했는데 그걸 일본 정부가 먼저 뺐다?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2: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이것까지 짚고 넘어갈 텔데 다카이치 총리 요즘은 어때요?
0: 아, 지지율 좋지 않습니다.
2: 그래요?
0: 지지율 계속 좋지 않고 최근에 또 국제 무대에서 어쨌든 뭐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게 좋든 나쁘든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못 나가요 지금 뭐 어떤 거는 바빠서 못 나갔고 어떤 거는 연락을 늦게 받아서 못 나갔고
2: 국제 외교 무대에
0: 외교 무대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부 문제를 그만큼

0: 닭가지 총리가 잘 처리하고 있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오키나와 사건 관련해서도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그 지지율 취임 지지율 잔치는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요.
1: 내치 외치 모두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
0: 그렇죠.
1: 그러면 오히려 수명이 정책 수명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0: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그 정치적 생명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느냐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바로 계산하는데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외교 관계는 훨씬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에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을 지금 이제는 조금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조금 해소해 보려고 하는 약간 움직임은 보이고 있어요.
1: 중국과의 관계 개선?
0: 그렇죠. 관계
1: 네.
0: 개선을 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 중국이 호응을 해줘야 말이죠.
0: 호응을 안 해주겠죠.
2: 네. 지금 사실 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지금 진퇴양난인 걸로 보입니까? 미국의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 이 정권이 두 번째 정권이 들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결과로 이렇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중국에는 강경 노선을 취해서 되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겨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또그 그래서 최근에 뭐그 다카이치가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그 외교적 메시지를 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중국은 중요한 이웃이지만 그 관여와 견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일본 정부가 대내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다카이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이제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고 그 외교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그 어떤 조치들로 이것들을 타개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딱히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사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나저나 끝내기 전에 그 알래스카 LNG 사업에 일본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본발 얘기 있어요, 없어요?
0: 일본발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1: 벤스도
0: 네,
1: 며칠 전에 일본 얘기
0: 들어간다고,
1: 했죠.
0: 네,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아마 뭐 논란은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들어갈 거라고는 보거든요.
1: 아,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0: 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1: 아, 오히려?
0: 그럼요. 일본이 들어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일본이 조금 목소리를 내서, 아, 여긴 좀 어렵겠는데? 라고 해주면, 네, 우리에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그렇게 할까요?
0: 안할 겁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굴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금 1522588 관절 보금.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금.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보금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위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5년여간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율이 14%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이득금은 모두 6,5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액은 925억 원으로 환수율은 14.1% 그쳤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수 결정액은 218억 원에서 지난해 1,117억 원으로 411.4%나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0: 47.7%에서 13.74%로 급감했습니다. 전국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리면서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4원 내린 1,857.6원이었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845.7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1원 내린 1,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가운데 산업안전감독관의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희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576명 가운데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 47%에 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 수사하는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던 가운데 5살 어린이가 타고 있던 차량에 총격을 가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오후 뉴욕 맨하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28살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당시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5살 어린이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다시 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문유한 선생은 휴식을 셋으로 구별하는데요. 첫째, 휴식 때조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휴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많이 한다니까 달리기, 등산 같은 걸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인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충전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마지막 최고는 신나는 걸 하는 휴식인데요. 남들이 뭐라든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걸 하면 참 좋다. 오늘은 셋 중에 어떤 휴식인가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해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1: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0: 바퀴 달린 자동차에서 하늘을 나는 UAM 그리고 저 까마득한 우주를 향하는 발사체까지 이동의 한계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1: 우주로 올라간 유성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 먼 얘기, 남의 이야기 같은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바꿔줄 아주 가까운 현실입니다.
0: 누리호가 재기능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1: 그러니까 도로의 자율주행

0: 갈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미래에 하는 길을 연결하는 우주의 눈이 돼줄 겁니다.
1: 우주를 향한 길도 우리가 매일 달리는 도로와 다 연결되어 있는 셈이네요.
0: 예, BINGO입니다. 빙고.
1: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간 위성들이 지구로 보내오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 달라질 세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지상의 모빌리티는 물론 이제 우주 항공 모빌리티까지 영역을 넓히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미스터 빅의 샤인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올데카는 최근 자동차 구매할 때 새롭게 고려하고 있는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의 안전운전 할인 꼼수 관련 내용 그리고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서 재진입했을 때 면제되는 통행료 이야기 해드립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택시 이야기 할 텐데 26년 동안 택시 운행하신 서울 개인택시조합 박광용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공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또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

0: 화장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본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9: 안전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12: 권용주
11: 강다솜의
1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1: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가 아니라 구매할 때도 효율이 중요해졌다. 이 얘기 해주신다고요 오늘?
13: 당연히 에너지 적게 소모하면 돈이 덜 들잖아요.
11: 네.
13: 좋은 거죠. 그래서 제조사도 효율 높이기 위해서 무게도 줄이고 연료의 연소율도 높이고 공기장 줄이기 위해서 디자인도 바꾸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등장을 한 겁니다.
11: 네.
13: 그런데 초창기 전기차 등장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조건이 뭐냐면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 완충하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가 곧 그 때 상품성이었습니다.
11: 그렇죠.
13: 왜냐하면 숫자가 길수록 좋은 전기차야 이런 인식도 강했거든요.
11: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야 한다 이런 인식인 그렇죠. 거죠.
13: 그러니까 제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새 차 내놓을 때마다 이전보다 주행 거리를 펑펑 늘립니다. 뭐 300km에서 400km, 또 500km로 넘어서는 숫자 경쟁이 열을 올렸죠. 그럴 만한 이유가 초기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은 짧은 주행 거리였잖아요. 충전소는 부족했고. 충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내연기관처럼 몇 분 만에 연료를 채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 불안을 줄이는데 큰 배터리만큼 확실한 해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는 겁니다. 최근 등장하는 전기차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텐데
11: 네.
13: 이제 웬만한 신형 전기차는 일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11: 그러니까
13: 충전 인프라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11: 그렇죠.
13: 또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 자체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숫자는 단순하게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냐라는 주행거리가 아니라 전기차도 효율이라는 겁니다.
11: 음흠.
13: 우리 저 내연기관 차 연료 가득 채우고 얼마나 멀리 가지? 관심 있으세요? 대신 이제 우리 그런 거잖아요. 내연기관 차 살 때 얘 리터당 얼마나 가지?

0: 맞아요.
1: 이런 단위 효율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도 여전히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지?
0: 맞아요.
1: 이거를 따지는데 이제는 얘도 킬로와트 시당 몇 킬로미터 가지? 이거로 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 늘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배터리 많이 넣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주 큰 대형 고급 세단으로 네. 2000km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를 두 배로 키우면 돼요. 대신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도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늘어나는 이 배터리 키우기는 차가 무겁고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죠.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배터리 더 실었는데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늘어난 중량은 또 가속할 때 힘이 들고 감속할 때 아무래도 마찰도 심해지고 코너링 할 때 기본적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0: 네.
1: 그래서 최근 전기차 기술 방향은 무조건 배터리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진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돌아서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구름 저항을 낮추고 공기 저항도 줄이고 회생제동도 세밀하게 조율을 해서 1kW시의 동일 전력을 가지고 A라는 차와 B라는 차가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멀리 가냐. 이걸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내연기관차가 연료탱크 용량 키워서 주행거리 늘려주면 기술력이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0: 네, 안 그러죠. 네,
1: 그냥 같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엔진하고 변속기 차체 개선하는 것을 기술 발전이라고 칭하는데 전기차도 이제 같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0: 그렇군요.
1: 겁니다. 그렇군요. 전기차도 효율의 시대다. 배터리 크기로 만드는 주행거리에서 기술로 만드는 주행거리로 전환되는 중이고 소비자도 이제 구매할 때 효율을 잘 따지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0: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기록된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인식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전하게 운전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 있죠.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하고도 할인받지 못한 운전자가 많다고요?
1: 네, 우리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보면 안전운전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2: 있습니다. 네. 저 현재까지 92점이에요.
0: 오,
2: 괜찮아요. 나쁘잖아요.
1: 네, 이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운전정보 제공에는 일단 동의부터 누르고 보죠.
2: 그렇죠.
1: 네, 근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 1,452만 건 가운데 실제 특약 가입으로 이어진 건 26.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4건 가운데 3건은 할인을 못 받은 거죠.
0: 어? 저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마다 이 보험료 할인해준다는 항목 전부 눌렀거든요.
1: 저도 그래요.
0: 근데 운전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그래, 할인되는 게 해야지. 아니었어요?
1: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동의와 가입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보 제공은 이 제 운전 점수를 조회하셔도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실제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사가 정한 점수와 주행거리 같은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죠.
2: 예.
1: 문제는 이런 조건보다 정보 제공 동의 화면이 먼저 보인다는 건데요. 일단 동의하고 나서 점수를 조회했더니 기준에 못 미치거나 주행거리가 부족해서 가입하지 못하는 거죠. 시험지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야 합격선이 몇 점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이 보험사는 내 운전 정보를 어떻게 지켜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저를 지켜보고 있나요?
1: 아 그러면 어? 좋은데 너무
2: 신의,
1: 많잖아요.
2: 신의 눈이야?
1: 가장 익숙한 방식은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2: 그렇죠.
1: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급가속과 급감속은 몇 번 했는지, 일정 거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주행 거리와 운전 습관을 확인하는 커넥티드카 특약도 늘고 있죠. 이 상품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제조사가 계산한 점수와 이 주행 거리만 보험사에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2: 네.
1: 어떤 정보를 누가 수집하고 보험사에는 어디까지 전달하는지 이 약관과 동의 화면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0: 그런데 이 보험사의 기준에 따른 운전 점수 좀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서울 시내처럼 차가 많은 곳에서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내비는 사정을 모르잖아요.
2: 모르죠.
1: 네, 이 급감속을 일

0: 자동으로 되는 건지 특약에 직접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할인 대상이 아니라면 이미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건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언제 삭제가 되는지 보험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아끼려고 얌전히 운전을 했는데 정보만 빠져나가면 억울하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렇죠. 앞으로는 안전운전 점수뿐만 아니라 할인받을 수 있는지 한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통행료를 한 번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됐다고요?
0: 네, 이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번 출구입니다 하고 하는 순간 이미 출구를 지나쳐버린 경우.
2: 저요.
1: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기 몇 달 동안 떠들다가 빠져가지고 그냥 쑥쑥 지나치죠.
0: 맞아요. 또 빠지면 안 되는 데서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2: 맞아요.
0: 있죠. 네, 그러면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서 기본 요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2: 예. 얼마나 억울한데요. 그런데.
0: 맞아요. 그런데 지난 10월 1일부터는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 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1: 예예.
0: 네, 한 차량당 1년에 3번까지 되고요. 출구를 놓쳤다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지 말고 일단 안전하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1: 뭐 횟수 제한이 있네요.
0: 네, 3번.
1: 3번까지네.
0: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1: 자, 그럼 이건 전국 어느 고속도로든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0: 아, 그러면 좋은데 아쉽게도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은 아니고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1: 민자는 안 되고.
0: 네, 민자는 안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15분 안에 다시 들어왔는데 900원이 면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내가 지나온 구간이 민자고속도로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천안논산고속도로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구간에서는 기존처럼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가 됩니다.
2: 만약에 현금으로 통행료를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1: 그러니까.
0: 네,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이번 제도는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 수단을 이용하는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1: 아, 현금 안 되는구나.
0: 네, 현금은 안 돼요. 네, 앞서 나간 차량이랑 다시 들어온 차량이 같은 차인지 이 시스템이 알 수가 없대요. 네. 그리고 하이패스를 쓰더라도 단말기가 꺼져 있거나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연히 이건 뭐 자동 면제죠?
0: 그렇죠. 네,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되고요. 하이패스 이용 기록을 통해서 조건이 확인되면 기본 요금 900원이 자동 면제가 됩니다. 대부분 최종 통행료를 정산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시스템 처리 상황에 따라서 이미 결제된 금액이 나중에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최대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을 충족했는데 면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윤도현과 부가킹즈가 함께 있어요. 여행길.
3: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Burger King with Mr. You.
1: CNBC.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 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택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 택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택시를 가장 잘 아는 분을 모셨어요. 서울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조합의 박광용 이사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1: 네, 반갑습니다. 혹시 택시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 예, 한 26, 7년 된 것 같습니다.
2: 와. 아,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조합의 자격으로 오신 거고.
3: 네.
2: 그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관점에서는 이게 내가 탄 택시가 법인 택시인지 개인 택시인지 큰 차이를 두지 않거나 잘 모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 예, 법인 택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개인 택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줘야만이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러니까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로 보면
3: 네,
1: 되나요?
3: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택시 운행을 26년 넘게 하셨으면 서울시 전역을 다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택시 승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예요?
3: 서울에서 택시 승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볼 때는 강남권하고
2: 강남권하고 역시, 강남.

0: 서울 시내권, 홍대.
1: 홍대.
0: 요런 쪽이 아. 예, 제일 가장 승객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2: 네. 반대로 제일 없는 곳은 없어요.
0: 없는 곳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1: 여기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 지역이 언급되는 순간 이제 택시 하신 분들이 그걸로 안 갑니다.
0: 외곽 지역으로 볼 때 뭐 수율이나 뭐 전체적으로 외곽은 손님을 모시고 들어갔을 때 상당히 빈 차로 나오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승객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셔다 드리는데 네. 나올 때 이제 빈 차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 네.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네. 지역이군요.
0: 외곽 지역으로 봅니다.
1: 우리 또 외곽인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아무래도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장거리를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장거리 구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차가 잘 빠지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라든지 강남 지역에서 이제 뭐 일산 지역이라든지 외곽 지역 이런 부분을 차가 안 막히고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1: 이번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쪽 네. 도로를 빠짐없이 이동할 때 이동 시간을 단축하되 거리는 길어서 요건 많이 나오는 것.
2: 아무래도 그렇겠죠.
1: 그러니까.
2: 근데 또 늘 친절하고 좋은 승객을 만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피하고 싶은 승객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0: 예.
2: 한숨이 나오셨어요.
1: 먼저 주시네요.
0: 제일 어려운 승객이
2: 네.
0: 뭐 약주를 좀 많이 하신 승객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약주 한 잔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행설수설도 하시고 뭐 구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폭행도 좀 하는 거거든요.
2: 아이고 안 되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들이 상당히 꺼리게 됐죠.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1: 아니 이제 저도 요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2: 네.
1: 제가 그 승차거부라든가 택시 불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위원이기도 해요.
2: 네네네.
1: 올라오는 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술 드신 분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 말대로 안 가네 하면서 실랑이가 되고 이 실랑이가 경찰서를 가게 되고 경찰서에서 불편민원 신고가 되고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저한테까지 오라는 거예요.
2: 아하.
1: 대부분 술과 관련된 승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2: 아무래도.
1: 이제 반대로 저희 이 사람도 약자녀식 하실 거 아니에요?
0: 아, 예, 합니다.
1: 하시고 이제 본인도 승객이 돼서 택시를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때 이제 이런 거지.
0: 오,
1: 이 기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의 차이점.
0: 네. 뭐 저도 택시를 가끔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일단 내가 그 차를 탔는데.

0: 나훈아의 고향역 들었습니다. 택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 저희가 잠시 이제 홍성 갔다 왔죠. 고향역. 아니 최근에 이제 그 저희 쪽에도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는 게 전기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전기 택시를 사업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2: 그러죠.
1: 지금 약간 30년 가까이 택시를 운행하신 입장에서 다음에 이제 차를 구입한다고 고민하는 분들께 어떤 택시를 추천하시겠어요? 여전히 LPG?
2: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오래 해봤는데, 예, 예. 아직은, 물론 그래요. 전기차 시대가 대세에 맞아요. 예. 맞는데, 아직 이제 전기차의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게 확실치 않고, 그리고 이 전기차가 이제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택시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택시 같은 경우는 또 무한장 세워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1: 그렇죠.
2: 보니까, 이 저는 LPG 차를 아직은 좀 추천하고 싶어요. 바로바로 수리나 이런 게 되고 또 전기차 면면을 보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1: 개인이 소유하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출퇴근이 정해져 있어서 충전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지만 영업용은 뭐 거의 뭐 어떻게 뭐 12시간 가까이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충전에 시간이 걸리고
0: 방금 말씀하신 그 수리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1: 멈춰있으면 그만큼 영업이 중단되는
0: 그러니까요. 네, 택시를 타는 모습이 요즘과 과거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즘에는 뭐 호출이 일상화되면서 길에서 택시 잡는 모습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1: 그러니까.
0: 과거 길에서 손님을 이제 태우던 때랑 비교해 본다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좋아졌고 어떤 점이 좀 나빠졌나요?
2: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앱으로 호출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편리한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배회 손님 찾아 배회하는 경우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 수뿐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진 점, 좋아진 점이라고 봅니다.
1: 그리고 나빠진 점은요?
2: 나빠진 점은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네. 일단 이제 호출이 들어오면은 고객이 계시는 데까지 가야 돼요.
1: 네, 가야죠, 당연히.
2: 그러다 보니까 뭐 골목길도 가야 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0: 보통 이제 길에서 태우면은 다 큰 길가로 나와서 택시를 잡으니까.
2: 그렇습니다. 네, 뭐 아파트 주차장을 간다든지 뭐 지하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1: 예전 같으면은 아파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손을 그렇죠. 잡았는데 지금은 호출하면서 지하 주차장 103동 4호 라인에 오시오 그러면 낯선 아파트에 들어가서 찾는 것도 어려울 거고.
0: 근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2: 네, 그렇게 합니다.
0: 정말요?
1: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 있죠?
0: 저는 대부분 단지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호출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군요.
1: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택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플랫폼 택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 호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객님께서 편하시기 위해서 호출해서 타시는 건데 지금 뭐 호출을 받고 가면은 심지어 뭐 2km, 3km 전방에서도 호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그냥 거기까지 손님 계시는 데까지.

0: 그냥 가야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택시는 승객이 타셔야만이 메달을 누르고 운행이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호출이 가맹과 비가맹으로 네.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쪽으로 배차를 더 하고 싶겠죠.
2: 아,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 자기들의 가맹에다가 그러면. 조금 더 호출을 하려고 하는 건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0: 뭐 장사니까.
2: 그렇죠.
0: 돈 안 되는 장사 안 하려고 안 하겠어요?
2: 아니, 본인들에게 돈 주고 가맹을 했는데.
1: 그렇죠. 네, 그렇죠.
2: 주거리 만들어줘야죠, 당연히.
0: 가장 가차에 있는 차한테 배차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 간에도 상당히 불신의 벽이 높아지죠.
1: 아.
0: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1: 그러니까요.
2: 사실 이용자 관점에서도 가까운 차가 배차가 되면 빨리 이용할 수 있고 좋긴 한데 그렇다고 플랫폼이 손가락 빨면서 자기 돈 갖고 사회 봉사하시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택시기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2km 전방에 이제 호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누가 길가에 서서 택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약간 유혹당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그렇지 않으세요?
0: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이게 승차 거부 성립이 됩니다.
1: 아.
0: 거기서 승객을 내가 코를 수락을 했는데
1: 번복을 할 수가 없군요.
0: 안 됩니다.
2: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네.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로봇 택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택시 업계도 변화가 찾아올 텐데 현업에 계신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예, 저희도 상당히 이제 그 로봇택시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죠.
2: 네.
0: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지금, 그걸 대비는 하고 있어요.
2: 예.
0: 있는데, 지금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서울만 해도 개인 택시가 한 4만 9천 대 정도가 되는데
1: 예.
0: 이 많은 택시가 다 필요하다고 보진 않겠죠.
2: 네. 당연히 그러겠죠.
0: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제 감차 얘기도 나올 것이고
2: 테러가 얘기가 나오겠죠.
0: 네,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또 개인 택시 사장님들 입장에서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는 거죠.
2: 이제 그 얘기.
0: 법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 그 말씀은 네. 어쨌든 테러가 필요하긴 한데 네. 생존권이 걸려 있어서.
0: 그러면.
2: 그렇다고 로봇택시를 막을 수도 없고.
0: 네.
2: 그러면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공존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2: 이 공존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공존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무인택시와 또 네. 유인택시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무인택시가 될 수는 없을 거니까. 아마 당분간은 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사가 탑승을 해야 될 거 했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지금은 뭐 제도상으로는 감독상이니까 네.
0: 여러 가지
2: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0: 네.
2: 레벨 4로 가면은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그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인간의 역할이 없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택시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거나 할 텐데
0: 네, 네.
2: 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강하나?
1: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제일 어려운 문제를?
2: 이게 어려운 문제를
1: 네, 네.
2: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쉬운 솔루션입니다.
1: 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타게 해야 할까?
2: 제가 볼 때는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권이 생존권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이 면허 가치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허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와
1: 네.
2: 그 면허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로봇 택시 사업자가 서로 손잡고 필요한 때 서로 이용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공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같이 공존을 해야지 우리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0: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우리가 이제 전국에 아마 우리 개인 택시만 해도 16만 5천 대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의 이제 재산권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0: 여지까지 잘 아시다시피 뭐 지역별로는 좀 다르지만은 개인 택시 이제 번호판 값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약 한 1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한테는 이게 자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어.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이걸 또 보호해줘야 되는 게 우리 조합이고 또 정부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도 또 긴밀히 대화가 돼야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지금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대잖아요. 그 이 바뀌는 것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1: 머리가 참 단정하시네요.
2: 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0: 네, 그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시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앱으로 호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2: 네.
0: 길에서는 손 들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극소수라고 봅니다.
2: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출하는 거리나 이런 걸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맹과 비가맹으로 나눠져 있는데
2: 네.
0: 가맹은 호출료를 받아요. 근데 비가맹은 호출료 전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km, 3km를 가서 우리가 승객을 모시고 그때부터 이제 미터기를 누르고 그때부터 요금이 부과가 되는 시스템인데 그동안에 가는 동안만큼이라도 뭔가 호출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아마 이제 또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그거를 도입했을 때
2: 네.
1: 이용자는 또 택시요금 이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0: 네.
1: 아마 향후에 지속적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2: 네, 오늘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박광용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클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다시 들으세요.
1: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0: 869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직진하는 차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와서 우회전하는 차량. 때려주고 싶어요.
0: 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얄밉고 짜증도 좀 나겠는데 아니, 폭력은 안 되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어떤 방법인가요?
0: 아, 금융치료.
1: 오. 이 방향지시 등 미점 등으로 안전신문고 이용해서 신고하면 되죠.
0: 그렇죠. 안전신문고 이용한 신고가 단순한 보복성으로 변질되는 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번 신문고 통해 가지고 신고당하면 범칙금 내잖아요.

0: 네.
1: 아주 잘 지킵니다. 아주 여기 있잖아요. 전형적인 사례. 저 한번 당했다기보다 제가 잘못한 거죠. 네.
0: 사실 방향 지시 등은 나의 안전도 지켜주지만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지켜주는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네. 나쁜 습관을 고쳐주는 금융치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내고 나서 싹 고쳐졌어요.
0: 네. 8698번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골랐어요.
1: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0: 강다솜의 착각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고성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단한별, 성리, 길려원

0: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0: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광주시 문영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남성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상어 북항이가 나타난 이후 누적 방문객이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 첫날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은 어제 저녁 6시 기준 5만 9천 명으로 집계됐고 공식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누적 방문객은 120만 2천 명입니다.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났고 22일째 머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가 한 시즌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LG와의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레이에스는 8회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중견수 앞 적시타를 떠뜨려 시즌 204 안타를 기록했고 KT 최원준과 최다 안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 202 안타로 역대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썼던 레이에스는 올해 최원준과 함께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올 시즌 레이에스는 3경기, 최원준은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인신매매 대응에 최하위 등급을 매긴 미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도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